0: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당시 자주 활용했던 국제비상경제권 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이 문제에 대한 조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등 미 동부 지역의 대기질은 오늘 오후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오는 일요일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당일에는 공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이란을 상대로 여섯 번째 야간 공습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 표적에는 교량과 철도 그리고 도로 등 군수물류 인프라가 포함됐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주변의 교량과 철도 시설이 공격받았고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도 폐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습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데 쓰는 항구와 해군 기지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기지가 있으며 이 기지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이란의 군사력 행사의 핵심 거점으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지난 12일 종전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미군은 매일 공습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교량과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 인프라 공격이 실행될 경우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란도 광범위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오늘 캘리포니아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각 주의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불법 등재돼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자체 확인한 수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만 19만 명이 넘고 나머지 3개 주를 합치면 6만 명 이상이 유권자 명부에 올라있다는 주장입니다. 멀린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각 주 정부에 2주 이내에 협력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의 투표 기록 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선거관리 당국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연방정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선거 당국자는 벌금이나 제재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과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직후 나온 후속 행동입니다. 4개 주는 모두 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나 경합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이번 서한의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인공지능 질서는 한 국가가 독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 행사 개막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대회가 시작된 지 9번째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 주석은 AI 발전은 한 국가의 독주가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교향곡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동맹에 맞서 중국이 대안 세력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29개국은 전날 상하이에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창립 회원국에는 러시아와 브라질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시 주석은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에 AI 연수 기회를 5천 건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대형 기업들의 성능을 빠르게 추격하는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AI 표준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전례 없는 규모의 모금 활동을 벌이며 본인과 측근이 통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련 단체의 재무 공시와 기부자 인터뷰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2040년 대선 이후 트럼프 관련 단체에 흘러간 자금은 최소 7억 8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단체가 후원자 명단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단체는 슈퍼팩인 마다 주식회사로 대선 이후에만 3억 9,300만 달러를 모았으며 이 가운데 3억 8,200만 달러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담배회사 레이놀즈는 총 8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그중 500만 달러는 가양전자담배 규제 완화 결정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가상화폐 기업 크립토닷컴의 모 회사는 3,5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회사는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요구해온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이사장을 맡은 트럼프 도서관 재단에는 최소 1억 300만 달러가 모였으며 ABC 뉴스와 메타 파라마운트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 합의금을 국고가 아닌 이 재단에 납부했습니다. 백악관 연회장 건립을 위한 내셔널몰 트러스트에는 메타와 코인베이스 팔란티어 등이 기부했으며 다수 후원자는 지난해 트럼프와의 비공개 만찬에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금된 자금이 올해 중간선거나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어떻게 쓰일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17일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제목은 Promise Me America로 우리말로 옮기면 미국이여 약속해달라는 뜻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이 책은 자신이 재임 중 내린 결정들과 그 이유를 담은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배경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참패한 뒤 고령과 건강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았고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출간 시점이 중간선거 직후인 만큼 AP통신 등 외신들은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다시 주목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그가 애초에 재선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유산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대통령은 현재 암 투병 중으로 퇴임 후 전립선암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피부암 제거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치료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기도와 응원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버스는 수도 캄팔라 북동쪽에 위치한 시피 폭포로 현장 학습을 다녀오던 길에 도로를 벗어나 바위에 충돌한 뒤 옆으로 뒤집혔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는 버스 천장이 완전히 뜯겨나가 좌석이 모두 드러난 처참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수의 부상자는 인근 의료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차량 관리 부실과 과속 그리고 열악한 도로 환경이 겹쳐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버스 등 차량 4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로 최소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구조적인 교통 안전 문제가 배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간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이란군이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 반다르 카미르의 철도 다리를 공습해 일부가 내려앉았고 민간 시설 공습 범위를 확대하면서 7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평화가 올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공격을 강압무도한 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국민에게 전기 절약을 당부했으며 식수의 약 10명 중 9명꼴이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미군의 철도 다리 공습에 맞서 이란은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고 앞으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7: 폭격을 맞은 이란 남부 반다르 카밀의 다리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미군이 철도와 다리 등 민간 시설로 공습 범위를 확대하면서 7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남부 지역의 전력 시설도 공격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지원 시설을 향해 드론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또 걸프국들의 민간 기반 시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이 자국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불이 나고 설비와 발전 장비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극악무도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자국민에게 전기를 절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쿠웨이트 식수의 약 90%가 담수화 설비를 통해 공급돼 이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란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남부 해안선과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가 올 때까지 적을 향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헤란과 남부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이란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군사시설을 노리는 미군을 향한 보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의 공습 수위에 따라 걸프국 인프라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 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 걸프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바겐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바겐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소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의 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0: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해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1: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인공지능 질서는 한 국가가 독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 행사 개막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대회가 시작된 지 9번째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 주석은 AI 발전은 한 국가의 독주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교양곡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동맹에 맞서 중국이 대한 세력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 주석은 AI 분야에서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데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첨단 기술 수입을 통제해온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또 개발도상국에 향후 5년간 AI 연수 기회를 5천 건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AI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중국을 포함한 29개국은 중국 주도의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협정에 서명했으며 러시아와 브라질 등이 창립회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컨설팅 기업 디 아시아 그룹의 조지 첸 분석가는 시 주석의 메시지는 선언이자 경고로 중국은 AI 기술과 표준보드에서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대형 기업들의 성능을 빠르게 추격하는 가운데 AI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외교전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오늘 자본시장 정책과 채무 탕감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차례 발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한 해 전체 기록인 26차례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오 시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지금은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파산 벼랑 끝으로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 우려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한 것을 두고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비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의 비극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위험 파생 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자본시장 건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오늘 새 당대표로 선출되며 키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으로 확정됐습니다. 노동당은 오늘 특별 당대회를 열어 소속 하원 의원 403명 중 379명의 지지로 버넘 의원을 단독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버넘 대표는 오는 월요일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의 정부 구성 요청을 받은 뒤 총리직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24년 총선 압승으로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으나 잦은 정책 철회와 지방선거 참패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당내 압박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버넘 대표가 취임하면 영국은 2016년 이후 10년 사이 7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브렉시트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경제 둔화와 물가 급등 정치 분열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56세의 버넘 대표는 당내 온건 좌파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 비전으로 내세웁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3선 역임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오늘 취임 연설에서 권력과 경제 기회를 지역 곳곳에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필수 인프라에 대한 공공통제 강화와 재산업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각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3: 배우 조승우의 첫 OTT 출연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이 이번 주 공개됐습니다. 왕실의 저주가 내려 세자들이 잇따라 죽자 귀신 사냥꾼이 궁에 들어와 비밀을 밝혀내는 오컬트 액션 판타지 작품입니다. 최근 SBS 드라마 김부장 멋진 신세계가 넷플릭스 비영어쇼 1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방송사 드라마들도 잇따라 넷플릭스를 유통 플랫폼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질성 높은 콘텐츠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국내 OTT 생태계 구축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오리지널 작품의 연이은 인기 속에서 다른 방송사 드라마들까지 넷플릭스를 유통 플랫폼으로 택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흉형에 궁에 귀신잡이 하나를 데려왔다. 왕실에 저주가 내려 세자들이 잇따라 죽자 귀신을 쫓는 사냥꾼이 궁에 들어옵니다. 사냥꾼은 궁녀와 함께 귀신 정체를 쫓으며 궁궐 속 비밀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참교육, 비리고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연이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배우 조승우의 첫 OTT 출연작이자 남주혁의 군 제대 후 복귀작인 동궁에도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16: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나게 되는 건 처음이고요. 굉장히 드라마와 어떤 오컬트, 액션, 판타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17: 이 대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받아봤는데요. 귀의 세계라는 그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너무 컸었고,
15: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는 오리지널 시리즈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3억 명 이상의 구독자와 다국어 자막을 갖춘 넷플릭스를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 선택하면서 경쟁력 있는 K-드라마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SBS 드라마 김부장, 멋진 신세계가 넷플릭스 비영어쇼 1위를 찍었고 배우들도 빠르게 글로벌 인지도를 넓히고 있습니다.
18: 코믹과 로맨스와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장르 같은 느낌까지 열심히 다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15: 주요 드라마의 포털 연관 검색어에 넷플릭스가 함께 나오는 게 흔할 정도로 이제 콘텐츠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졌을 정도입니다. 다만 화제성을 갖춘 콘텐츠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돼 국내 OTT 생태계 구축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9: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 소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 방송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정오 투왕전설이 라디오 서울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 미시간대가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54포인트 4로 집계됐습니다. 6월에 49포인트 5에서 약 5포인트 오른 수치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0포인트 5도 웃돌았습니다. 지난 2월 이후 5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유가 급등 여파로 크게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됐는데 응답의 70% 이상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와 유가 반등 이전에 완료됐습니다. 현재 경제여건 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도 나란히 개선됐고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월 4.6%에서 이달 4.2%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미시간대 조한 슈 디렉터는 최근에 유가 하락세가 반전된다면 심리지수의 상승 흐름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 향방이 소비자 심리의 핵심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오늘 새 당대표로 선출되며 키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으로 확정됐습니다. 노동당은 오늘 특별 당대회를 열어 소속 하원 의원 403명 중 379명의 지지로 버넘 의원을 단독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버넘 대표는 오는 월요일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의 정국 구성 요청을 받은 뒤 총리직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24년 총선 압승으로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으나 잦은 정책 철회와 지방선거 참패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당내 압박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버넘 대표가 취임하면 영국은 2016년 이후 10년 사이 7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브렉시트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경제 둔화와 물가 급등 정치 분열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56세의 버넘 대표는 당내 온건 좌파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 비전으로 내세웁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3선 역임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오늘 취임 연설에서 권력과 경제 기회를 지역 곳곳에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필수 인프라에 대한 공공통제 강화와 재산업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각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바인 경찰국이 내일 밤 음주운전 단속 검문소를 운영합니다. 베이크파크웨이와 록필드 블러바드 일대에서 내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진행됩니다. 검문소 위치는 표지판과 조명으로 명확히 표시되며 운전자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별됩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징후가 확인되면 2차 선별 구역으로 안내돼 추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단속 경찰관들은 음주 여부뿐 아니라 운전면허 소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검문소 위치는 해당 지역의 음주운전 체포 기록과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단속 운영 예산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을 통해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의 지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주말 밤 해당 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라면 검문소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서울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는 물난리가 발생한 지 올해로 4년이 됐습니다. 기후환경부는 올해부터 서울, 강남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 침수 예보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맨홀 수위계와 CCTV를 활용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하천과 하수도 데이터를 완전히 통합한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에 또

0: 남기더라. 뭐
1: 네.
0: 황당무계한 일이죠.
2: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올해 서울 강남 일대 6개 자치구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맨홀 아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동안 하천 따로, 하수도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인근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구가 막히고 물은 역류합니다.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1시간 100mm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중랑천입니다. 도심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대형 배수구 위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나갈 구멍이 통째로 막힌 겁니다.
3: 환경관리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입니다. 하수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2: 올해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는 이 벽을 허물려는 시도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천 모델과 하수관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 가져다가 판단할 뿐 시스템을 통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안경 거만과.
4: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5: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6: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 콩 통째로 검은 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 농협 특판전.
5: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6: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임계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0: 5시 이브닝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뉴스입니다. 새벽 4시 웨스트 할리우드 선셋 블러버드 아래에서 굉미 울렸습니다. 110년 된 수도관이 터지면서 도심 한복판이 물에 잠겼습니다. 싱크홀이 생기고 도로가 끊겼습니다.

0: 그런데 이 구간시는 2031년에 교체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1: 1916년에 묻은 니벳 강철관입니다. 11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터졌습니다. 수천 갤런이 쏟아졌습니다. 할로웨이 드라이브가 급류로 막혔습니다. 상가지 아파트 주차장 메트로버스 차고지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선셋대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선셋과 산타모니카 블러버드가 막혔습니다. 도심교통이 마비됐습니다.
0: 시는 뭐라고 합니까?
1: 캐런베스 시장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인프라가 너무 오래됐다, 현대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LA 수도전력국이 이 구간 교체를 2031년으로 잡아놨습니다. 10년 뒤입니다.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LA 지하수도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1: 대형 간선만 547마일입니다. 이 중 30%가 80년 넘었습니다. 숫자가 그렇습니다.
0: 이산,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USC 환경공학 전문가입니다.
2: 쉽게 말씀드리면 LA 인프라 구조는 열악합니다. 오랜 기간 겨우 메인터넌스만 해왔습니다. 인구 400만 대도시가 장기 인프라 계획이 없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유시어바인 데이빗 펠드먼 명예교수 말씀도 함께 보시죠. 부식으로 약해진 지점에 수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 수도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건 재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 점도 짚으셨습니다. 길게 보면 이겁니다. 계획 없이 미뤄온 관리가 결국 도심을 멈춰 세운 겁니다.
0: 오늘 확인된 건 이겁니다. 110년 된 관이 터졌고 시는 10년 뒤 교체 계획이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나머지 30% 노후 구간은 언제 점검되는가?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4월 엔비디아에 1위를 내준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개장 초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7% 급락하며 시총이 4조 8천억 달러로 줄었고 애플은 소폭 오르며 4조 9천억 달러로 앞섰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열풍을 타고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한 사상 첫 기업이 됐지만 최근 AI 관련 종목의 랠리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중순 고점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12%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애플은 AI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초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동안 애플은 그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BRI 웰스 매니지먼트의 토니 메도스 투자 책임자는 애플이 서비스와 하드웨어 생태계를 통해 AI를 수익화하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투자 열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생충 집단 감염 사태가 번지는 가운데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의 양상추가 공식 오염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은 어제 저녁 타코벨 본사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 매장에서 잘게 썬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전면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타코벨은 문제의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양상추를 즉시 수거하고 24시간 안에 안전성이 검증된 대체 양상추를 해당 매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전국 매장에서도 해당 공급업체의 양상추 사용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5개 주 소비자들에게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타코벨 매장에 잘게 썬 양상추를 절대 먹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기생충으로 감염되면 물설사와 만성 피로 위경련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전파되지 않지만 오염된 신선 농산물을 통해 퍼지며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주 동안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집계한 공식 확진자는 34개 주에서 1,645명이지만 각 주 보건당국의 데이터를 합산하면 38개 주에서 6,756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돼 실제 규모는 공식 발표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은 현재 오염된 양상추가 다른 식당이나 유통망에도 남아있는지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가해자 위험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유사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성감 사건에서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가해자 격리 조치 없이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14개 항목의 위험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속영장 신청 요건을 완화해 가해자 통제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 3월 남양주에서 40대 남성 김훈이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신고로 수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영장 신청 같은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 조치가 늦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6: 경찰은 과거 피해자의 신고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5: 이후 경찰은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 기준을 손질하고 신병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관계성 범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60대 여성이 과거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스토킹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양주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를 더 구체화하는 건 물론 격리 조치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14개 기준 가운데 3개 이상 해당할 경우 7일 안에 구속영장과 전자장치 유치 동시 신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평가 항목 중 결별 요구 1개만 해당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만큼 영장 신청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용적으로도 스토킹 피해 신고 횟수뿐만 아니라 신고 간격 등 스토킹이 심화되는 양상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7: 그 기준도 14개 항목을 넘어서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동안의 관계라든가 피해자도 왜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지와 사건 하나하나에 공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5: 이를 통해 결국 가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겁니다.
8: 제재할 것인가에 거기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지 스마트워치 하나 딸랑 쥐어주면서 잘 도망다니거나 이거를 빨리 누르라던가 이런 식으로는 피해자를 어느 방식으로든 지킬 수 없습니다.
5: 관계성 범죄 관리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9: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베이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차량이 교차로에서 갑자기 멈추거나 긴급 차량의 진로를 막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주민과 노동단체는 현행 안전기준과 책임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며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영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긴급상황 대응 절차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제당국은 사고와 장애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운행 라이선스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장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충분한 데이터와 규범이 갖춰지기 전까지의 과도기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봇택시가 도로 위 일상이 되어가는 만큼 기술의 속도와 안전기준의 속도가 함께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오늘 오후 12시 29분 실마 인근 I-5 프리웨이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해당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I-5 프리웨이 노선상에서 차량 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당국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장 통제 및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세부 정보는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 및 차량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현황은 현재 확인 중으로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신속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7분 웨스트 69번가와 사우스 버몬트 에비뉴 교차로에서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시민앱 영상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신체 일부가 베이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77번가 담당 LAPD 경찰청이 즉각 현장에 출동했으 묘소방대원과 구급대원도 함께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현재 구급대원들은 현장 진입이 허가된 상태로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진행 중입니다. 용의자의 체포 여부 및 추가 피해 상황은 현재 LAPD 경찰청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7분 캘리포니아 호손시 웨스트 116번가 4455번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호손경찰서가 현장을 통제하며 소방대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재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진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 수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3: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5: 센터 메디컬 그룹
1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20: 3236600
2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2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22: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1: 미군은 오늘 새벽에도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재개했으며 이로써 7일 연속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공습에서는 5만만 연한 차바하르 항구의 감시탑을 파괴했습니다. 이 감시탑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수십 년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데 활용해온 시설입니다. 미군은 또 반다르 아바스 주변 교량과 철도 인근 도로를 공격해 이란 남부 항구와 내륙을 잇는 수송망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이란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태국 국적 선박 한 척을 공격했고 종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쿠웨이트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식수의 90%를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가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이 멈추고 호르무즈 압박이 해소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날 국제 유가는 4%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90에 육박했습니다.
3: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한인복지법인 행복누리가 제4회 김장대회 행사를 열었습니다. 겨울을 맞은 뉴질랜드에서 한인 동포들이 모여 배추 150여 포기와 무 100여 개로 김치와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현지인들도 함께 참여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김장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나눴습니다. 완성된 김치와 깍두기는 도움이 필요한 동포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한여름인 한국과 달리 겨울을 맞은 뉴질랜드에선 한인들이 모여 김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포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며 김장 문화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0: 산더미 같은 마늘을 다듬고 배추 밑동을 잘라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작업에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겨울을 맞은 뉴질랜드에서 한인들이 모여 함께 김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질랜드 복지법인 행복누리가 개최한 제4회 김장데이 행사입니다.
23: 예전에 겨울 되기 전에 보통 이 정도 김치 다 해요, 집에서. 근데 여럿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더 재미있고 즐거운 거죠. 네.
20: 동포들의 김장 행사에 올해는 처음으로 현지인들도 함께했습니다.
24: Very spicy.
25: Spicy, no?
26: Mild one.
24: Mild.
25: Yeah. Yeah.
26: Not spicy.
25: See?
24: I went through the layers.
20: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김장 문화와 그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27: One thing that is great is that they help each other. And this is all about helping people that can't do things for themselves. People sharing food with their family, their relatives and other people. It is fantastic culture.
20: 김장에 담긴 나눔의 정신은 행사장을 넘어 지역사회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추 150여 포기와 무 100여 개로 담근 김치와 깍두기는 도움이 필요한 동포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28: 뭐 한인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현상이죠. 고맙게 생각해요. 동포들끼리 서로 돕고. 예. 이게 흔한 일이 아니죠.
20: 이웃과 나누는 김장 문화의 미덕은 국경을 넘어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앞으로도 김장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3: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3: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네, 목요일 코너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신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는 주식 영재반 시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먼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예, 안녕하십니까.
14: 허상무님은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지금 코스피가 4.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선물은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15: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이 큰데 네. 이게 이제 꼭 우리만의 어떤 문제다라기보다는 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 하나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4: 많이 빠졌죠.
15: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 ADR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코어이브라는 미국의 그 데이터 센터 네네.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어이브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그 가격이 지금 고점 아니야? 그러면 반도체 가격과 관련해서 내가 선물을 매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대해 베팅을 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뉴욕 증시에서 나오면서 네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매그니티 7은 올랐어요. 매그니티 7은
14: 빅테크는 올랐어요. 올랐더라고요.
15: 빅테크는 올랐어요. 예. 빅테크는 올랐는데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D램과 HBM 뭐 어차피 같이 반도체죠.
14: 네네.
15: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고점 논란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14: 그렇죠.
15: 고점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극심하게 우리는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정말 천수답처럼 뭐 누구 얘기 하나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냐라고 보게 된다라면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속되는데 그래도 네.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확정 실적이 나오면 그날 이제 가이던스가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SML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14: 좋았죠.
15: 근데 저는 그 실적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SML은 선행 지표거든요.
14: 그렇죠.
15: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매년 30%씩 출하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가격에 대한 논란들은 있어요. 근데 가격에 대한 논란을 물량으로 커버를 해버리면 저는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긍정론자이긴 합니다.
14: 네네.
15: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한번 흔들렸었던 투심이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들을 만들어내는 얘기들 어떤 것에 더 중요하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을 때 네. 몸이 건강하면 알약 하나 먹고 푹 자면 다음날 개운한 날이 있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행동했는데 몸이 허약하면 여지없이 다음날 감기에 걸리죠. 지금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좀 힘들고 변동성이 시작되니까 조그만 어떤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철렁거리는 거죠.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펀드멘탈이 훼손됐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펀드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할지언정 펀드멘탈과 관련해서는 조금 믿고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14: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간밤에 많이 빠졌고요. 네. 마이크론도 만만치 않게 지금 변동성이 크긴 하거든요.
15: 맞습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전체 지수 자체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수 자체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거는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15: 그렇죠. 그건 네.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또 매그니티 7 네. 같은 경우 M7이 워낙 또 어제는 또 올라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우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 두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50%가 가까이 되다 보니까
14: 시가총액에서
15: 네.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무시한 퍼센테이지를 좀 보이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와 관련된 AI 모멘텀과 관련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판 관련주니 전력주니 뭐 줄줄이 엮여 있잖아요.
14: 네.
15: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차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 알겠습니다. 지금 허재환 상무님이 도착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이게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다. 오늘도 네. 매도 사이드가 발동이 됐거든요. 너무 큰데 이게 우리는 반도체가 너무 쏠려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반도체 저점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증시 자체가 끝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6: 근데 이제 수급이 흔들리면 사실 이제 주가가 제대로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건 맞는데요.
14: 예.
16: 이게 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미국도 보면은 미국의 그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네. 지금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17: 아, 역시요. 여기도 레버리지 네. ETF가 예.
16: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그냥 그 ETF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제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시가총액 대비 이제 ETF의 이제 그 순 자산 가치 이런 걸과의 비율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ETF에 대한 쏠림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SOXL이라고 하는 네. 예를 들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두 배 정도 추정하는 메모리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 대비 그 ETF 레버리지 ETF의 그 순 자산 비율이 순 자산 가치의 네. 비율이 일반 ETF의 거의 5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쏠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본주 거래 대금만큼 대금의 80%가 네. 레버리지 ETF예요.
17: 이건 좀 네.
16: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경기나 기업 실적이 뭐 이상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전쟁 이슈도 전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반도체에 좀 미국도 저희도 좀 많이 쏠려 있었다.
17: 네네.
16: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원래 가격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17: 그럼 수급의 문제라는 건데 그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 추후 실적 이런 데에는 예전 전망과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16: 변함은 없는데요. 근데 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그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좋잖아요.
17: 네.
16: 근데 좋아도 너무 좋고 이익률이 매출총 이익률이
17: 말이 안 돼
16: 80%인데 그 저희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친한 분들이랑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가면은 이 80%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익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마약이다.
17: 네네.
16: 마약 말고는 이런 네. 이익률이 나올 수 없다. 일반적으로
17: 그치, 그렇죠.
16: 일반적으로 네. 제조업체들의 대한민국의 제조업체들의 이익률이라는 게 사실 뭐 10%잖아요. 10%도
17: 10% 나오면 잘한 거죠.
16: 엄청 잘한 네. 거고 뭐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 이익률 막 5% 이런 건데 이 이익률이 뭐 60% 70% 매출 총 이익률이 네. 80%라는 거는 사실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사악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들의 저항이 되게 센 것 같아요.
17: 아, 그러니까 그걸 사들이는 기업들의
16: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어쨌든 제품 가격 올렸잖아요. 이제 아이폰 11월에 사면은 40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꾸 좀 다른 형태의 이제 반도체를 자꾸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중국도 뭐 창심 메모리 이제 상장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업황을 어떤 무너뜨리는 요인들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반도체의 이익률이 너무 세다. 가격에 대한 저항이 되게 센 거죠.
17: 네.
16: 그러면 아무래도 자꾸 이제 기업들이 대안을 마련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은 좋긴 하겠지만 이익률 자체는 저는 이번 2분기에서 3분기 가는 사이가 좀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 그렇다면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저점을 확인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16: 아니 저는 가격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7: 그러니까
16: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17: 예.
16: 이제 이익이 늘어난 속도가 좀 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확,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 기업 이익이 작년 대비 7배 늘어난다고 네네. 지금들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10배 올랐잖아요.
17: 네.
16: 근데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한 40% 50%밖에 안 느는 건데 40% 50%가
17: 엄청난 성장세죠.
16: 엄청난데 이게 이제 올해 그냥 뭐 10% 20%도 아니고 6배 올랐으니까 6배 7배 올랐으니까 이게 내년에는 이게 이익이 늘어나는 거 맞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익률이 예.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이제 좀 완만해지는 그런 구간에 좀 돌아섰다. 아직 근데 끝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기울기의 함수라도라고 또 모멘텀이 엄청 예민한 거라고 하면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 느끼기에는 약간 이제는 좀 재미가 없어졌네 이제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17: 아, 참 예전에 저 오래전에 기자 생활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률이 30%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상대도 안 되는 그 정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상무님께서 창신 메모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할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맞아요?
15: 예, 그건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지만 예. 자금은 정치 색깔이 없잖아요.
17: 그렇죠.
15: 수익을 쪼개서 예. 쫓는 거죠.
17: 뭐 돈 되는 데 가는
15: 돈 되는 데 가는 거죠. 예. 우리랑 중국은 신흥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반도체 회사가 IPO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자금을 빼서 일본으로 갈 확률은 지극히 낮죠.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17: 네.
15: 일본은 선진 시장이고 우리는 신흥 시장이고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레버렌싱을 해서 이제 팔아놓은 반도체와 관련된 돈들이 저는 두 갈래로 움직인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좀 빠져나간 돈도 있었을 거고
17: 있었죠. 예, 예, 예.
15: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팔아서 중국 반도체를 사기 시작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번에 창신 메모리가 IPO를 하면 뭐 톰이라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삼성에서 팔아놨는데 그 돈 갖고 이제 국내에 머물렀다가 채권을 사놨다가도 야 그럼 창신 메모리 IPO 내가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보겠죠. 물론 갔다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IPO는 일단은 증거금을 넣어야 되니까
17: 네네네.
15: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17: 뭐 대형주들 상장할 때 항상 같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15: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톰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진 않겠죠. 그렇게 저는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아마 네. 자금의 유출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7: 저 그러면 이런 일시적인 어떤 수급의 꼬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수급의 꼬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보면은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주춤한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조금 매수를 했고 이런 수급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16: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리밸런싱이었다라고 하면
17: 네.
16: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17: 네.
16: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 한 게 리밸런싱 할 게 이제 많이 사라진 거죠.
17: 네. 네.
16: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외국인들을 오히려 이제 좀 막 적극적으로는 안 사더라도 이제는 빠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는 거는 거의 좀 끝났지 않았나.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주요 종목들에 대한 지분율도 지금 40%가 살짝 깼잖아요.
17: 네네.
16: 여기서 더 팔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약간씩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5: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팔면서 지수가 빠졌고요.
17: 네네.
15: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의 고객의 탁금이
17: 네.
15: 어제 109조였어요. 제가 오늘 확인 못했는데 이게 102조까지 빠지다가 109조였는데
17: 조금 반등을 했네요.
15: 근데 예. 이게 우리가 138조까지 올라갔다가 좀 30조 정도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고객의 탁금이 100조를 하회해버리면 이제 개인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산실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식시장이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리밸런싱을 하던 네네. 뭘 하던 팔아라 우리는 밀리면 산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17: 야수의 심장에 개미들이.
15: 네,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주도권이 7월 들어서 개인들은 이제 한번 화들짝 놀란 거죠. 뭐 저도 요즘 유튜브 나가보면 댓글에 저 주린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거예요. 막 이런 어떤 그래서 화들짝 한번 놀리신 거거든요.
17: 제 친구들도 다 손절하고 나가버렸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15: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권이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외국인들이 사는 날만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파는 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의 재현이 될 가능성도 그러면 이제 휘둘리는 거죠. 그런 모습들도 저는 좀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 또다시 외국인의 놀이터로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수급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요. 개별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회사 보도록 하겠는데요. SK하이닉스, ADR,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16: 네.
17: 그다음에 보면은 사흘 동안의 주가가 50% 급등을 하고 또 밀릴 때는 엄청 밀리고 여기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요거 왜 우리 장에는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겁니까?
16: 어쨌든 플레이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물론 이제 ADR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프리미엄도 약간 있긴 한데
17: 네.
16: 어쨌든 ADR은 저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본주 대비 2.5%밖에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적으니까.
17: 네네.
16: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도 높지만 이 본주 대비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17: 아, 적으니까.
16: 예. 예, 예.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도 이 대만에 있는 본주 대비해서 미국에 있는 ADR이 한 10,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사이의 프리미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계속 갖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7: 네.
16: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뭐 하이닉스 본주하고 ADR을 보지만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ADR 간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 차이, 가격 차이 이런 게 이제 저는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좁아지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본주랑 ADR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 시장 자체가 다른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궁금한 점이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안 해요? 이런 궁금증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15: ADR?
17: 예. 네. 일단은 ADR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전해졌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5: 저는 그 보도의 신빙성에 별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17: 아하.
15: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
17: 예.
15: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확률이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그래요. 뭐 예. 애플이 뭐 애플카를 뭐 이런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 그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천하의 애플이 그 비밀주의 철저한데 이게 외부로 나온다? 이건 뭐 아니다. 삼성전자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부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만 놓고 보면 저는 아닐 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굳이 삼성전자가 뭐 ADR 발행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ADR을 발행하려면 일단 증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여기 뭐 여기 있는 주식을 갖고 또 해야 되면 또 미국에 또 ADR과 관련된 IR을 또 해야 되고 여러
17: 그렇죠.
15: 가지 또 여러 가지 예. 또 미국 쪽에 있는 투자자들을 뭐 눈치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삼성이 그럴까요? 그럴 만한 또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나요? 뭐 아직까지 지금 삼성의 현황이라든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17: 그럴 필요 없다.
15: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크지 않다. 그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17: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여기에 공식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 뭐 부인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가만히 있다가 안 하기도 하고 막
15: 그렇죠?
17: 그랬으니까요. 네.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에 일일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여전히 썩 좋지 않은데요. 왜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지? 아무튼 간에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17: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5.4% 빠져서 6,89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 넘게 빠지는 거 이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범상한 일이 돼버렸는데요. 정말 이상한 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PD는 이 얘기하면 조회수 잘 안 나온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16: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주가가 4월달, 5월달 좋았잖아요.
17: 예.
16: 근데 이제 사실 6월달 들어서 그 하루의 변동률이 코스피의 경우 하루의 저가와 고가 간의 변동률이 5% 6%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17: 아, 도입되고 나서네요. 네. 예.
1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월 27일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가 짜잔했는데 그 한 전주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미리 사들어가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6월달에는 거의 뭐 정말 다른 주식 시장의 변동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의 일중 변동률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변동률을 이제 6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보여줬고
17: 네.
16: 그다음에 빠지는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조금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거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막 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 요거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15: 글쎄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 당국자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추기는 듯한 좀 그런 거죠. 첫 번째 이제 그 설화를 만들어낸 게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17: 저 본인 스스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15: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분들하고 아마 간담회 비공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나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대책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이 네네. 상당히 조심스럽죠.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선물 파생시장 도입했을 때부터 주식시장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파생시장이 도입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17: 그게 언제입니까?
15: 그게 아마 그 저기 IMF 끝나고
17: 2000년 좀 전 2000년 때
15: 초반에 예. 이제 도입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요것을 조금 이 변동성이 외도덕 현상이라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거금을 3천만 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만 할 수 있게 하면서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본연의 이제 파생의 역할 어떻게 보면 해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로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증거금 자체를 높인다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17: 지금 벌써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한 달 좀 전부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5: 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네. 것이 어쨌든 잘못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첫 단추를 잘못 끼었을 때 차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 갖고 3개월을 끌었거든요.
17: 아 맞아요. 예.
15: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못 올라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3천에서 한 6천 가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뭐 이건 뭐 소를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를 잃었네 만에 뭐 이거 갖고 따지면 이미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외양간 빨리 고쳐야지. 네. 그렇지 않고 이거를 또 지지부지 끌게 되고 뭐 계속해서 뭐 대책이 없네 있네. 막 이런 거고 싸우면 이거는 뭐 정말 뭐 외양간까지 다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하여튼 속도를 좀 내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7: 금감원장에 후회된다는 말이 나온지도 벌써 보름이 훨씬 넘었죠.
15: 넘었어요. 네. 네.
17: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건 이거 자체도 좀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배수를 낮춰라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가능한 겁니까?
16: 근데 뭐 이미 나와 있는 상품에 대해서 배수를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7: 그럼 이거를 폐지를 하고 새로 상장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16: 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증거금 인상 뭐 지금 이제 증거금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매매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뭐 이런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이제 그렇게만 정책이 나오는 걸로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쏠림을 해소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15: 이게 또 시기적으로 중요한 게 이것도 변동성을 키우잖아요.
17: 네네네.
15: 지수가 7천을 깨졌습니다. 월요일 날 문자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문자.
17: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본격화될 때 네,
15: 화요일 날 다행히도 이제 지수가 예. 올라서 화요일 수요일 올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늘 또 이렇게 깨지면 이것을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막말로 제가 좀 과격하게 해서 폐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신용 리스크를 건드려버리면 우리가 2022년 9월 달에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17: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 그때 뭐 반대매 나가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로스컷 나가고 뭐 네. 엄청나게 이제 시장을 밀어버리는 역할들을 했는데 그건 이제 수급 논리죠.
17: 네.
15: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들기 전에 차제에 빨리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7: 자, 문제가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요. 계속 논의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서 이런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물타기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빠지면 돈 더 넣고 이러다가 지쳐서 이제 알랄래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제 오늘처럼 훅 빠지는 날 이럴 때는 돈을 더 넣어서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그런 날입니까? 어떻게 버텨야 되고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날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 사실 이제 그 물타기라는 거는 예. 지금이 어떤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코스피 레벨로만 보면은 뭐 충분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이제 6월 22일이었나요? 9,100 종가 기준으로 9,100에서 지금 그저께 이제 6천 한 3,400까지 빠졌으면은 거의 고점 대비 30%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25% 26%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웬만큼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도 약간 좀 그 야수의 심장이 있으시다면 약간 물타기를 해도
17: 예.
16: 크게 나쁘지 않은 지수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근데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그냥 일단은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17: 사지도 말고 팔지도 않고.
16: 예. 예. 그 어차피 지금의 어떤 이런 변동성은 또 이게 한두 달 지나면은 또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뭐 지수가 뭐 8천이 되고 9천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웬만큼은 또 이렇게 흔들린 거는 또 웬만큼은 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 때문에 이렇게 확 빠졌던 레벨들, 특히 코스피가 한 8천에서 이렇게 6천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금방 빠졌잖아요.
17: 네네네.
16: 근데 또 그러면 또 금방 올라옵니다.
17: 그래서
16: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대, 지금 7천이 다시 깨졌는데 뭐 적어도 한 8천 정도 수준까지는 생각보다 되게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시장을 안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17: 네.
16: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뭐 물타기를 그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17: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한 6.2% 빠지면서 6,800 초반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심장이 너무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내 모든 걸 걸고 한번 지금 들어가고 싶어. 이런 사람한테 소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15: 기회가 그런 분들에게 지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7: 네.
15: 어떤 거냐? 다행히도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이 실적 시즌이거든요.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실적,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나왔고 우리 기업들도 계속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 뭐
17: 실적 서프라이즈였죠.
15: 서프라이즈 나와서 네.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야수의 심장을 보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야수의 심장을 바꿔서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단순하게 지수와 관련된 수급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까지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실적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17: 네.
15: 어쨌든 점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선은 여전히 우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살아있다라면 현 구간에서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17: 질러봐.
15: 제가 월요일 날 머리가 예. 굉장히 아팠어요.
17: 예.
15: 왜 머리가 아팠냐면 월요일 날 지수가 많이 밀렸잖아요.
17: 그렇죠.
15: 근데 제 머릿속에는 야 실적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밀려? 이게 아무리 레비오리지라도 이게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머리가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과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르니까
17: 네.
15: 그럴 때는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17: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타격이 많이 타격이 되죠. 많아요.
15: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믿을 거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믿을 건 실적 아니겠습니까?
17: 예.
15: 또 변동성 장세에서는 안전자산을 찾죠. 안전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소액을 갖고 금으로 갖다 채권을 갖다 할 수 없으니까 안전자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이고요. 하나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허진 성분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익이 나는 기업이다라면 한번 질러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 알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실적이라는 원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숫자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아까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9,100에서 6,800으로 증발을 했습니다. 하반기 이럴 때 조금 빠르게 다시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9,000피 만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생길까요?
16: 저는 9천 그러니까 만은 잘 모르겠는데요.
17: 네.
16: 9천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17: 근거는요?
16: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실적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반도체라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이익이 너무 독주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17: 예.
16: 좀 있고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수급도 쏠리고 뭐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두 종목 또는 관련된 다섯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 너무 역대급으로 높아져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익이 지금 감소하는 구간은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 뭐 미국계 경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더 나빠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은 생각보다는 빨리 다시 저는 반등을 할 수 있다.
17: 예.
16: 근데 이제 7월 달은 적어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월 말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있고
17: 결국엔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16: 삼성전자 예. 뭐 그 주주 환원 계획 같은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뭐 창신 메모리도 이제 그 이달 말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많은 이벤트들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서 7월 한 달이 되게 좀 괴로울 것 같지만 그래도 예.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뭐 한 8,9천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7: 8,9천 말씀해 주셨는데 허상무님께서는 그때 코스피의 적정 레벨을 한 8,500 정도로 보셨어요. 이거는 기익에 기반한 건데 이 8,500 넘어서 예전처럼 9,000 다시 가고 그러면은 또 오버밸류 얘기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요?
19: 일단 가봐야죠.
17: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9: 이제 갈 때는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는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만 포인트 간다 그럴 때 그러다 이제 꺾인 건데 지금부터 이제 가는 것은 두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쫙 올라갈 때 소위 물리신 분들에 대한 매물대죠.
17: 아~
19: 매물대를 이제 예, 소화해야 예, 예. 되는데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허들입니다. 결국 이익이 증명이 돼야 돼요. 이익이 증명이 되면 이제 다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거품론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다 보면 촥 그 좀 분위기 타가지고 술도 좀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17: 네.
19: 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숙취 해소 구간인데

0: 은행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한참 진행하고 있고 잠시 뒤면은 아마 금리 결과가 나올 텐데요. 한국은행은 아마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 외국에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CPI나 PPI 모두 생각보다는 잘 나왔던데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옅어진 거 아닙니까?
1: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그래도 미국이 한번 정도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적어도 7월은 안 한다라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도 많아봐야 한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세 번이 일단은 뭐 확정적이고
0: 예.
1: 그리고 그 지금 채권 시장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번에도 25bp가 아니라 50bp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좀큰것 같은데,
0: 예.
1: 저는 이게 이제 좀 미국이나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저희 한국은행이 좀 많이 매파적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 이게 또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버거워지는 좀그 장애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증시 역시도 지금 연준보다 우리 중앙은행이 훨씬 더 매파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증시도 여기에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 이렇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 지금 매파적으로 막그 가는 이유를 보면
0: 예.
2: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동산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고
0: 아,
2: 현
0: 그쵸.
2: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0: 예.
2: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비투가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물가를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레버리지 투자를 좀 낮추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된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매파적인 성향을 좀 띠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그 주식 투자 시장에 있어서 융자금이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요.
0: 네.
2: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뭐 마통을 이용해서 주식하시던 분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0: 아,
2: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0: 예.
2: 심리 뭐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뭐 어떤 구체적인 그 경로를 따지기 이전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데미지가 있고 수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한국은행이
1: 네.
0: 기준금리를 2.5에서
1: 올랐습니다.
0: 2.75%로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한번 피벗을 하게 된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여파가 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반도체 외에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주가 피난처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1: 그럼요. 어저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처럼 SK스퀘어처럼 급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
0: 네.
1: 사실 은행주,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뭐 이런 소비주들은 거의 안 빠졌고 되게 꼿꼿이 잘 견뎠는데 어제도 조금 올랐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좀 의외로 굉장히 좀 견고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고, 지금 미국도 보면 어저께 뭐 미국의 그뭐 JP 모건, 뭐 골드만 이런 금융주들 또는 은행주들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대단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0: 네.
1: 주가는 약간 오른 업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긴 했지만 뭐 굉장히 좀 견고해서 사실 이제 저는 이번에 주가가 저희가 좀 많이 빠지긴 해도 이 은행주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경제 전체에 문제는 없다. 시스템 위험은
0: 아, 예.
1: 없다라는 거를 좀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물론 저희가 반도체 이외의 다른 거가 은행이 충분히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은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언젠가는 또 바닥을 좀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뭐 대체재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밑에를 받쳐줄 수 있는 다른 건또뭐 없을까요?
2: 결국 실적이에요.
0: 네.
2: 이제 은행주들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 KB금융이나 신한주주 같은 경우 증권사 쪽의 이익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0: 네.
2: 있거든요. 삼성증권, 키움증권도 지금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고,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차전지 삼성 SDI도 목표가 올린 것도 2분기 흑자전환 얘기 나오고 있고,
0: 이게 역시 실적.
2: 실적이기
0: 근데
2: 때문에.
0: 전력기기도 그렇게 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2: 근데
0: 보이잖아요.
2: 약간의 밸류가 높습니다.
0: 아,
2: 그런데
0: 거기 고평가 문제.
2: 거의 좀 선반영된 문제들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종목들은 시장에 조금 잊혀졌던 종목들인데 이제 실적이 부각된다라는 차이점이 좀

0: 것 같습니다.
1: 어쨌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니까 다시 원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실적과 밸류에이션 앞으로도 잘 챙겨보셔야 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주식연재반 오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6: 이 비는 점차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까지는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현재의 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7: 네,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외 10곳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내려진 가운데 조금 전에는 은평구에도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한 가운데 서울과 의정부, 김포 등 경기 북부에 보라색과 남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서대문과 양천, 구로, 은평구 등과 인천 부평, 경기 부천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더 강해져 오늘 오전까지 중부 곳곳에서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로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5: 네, 그럼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린 뒤엔 비가 좀 잦아드는 건가요?
7: 네, 아닙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 내내 지역을 바꿔가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300mm 이상, 충청 북부는 25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는 150mm 이상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도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에는 하천 근처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5: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서울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6: 예. 자,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간당 60mm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은평구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지금 현재 발송이 됐습니다. 3시간 동안 9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문자를 잘 확인하시고 행동 요령도 잘 맞춰서 대피하시면 좋겠습니다.
5: 네, 들으신 것처럼 현재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6: 특히 경기 북부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파주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8: 네, 경기 파주시 문산역 인근입니다.
5: 네, 그곳에도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8: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30분 전쯤에 도착해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도로에는 물이 모두 고여있고 또 이곳에 오는 길에도 전광판에 안전에 유의하라며 감속 운전하라는 안내문이 떠있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도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기 파주시는 오늘 새벽 3시를 기점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외에도 경기 북부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수도권 전역도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등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등에 대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하천 주변과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출입하지 말고 위험상황이거나 대피권고를 받으면 즉시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6: 네, 이렇게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관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큰데요. 지자체도 대비에 나섰다고요.
8: 네, 서울시와 경기도는 폭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8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비상 악화 대비에 나섰습니다. 침수에 대비해서 오늘 새벽 2시 기준으로 하천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등 모두 5,931곳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도로 일시 침수 한 건에 대해 현장 배수 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도 어젯밤 10시 이후로 제대본 비상대응체계 1단계를 발령해 전체 하천 29곳과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문산역 인근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5: 어젯밤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진 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6: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었는데요.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대구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건 대구 지산동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산동의 한 주택 주차장인데 내부에 물이 가득 차서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사가 밀려와서 배수 작업도 쉽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겨서 건물의 전기도 끊겼습니다. 곳곳에서 도로도 물에 잠겼는데요. 신천 동로는 도로와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현재는 경찰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 상황입니다. 대구 신천동의 동신교 하단에서도 범어천에서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들이 역주행해서 현장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황금동에서는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역류해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침수 우려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인도 위로 옮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우 탓에 대구에서는 모두 100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침수된 도로에서 차량 안에 고립됐던 운전자 2명이 구조됐고 강풍과 호우로 나무가 고압선로를 건드리며 신천동과 신암동에서 400세대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31번 국도는 낙석이 발생해서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여파로 태백시도 어평 휴게소에서 영월 방향으로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5: 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어젯밤부터 가동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9시를 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전국의 피해 상황도 점검했는데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어 배수 지원을 한 게 5곳, 토사와 낙석이 유출된 경우가 71건입니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한 가구가 물에 잠겨서 일가족이 숙박시설로 대피했고 김천시는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고 입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산과 팔공산, 월악산, 계룡산 등 전국 10개 국립공원 217개 구간도 통제돼 있습니다. 중대본은 잠시 뒤인 오전 6시 밤사이 전국 피해 상황을 집계해서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5: 지난 장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6: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아 주민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2: 중장비가 폭우에 무너진 제방을 복구합니다. 불안한 하천물에 직격탄을 맞은 비닐하우스는 처참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처럼 애써 키운 농작물은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땅이 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9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무려 220헥타르에 이릅니다.
3: 차가지고 토마토가 다 터지고 농구리 다 죽고 그랬어요. 지금 수확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상품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그냥 아까우니까 따서 좀 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손해는 뭐 많이 봤죠.
2: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복구도 채 끝나기 전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1시간에 최대 80mm 극한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일요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9: 무섭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나 저거 물 들어와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가. 아이 겁나 지래 물이 들어오는데 안 겁나? 아이 무서운데 그만해.
2: 앞선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논밭과 하천 주변도 물을 머금고 있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 하천 범람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침수지대에선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5: 또 매년 장마철이면 집중호우에 차량이 침수돼 차 안에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곤 하는데요.
6: 수위가 50cm만 돼도 차량 문 개방이 어려울 수 있어 그 전에 탈출해야 하고 만일에 대비해 비상탈출 망치를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대응 요령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남 서산. 60대 운전자가 침수된 차량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5천여 건인데 96%가 장마와 태풍이 몰리는 7월에서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탈출은 언제 해야 할까? 소나기가 한두 시간가량 내려 타이어 기준 절반가량이 잠기면 물이 운전석 발밑까지 차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비가 더 집중적으로 내려 수위가 50cm, 타이어가 80%가량 침수된 상황. 차문 하단을 통해 물이 유입되는 이때부터는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로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물이 타이어 절반을 넘어 차오르고 있다면 당장 주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합니다.
11: 차량 타이어 절반 정도가 차게 되면 그 이상 유입되는 물로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0: 급작스럽게 차가 완전히 침수됐다면 어떻게 할까?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머리 받친 대로 창문을 가격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유리 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2: 흔히 알려진 방법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저와 같은 성인 남성에게도 힘들었습니다.
10: 비상탈출용 도구의 경우 차량용 망치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침수 구간을 지날 경우엔 저속으로 주행해야 엔진 쪽에 물 유입이 덜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보통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 상태부터 살피기 마련이지만 오늘 같은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려 뒤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6: 이런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형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량. 사고 이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SUV를 냉동탑차가 먼저 들이받았고 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따라오던 8.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4: 운전자들 두 분이 내려오 계셨던 것 같아요. 내용 네.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의 그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네. 보지 못하고 사고가 네. 사고를 냈다.
13: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춘 고장 차량이나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빗길 사고가 많은 장마철엔 시야가 어두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엇보다 일반 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파손 확인보다는 대피가 최우선. 대피 시 비트박스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둔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장마철엔 무엇보다 차량 속도를 줄여야 고속도로 2차 참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5: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천둥번개까지 동반하곤 하죠.
6: 지난해 장마철엔 충남 서산에 하루 만에 무려 2년치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극한 호우 역시 낙뢰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루 동안 쏟아진 낙뢰가 무려 2,570차례. 2년 동안 떨어질 벼락이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해 낙뢰의 22%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습니다.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고 기상 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 자료 전송이 한동안 끊기기도 했습니다. 낙뢰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 온도 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높이가 12km에 달하는 적란운 속 입자들이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구름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가 땅에 있는 양전하와 만나며 1억 볼트 넘는 전압이 발생하는 대지방전,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대부분 동반됩니다.
16: 서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아시아 몬순 기류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구름들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낙뢰가 많이 친다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그런 강수를 유발하는 극한 강수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15: 폭염이나 폭우와 달리 낙뢰에는 기상특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를 보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7: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8: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9: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죄송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왓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3: 와, 저 아침에 네. 출근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월드컵 경기 봤거든요.
4: 네.
3: 제가 보는 순간 아르헨티나 골 넣고 네. 제가 막 끌려고 그러는데 또 아르헨티나 골 넣더라고요.
4: 맞습니다.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 결승전 누구랑 붙습니까?
4: 네.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어가지고요.
3: 네.
4: 결승전은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게 됐습니다.
3: 네.
4: 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월요일 새벽 4시에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3: 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저희 뉴스 명당도 월드컵 못지않게 아주 팽팽하고 피마르는 우리 PD님 지금 살이 쪽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청취율 조사라는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혹시 02로 시작하는 낯선 전화가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장성철의 뉴스 명당 당당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샵 0945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시원한 커피 쿠폰 쏠 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보완책 마련 지시입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보고 다급하게 긴급 지시를 내린 거네요.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들어 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3: 그 상품이 출시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네. 왜 벌써 땜질 처방이 나오는 있어요?
4: 네, 삼전닉스라고 불리잖아요 보통.
3: 네.
4: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네.
4: 지난 6월 이후 종가 기준 4% 이상 등락한 날은 총 14거래일이나 됩니다.
3: 네.
4: 또한 올해 들어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총 36번 발동됐는데 이 중 5월 27일 이후 발동된 게 18번이었습니다.
3: 네.
4: 절반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몰려있던 겁니다.
3: 아주 그냥 정상적인 것 같진 않고 어질어질해요.
4: 네. 한때 뭐 9,000피를 찍기도 했었는데
3: 그러니까요.
4: 어제 뭐 잠깐 7,000피를 회복하긴 했지만 최근에 막 6,000피까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3: 네.
4: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 이런 변동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 손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4: 네.
3: 왜 이렇게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덥석 내놓았던 거예요?
4: 금융시장이 이제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잖아요. 뭐 서학개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내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더 다양한 상품이 있는 외국 증권 시장으로 이제 투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3: 네.
4: 이제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러 상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출시하는 걸로 방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3: 보완 대책. 실효성 있는 카드 있습니까?
4: 일단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현재 1,000만 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랑
3: 네.
4: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 거래를 이제 분산해서 기초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향안 등이 나왔습니다.
3: 네.
4: 그리고 이제 업계의 자율적인 조치와 별개로 금융 당국 차원에서 이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열리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네.
4: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이제 보완 대책이 도출될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3: 그동안 막 주식이 막 끊임없이 우상향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다 돈 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텐데 네. 주식 투자 되게 어렵고 위험해요.
4: 네,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저요.
4: 네, 저도 그렇습니다.
3: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출연료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슬퍼요. 두 번째 뉴스로 빨리 넘어가 봐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국회 보안수석권 갑론을 박 지속입니다.
3: 우리도 이번 주 내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네.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4: 네, 국회가 이제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3: 네.
4: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친청계에서는 보안수석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당 지도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된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3: 네.
4: 실제로 이제 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3: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4: 네,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의 늪에 빠졌다.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보안수사권의 검찰 보안수사권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안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3: 그럼 양당 간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4: 네.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에 이제 회부돼 가지고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3: 네.
4: 오늘 오후에 오전에도 이제 1소위를 열고 이제 법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올라온 개정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오늘이라도 직회부에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가 민주당 당권 경쟁이랑 또 맞물리면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잖아요.
3: 네. 근데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하고 있어서
4: 네.
3: 논의에 참여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
4: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심사를 민주당만 하고 있다 보니까
3: 그렇죠.
4: 민주당 뜻대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3: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좀 네. 인정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4: 네.
3: 세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입니다.
3: 아, 어제 저도 이 발언 보고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네. 핵심적인 발언들만 액기스로 한번 뽑아주세요.
4: 네. 유시민 작가는 어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통합 기조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결국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가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6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다스베이다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3: 또 어떤 말을 했어요?
4: 네,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이제 보안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기는 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 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 네.
4: 또한 이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띄운 점과 조정식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특보로 임명한 뒤 국회의장에 오른 과정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한다.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으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네요.
4: 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3: 어마어마한 발언이세요. 네, 이게
4: 결국은 야.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네. 길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네. 이제 해석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야 한다.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3: 저도 이제 평론을 하면서 네. 유 작가가 이제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
4: 네.
3: 이렇게 평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한 걸까요?
4: 그렇다고 이제 유 작가가 반명을 선언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건 아니라고
3: 아니에요 이게
4: 어제 아이고. 방송에서도 보면은 이제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3: 네.
4: 잘 되라고 하는 건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잖아요.
3: 잘 되라면은 좀 혼내고 회초리 때리고 좀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쇠 몽둥이로 두드러 팬 것 같아요.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네. 민주당에서도 좀 강한 반발이 나왔네요.
4: 네, 친명계로 이제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입에 올린 사람이 유시민 작가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철민 의원도 결국 금도를 넘었다. 동지였던 사람이 근거 없이 저주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 유시민 작가가 어제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열흘 동안 평론가들이나 방송에서 자기를 많이 비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4: 네.
3: 자초한 것 같네요. 한 열흘 동안 계속 이게 논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네.
3: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윤석열 유죄 변수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입니다.
3: 우리 민은규 기자님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4: 네, 맞습니다.
3: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나 보죠?
4: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원래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3: 네.
4: 하지만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화요일 선고 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3: 네.
4: 대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일주일 뒤인 오는 7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3: 특검이 왜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4: 같은 혐의를 두고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3: 그렇네요.
4: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각각 기소돼서 이제 별도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3: 네.
4: 네. 앞서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이진간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14의 무상수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3: 김건희 씨 상고심 결론에 영향을 줄까요?
4: 김건희 씨 1심과 2심에서 보면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3: 네.
4: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3: 네.
4: 이진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제공에 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인정됐고 윤 전 대통령을 유죄 판단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네.
4: 그렇지만 이제 선고기일 연기가 김 씨의 상고심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3: 네.
4: 대법원이 이제 이진간 재판부 판단을 일부나마 받아들이면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대법원이 통상 선고일 전에 이제 결론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만큼 선고기일 연기가 상고심 결론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이제 반대로 있습니다.
3: 김건희 씨 상고심은 생중계하기로 했나요?
4: 네. 대법원은 이제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소부 중에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생중계됐던 게 이제 윤 전 대통령 선고였는데
3: 네.
4: 김건희 씨가 이번에 두 번째가 됐습니다. 생중계되는 만큼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 잘해주셨고요.
4: 네.
3: 근데 민 기자님 네.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4: 네,
3: 같은데.
4: 맞습니다.
3: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4: 네.
3: 저 할 때부터 처음부터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4: 네네.
3: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하세요.
4: 네, 저도 이제. 당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많이 네. 배운 것도 있고요.
3: 뭘 배워요?
4: 당원분들과도 이제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3: 네.
4: 이제 저도 이제 청취자로서
3: 네.
4: 좋아요 이제 계속 누르면서
3: 네.
4: 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신문사에서
4: 네.
3: 또 가끔 얼굴 뵙고
4: 그러니까요.
3: 저녁에 소주 한 잔 해요.
4: 알겠습니다.
3: 아,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4: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네.
4: 감사합니다.
5: 한맛 나는 세상 황정
3: 네, 최근 한동훈 의원 복당 이야기가 부쩍 많은 분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시죠. 이번 표정은 온화한데 행동하시고 의정활동하는 거 보면 당차요. 깜짝 놀랐어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니,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6: 네, 아니, 저는 온화한 한지아로 불러주셨습니다.
3: 근데 의정활동이나 뭐 메시지 내는 거나 또 표결이라든지 당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또 본인 소신 얘기하는 거 보면 한재하 의원님 너무 당차시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평소에 제가 한재하 의원님 인터뷰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제가 많이 쫄랐습니다.
6: 아예 아닙니다.
3: 의원님 네. 의사셨잖아요.
6: 예 맞습니다.
3: 왜 정치하시려고 그랬어요?
6: 사실 우연히 들어온 길입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하면 네. 사실 그 전문 영역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3: 아니죠.
6: 예,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3: 욕도 많이 먹잖아요.
6: 아 욕은 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정치에 와 보니까 뭐 보안 수사권도 그렇고 이게 너무 가볍게 소비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3: 네.
6: 중요할수록 더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파장을 너무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만 판단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적성에 맞으세요?
6: 어렵습니다.
3: 어려워요?
6: 네, 어렵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3: 무겁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지금도 그렇죠. 뭐 비주류의 길을 간다라는 거, 그거 대단히 네.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6: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3: 그럼 앞으로 정치 계속 하실 거예요?
6: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3: 근데 하고 싶어요.
6: 지금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3: 반반이에요?
6: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3: 그런 얘기 하시면 보좌진들 되게 슬퍼해요.
6: 100% 해야죠.
3: 그럼 2028년도에는 비례대표는 못 하실 거고
6: 네.
3: 그러면 지역구 출마하셔가지고 배지를 다르셔야 될 텐데 네. 지금 2년도 안 남았잖아요.
6: 맞습니다.
3: 그럼 어디 염두에 둔 지역구 있으세요? 아직
6: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것을 생각할 정도로 네. 아직 정돈과 네. 그런 쇄신의 준비 이런 것들이 과연 됐는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미래는 그때 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그래요? 야, 그럼 정치에 그렇게 막 매달리거나 욕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6: 뭐 정치 정말 중요합니다.
3: 네.
6: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책임감도 굉장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6: 예.
3: 소신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6: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요.
3: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제일 힘들으셨을 때, 제일 힘든 결정을 하셨을 때
6: 힘들었을 때는 12월 7일 저희가 탄핵 1차 표결 때였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어떠한 표결도 어떤 흐름에 의해서 가면 안 되고 그 사안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국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자리구나.
3: 네.
6: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제가 표결하는 거는 제가 결정하고 제가 고민하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되돌아가도 같은 선택?
6: 되돌아가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6: 예.
3: 아, 그게 정치를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12월 7일 날 표결
6: 아니요. 12월 7일 표결에 대해서.
3: 아, 그래요?
6: 예. 그때 이제는 많은 선배들께서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국가가 더 혼란스러울 거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했을 땐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3: 네. 의원님 대표적인 한동훈계 의원이시잖아요.
6: 그렇게 분류하더라고요.
3: 네.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함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뭐였어요?
6: 그거는 계엄 때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이 한동훈 의원이
3: 네.
6: 메시지에는 칼이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역사 속에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3: 네.
6: 그런 세상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만나보면 다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성격 다 좋으시고 네. 친밀감 100에 200% 정도는 네. 되시고
3: 심지어 윤상현 의원도 좋아요. 따로 만나보면
6: 윤상현 의원이 훌륭하시죠. 근데 그 따뜻함에 휩쓸려가면 안 되는 자리가 네. 또 정치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감정과 인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네. 한다.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저는 뭐 단기간에는 쉬울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당내 복당 여론이라든지 분위기 좀 어때요?
6: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대표주자라고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2028년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인물 없이는 어렵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총칼을 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총칼이 민주당을 향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히는 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걸 22대에 경험했습니다.
3: 맞아요.
6: 그거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갔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금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 진영 전체를 봤을 때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그 이외 많은 행보들이 그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았냐 중도 보수의 눈높이에 맞았냐 하면은 유일하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뭐 너무 냉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관종이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북구갑 선거를 하면서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보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당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복당하는 게 낫다? 아니면 시간을 두고 뭐 천천히 하지 뭐.
6: 언제든지 새로운 변화는 빨리 하는 특히나 쇄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지금 쇄신을 해야 될 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당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 진영의 그리고 상식적 중도 보수에서는 마음이 급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3: 네.
6: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안 할 거면은 뭐 조갑제의 그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창당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6: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자리네요. 그런데 될 때 되지 않겠냐.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계엄 이후에도 그랬고.
3: 네.
6: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3: 네.
6: 기다리고 있습니다.
3: 그러면은 어떠한 계기가 돼야 될까요?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야 복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6: 장동혁 의원 대표는요. 지금 우리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역할은 건강한 민주당의 견제, 정부의 견제입니다. 그걸 우리 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3: 네.
6: 폐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 목소리를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3: 네.
6: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과 장동혁을 떠나서 이런 분들을 떠나서 우리 당은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답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도 막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장동혁 대표의 말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타격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한동훈과 장동혁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께서 물러나야지 우리 당의 변화는 진정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지금 많은 징계 정치 총알을 내부로 쏘고 있지
3: 그러니까요.
6: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그렇죠. 그런데 어제 상징적인 인터뷰를 좀 봤는데 뭐 친윤이었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 하면서 측근이었잖아요. 권영세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장동혁 선거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6: 예.
3: 그것이 좀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친윤 의원들의 좀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보고 한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6: 우선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3: 의원님 감사해요.
6: 그러기보다 좀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을 반영해 주신 게 아닌가.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나와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도부 뭐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수도권 중진 의원 아니십니까?
3: 그러니까요.
6: 네, 그래서 지도부 내에서 수도권 의원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더 이상 우리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수도권 의원에게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 계속 인터뷰를 잡아놓고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6: 네.
3: 저희들도 뭐 인터뷰를 넣어놨는데 다른 중진 의원분들도 저러한 메시지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세요.
6: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사실 많이 가졌는데요. 그동안.
3: 네.
6: 그럴 때마다 실망을 많이 했죠.
3: 네.
6: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권영세 의원님께 좀 감사합니다. 권영세 의원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우리 당의 변화는 드디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중진 의원님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야속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처럼 권력투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당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 쪽에 뭐 이렇게 편을 들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지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안철수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같이 나온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3: 그러니까요.
6: 네. 그게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결과적으로는 힘을 실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당권파에 어디에 네. 장동혁 대표에게요.
3: 그렇죠.
6: 그러면 그거는 부정선거론, 윤허갱 이런 것들의 선을 긋기보다는 그쪽의 결이 맞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정적으로 이쪽이 싫어서 저쪽으로 가는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좀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하신 부분도 있으셨다면 죄송하지만 함께 가는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건강한 정치를 향해서 힘을 보태주십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 그런데 아유 한동훈은 창당해? 내가 박수 쳐줄게 응원해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6: 예.
3: 가능성 있어요?
6: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뭐 예전에 이준석 대표와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셨는데
3: 네.
6: 또 함께 하신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과 함께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당의 건강한 방향과는 함께 해주시고 그 건강한 방향을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는 그냥 후배 정치인의
3: 네.
6: 부탁일 뿐입니다.
3: 네. 네. 창당은 한동훈계 의원분들 사이에 뭐 얘기 나눠본 적은?
6: 전혀 없습니다.
3: 전혀,
6: 네, 전혀 없고요. 그럴 생각이 없고
3: 네.
6: 우리가 22대 계엄을 겪으면서 많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어제 뭐 장동혁 대표께서는 뭐 한동훈 의원에게 뭐 배제 정치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뭐 좋은 스나이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1번 언제 누구를 배제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3: 네.
6: 배제를 하고 징계를 한 거는 장동혁 대표이십니다.
3: 네.
6: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죠.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라는 얘기들이 처음에는 오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나이퍼를 원내에 겨눈 적이 정말 있는지
3: 네.
6: 감정이 그 탄핵 때 격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에는 많은 좀 칼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 스나이퍼와 칼은 가장
3: 네.
6: 명중했던 게 이제 민주당을 향했을 때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 말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도 생각만 바꾸시고
3: 네.
6: 사실 목소리만 바꾸시면은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지만
3: 그렇겠죠.
6: 네, 과거와 결별을 하지 않고 혼자서 전면 재선거를 외치면서 우리 당의 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실 거면은 이게 배제 정치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좀 내려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3: 최근에 한동훈 대표랑 얘기 나누신 적 있으세요?
6: 네, 저번 주에 토론회에서
3: 뭐라고 좀
6: 말씀을.
3: 조언하셨어요?
6: 아니 뭐 제가 조언하진 않고 뭐 서로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3: 그럼 한동훈 의원이 한재원님께 뭐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는 뭐예요?
6: 아 뭐
3: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할 때
6: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일상을 얘기합니다.
3: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관련해서 어제 여론 조사를 보면 그래서 우호적인 것 같진 않아요. 네.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좀 더 큰 정치인으로 나아가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6: 그런 여론조사는 어떤 분들은 별 여론조사 아니다라고 하는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3: 당연합니다.
6: 무겁게
3: 맞습니다.
6: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아직까지도 비토가 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 자기 합리화보다는 객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한 몫은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쇄신의 도움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쇄신의 도움이 되느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당의 측면도 좀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정말 우리 당의 쇄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냐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에 가는 방향이 지금 맞느냐, 토양이 준비가 되느냐. 6.3 지방선거를 보면은요, 당연히 쇄신과 변화의 답을 국민께서는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다음에는 모두 다 징계하겠다 그러고 지금은 다시 장안 갈등을 다시 또 수면 위로 갖고 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고 말고가 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두 가지로 보고 있고 하지만 결코 이건 가벼운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보진 않습니다.
3: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개나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럼 무슨 좋은 얘기도 안 들어요.
6: 네, 맞습니다.
3: 비호감도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

0: 아름답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아름답고 온화한 한지아입니다.
0: 어제 곽규태 의원 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내에서는 뭐 안철수 한동훈 싸움에 내부에 좀 피로감이 좀 높다, 쌓여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처음에 증언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메시지를 안 냈죠. 근데 네. 그 증언이 왜곡되게 보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타이틀들은 왜곡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래도 기다렸는데 그다음에 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거를 더 왜곡시켜서 그러니까요. 확성기처럼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팩트체크와 그분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에 대한 거를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 이후에는 한동훈 의원은 메시지를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는 그 다음날 메시지를 내서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안철수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에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저는 의학도이신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걸 결국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네.
1: 과학에서는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그러한 것을 저질렀을 때는 신뢰도 안 하거든요. 네. 그 논문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진실에서 멀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셨고
0: 네.
1: 그거는 대단히 그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쁘셨다면은 반성합니다.
0: 아이고 뭘 반성하세요. 네. 아니, 짧게요. 보안수사권 지금 여당에서 뭐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외적인 조항.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1: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종교가 아닙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이미 국민께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되고 절규의 목소리들을 피해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것을 시작된 거는 정치 검찰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99%는 다 민생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 그러니까 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한 분이라도 피해자가 적은 억울함이 적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검찰이 더 좋다 경찰이 더 좋다의 싸움이 아니라요.
0: 네.
1: 검찰과 검찰은 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틀릴 수가 있고 그분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완하자.
0: 알겠습니다.
1: 뜻입니다.
0: 그 오늘 인터뷰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운데요.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2028년 6월에도 한재 의원님과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저도 꼭 뵙고 싶습니다.
0: 지치지 마시고요.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국민의힘 한재 의원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김포시 고초읍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정류장을 덮치면서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시흥 월곶동 월곶포구에서도 불이 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인도 위로 올라탄 버스가 하천으로 빠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김포시 고초읍에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6: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제 뛰어나오는데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부닥쳐 있는 상황을 목격을 해서 바로 112에 신고하고
5: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7: 정류장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고 기둥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5: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70대 버스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접안시설 위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월곶포구 접안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에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0: 등에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에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전신주가 쓰러져 마장면 이평리와 덕평리 일대 전기 공급이 2시간 가까이 끊겼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장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이 건물 3층에서 2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2층에서 2명과 3층에서 1명,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1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명이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50대 여성이 오피스텔 주차 타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제 오후 6시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 타워 바닥에서 5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주민인 A씨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 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주차타워 내부에 들어갔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오정곤 기자입니다.
2: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에서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미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 팀장. 이번에는 강력 팀장의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목요일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형사과장도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에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받고 지시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윗선의 지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3: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연휴가 끝나고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에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수사팀장에 이어서 과장까지 구속된다면 초반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주의보 그리고 차량 통제 산사태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은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서울의 첫 산사태 예보가 내려졌는데요. 이어서 서울 도봉구에도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목감천에 앞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고양시 곳곳 오산시와 포천천 부천시 등 경기도 곳곳에도 차량 통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며 중동 지역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본토 기반 시설과 호르무즈 해협 감시탑을 정조준했고 이란은 영내 미 우방국과 해협을 오가는 상선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란군 핵심 역량을 정조준했다고요?
5: 네, 미군은 약 2시간 전쯤부터 7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금요일 오후 3시, 이란 테헤란 기준 금요일 밤 10시 반부터 공습이 재개된 겁니다. 전날 공습에서는 이란군 눈 역할을 하는 항구 감시탑을 붕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 연안을 따라 구축된 차바하르 항구의 감시탑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면서 공습 영상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 감시탑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해 왔다는 게 중부사령부의 설명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감시탑 파괴로 혁명 수비대의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또 전날 7시간 40분간 이어진 공습 대상에 군수 지원 인프라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아바스 주변 여러 교량과 철도시설, 인근 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공격받은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호르무즈를 장악한 혁명수비대 해군기지가 있는 핵심 거점 반다르아바스와 테헤란 등 내륙을 연결하는 수송망 차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다른 우회로가 있긴 하지만 군수물자 이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호르무즈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6: Next week comes the power plants. Next week comes the bridge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5: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지속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 길도 동시에 막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시설인 하르그 섬 등에 대한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맞서는 형국인데 중재국들을 향한 공격도 감행했다고요?
5: 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허가 없이 통과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습을 제기한 이유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때문이었는데 일주일째 이어진 미군의 공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이 중단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압박이 해소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کشور بیگانه و فرامنطقه‌ای اجازه دخالت در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این خط قرمز شکست ناپذیر ایران است.
5: 이란은 또 걸프국가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과 함께 종전 협상의 핵심 중재국 가운데 한 곳인 카타르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에서는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 식수의 약 90%는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서 가동 중단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나 미군 기지를 제공한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 더 강력한 보복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이처럼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국제유가는 4.5% 급등하며 9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며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귀국까지 한 강 대사가 쿠팡 사태 해법을 마련해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5일 귀국해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사의 귀국은 그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 간 현안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강 대사는 특히 현지에서 느끼는 미국 정부의 불만과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9: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8: 미국 측은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쿠팡 사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불만은 오히려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쿠팡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이 같은 미국 측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9: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8: 이와 같은 미국의 불만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협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시피 한 쿠팡의 국내법 위반 사항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상황.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부처 관계자들까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강 대사가 해법을 찾아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움직임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매매 계약을 마치고 이제 잔금을 빌려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줄어든 대출 금액에 서울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찾는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을 두 달 앞뒀다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글입니다. 이제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문의 전화를 돌리고 있지만 접수가 끝났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매매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대출이 필수인 실수요자들은 2금융권 문까지 두들기는 상황입니다.
11: 9월에 제1금융권 접수는 아예 막혀있고 제2금융권의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소진됐다고 나와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10: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돌입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이미 올해 상반기 80% 가까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한도가 20%에 불과해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의 최대 6억에서 3억 원까지로 줄인 상황.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길 정도인데 이 정도 대출만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실수요자들의 자주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대출이 더 빠듯해진 탓에 키 맞추기를 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끈 10억 원 넘는 아파트 거래는 일단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2: 10억 이하의 지역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는 매수자분들이나 매도자분들 간의 거래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거래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10: 다만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들고 더욱 싼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3: 저가 아파트 쪽으로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가 집중되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10: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서도 청년 등 실수요층의 대출은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부근 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멕시코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4분쯤 남부 도시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측정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발생 직후 규모를 7.4로 발표했다가 이후 7.3으로 수정했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 진앙 300km 이내 멕시코와 과테말라 해안에 0.3에서 1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2016 피파 월드컵 결승전이 미국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최근 미 북동부 지역을 뒤덮은 캐나다발 산불 연기 때문에 대기질에 비상이 걸리면서 경기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결승전을 앞둔 현지 분위기는 다행히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욱 기자가 전합니다.
14: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단판 승부가 펼쳐질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캐나다에서 밀려내려온 짙은 산불 연기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지만 결승전을 앞두고 다행히 푸른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지붕이 없는 개방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지만 축구계 전설들은 날씨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15: No, it was strange, but today is much better. Yeah, much better. Yeah. It's clear.
16: It's clear. Yeah, no, no worries. No, no, it's not an excuse the weather.
14: 마지막 대결을 앞둔 선수들 역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17: Y sabemos que todo lo que no dependa de nosotros va a estar perfectamente atado, así que intentamos concentrarnos solamente en lo que es el juego y en lo que tenemos por delante.
14: 이와 관련해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와 조직위원회는 FIFA 본부의 기상청 관계자를 상주시키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결승전 전날인 토요일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어 남아있는 연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우 상황, 시청자들이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입니다. 지난밤 사이 대구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 내부에 물이 가득 찼고 또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 쪽에 차량이 침수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다음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신고자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받은 여러 가지 자극은 뇌 어디엔가에 기록이 되고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그 정보들을 재정리하고 프로세스, 즉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자면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것도 너무 많이 받은 정보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현대 심리학은 해석을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자리에 누우면 잠이 들기 힘들고 자다가 자주 깨고 두세 시간을 주무시고는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혹은 부엌에서 이것저것 일을 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 환자분들은 드라마 몇 편을 보고 아침경에 다시 잠자리에 든다고 하십니다. 자는 동안에도 꿈을 많이 꾸고 수면의 퀄리티도 나빠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그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몇 시간이라도 푹 자는 것이 8시간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양방에서 졸피뎀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수면제를 복용하셨던 환자분들은 밤에 잠은 좀 주무시는데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집중력이 많이 감소된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수면제에 대한 습관성, 의존성이 강화여지고 양약의 도세지도 더 늘어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오셨다고 꼭 고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면증에 주로 사용하는 방제는 실증에는 용담 사간탕과 황련 온담탕 이두 방제를 가감하여 치료를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불면증은 허증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입니다. 주로 귀비탕, 육미지황환, 산조인탕 이세 방제를 다른 약재들과 함께 가감을 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을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를 해드리는데 오시는 많은 분들이 모두 좋은 치료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환.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 측근 중앙일보 강찬우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소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뭐 분위기에서요? 네,
0: 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단짝이었는데 배신자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신할 상인가 김준일입니다.
2: 내가 어떻게 이 뉴스명당 당대표를 배신하겠어요. 아. 분위기 이상해요?
0: 그 공의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청취율 조사합니다.
2: 장성철의 뉴스명당.
3: 장성철의 뉴스명당.
1: 장성철의 뉴스명당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2: 청취율 조사를 좋아요
0: 조사하니까.
2: 장성철의 뉴스명당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네. 그 저 소영주 소장님. 네. 저녁 약속을 했는데 연락도 없고 안 오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제 고민 상담 좀 하고 싶어서.
2: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해하는 것.
0: 아, 저 이해해줘.
2: 이게 관용과 포용.
0: 예.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관계. 막 있었거든요. 근데 막 연락도 없어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저희가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 그럴 그럼 때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뭐 그게 습관적이 아니라면 네. 괜찮아요. 뭐 한 번 정도 내가 무슨 일이 있었겠죠.
3: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 일이 있었는지 연락도 네. 못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해야 하고.
2: 그렇죠.
3: 뭐 이런 게 좀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아량은 필요하겠네요.
3: 당대표 정도 되면은. 네. 모 당대표들처럼 협량하면 안 됩니다. 아, 아량이 있어야 돼요.
0: 팻말 해가지고 준일아 나랑 놀자
2: 준일아 너 나랑 싸우자 이렇게.
0: 강찬우 의원님 네. 저 가끔 이제 저 골프 치러 나가거든요.
1: 아, 그러세요? 네.
0: 근데 이제 게임을 했는데 네. 막 버디하면 버디값 줘야 되잖아요.
1: 그렇군요.
0: 안 줘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분하고 뭐 다시 이제 골프 치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심각한 네. 상황이죠.
1: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약속을 했으면
0: 그렇죠.
1: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2: 일단 책임지는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줬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네.
0: 대국민
2: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이 장성철의 뉴스명당이 최고의 청취율 조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네. 일조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 어제 싫어요.
0: 아니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더라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지금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으려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어제 매불쇼에 나갔던 이유가 이거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를 당대표로 뽑기 위해서 좀 나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네. 와 이게 같은 진영에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일단 제가 이제 이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한 게 이제 10년 차예요. 만 9년이 넘어서 이제 10년 차인데 제가 극도의 이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0: 저도 언제요?
3: 트럼프 발언을 전할 때. 아. 예. 그러니까 이 밑도 끝도 없이 네. 맥락도 없고 다 거짓말이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팩트체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 근데 이거를 또 안전할 수는 없어요. 네. 대통령이잖아요.
0: 그렇죠.
3: 영향력이 막강하고 어제 이것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또 안 보고
0: 다 보셨어요?
3: 빨리 넘기기로 중요한 거 이제 막 다 봤어요. 아 네. 이게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이거를 팩트체크를 해주고 바로잡아야 되고 뭐 이래 거짓말과 궤변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제 할 수도 없는데 저는 그냥 이제 인상 비평부터 먼저 하면은 네. 트럼프하고 유시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네.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궤변을 하는데 솔직해요.
0: 솔직해요?
3: 예. 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솔직하지 않아요.
0: 어떤 부분?
3: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0: 아. 예. 네. 포기한 거잖아요.
3: 이제는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시면 이런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0: 예.
3: 그 표독스러운 얼굴로 막 쏟아부고 필연적인 뭐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 편해지면은.
0: 네.
3: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네. 안 편해. 불편해. 아직도 화가 나.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유명한 이제 밈이 있어요.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예. 우리 유 작가가 화가 많이 났어요.
0: 왜 지금. 화났어요?
3: 그러니까 네. 왜 화가 났느냐? 네. 그 중간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뭐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왜 직접 얘기 안 하냐? 아니 나는 이거는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다. 대통령하고 그러면은 통화해봤냐? 한 번도 안 만났다.
0: 네.
3: 그 얘기를 해요.
0: 왜 나를 안 찾아?
3: 어 왜 나 유시민이야? 왜 안 찾아? 나 왜 나한테 연락 안 와?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삐진 거야. 안철수 의원 삐진 거랑 좀 거의 비슷해요.
0: 네.
3: 화가 나고 삐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주의 말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0: 네.
3: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다른 분들도 얘기해야 되니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0: 하나만 얘기해.
3: 핵심이 어저께 대통령의 지배당하면 안 된다 하나하고 이제 검찰개혁은 이재명이 맡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룬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워딩이. 원래 1년 동안 이거를 하기로 당 정관 합의를 했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그때 검찰청 폐지 9월까지 추석 연휴길에 이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선이 돼서 실제 검찰청 폐지를 제일 먼저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원래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검찰청 폐지를 먼저 법을 하고 그다음에 올 초에 검찰청법 바꾸고 그러면서 공소청 만들고
0: 그렇죠.
3: 그리고 마지오 7월 8월쯤에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마무리하고
0: 맞습니다.
3: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하자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거를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대놓고 거짓말 이렇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이 어디 있죠?
0: 네.
3: 이거를 알고서 그런 건가 모르고 그런 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0: 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 강찬 의원님
4: 네.
0: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4: 아니 뭐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0: 진짜?
4: 뭐 아니 왜냐면 저 뭐 정원호 뭐 이거 명픽 이거 사실상 뭐 경선 개입이다 이런 소리도 했잖아요.
0: 그것도 맞네.
4: 그거는 저 사실 그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이 봐도 이거 뭐 일반적으로야 거기 뭐 전현희 뭐 박주민 등 원래 이제 저 항상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0: 네.
4: 이러한 그 경력이 있는 의원들
0: 네.
4: 이게 아니고 갑자기 솔직히 성동 구민 말고는 네. 그렇게 지명도가 없는 서울시민 전체적으로 그렇죠. 잘 모르는 네. 갑자기 구청장을 확 뛰어 올려갖고 그분이 뭐 거의 오세훈 시장하고 대등한 수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혼자의 힘이거든요. 그 누가 봐도 경선 개입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민주당은 아니라고 강변했죠.
0: 말 잘했다.
4: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 맞는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맞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민주당이 대통령을 뭐 따라가면 뭐 나중에 뭐라 그랬더라? 뭐 이거 지는 거 뭐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당이 망한다 이거 심각한 얘기죠.
0: 그러니까.
4: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이거 뭐죠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다 실패할 것이다. 뭐 맥락은 좀 다른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소 취소라든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몰아붙이면 정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0: 네.
4: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와다 전 대통령을 굉장히 자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들이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저도 문제가 있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 전체적으로 봐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 노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검찰개혁 지금 보니까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보니까 이 정권을 자꾸만 좌편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0: 네.
4: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게 헤게모니 다툼인데 이해찬의 어떻게 보면 별세가 이 권력 공백을 이루면서 그것을 이제 이해찬의 이제 공백이 갖고 오게 된 어떤 이 권력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주인이 없어진 당내 헤게모니 이것을 어쨌든 간에 과거에 자기 유시민 이분은 원래 친노 세력을 많이 규합하고 국참당 갖고 나가기도 했잖아요.
0: 네.
4: 이건 다시 이제 이분이 좀 규합해 보려고 하는 약간 독자 플레이도 조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네. 됩니다만 문제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전체적으로 봐도 그 납득하기 어려운 지나친 아주 그 탈레반식 그 검찰개혁 주장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서윤주 소장님
2: 네.
0: 진보 진영에 계시고
2: 네.
0: 또 민주당 당원이시고
2: 네.
0: 대통령을 향한 이러한 말들 어떻게 딱 처음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2: 유시민 작가가 뭔가 많이 서운한 게 있구나.
0: 서운하다.
2: 그리고 본인의 지적인 이 위상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0: 네.
2: 라는 것에 대한
0: 인정욕구야?
2: 인정욕구예요.
4: 그런 거 있죠.
2: 내가 유시민이야란 말 저도 뭐 어제 그거 들으면서 나 유시민인데 날 거들떠도 안 봐? 내가 합당하자고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해? 그리고 내가 정청래 어? 이분 밀어야 된다면 밀어야지. 그리고 인사? 아 중추가라면 해야지. 무슨 자꾸 재개발이고 재건축이야. 네. 이거예요. 내가 유시민인데 나한테 전화도 안 통하네.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홀대하니 옆에 있는 촉보 명역들이 나를 막 긁어 대잖아. 나 존경받고 싶은데 왜 존경 안 해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대통령에게 대놓고 사실 저는 장동혁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장동혁이 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망할 거야 이거예요. 네, 이제 2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의 진보 진영에서 충원이라고 하기에는 저주에 가까웠다.
0: 저주에
2: 망하라고 고사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필연적 실패.
2: 필연적 네. 실패를 할 거다. 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이미 포기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얘기를 해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본인이 유시민이라고 인정받죠.
0: 나중에
2: 없었어요.
0: 나중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파 결론 이렇잖아.
2: 망할 거라고 경고는 누구나 해요. 네. 주식시장 떨어질 거라고 경고도 하고 네. 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떨어질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래야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전문가인 척은 하면서 저런 제안이 없었다는 거 정확하게 궤변이에요. 그리고 선동이에요. 궤변은 뭐냐면 사실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각종 오류가 있었어요. 수사기소 부분 대표적인 예로 분리 완전히 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사에 대한 완전한 그 해결점이 보안수사라고 던졌어요. 그건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대통령이 사실상 그 쉬운 일은 아니요 미움받을 일 어려운 일은 참모들한테 주고 인기 좋은 것은 자기가 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실과 달라요. 그런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마키아벨리를 데려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또 비판해요. 그러니까 행태에 대한 비판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우리 진영을 좀 홀대하는 것 같고 나도 홀대하는 것 같고 보안수석관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건 이해가 되나. 인물 비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 이재명 싫어해요. 이건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비평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싫다.
0: 싫은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2: 저는 싫은 게 먼저 기자가 깔렸다고 보고 네. 이건 철저하게 동기화된 그냥 추론이다. 이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좋은 결론을 못 내는 거야. 좋으면 좋은 결론을 내주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싫은 거지. 8년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했던 그 모 방송에서 나왔던 그 단어가 생각나요. 저는 거론하기가 싫어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분란 일으켜서 싫어요라고 했던 대상이 이재명 네, 지사였잖아요.
4: 이재명 분란 싫어요. 그걸 좀 했었죠.
2: 지금 유시민 작가 하는 게 딱 그 톤이거든요. 나는 그냥 이재명이 싫어. 모든 게 싫어. 네. 그래서 반명선언 어제 한 건데 네. 딱 반명선. 보니까 네. 정청래는 그러니까 덜미보라다가 나왔어. 네. 정청래는 뒷덜미. 유시민은 목덜미. 그냥 멱살 잡은 거예요.
4: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어저께 요약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성래 찍으라는 얘기예요.
0: 그렇죠?
4: 예, 네, 정성래 찍으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김민석 송영길 찍으면 민주당 망한다. 예, 이런 건 망하는 거니까 정성래 찍으라는 대놓고 얘기한 것이고 저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좀 며칠간 침묵을 지키다가 좀 나온 쇼가 나온 그 무대가 김어준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왜요?
4: 아니 김어준 원래는 두 사람이 아주 환상의 콤비 아니었네 얼마 네. 전까지. 그런데 문조털 뭐 그 말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털레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김어준 씨 쪽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 뭐 형님 자기 형님 얘기는 이제 또 형님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세요. 뭐 유튜브 만들어서 하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기 출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프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제 점점 이분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고립되다 보니까 오히려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예, 그런 게.
0: 저는 어제 매불쇼 방송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료 화면으로 내온 거에 이제 유시민 씨가 무슨 뭐 개인 유튜브 하냐 막 그거 있잖아요. 그 밑에 우리 장성철의 뉴스명당 거기에서 그런 발언했다라고 저희. 방송 프로그램 홍보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준일 평론가님 예. 유시민 씨 등판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5: 이게 이제 저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0: 양치기?
5: 그러니까 뭐냐면은
3: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게 ABC론이었어요. 좀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파문 한번 일으킨 게 그때는 한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 간 것 같아요. 네. 그거 가지고 네. 예, 뭐 저도 이제 한겨레 칼럼도 쓰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축 재건축론 이거는 한 일주일에서 한 5일 이 정도 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서 자극적인 내용을 비슷한 거를 계속 들었을 때 네. 이게 정말로 오래 갈 거지. 이게 이 방송 시작하면서 그 거기 출연자들끼리 유시민 작가 뭐라고 하냐면은 와 이걸로 또 한 열흘 동안 뭐 네, 물고 뜯고 네, 하겠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0: 즐기네.
3: 열흘 안 갑니다.
0: 안 가요?
3: 예, 이거 하루 이틀짜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더 독하게 얘기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언급을 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뭐 업이 이거니까 분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건데 또 내일 또 유시민 얘기하고 모레 유시민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서 내놓은 자식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아 이제 뭐 유시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 뭐 좀 달래서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한번 만나보는 게 청와대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내놓으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0: 영향력이 많이 그럼 축소가
3: 되죠. 예. 그거는 김어준의 영향력이 축소된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라고 봐요. 네. 저는 이제 팩트 체크 하나만 더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 안 좋은 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누구 시키고 네.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한 게 모든 기자회견에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해 9월에 100일 기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그건 하기로 했고 그리고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라는 게 필요하다.
0: 그렇죠.
3: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거 말고도 뭐 지금 최근에 그 순방 갔다 와서 기자회견 한 것까지 포함해서 네 번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유시민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하나. 저는 뭐 이 얘기는 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0: 총청내법을.
3: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윤석열.
0: 아.
3: 예. 윤석열의 지배를 받아서 국힘이 망했어요. 저는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전똑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리고 다 잘라내고 이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자기 의견을 약간 개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를 동원해서 아무 말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연판장은 돌린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러면 유시민의 지배를 받으면은
0: 아 그럴 수 있네.
3: 김어준과 네. 유시민의 지배를 받으면은 당은 살아나나? 그러니까 지금
0: 근데 그러니까
3: 하나 뭐냐면은
0: 내 말 들어잖아.
3: 당원 주권주의 얘기하고 당원들을 막 치켜 세우잖아요. 네.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은 다 뇌가 없는 당원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보기에는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들도 당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대통령의 말이 좀 더 옳다라고 판단한 건데 갑자기 깨어있는 시민에서 깨시민에서 갑자기 뇌 좀비가 됐어요. 네. 당원들을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구구절절 다 틀립니다.
0: 네. 서 소장님, 네. 그러니까 유시민 씨 등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 끼치고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2: 저는 처음에는 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0: 네.
2: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추동 세력들이 붙었잖아요.
0: 네.
2: 유시민 작가 참전하고 물론 이제 유시민 작가 참전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빠졌잖아요. 조국 전 대표는 지금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네. 그러면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제 세 그룹인데 김어준 씨 발 뺐어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최욱 매불쇼로 이 스피커를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욱 매불쇼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0: 왜?
2: 김어준 영리하게 편집했잖아요. 대통령 부분은 편집해서 거리를 두고 김인석 부르고 송영길 의원 부르고 이제 고민정호 부르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중립 지역으로 이제 쭉 빠져나와서 관망세로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최욱 씨는 어제부로 반명 스피커가 돼버린 거예요. 판을 반명 판을 거기에 깔아줬어요. 그렇잖아요. 보안수사권 묻지 말고 닥치고 폐지 쪽으로 체육 매불쇼는 가는 거고 어제 유시민 씨의 이 대통령에 대한 저주의 구판을 깔아준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
0: 네.
2: 이제 매불쇼 나가서 뭐 친명이라고 하는 순간 친명 아니에요. 거기는 반명 직파소가 돼서 거기 나가면 이제 반명당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체육 매불쇼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저는 김어준 씨와 이제 이 체육 매불쇼 이 경공하고의 차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유시민 작가는 말씀한 대로 올해 소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이스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피로해요. 그리고 재탕 삼탕입니다. 지난번에 그 경 뉴스 다스베이다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여기 나와서 그냥 심화 버전으로 더 저주를 한 거예요.
0: 자극적인
2: 자극적인 뿐이지 별로 그렇게 생각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국적으로는 이거 대통령이 한마디만 툭 던져도 무너질 만한 그런 모래성 같은 비판이에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말로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필연적인 패망의 길로 유시민 씨가 가고 있는
0: 거예요. 아니 너무 또 이렇게 또
2: 아, 돌려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저는 필연적으로 패망할 것이다.
0: 강찬호 의원님, 네. 그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1: 이거요. 저는 그래도 정청래 후보 쪽에 조금 결집 효과들은 좀 글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데 뭐 제 주변에 그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40대 50대 뭐 서울에 뭐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이런 친구들인데도 뭐 민주당 이제 특히 이제 강성 민주당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왜 실망하냐 그랬더니 아 검찰 이런 거 하나 그래요?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아 그리고 하는 게 막 보니까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0: 네.
1: 뭐 이게 뭐 어 뭐 탈원전인 줄 알았는데 친원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좀 이게 좀 애초에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니까 유시민 씨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아 그렇지 더더욱해서 결집을 할 수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되지.
0: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서 이제 좀 대통령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저는 뭐 이런 결집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장이 보편적인 중도 성향의 민주당원들이나 그 지지층 또 여기 지금 당원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0: 네.
1: 왜냐하면 그 공소 지금 저 그 보안 수사권 문제만 해도 저는 유시민 씨가 어저께 상당히 아픈 게 자기하고 원래 한 팀 원팀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민정 의원이 지금 대표 후보로 나와가지고 저희 그 중앙일보 불타는 여의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보안수사권 아 나는 예를 들어 뭐 성범죄라든가 약자 대상 범죄 이런 거는 좀 존치시켜야 된다 아 그냥 까고 나왔거든요.
0: 네.
1: 고민정 후보마저 이거 완전 같은 팀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이게 좀 지지층 아주 핵심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중도라든가 이런 이탈은 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큰 틀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0: 왜,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1: 아니, 그럼 저는 이거는 정청래 후보 미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자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푼 그런 몸부림 굉장히 큰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유시민 씨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뭐 친노 세력 원래 친노의 뭐 노무현 대통령 경호 시작하면 친노 세력을 많이 이끌고 있다가 그 나갔잖아요. 데리고 친노 세력을 데리고 나가갖고 국민참여당인가요? 그거를 해갖고 나가서 한번 본인이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을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게 망했고 결국은 이해찬 총리가 다시 그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본인의 혁신과 통합인가 그 세력까지 해가지고 다시 현재 이제 민주당을 그때 네. 이제 문재인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 만들고 이어서 이재명 정권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자기 입장에서 한때 데리고 나갔던 그 많은 친노 세력
0: 네.
1: 다시 계속 좀 뭔가 이끌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지금 동기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0: 네.
1: 두 번째는 지금은 뭐 내가 당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정청래라는 그런 먼저 말을 쓰겠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한마디만 더.
0: 네, 한 말씀입니다.
3: 이게 이제 이 여기에 긁힌 게 있는 것 같은데 증축 재건축을 지난번에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유능한 사람들 안 쓰고 왜 이상한 사람들 뭐 이해운 김용남 결국은 이제 김용남 그래서 조국 떨어뜨리고 뭐 이거가 이제 긁힌 것 같아요.
0: 네.
3: 근데 진짜 몇 명이나 썼나요? 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보수 인사 몇 명 썼어요?
0: 별로
3: 제가 보기에는 10명도 안 돼요 지금.
0: 그러네요.
3: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보통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라서 권력 비즈니스라서 한번 대통령을 잡으면은 적게는 한 만 자리에서 많게는 뭐 진짜 무슨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 미치는 거 하면 뭐 3만 자리 뭐 이런 얘기가 3, 4만 자리 얘기가 나와요. 그중에서 한 뭐 한 대여섯 개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수 진영에. 그게 그렇게 이게 뭐 참을 수 없나요?
1: 아, 그거 크지. 그것도 큰 거지.
3: 아니 이거는 진짜 자리 욕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라는 이 분노가 있고 이분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증축이나 재건축을 한 게 아니라 분가해서 신축을 했어요. 열린우리당.
0: 그렇죠.
3: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거는 괜찮고. 이쪽에서 뭐 재건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려는 건 안 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0: 네.
3: 그러면은 이재명은 네. 우회전 하면 안 돼요? 왜 이재명은 하면 안 되고 노무현은 해도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0: 네.
3: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옛날에 했던 주장과 지금 했던 주장, 그때는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그 진정성을 몰랐어 막 이러다가 이제는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데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궤변과 논리가
0: 알겠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할게요. 그러면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샵 0945로 좀 장성철의 뉴스명단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2: 오.
0: 국보급
2: 국보.
0: 예, 국보를 보내 주나요? 김선식 선생님의 네. 정말 그 컵 세트가 있거든요. 저한테 기증을 해 주셨어요.
2: 우와.
0: 그래서 몇 분 추첨을 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
2: 장성철의 뉴스명단 응원합니다.
0: 네,
2: 저 주세요.
0: 그런 거. 아니, 문자로 보내시라니까요.
2: 아, 그래요?
0: 샵 공구사오로.
2: 샵 공구사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러면 많은 분들 또 저희 추첨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02로 전화가 왔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관입니다. 요즘에 즐겨 들으시는 방송은 뭔가요?
2: 장성철의 뉴스명당.
3: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1: 장성철의 뉴스명당.
0: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 금...

0: 네, 찐철파 4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댓글에 지금 막 여러 가지 의견 올라오는데 춘춘님, 김준일 청와대 들어가도 될 듯.
1: 들어갔어요.
0: 탁월한 방추상회님, 서인규 소장님, 민주당의 희망, 심지어 잘생김.
1: 감사합니다. 얼천은 여기 있는데.
0: 그러니까.
1: 얼굴 천데.
0: 이건 칭찬인지 모르겠네. 이기창님, 강찬호, 정신 멀쩡할 때 논평 들을만한.
2: 정말 너무한다.
0: 아니 오늘 지금 논평 들을만하다고.
1: 들을만하다는
0: 그 얘기잖아요. 지금.
2: 정신 멀쩡할 때. 그러니까 제가 간만에 정신이 멀쩡했던 때 이제 아닌가요?
0: 술 드셨나?
2: 아닌데.
0: 아니야.
2: 안 그렇습니다. 늘 저 출연 전에 목욕 제기 하고.
0: 서영주 소장님, 네. 오늘 아침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1: 네.
0: 저도 읽어보고 야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유시민 작가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정치 비평을 하면 안 돼요.
0: 네.
1: 그때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맞았어요.
0: 네.
1: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두 명입니다. 민주당에.
0: 네.
1: 해남진도 완도의 박지원 의원이 이 DJ 그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의원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짤막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유시민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 집권 2년째 딱 이때쯤이에요.
0: 네.
1: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마침내 정신 이상설도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0: 네.
1: 24년 전에.
0: 네.
1: 그러면서 그의 폐학질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박 의원이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죠. 노벨평화상도 받으셨고
0: 그렇죠.
1: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들의 사랑받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가 본인은 정신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죠. 필연적으로 저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것 같아요.
0: 네.
1: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해방 넣고 폐학질하면 성공하더라고.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유튜브 댓글에 강찬호 위원님 칭찬 네. 댓글이 폭주 중인데
1: 그래요? 예, 또.
0: 연두님 속사포 강찬호 화이팅 봉창님 아유. 강찬호 잘하고 있습니다
2: 분발하겠습니다
0: 끄아님
2: 분발하겠습니다
0: 나는 강찬호 좋은데 네.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나와주세요 강찬호 위원님
2: 감사드립니다
0: 딴 방송 나가지 말고 자주 나와주세요
2: 무슨 딴 방송 나가요 일편단심 저 뉴스 명당이다 말씀
0: 감사합니다
3: 딴만 네. 품었어 내가
1: 그렇죠
2: 품었어? 저는 제가
0: 나가서
2: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이중 당적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말 스스로 청산해야 될 네. 적폐가 되고 있다
0: 그러니까. SBS 당적 정리하세요 김태현
2: 저 제가 언론 매체는 당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 그래도 네. 이중 출연은 안
2: 중요한 것은 이중 출연 무슨
1: 이중 당적 이중 출연 네,
0: 서영주 소장님
1: 네.
0: 송영길 후보님 좀 말이 너무 거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1: 뭐 다소 거친 단어들 썼다.
0: 낙태 얘기도 하시고
1: 최근
0: 역적,
1: 들어서
0: 역적 예. 얘기도 하시고
1: 역적은 좀 이해할 만한데 네. 목을 자른다라는 얘기라나 낙태 얘기는 적절한 단어는 아니었다.
0: 왜 그래요? 왜
1: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전당대회에서 삼자고도에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그런 발언 드릴 수도 있겠다고
0: 준비된 발언이에요?
1: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 선택은 솔직히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충분히 조선시대 같으면 역적으로 패망에 이를 수도 있다.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한 텐데 또 이제 신체 부위를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그렇고 두 번째는
0: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 서 소장님.
1: 네, 얘기를 제가 할게요.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0: 아니 그래서 그런 송영길 대표한테
1: 예,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조금 선별해 줬으면 지금 구도상에 있어서는 송영길, 김민석, 정청리 3자 구도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조금 강원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이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또 그 단어 선택을 잘 가려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강찬호 의원님, 네. 서 소장님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단어들 네. 어때요?
2: 아니, 물론 저 언론인의 시각에서 볼 때 좀 네. 지나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아니,
0: 듣는
2: 충분히 됩니다.
0: 뭐 민주당 지지층 분들도 네. 상당히 좀 섬뜩

0: 세웠다고 그게 언론에서 크게 안 써줘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뭐 낙태라든가 뭐 목길 쳐야 된다라든가 이러면 이거는 그냥 팍팍 꽂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좀 있다. 물론 저는 그걸 뭐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1: 언론의 근데, 주목도를 네.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다?
0: 아, 그건 뭐 그게 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나치다는 평가 어떤 그런 논란과 별개로 정무적으로는 뭐 도움이 된 거죠. 정무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결선 투표가 아니고 선호 투표가 되다 보니까 네. 호감도 비호감도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문제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과연 본인 입장에서 주목도를 높이기는 했는데 호감도 부분에서 좋을까?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혹시 비호감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목도를 높이되 그 비호감은 안 받는 좀 그러한 어떤 언어를 지금 좀 개발하면서 해야 되고 저는 얼마 전에 눈에 가장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저 앞으로 저 의석 10석 이상의 경우에 원내 교섭단체를 부여하겠다. 네. 이게 조국당과의 합당 연대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네. 조국 지지 세력을 좀 뭐 민주당에 끌어들이는 어떤 나름의 상당히 좀 묘수 아니냐 좀 이런 좀 얘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 정당 배려라는 어떤 그 대의에도 맞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좀 그런 걸로 계속 한번 좀 본인 승부를 냈으면 어떨까 싶어요.
1: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주이킴님이 유튜브 댓글에 김준일 평론가님 팬인데요. 비엔나 커피숍에서 보고 아이 이게 맞나? 잘 생겨서 깜놀. 다음에 사인 요청해도 되나요?라고 여쭤보셨어요.
2: 아유 뭐 예 사인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뭐 제가 못해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아해 네. 주셔서 예. 네.
1: 김준일 평론가님, 예, 정청래 대표가 평태글에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한다. 막 이런 발언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좀 과격한 발언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부적절하죠.
1: 부적절해요?
2: 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좀 무책임한 거죠. 당대표로서 본인이 공천을 했고 네. 그리고 본인이 후원회장 했고 그런데 당 선거 내내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한 번도 연락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공천하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들 이제 본인 김용남 후보가 또 이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나한테 표를 준 민주당원들은 뭐가 되냐. 네. 어이가 없네 이렇게 썼잖아요. 전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팔랑귀예요. 그러니까 본인 유리할 때 본인 유리한 말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공천을 한 이유는 너 조국 편들라는 거 아니야? 조국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 그거 아니야 라고 하고 일단 공천을 했고 근데 내심으로는 뭐 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국이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야지 어쨌든 네. 나는 공천까지 공정하게 했지만은 조국은 살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도와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악의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희동 당선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송영길 의원이 한 이 취지의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용어 선택은 신중해야 된다. 이거 낙태 이런 거를 이런 데에 비유하면 안 되고. 저는 또 제일 좀 싫어하는 게 이 네. 봉건적인 단어예요. 왕조시대 단어.
1: 아, 그러네.
2: 예, 왕, 역적. 뭐 역적. 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참수해서 이제 효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목을 걸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고 어제 이제 당권 주자들 얘기를 좀 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전북에 갔어요.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그렇죠. 않아요 지금. 네, 전북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 정청래 대표
2: 쪽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호남의 소지역주의 네. 차별론 소외론
0: 남북전쟁 지금
2: 네, 지금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달라서 여기에 완전히 정청래가 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민석 후보는 어제 4대 이제 비전 발 혁신안 발표했거든요. 그 청년의 민주당 이기는 대통합 안 들어와, 당원 예. 아니 이거 얘기를 해야 돼. 그래도
1: 아니 그러니까
2: 당원의 수기 네. 수기 주권 정당 그리고 네. 공정한 시스템 공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청래 대표 때 없었던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청년의 민주당 뭐 그래서 이제 그 노년의 민주당이고 이제 그거를 청년의 민주당으로 내가 하겠다 뭐 이건 약간 구호적인 거고 이기는 대통합 통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졌다라는 거예요 선거 그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당원 주권만 하는 게 아니라 수기를 해야 된다. 지금 무조건 김어준 같은 유튜버한테 다 맡겨가지고 이거를 당원 교육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공천도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 하겠다. 이 얘기를 막 상여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네. 네.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0: 중요한 게 김민석 의원이 후보가 이 얘기했어요. 조국 혁신당하고의 통합의 3대 원칙. 민주당 당원이 동의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 당원이 동의해야 된다.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된다. 흡수합당이다, 이거는.
1: 그러네요.
0: 이거 안 하면은 우리는 연대다. 딱 이제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별화가 이제 다 됐다. 한쪽은 열석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줄 테니 그냥 따로 가자. 한쪽은 흡수합당 하겠다. 한쪽은 닥치고 합당. 이제 이렇게 딱 전선이 나눠졌어요.
2: 그 지금 저 며칠 전에 그 전남 광주 시의회에서 지금 호남 향한 혐오 차별 중단해 달라 이거를 거기서 결의안을 냈어요. 지금 이제
1: 어디서
2: 그
1: 그런
2: 전남
1: 차별을 했어요?
2: 광주 의회.
1: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호남을 차별하고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1: 혐오하는
2: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1: 그렇게
2: 왜
1: 아, 투자
2: 반도체니
1: 때문에
2: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호남을 향해서 정말 근거 없는 혐오와 비방 이런 게 정말 도를 넘었다.
1: 네.
2: 정말 이거 자제해달라.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대국민 어떻게 보면 호소 결의문을 냈어요. 전남 광주 특별시의회에서. 근데 댓글을 제가 보니까 놀란 게, 여기서 호남 전북은 빼주세요. 전북은 빼. 뭐, 니들은 맨날 표 달라고 할 때는 호남이고, 뭐 이렇게 자원을 분배할 때는 전남 광주 아니야.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1: 남북 간의 갈등이
2: 남북전쟁이,
1: 있네요.
2: 그리고 요거를 불붙인 사람이 누구냐?
1: 누구예요?
2: 바로 이원택 전북도지사하고 그걸 받아갖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저거 드라이브 관련해서 우리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있다. 이거 이원택 지사가 먼저 선빵을 때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그저 그 정청래 의원이 찾아가서 아그
1: 그래.
2: 상실감을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더 그걸 확 부각을 하고 있다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남북전쟁. 근데 제가 볼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무적으로
1: 절박해요.
2: 본다면 제가 보니까 호남이 재미있는 게 비율이 전북이 숫자는 더 적지만 이거 유권자 44%가 민주당원이에요. 전북이. 반대로
1: 그래요?
2: 전남하고 광주는 37% 34%예요. 그러니까 전북에 가면은 만나는 성인 중에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 그러네요.
2: 민주당원이신 거예요.
1: 네.
2: 그 정도로 거기가 이제 19만이라고 들었는데 나머지 이제 전남 광주 합치면 거기가 이제 28만 30만 되고
1: 네.
2: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정청 지금 전남 전그 전남 광주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반도체 드라이브 때문에 친명 후보한테 표가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1: 네.
2: 이제 정청래 후보는
1: 전북을 보냐?
2: 전북에 굉장히 올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전 지방선거 때도 똑같았어요. 전북이 그때 김관영 무소속 후보한테 이탈 주심을 보여갖고 정청래 그때 당시 대표가 혼쭐이 나가지고 그냥 연일 거길 찾는 바람에 평택이나 이런 격전지에서 다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김영남 후보 대신에 조국 했어야 됐다. 뒤늦게 이거 나온 거 가장 분노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1: 왜요?
2: 아니 누가 봐도 김영남은 뉴 이재명맨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조국과 김영남 단일화에 대해서 청와대도 굉장히 부정적 기류였다는 거거든요. 이거 저 정청래 의원이 이제 와가지고는 아 그때 이거
1: 네.
2: 단일화 했어야 된다 이거 결국 무슨 얘기야 명픽 후보 괜히 했다가 우리 당 망한 거 아니냐 그때 통째로 망했다
1: 그렇게 해석할 수
2: 명픽 때문에
1: 있겠네요.
2: 망했다 이거예요. 네.
1: 유시민
2: 그러니까
1: 작가가 한
2: 송영길
1: 얘기랑 흐름이
2: 예
1: 같네요.
2: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친명 후보를 강조하려면은 이거는
1: 네.
2: 진짜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낙철한 말까지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1: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금
3: 되겠습니다. 네.
1: 전당대회 분위기 흐름 판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3: 일단 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당내 이제 이 현역 의원들을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송영길 의원도 사실 치명의 적자로서 뭐 이게 의심은 안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이 친명 그룹,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독자 그룹, 그렇죠? 거기에 이제 김어준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팀 김어준 그룹, 유시민 그룹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고민정, 그다음에 김보미 이두 분은 사실 고민정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지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기 효과. 우리 당이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개판에 싸우지 말고 우리 당에 나갈 좋은 길로 가자. 이게 이제 좋은 이제 교과서 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섯 명으로 봤지만 삼자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1: 네.
3: 같다.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고립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전북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북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뭐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어떤 등판도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송영길 의원의 지금 발언하다 여기까지 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 비교했을 때 당대표 선배예요. 민주당 당대표를 했었고 선수도 육선이에요.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도 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보다 훨씬 업력이 뛰어나요. 근데 본인이 자꾸 대통령을 뭐 팔아서 의리를 지킨다, 이재명을 지킨다 하지만 선당호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선당호사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당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청래 의원을 송영길 의원이 선배로서 조금 마음에 안 좋은 건 예전에 봉이 김선달 얘기가 있었어요.
2: 맞습니다.
3: 조계사 2021년, 22년 대선을 앞두고 나서 불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청래 의원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가지고 우리 스님들 봉이 김선달. 거의 뭐 이거 사기꾼 취급을 한 거잖아요.
1: 엄청나셨죠.
3: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조계종에서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다 대선 후보 해버렸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랑 송영길 대표랑 전국에 사찰을 돌고 맞아요. 가면서 머리 숙이고 108배하고 사과하느라고 많은 시간 허비했습니다. 네. 그때 불교계에서 요청했던 게 뭐였냐. 정촌에 사퇴시켜라.
2: 탈당시켜라.
3: 네. 그래서 그때 당대표였던 송영길 의원이 탈당 잠깐 했다가 그때 조용하면 돌아와 주셔라. 우리 대선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끝까지 버텼어요. 선당호사란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얘기가 그런 맞아요? 건데 네, 네, 네. 그때 대선은 몇 프로로 졌는지 아십니까? 0.73으로 졌어요. 25만 표. 네, 그때 그러면 결국에는 조계종이나 불교계에 있어서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영향을 안 받았겠냐라는 네. 했을 때는 소영길 의원은 피를 토하고 싶어요.
2: 근데 그때 탈당 안 한 것 정도가 아니고 한 번 더 이른바 코리안 캔디를 이제 드시게 먹였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 그래서 핵심 측근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실 수 있는 그분이 정청래 당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렇게 불교계에서 탈당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불교계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잠시 탈당했다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이제 다시 모시겠다. 이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그거는 지금 우리 형님 말씀이요 아니면은 그 이재명 후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찾아간 핵심 측근이 그 자기 얘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부한테 누를 게 안 되니까. 아 근데 그냥 의견이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핵심 측근이 간 다음에 딱 SNS를 올려요. 그때 이준석 저 국민의힘 대표가 이 저 윤석열 후보 주변에 윤핵관들이 설쳐갖고 지금 우리 저 선거 망친다 이렇게 난리치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 윤핵관만 있습니까? 우리 당에도 명핵관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명예관이 나를 찾아와서 나보고 탈당하라고 했길래 나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핵심 측근이 이재명 후보도 당황해가지고 좀 한 소리 들었다고 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얘기를 그래도 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건 김준일 평론가님한테만 여쭤보고 시간 네. 관계상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복당이 당의 쇄신, 보수 재편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이 57%가 나왔어요. 예. 그렇게 썩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더 아픈 게 뭐냐면은 보수층으로 한정을 하면은 57%가 아니라 58% 더 높아요. 네. 뭐 어차피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사실 진보층이 한동훈 복당이 도움이 되네 안 되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당수는 표를 이제 한동훈에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 아니니까.
1: 그러네요.
0: 그러면은 중도나 보수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럼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좀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고 접촉면을 넓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호감도가 네. 사람들한테 낮아지지 않았다.
1: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0: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특유의 그게 있어요.
1: 또 저 욕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0: 아니 그게 예, 그러니까 한번 긁히면은 싸움닭이에요.
1: 제가 긁혔다고요?
0: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의원하고도 물론 팩트 체크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안철수 의원을 완전히 이제 완전히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고 그래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여의도 레카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볼썽사나워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은 한동훈이 옳다고 하더라도 친한계들도 자중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좀 심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당의 주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약간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2: 이건
0: 있어요.
2: 이건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이거 복당 논란에 대해서는 예 아니요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묻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지금 질문 자체가 당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좀 질문을 굉장히 꼰 거예요.
1: 그게 그러니까 홍영님 전 여의도 네. 연구원장의 얘기더라고요.
2: 그러니까 그거 또 홍 전 연구원장이라든가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들어보면 이런 논란이 많은 문제는 예 아니요로 묻는 것이지 이게 여러 여러 가지 벌써 다른 논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 쇄신이라는 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쇄신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나는 복당은 해놔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아니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데
1: 알겠습니다.
2: 이거 굉장히 저는 이 질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찐칠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화 오면 뭐라고요?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감사합니다. 찐칠판 마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봉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건데요. 이번 장마철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직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은 없는데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7: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기자, 서울에 지금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8: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 전보다는 비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울과 경기 북부에 여전히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쪽부터 비구름이 점차 약해지면서 구름이 경기 동부와 강원 등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구름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 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대부분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서대문, 은평, 마포구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시간당 70에서 8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라 피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새벽 6시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이번 장마철 들어 전국 처음으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6: 네,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 좀 잦아드는 겁니까?
8: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비는 강도는 다소 약해지더라도 내일까지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시간당 최대 50mm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지금까지 내린 비를 감안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강원에 250mm, 수도권과 충청 북부 20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150mm 등입니다. 강원에 앞으로 더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근처나 저지대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6: 네, 호우와 관련된 속보가 조금 전에도 들어왔습니다. 경기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도봉구와 은평구 관련 산사태 주의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현재 경기 양평군과 인천 남동구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7: 네, 또 오늘 오전 6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정릉동과 성북동 그리고 도남동, 삼선동 일가 지역에는 산사태 예비 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이고요. 또 경기 구리시 사로교 하상도로는 전면 교통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이쪽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6: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기 북부와 서울에 호우 경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7: 네, 폭우에 수도권 곳곳이 침수돼 도로가 잠기거나 일부 하천엔 홍수특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파주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9: 네, 경기 파주시 월롱산업단지 인근입니다.
6: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9: 네, 제 뒤에 있는 도로가 흙탕물로 덮였습니다. 여기는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지금 물이 많이 빠졌지만 30분 전까지만 해도 중앙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깊게 차올랐었습니다. 여전히 물이 차있긴 해서 이곳을 다니는 차들은 모두 물살을 가르면서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긴 구간이 잠긴 것은 아니고 관계자들이 배수구 정리 작업을 하면서 물이 빠르게 빠졌습니다. 네, 경기 북부 전역과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수도권 전역도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등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등에 대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하천 주변과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출입하지 말고 위험상황이거나 대피권고를 받으면 즉시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 네, 이렇게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순환사고 우려도 있을 텐데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거나 통행이 제한된 곳도 있습니까?
9: 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수도권 곳곳에는 도로가 침수돼 통행이 제한되거나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과 경기 광명시를 연결하고 목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너부대교 인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기 동두천시 송천교 지점에 있는 신천, 경기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의 포천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일부 구간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동부간선도로는 수락지하차도와 성수분기점 양방향이 수위상승으로 전면 통제됐고요. 불광천길도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이 마찬가지로 수위가 오르면서 양방향 통제됐고 행주 1교 하부도로 구간의 금포로도 통제됐습니다. 또 이 일대인 경기 고양시 능곡사거리에서 행주나들목 구간의 행신로와 자유로에 있는 재난방제 및 통행시설인 현천육관문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면으로 유턴하려는 차량은 가양대교 북단나들목 등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월롱산업단지 인근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6: 네, 이번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시작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지나는 비구름은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에도 걸쳐 있습니다.
7: 특히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10: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6: 네, 지금 강원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10: 네, 맞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지금 날이 맑고 있는데 여전히 장대비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을 상징하는 의암호입니다. 제 뒤로 의암호를 상징하는 이 소양강 처녀상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의암호 전체를 보실까요? 바람도 무척 거세고요. 이 호수 수위가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이곳 의암호 수위가 늘게 되면 하류에 의암댐이 있습니다. 이 의암댐이 수문을 개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청평댐이라든지 팔당댐이 계속해서 지금 수문을 열고 있지만 계속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이 춘천 지류의 도시마천들을 봤었는데요. 이 도시마천도 굉장히 수위가 많이 늘고 그 흙탕물이 흐르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통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강원 전 지역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철원이나 화천, 춘천, 홍천에는 새벽 4시 반부터 호우경보 발효된 상태입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이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입니다. 네, 자정부터 5시간 동안 홍천이나 춘천에 내린 비는 80mm가 넘는데요. 지금도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월 국도 31호선 낙석에 따른 도로 통제를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강원 지역에서 특별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가 이 내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많은 비가 장시간 이어지면 무엇보다 이 지반이 약해지면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무려 3,300여 곳에 달합니다. 또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계곡의 경우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만큼 접근이나 야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인근 북한강이나 한탄강, 화강에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상류댐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팔당이나 청평댐이 조금 전부터 다시 수문을 열었고요. 남한강 지류인 횡성댐도 오늘 개방을 예고했습니다. 북한강 최상류에 있는 이곳 춘천이나 의암댐의 경우엔 일단 오늘 하루 이 비가 내리는 양을 좀 보고 개방 여부를, 수문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6: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근처 한남방용 4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7: 네,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에서 반포대교 남단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4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6: 네,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YTN으로 제보해 주신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오늘 새벽 1시 10분쯤이었습니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인데요. 내부에는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내가 하면 정당한 주식거래, 니들이 하면 이해충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 기술기업 등 20여 개 대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직후에 SNS를 통해서 해당 기업들을 호평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공개 내역에 담긴 주식거래 기록과 SNS 게시물을 이 AI를 활용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AI 분석 결과를 기자들이 검토해봤는데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매입하고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나 경영진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호의적으로 언급하는 글을 올린 패턴은 21개 대기업에 걸쳐서 44차례나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5일 엔비디아의 미국 내 AI 슈퍼컴퓨터 구축 계획을 직접 언급하면서 필요한 모든 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돼서 엔비디아에게 발급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런 언급을 하기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주식 50만 달러 상당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테슬라 주식을 17,000달러어치 매입하고 며칠 뒤에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를 직접 초대해서 사이버 트럭 차량을 바로 옆에 세워놓고 함께 살펴보면서 최고다라면서 엄지척 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23일에는 테슬라 주식 100만 달러 상당을 사들이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의도가 없다.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지급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연방의회에서는 대통령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이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이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지난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손잡고 대통령과 의원들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시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몰라도 공화당의 좌시 홀리 의원이 그런 지지를 했다고 라면서 그를 맹 비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좌시 홀리 의원을 향해서 B급 정치인이다 또는 민주당이 갖고 노는 장기판의 말이다 또는 민주당의 더러운 손에 놀아나고 있다 라면서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 좌시 홀리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좌시 홀리 의원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받은 이후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홀리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법안에는요, 현재의 대통령은 제외한다. 지금의 대통령은 제외한다. 즉, 이 법안이 추진되는 그때의 대통령은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 그래? 사실 나도 정치인들의 주식 거래 그 금지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고 있어 라면서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주식 거래 금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정치인들의 본인은 아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 대화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방의회 의원들의 주식거래만 제한한다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0: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죠. 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2억 건이 넘는 미국 유권자 데이터를 탈취해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그러나 뭐 그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란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곧 승리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관심을 모았던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무엇인가 제안이 있었을까라는 기대는 역시 저버렸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안은 어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관련된 뭐 후속 기사도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우선 어제 그 대국민 연설 내용을 브리플리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후속 기사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YTN이 정리했습니다.
1: 네, 이곳 시간 밤 10시에 시작된 대국민 연설은 2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전쟁 재개나 협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연설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첫 임기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했고 안타깝지만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란에서는 곧 승리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0: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으시기 전에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이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고 있고 여러분은 그 성과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돌아봤고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고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일단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습니다.
2: We are likewise winning big in Iran and you will see the fruits of that labor very, very shortly. America is back and doing really well.
1: 다만 예고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라면서 연설 대부분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데 썼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다시 폈는데요.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고 불법 투표용지 제작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2: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resulting in China's illicit acquisition of 220 million U.S. voter files.
1: 네, 파일에는 미국 유권자의 인적 사항과 정당 선호도,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이 미국 선거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정보에 대한 기밀 해제와 공개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전 정부 세력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은폐했다면서 정보 은폐에 관여한 인물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국토안보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미국 전자투표 시스템의 사이버 취약성 등 최근 조사 결과를 설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중국이 2억 건이 넘는 그런 유권자 정보를 탈취해갔다라면 중국한테 강하게 어필하고 국제법에 호소해야지 왜 우리끼리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관련된 후속 기사인데요. 그 전에 이 후속 기사를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하는데 몇몇 주요 방송사들이 이를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연설 내용을 취재해서 추후에 보도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생중계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연설을 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신 여러분은 그 방송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속으론 얄밉지만 뭐 어쩔 수 없다. 2번, 생중계 안 한 경위서를 써내라라고 독촉한다. 3번, 생중계한 방송사를 계속 언급하면서 홍보를 해준다. 생중계를 한 방송사는 이쁘니까 계속 홍보해준다. 4번, 생중계 안 한 방송사의 면허를 박탈한다라고 겁박한다. 이 중에 몇 번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4번, 생중계 안 한 방송사의 면허를 박탈한다라고 겁박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시 후 두 번째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고 겁준 뒤 석 달여 만에 갖는 생방송 연설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근 이란과 군사적 충돌 재개로 급반전된 상황이라 새 제안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란 전쟁을 언급한 건 이 한 줄뿐이었습니다.
2: We are likewise winning big in Iran and you will see the fruits of that labor very, very shortly. America is back and doing really well.
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단연 막강하다면서 이것도 자신의 업적으로 돌렸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 구축해둔 군사력을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연결지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손쉽게 제압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베네수엘라와 협력해서 수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보다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도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 미리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급진 좌파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생중계 방송하지 않은 방송사를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위대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이 있었다면 그들의 방송 면허는, 방송 라이센스는 박탈돼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2: They want to protect the radical left. They can't have a great country, and that's true. You can't have a great country without free and fair elections. Fraud like this should mean a revocation of their licenses.
3: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4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고를 최대치로 올린 뒤 일주일 지나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언론도 트럼프가 이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선전적 연설을 했다고 비중을 낮춰서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네. 돈 없어? 그럼 미국 오지 마! 라고 하는 연방 이민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재 각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제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이민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경제적 능력이 제한된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고 또 미국으로 이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민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뭐 좀 복잡하고 길고 멀쩡한 얘기 같습니다만 한마디로 돈 없으면 미국 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는 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우선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국무부 관계자들은 보증금 규모를 10만 달러로 제한했다라며 보증금은 신청자의 개별 사례에 따라서 이보다 더 많거나 조금 적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자가 낸 이 보증금은 그러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거나 하면 계속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0년 뒤에 10만 불 돌려받아봐야 지금으로 따지면 3, 4만 불 정도 값어치가 되겠죠. 아무튼 영주권자가 미국에 정착한 뒤에 시민권을 따지 못하거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보증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이민법상 가능한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비자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며 이는 비자 신청자가 스스로를 부양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고액의 보증금이 결국에는 이민을 단념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목적은 이민자의 미국 정착이 아닌 특정 유형의 이민자를 막으려는 데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액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부유층만 미국에 이민 오거나 또는 가족과 제외하고 미국에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리라라는 비판입니다. 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위해서 미국 이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정부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당장 10만 달러를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건 바로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돈 없으면 미국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그가 범법자이냐 아니냐라는 기준보다는 그가 10만 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 와서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와서 쓸 돈 있으면 오고 아니면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의 특정 와이드 팬츠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죽음의 바지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틱톡 등 SNS에는 자라의 플로이 와이드렉 팬츠를 입고 가벼운 찰과상부터 낙상사고까지 겪었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틱톡 크리에이터는 넘어진 직후 흙먼지가 묻은 손을 보여주며 자라의 치명적인 바지가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런 자막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집 앞 차고에서 나오다 발이 꼬여 고꾸라지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바지에는 반드시 경고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길이가 길면 수선해서 입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패션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의 분석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길이가 아닌 너비와 소재의 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를 아무리 줄여도 펄럭이는 얇은 소재와 넓은 바지 밑단 때문에 옷이 발이나 신발에 쉽게 엉킨다는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특히 여름철 앞코가 열린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었을 때 발가락 사이에 원단이 끼어서 넘어질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제품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주머니가 있고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처리된 와이드 슬랙스는 직장인과 대학생 모두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편한 인생 바지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약 45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8: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경찰국이 과속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LAPD는 이달 말까지 교통경찰과 모터사이클 순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도로 및 교통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로 운전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줄어들고 충돌 시 충격이 크게 증가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미국에서는 과속 관련 교통사고로 11,28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티켓이 거래되는 경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경제전 문제 포브스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인 틱픽의 자료를 인용해서 오는 일요일 정오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월드컵 결승전 티켓 가격이 미국 스포츠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틱픽에 따르면 결승전 입장권의 최저 거래 가격은 현재 6,943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균 구매 가격은 11,327달러에 달해서 틱픽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최고가의 거래는 MetLife Stadium 115A 구역의 좌석 두 장으로 한 장당 28,479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구매자는 이 두 자리 좌석을 위해서 56,958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틱픽이 평균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경기 순위에서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기존 기록들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24년에 열렸던 제58회 슈퍼볼의 평균 티켓 가격 9,411달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결승 진출과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48개국 체제 대회의 상징성, 그리고 결승전이 열리는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의 높은 수요가 기록적인 티켓 가격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LA의 대표적인 번화가 중에 하나인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 선셋 스트립 일대가 무려 110년이나 된 대형 수도관 파열로 물난리가 나면서 도시 노후 인프라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LA DWP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쯤 이 지역 선셋 블루버드 아래 메인 라인이 파열되면서 수천 갤런의 물이 선셋길과 인근 지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솟구친 물이 할로웨이 드라이브를 따라서 급류처럼 흘러내리면서 거리 전체가 강처럼 변했고 인근 상가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습니다. 몇 시간 뒤 누수는 차단됐지만 선셋대로 한복판에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파열된 수도관은 1916년에 설치된 그야말로 110년이나 된 리벳 강철관으로 저수지와 저장 탱크의 물을 각 지역 배수관 망으로 공급하는 LA 상수도 시스템의 핵심 수도관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LA 시내 지하에는 총 550마일에 달하는 대형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LA DWP는 지난 2019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전체 수도관, LA 지역 전체 수도관의 약 30%가 8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일반적인 수명인 100년에 지금 거의 다 근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시가 심각한 주택난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니어 대상 서민층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시의원 밥 블루맨필드, 또 민간 개발사 관계자들과 함께 밸리 지역 우드랜드 힐에 들어설 비바 LA의 워너센터 이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베스 시장이 취임 이후 시행한 이 행정명령 1호를 통해서 승인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비바 LA 앳 워너센터는 부지 4.71에이커, 또 실내 면적 총 2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초대형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이 단지는 단순한 노인 아파트가 아니라 의료와 생활 지원, 또 공동체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고밀도 시니어 주거 단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LA시는 현재 고령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서 시니어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시니어 상당수가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저렴한 노인 아파트의 대기 기간도 몇 년씩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해당 프로젝트의 주소는 밸리 지역 6400 카노가 에비뉴 우드랜드 힐스이며 공사는 지금부터 약 9년 정도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35년에 완공한다라는 목표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늘 한국의 재헌절을 맞아서 하루 휴무합니다. 이에 따라서 LA 총영사관 민원실 창구 업무와 전화 상담 등 이 모든 일반 민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오늘 휴무는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재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미국 공휴일도 놀고 한국 공휴일도 놀고 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LA 총영사관의 이 같은 제도 언제 시정될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날씨입니다. LA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내일은 88도, 일요일은 87도로 하루에 1도 정도씩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88도, 다음 주 수요일은 91도에 이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94도까지 올라가는 등 또 한 차례의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HS 효성 USA가 판매한 이 자동차용 카펫이 누적 판매 1억 평방미터를 넘어섰습니다. 1억 평방미터는 여의도 면적의 무려 3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정도 면적의 자동차용 카펫을 효성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차량 한 대당 5평방미터의 카펫이 사용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무려 2천만 대에 해당하는 분량의 자동차 카펫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런 성과는 품질 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장기간 기술력을 인정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라고 HS 효성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자동차를 현대나 기아가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또 현대와 합작한 LG나 SK가 만들고 또 그 자동차 내부에 깔리는 카펫은 효성이 만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 정상급 발레단인 미국의 아메리칸 발레 티어러 ABT에서 한국인 수석 무용사가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이 ABT의 예술감독 수전 제피는 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공연 직후 솔로이스트 박선미를 수석 무용수로 임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임명일은 9월 1일로 공표됐습니다. 박선미는 이날 공연에서도 역시 주역을 맡았습니다. 수전 제피 감독은 박선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한다라며 모든 춤에 조용한 힘을 불어넣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한 모든 도전을 박선미는 훌륭하게 다 극복해왔고 성장 속도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였다라며 이번 승급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게 돼서 매우 자랑스럽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박선미는 아메리칸 발레 티어러 입단 이후 이례적인 속도로 최고 등급까지 초고속 승급했습니다. 10살의 발레를 시작해서 선화예중고등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서 201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즉 한예종 졸업 직후 뉴욕으로 건너와서 이 ABT에 입단했습니다. 2021년 ABT 견습단원으로 합류한 뒤에 2022년 2월 정단원이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견습단원에서 정단원으로 승격한 겁니다. 이후 7개월 만에 솔로이스트가 됐고 다시 약 4년 만에 최고 등급인 수석 무용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성장이었습니다. ABT는 지난 1940년에 창단돼서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세계 최정상급 클래식 발레단입니다. 지난 2006년 연방의회로부터 미국 국립발레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승급으로 ABT의 한국인 수석 무용수는 서희, 안주원 씨에 이어서 이번에 박선미 씨까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0: 중국 푸젠성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텃밭에서 자기가 직접 재배한 오이로 무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강한 쓴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이 반 개를 섭취했는데 한 시간 뒤에 심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가 잇따라 나타났고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검사 결과 쿠쿠르비타신 중독이었습니다. 네, 이 쿠쿠르비타신은 오이나 호박, 참외 같은 박과 식물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천연 물질이라고 합니다. 해충의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자연 환경 면에서는 고온이나 가뭄 등 생육 환경이 악화될 경우, 야생종과의 교배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 성분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데요. 자, 이렇게 오이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천연 물질이지만 사람에게는 강한 독성 물질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급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오이나 호박 같은 것들이 평소와는 다른 강한 쓴맛이 난다. 이거는 내 입맛이 이상한가가 아니라요. 섭취를 중단해야 할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인 조리 과정으로는 이 독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고온 조리에 성분이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양념을 통해서 쓴맛을 줄일 수는 있어도 독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유 이거 잘못 샀나? 아 양념 맛으로 먹지 뭐 하면서 양념을 더한다라는 것 이것도 위험할 것 같죠. 이 쿠쿠르비타신 중독 증상 앞서도 설명드렸듯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반복적인 구토라고 합니다. 심한 복통, 복부 경련, 물처럼 묽은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계속되면서 전신 무력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의료기관 도움 받으셔야 되겠죠. 더운 여름철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을 기대하고 배워본 오이에서 예상치 못한 쓴맛이 느껴질 때, 네, 식물이 보내는 독성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1: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2: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 콩 통째로 검은 콩 17곡 두유, 돌강 미역,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 농협 특판전.
1: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팍,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2: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0: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뉴욕시티 is once again dealing with dangerous air quality as wildfire smoke moves across the tri-state area. Let's get right to Good Day's Robert Moses. He has been tracking.
3: 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오는 일요일 뉴저지에서 열릴 예정이죠. 그런데 지금 뉴욕, 뉴저지 이쪽 정말 큰일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연기가 미국 쪽으로 넘어와서 뉴저지 스테디움이 지금 완전히 산불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결승전은 잘 아시는 대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간의 대결인데요. 이 아르헨티나는 준결승에서 펼쳤던 이 세리머니로 인해서 징계 위기에 몰려있는 등 오는 일요일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우선 연기와 월드컵 결승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4: 대망의 월드컵 결승전을 앞둔 뉴저지 스타디움입니다. 캐나다 산불의 영향으로 경기장이 뿌연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엔 기상경보가 내려졌고 사정이 비슷한 시카고에선 프로축구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주최 측은 결승 전날 예보된 비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No, but it's strange. I have never seen this situation in New York, but it's strange, but not affect.
4: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뉴저지로 이동한 스페인 대표팀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야외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마무리 훈련을 진행했는데 준결승에서 펼친 세리머니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전 승리 이후 선수들은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 영토라는 현수막을 펼쳐들었는데 FIFA는 정치적인 문구라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서 대서양에 위치한 말비나스, 즉 포클랜드 제도는 1982년 전쟁 이후 영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오랜 분쟁 지역입니다.
6: Si bien nos pueden no poner sanción, lo que importa es que no es que hemos dado el mensaje. Yo digo, pueden quitarnos todo lo que sea, pero ese recuerdo.

0: esa memoria no nos borrarán jamás.
1: 또한 결승전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아닌 미국 국가만 재창되고 하프타임에 25분 동안 공연이 예정돼 있어 주최 측이 전통과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 네, 역대급 폭염으로 치즈도 못 먹게 생긴 유럽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유럽을 덮친 역대급 폭염으로 파스타와 피자 등의 핵심 재료인 파마산 치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엘니뇨 여파로 인해서 가뭄과 병충해 피해가 커지면서 세계 농축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파마산 치즈의 주 생산지인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주에서 극심한 더위로 생산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파마산 치즈의 핵심 원료는 우유입니다. 이 파마산 치즈는 그런데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주를 비롯한 5개의 지역에서만 생산됩니다. 또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게는 반드시 이 지역에서 생산된 풀만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탈리아의 역대급 폭염이 강타하면서 이 지역을 흐르는 강줄기의 유량이 급감했습니다. 또 폭염은 계속되고 비는 오지 않는 뜨거운 가뭄이 이어지면서 소에게 먹일 건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고 풀이 자라지 않으면 젖소에게 먹일 건초 생산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젖소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치즈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건초 생산도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젖소가 사료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저 흐물흐물 기운 없이 사료를 잘 먹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젖소로 인한 우유 생산량이 10% 내지 20% 이상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식량 문제는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폭염 속 가뭄이 계속되면서 팜유의 생산이 줄고 또 커피와 코코아 수확량도 현재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백신 회의론자 장관 하에 백신 옹호론자 국장이 지명되는 아이러니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차기 수장 후보자가 과학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회의론에 거리를 둘 것임을 시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인을 의료기관 수장에 앉히려는 정부와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그런 소식을 밝히는 것입니다. 에리카 슈워츠 CDC 국장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 참석해서 절대로 과학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며 명확하고 정직하고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지침을 제공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브라운대학 학부와 의대를 졸업했으며 해군 군의관을 지냈습니다. 해안경비대 최고 의료 책임자를 역임하면서 군부대의 천연두 예방정책을 비롯해 탄저균 백신 접종 문제, 에이즈 문제, 팬데믹 정책 등을 입원한 바 있습니다. 인준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의 주제는 역시 백신이었습니다. 에리카 슈워츠 후보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백신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인준청문회에서 그를 바라보는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입장 속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백신 회의론을 펼쳐온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이 CDC 국장에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믿는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나는 받아들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케네디 장관이 이끌던 보건복지부는 백신 회의론자들이 중요한 보직을 대부분 맡아왔기 때문에 백신 찬성론자의 CDC 국장 지명은 매우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홍역의 재유행 등으로 인해서 백신 회의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근 행정부 내에서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일방적인 불신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가 만에 하나 추후에 돌이킬 수 없는 대유행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행정부가 이번에는 백신 찬성론자를 보건계 수장으로 은근슬쩍 지명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아예 백신 회의론을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 실업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와 가장 취약한 직업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넉 달 연속 고용 증가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4.2%로 낮아졌습니다만은 200만 명에 가까운 구직자는 반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가운데 27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27.3%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4%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27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다라는 의미인데 이 6개월은 또 많은 구직자의 퇴직 위로금이 바닥나거나 실업급여의 지급이 끝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부 통계를 보면 화이트 칼라 근로자의 구직 기간이 특히 길었으며 연령별로는 25세에서 54세 사이 화이트 칼라 직업군의 장기 실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38살의 회계사 노리그 카라카시안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1년 6개월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카라카시안은 채용 담당자와 1차 전화 면접은 여러 차례 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라카시안은 갑작스러운 이혼을 또 하게 돼서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부모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은 열쇠공이나 기계수리공 등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채용, 저해고 상태입니다. 기업들이 직원을 대량 해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신규 인력을 대량으로 뽑지도 않는 현상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장기 실업자라는 의미는 취직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업종별로는 연방정부 감원으로 타격을 입은 정부 종사자와 즉 정부 공무원들과 금융 관련 일자리 그리고 IT 분야 근로자 중에 장기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한편 장기 실업이 이어지면 저축이 줄어들고 퇴직연금 적립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경력과 인맥을 쌓아야 할 시기를 놓쳐서 그 후유증이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3: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8: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7: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8: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7: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8: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김수정기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8: 수영도?
5: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6: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기념 주화가 올 가을에 발행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SNS를 통해 새로 제작된 1달러 기념 동전 디자인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옆 얼굴과 함께 미국 건국 연도인 1776이라는 숫자와 자유를 의미하는 리버티라는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뒷면에는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그려졌습니다. 이 기념 주화 발행은 여러 논란 속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연방 헌법은 동전이나 지폐에 살아있는 대통령의 초상을 넣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그 일부의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주화 제작과 주화 발행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달러짜리 동전은 이미 주조에 들어갔으며, 즉 제작에 들어갔으며 올 가을부터 유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전 디자인과는 별개로 동전의 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금색으로 온통 칠해졌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2,400만 달러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1,800만 달러는 대출 및 투자 용도, 그리고 600만 달러는 보조금으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의 건설 중인 잠수함 제조 시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월가의 황제로 불리우는 제이미 다이먼 CEO는 한화의 필리 조선소가 위치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이먼 CEO는 필리 조선소를 소유한 한화 오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한화 조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이곳에서 핵 잠수함과 주요 함정의 부품들을 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화에 특정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돕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곳에서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술자를 비롯해 용접공 등등 관련 인원이 30만 명 정도 필요하다라며 현재 이곳에 1만 6천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향후 5년 내에 미국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되면 이 숫자는 금방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7,686억 달러로 전달 대비 0.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 매출이 1.9% 늘었고 또 지난달 말에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그 영향으로 레스토랑과 바의 매출도 0.3% 증가했습니다. 한편 매달 발표되는 이 월간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것은 전체 소비 가운데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통계입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5: 선택하세요 품질을,
1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7: 타이어.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18: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소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어토라이즈 유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분이 멀리 대학을 가는데 아직 크레딧 카드가 없을 경우 부모님들은 자신의 카드에 자제분의 이름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제분은 어토라이즈 유저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형제나 부모, 친한 친구가 크레딧이 좋지 않을 경우 크레딧을 조인하여 카드도 쓰며 크레딧도 쌓아줄 목적으로 어토라이즈 유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딧 빌드업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조인해준 카드 오너의 잘못으로 크레딧이 나빠져 기록이 조인을 받은 분의 크레딧에 나온다면 이는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회사에 연락하셔서 본인은 단지 어토라이즈 유저라 하시면 나쁜 기록을 지워줍니다. 좋은 크레딧을 가진 분의 어토라이즈 유저가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크레딧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23: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LA 지역 오늘 낮 기온 89도, 내일은 88도, 일요일 87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다시 88도,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이 문제입니다. 수요일 91도, 다음 주 목요일 94도까지 올라가는 등 또 한 차례 폭염이 다음 주에도 있겠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맞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뭐 대단히 큰 일은 아니어도요, 오늘 만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칩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탱자 합력 인사 올립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나의 약점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이 늘 쉽지만은 않았을지라도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바로 주디 포드라는 작가가 남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나를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런데 우리는 참 야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 하지만 돌이켜보면요,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버텨왔거든요. 부족한 모습도 서툴렀던 어제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안아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보는 거 어떨까요? 아우, 한 주 동안 너무 애썼다. 아우, 잘했어. 잘 버텼네. 고마워.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향긋하게 번져 나갑니다. 자, 오늘도 나 자신을 사랑하자. Love yourself 하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출발해볼게요.

가볍게 함께하는 소소한 얘기. 굿모닝. 매일 아침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 자면서도 놓지 못해서요. 떨어뜨려서 그냥 얼굴에 그냥 아우 아파. 근데 이걸 머리맡에 두고 자도 되나? 뇌에 안 좋은 거 아닌가? 한 번쯤 찜찜한 기분 드신 적 있으시죠? 근데 요즘처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건강정보 하나하나에 귀가 쫑긋해지기 마련입니다. 반가운 뉴스 하나가 들어왔네요. 바로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뇌암을 유발한다라는 걱정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무려 28년 동안 쌓인 63개 이 규모의 연구를 정밀 분석했는데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을 쓰든 혹은 10년 넘게 장기간 사용했든 상관없이 뇌나 머리, 목 부위의 암 발병률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 전자기파는요,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와 같은 고에너지 방사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군요. 아니, 너무 더워서 이 전화기도 너무 뜨거워져서 어떡하지? 요즘 날씨가 뜨겁다 보니 길찾기 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좀 켜놓거나 동영상을 조금만 봐도 스마트폰이 아주 불덩이가 되죠. 어, 뜨거. 이럴 때 에라 모르겠다.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지 뭐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최근에 영국에서는 폭염 때문에 이 폰을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었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점을 찾는 사람들이 떼지어 줄을 서고 있다네요. 심지어 어떤 아이패드는 수리점 안에서 배터리가 펑하고 폭발하기도 했다는데요. 우리가 차가운 물컵을 실온에 두면 컵 겉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이 뜨거운 스마트폰이 냉장고로 들어가면 그 차가운 기운 때문에 스마트폰 속에 물방울이 맺히대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는 거죠. 액정이 깨지거나 배터리가 영구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물에 빠진 폰 이거 건조하려면 쌀통에 넣어두면 최고야.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먼지만 잔뜩 들어가서 안 좋다고 그래요. 폰이 너무 뜨거울 때는 케이스를 잠시 벗겨두시고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그늘에 가만히 두시는 게 정답이라고 하는군요. 사람도 폰도 억지로 식히고 급하게 그러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우리 차분하게 서늘한 여유 가져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흔히 보는 주황색 도로 통제용 삼각콘, 바로 영어로는 트래픽 콘이라고 하죠. 아, 공사 중이구나. 차가 막히겠지.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 동부 보스턴에서는 이 삼각콘 하나 때문에 도시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월드컵 경기에 나섰다가 일찍 짐을 싸고 간 스코틀랜드의 축구 팬들, 보스턴에서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이 타르탄 아미들이 보스턴 시내 바에 있는 맥주를 그야말로 싹 동을 내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품어내고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술만 마시고 간 게 아니라 보스턴 시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동상들 머리 위에다 죄다 이 주황색 삼각콘을 모자처럼 씌워놓고 간 겁니다. 샘 아담스 동상부터 공원에 있는 아기오리 동상까지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회개한 장난이야 싶으실 텐데요. 여긴 아주 깊고도 엉뚱한 스코틀랜드만의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문화도시 글래스고에 가면요. 시내 중심가에 웰링턴 공작의 기마상이 서 있거든요. 워터루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대영웅이 지난 1980년대 어느 날 밤 누군가 술에 취해서 이 엄숙한 장군님 동상 머리에 주황색 삼각콘을 씌워놓은 게 시초였습니다. 시청에서는 지저분하다며 매번 치웠는데 치우면 그 다음날 또 누군가 씌워놓고 치우면 또 씌워놓고 이게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결국 시청도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래스고를 대표하는 하나의 위트 있는 상징물이 됐고요. 심지어 뱅크시 같은 유명 예술가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국의 이 예술품이다 라는 극찬을 낼 정도였습니다. 엄숙하고 딱딱한 권위에 던지는 스코틀랜드식의 유쾌한 핀잔이자 유머 감각인 셈이죠. 이 유쾌한 문화를 보스턴에 그대로 이식해놓고 간 건데 보스턴 시가 이걸 보고 화를 내기는커녕 아주 멋지게 화답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글래스고에서 보스턴 콘이라는 특별 제작된 삼각콘이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보스턴 로건 공항에 입국을 했다는군요. 세상에나 백파이프 연주단이 환영도 하고 매사추세츠 주지사랑 보스턴 시장이 직접 공항 마중까지 환영식까지 열어줬다네요. 아 참, 내 평생에 이렇게 삼각콘 환영식을 하기도 처음이지만 어쨌든 우리 도시가 잘 나가면 좋지. 어? 다음에 오면 맥주 안 떨어지게, 절대 안 떨어지게 준비해 놓을게요. 삼각콘을 들고 온 스코틀랜드의 팬 데니 씨의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른이 되면 매일 출근하고 요리하고 심각한 일만 하느라 삶의 소중한 웃음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 삼각콘이 단순한 플라스틱 장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웃음과 사랑을 전하는 메타포가 됐다. 길거리에 흔한 삼각콘 하나로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웃음의 유머의 힘이 아닐까요?

이번 월드컵 경기로 모두가 좀 친구가 되고 새 친구가 생기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김범용과 박진광의 친구야.

잘될 때만 친구가 아닌 늘 힘들 때 함께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맙죠. 아, 잘 나갈 때만 그냥 친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친구 정말 고맙습니다. 감동적인 세계 일주 스토리가 있네요. 호주의 두 청년인데요. 올해 20살인 이 두 청년, 그 중에 한 친구가 3년 전 불의의 자전거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친 레클련 씨 둘이서요 왕복 항공권을 끊어서 무모하지만 아름다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친구를 등에 업고 홍콩에서는 무려 268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 거대한 불상을 마주했고, 또 스위스의 돌로미테의 설산에서는 현지인의 설상차를 얻어 타면서 절경을 만끽했고요. 또 프랑스 리비에라 해변에서는 전기자전거와 휠체어를 하나로 묶어서 질주하는 그런 유쾌한 기질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비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게 웃으면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비장애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4개 대륙의 여정, 이 두 청년은 거침없이 전 세계 14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네요. 휠체어를 탔든 타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누군가에게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 얘기하니까요, 오늘 뉴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어이없는 그런 얘기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을 했죠. 그래서 아니 이거 생중계 안 한 방송국들 말이야, 라이센스 다 취소할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인 이 트럼프 트루스 소셜이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의 게시물을 올려놨잖아요. 이것이 그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에게 더 빠르게 제공되는 유료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워낙 SNS에서 자주 이런저런 정책 발표를 해서 그때마다 주식시장도 요동이 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책무와 개인 사업의 경계를 흐린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마구 하면서 심지어는 나의 그 소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 줄게, 한 달에 얼마씩 낼까? 이래가지고 정액제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진짜. 오늘이 바로 제헌절인가 봐요. 우리 아이비님께서 바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이 공포된 것 기념 국경일로 제정이 됐는데, 지난 2008년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공휴일로 제정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끝까지 가면서 모두가 공정하게, 우리가 위대한 리더를 만나야 되는데요. 요즘 상황이 거꾸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 리더십에 관한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책을 쓴 분이 계신데, 거기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떤 유라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작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낑기는 거야. 근데 저쪽 사람은 조만한데 엄청 큰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공정한 세상은 뭘까요? 이 두 사람이 이걸 바꿔서 입히면 되겠군요. 그랬더니 틀렸다. 그게 아니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법을 만들고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다 라면서, 많은 그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다민족 제국인 그 페르시아를 세운 위대한 군주입니다. 이분이 관용과 통합의 통치 철학으로 정말 여러 문명을 하나로 묶은 그런 키루스 대왕으로 불리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정말 관용을 베풀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또 잘 지키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세계 곳곳에 있어가지고요. 이 인류가 닥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0: 탱자의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기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4: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3: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4: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1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탱자 뮤직 극장. 혹시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내비게이션에서는 우회전이라고 했는데 아니 결국 보면 아니 뭐야 계속 뺑뺑 돌리네. 믿을 게 못 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길을 잘못 든 사람이 있습니다. 롱웨이 코리간. 오늘이 바로 롱웨이 코리간 데이인데요. 바로 더글라스 커리건. 1938년 미국의 파일럿 더글라스 커리건.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롱웨이 커리건. 잘못된 길 커리건. 엉뚱한 방향 커리건. 오늘은 꿈을 향해. 정말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가장 용감한 거짓말을 한 남자의 얘기일까요? 롱웨이 커리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1938년 미국은 아직 대공황의 상처가 남아있던 시절, 젊은 파일럿 더글라스 커리건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처럼 대서양을 혼자 건너는 것. 그는 오래된 1929년형 비행기를 직접 개조해서 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 안 됩니다. 비행기가 너무 낡았어요.
0: 비행 허가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0: 1938년 7월 17일 뉴욕 공항. 커리가는 비행기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허가도 안 내주니 뭐 그냥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겠습니다.
0: 그런데 28시간 후 그가 착륙한 곳은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바로 아일랜드 더블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0: 커리건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 아니 저기 아우 그냥 구름이 그냥 치기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 이 나침반을 잘못 읽었어요.
0: 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죠. 에이 일부러 간 거 아니야? 응? 실제로 그는 대서양 횡단을 위해 비행기를 오래전부터 개조해왔고 항공 전문가들 옆...
1: 아, 이 직장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아, 일은 괜히 시작해가지고 애시당초 미국에 온 게 아니었어.
0: 하지만 혹시 아십니까? 오늘의 wrong way가 내일은 right way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누군가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길 끝에서 인생 최고의 풍경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글라스 커리건처럼 말이죠. 그러니 오늘 혹시 내 삶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노래는 마치 무슨 약 같아요. 이렇게 잤는데 이렇게 오늘 뭉클하면서 막 눈물이 나지? 어? 무슨 호르몬인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우리 훈이 씨가 아프다가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음악을 틀었는데 오! 이러면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약을 먹었더니 그런 것 같다고 집에서도 울컥하면서 와이프가 아 왜 그래? 아 오늘 테스토스테론에 관한 그 호르몬 얘기도 있더군요. 그 뉴스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 오늘 롱웨이 커리간 이 더글라스 커리간이 1938년도에 이 대서양을 바로 오늘입니다. 7월 17일 계획이 없던 아일랜드행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한 그날을 기념하는 롱웨이 커리건 데이, 내셔널 데이예요. 그래서 텍사스 출신이라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인가 봅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정부에서 너 있잖아 나 너무 비행기가 낡았어 허가 못 내줘. 어? 알았어 집에 갈게요 이랬는데 아이라 모르겠다 이러고 거의 확실하게 일부러 갔다라는 게 전문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했거든요. 원래 그의 비행기는 장거리

0: 충분히. 아니 해 뜨는 걸 보면 저쪽 저기 캘리포니아는 저쪽이고 아일랜드는 동쪽, 그거를 모를 리가 있어 이거죠.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그 유명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정말 몰랐습니까? That's my story. 딱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나는 일부러 갔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눈 떠보니까 아일랜드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본문이요. 내가 인생을 왜 괜히 이 길로 걸어와서 이 고생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 멋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 쓰셨나요? 혹은 리타이어하신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유, 일할 때가 좋았다라고 하지만 일을 하건 안 하건 오늘 행복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오직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그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끔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낄 때는요. 황제라는 화려한 왕관을 썼지만 평생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그 아우렐리우스도 이게 사람 사는 거야. 힘들어. 내 인생 왜 이럴까? 이러면서도 결국 행복은 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주말입니다. 네. 요거 먹으면 진짜 요 먹을 때만은 너무 행복해. 주변에 누가 없어도요. 저는 특히 혼자 밥 먹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옆에 뭐 신경 쓸 거 없이 정말 음미하면서 또 우리 야옹이 점돌이와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함께하는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말에는 그렇게 자신과 함께 내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행복의 시간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4: 김수정기.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0: 213-483-9921 213-483-9921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네, 굿모닝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세종 퀴즈.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한 주가 왜 이렇게 빠르죠, 대표님?
1: 벌써 주말이에요.
0: 그러니까 저 좋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1: 네. 지난주에 또 퀴즈. 지난주 퀴즈 정답이 세종 요로 청보감이었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는데 다 100점이었습니다.
0: 와.
1: 그래서 네. 네,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0: 좀 이제 조금 어렵게 수준을 높이실까요?
1: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요로 청보감은 방광염, 특별히 여름철에 이 소태 때문에 또 재발이 많고요. 소변 관리, 네. 신장 기능, 방광 건강에 좋은 제품이 요로 청보감이고 선물은 다섯 분에게 드렸습니다.
0: 네.
1: 선물은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선물로 드렸고요. 다 받아가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셨는데 지난주 정답자 오픈하겠습니다.
0: 네.
1: 전화번호 끝번호 네 자리 오픈할 테니까요. 축하해 주시고 오늘 또 다른 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은데 네. 끝번호 6076 그 다음에 두 번째 7424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17 그 다음에 네 번째 0580 마지막 다섯 번째 당첨자는 5040 축하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세종 유산균 500억 유산균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1: 유산균은 참고로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0: 네.
1: 하루에 네. 한번 드시면 되는데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하나를 먹습니다.
0: 그러면 네.
1: 특히 요즘에 휴가철이 시작됐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세종 네. 유산균이 좋고요. 자, 오늘은요.
0: 네.
1: 선물을 세종 여주를 드릴 텐데
0: 네.
1: 여주 방송 퀴즈 선물로 드린다를 때가 제일 반응이 뜨겁습니다.
0: 정말 여주 당뇨에도 좋고 여성들 네. 다이어트 붓기 제거에 그렇게 좋다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장님 여주가 저 당뇨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저도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0: 네.
1: 여주는 여성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에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기 제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여주를 꼭 드시면 좋고요. 세종 여주는 알약으로 돼 있고 고농축 캡슐로 돼 있어서 하루에 두 번을 드시게 돼 있는데 오늘 다섯 분, 정답자 다섯 분에게 선착순 다섯 네. 분에게는 세종 여주, 요거는 한 달 반을 드실 수가 있는데 선물로 드릴 겁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네. 어떤 퀴즈를 주실지 가볼까요?
1: 네, 퀴즈 가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요, 역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드립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 많이들 아시는데 힌트를 들으시고 바로 전화하셔서 정답을 얘기하셔도 되고
0: 네.
1: 아니면 아리까리한데요 그러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 예문을 드릴 겁니다.
0: 네.
1: 그러면 그 중에 한 정답이 있으니까 뭐 3번, 뭐 2번, 1번
0: 찍어서.
1: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0: 네. 예,
1: 제가 전화번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LA 지사고요. 213 383에 8899 적어 놓으세요. 213383에 8899번으로 전화
0: 네.
1: 주시면 음성을 남기시면
0: 네.
1: 선착순 다섯 분에게 여주 선물로 드리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0: 네.
1: 제가 퀴즈 힌트를 드리면
0: 네.
1: 제품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0: 네.
1: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힌트 1번 이 제품은 보스웰리아 상어 연골 콜라겐 식이유황이 주 성분입니다. 다음에 이 제품은 천연의 원료로 되어 있는 천연 제품입니다. 세 번째, 퇴행성 관절염, 관절 연골 건강을 부드럽게 해주는 세종 바이오텍의 제품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아실 텐데 마지막 네 번째는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된 관절에 좋은 제품입니다. 자, 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1번 세종 송보강, 2번 세종 후코이다, 3번 세종 관절보강, 4번 세종 요로청보강.
0: 네.
1: 한미옥 씨는 뭐 시작할 때부터 아셨던 것 같은데.
0: 아니 예전부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문제의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딱 그러네요. 네.
1: 그렇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품 이름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0: 네.
1: 213-383-8899 383-8899번으로
0: 네.
1: 전화
0: 주시면 됩니다. 아. 자, 213-383-8899 보스웰리아 상어연골 콜라겐 식이유황이 있고 그리고 한국식약처 인증 서천연 생약 제품이고 관절염 네. 관절 마디마디 부드럽게 해주는 세종바이오텍의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0: 네, 1번 세종송보감, 2번 세종후코이단, 3번 세종관절보감, 4번 세종요로청보감. 1-383-8899-383-8899 찍어주세요.
1: 그저 네. 제품의 그 이름에 제가 힌트 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0: 네. 네네.
1: 전화 주셔서 다섯 분에게는 네. 세종 여주 한 병씩 드리는데
0: 네.
1: 윌셔 6가 버질길에 저희 사무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0: 네.
1: 한번 오셨던 분들은 금세 아시죠?
0: 네.
1: 1층에
0: 네.
1: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 오셔서 일주일 내로 선물 픽업하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 주시고 건강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게 시원하게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팝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인 퀸시 존스의 I Know Glory다. 바로 일본 말이죠. 사랑의 투.
1: 어? 사랑은 이렇게 투처럼 진짜 비틀어지는 거야.
0: 아이노 꼴이다.
1: 뭐가 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이노 꼴이다. 굿모닝 차차차 1부 끝곡을 함께하면서요. 잠시 후 2부에서 곧 만나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4: 당뇨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소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의 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4: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6: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2: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섭,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햇섭 인증인데요. 햇섭은 식품 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햇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주꾸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원9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미치도록 몰두해 본 적 있으십니까?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커빙턴의 한 볼링장에서 말 그대로 끝장 본 남자가 있습니다. 조시 앵글린이라는 이 남성은 글쎄 기네스북 기록을 깨겠다고 볼링 라인에 섰는데 자그마치 135시간 넘게 연속으로 볼링을 쳤다고 합니다. 무려 엿새 동안 딱 5시간 정도만 자면서 600게임 넘게 볼링을 친 거예요. 쓰러트린 볼링핀만 해도 대략 4만 5천 개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고 환각 증세까지 왔대요. 주변 친구들이 걱정돼서 야 이제 그만해 괜찮아. 이 친구는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그래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원해. 진짜 세계 기록 세우고 말겨. 그 간절함 하나로 마지막 핀을 쓰러뜨리면서 당당하게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요. 어머니와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1: 여러분 무엇이든 마음먹게 달려있습니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해낼 수 있어요.
0: 가끔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무해한 존재들이 있죠. 시애틀의 이 지모씨라는 라쿤이 화제라고 합니다. 보통 아는 길쭉한 라쿤이 아니고요. 목이 짧은 선천적 척추 기형을 갖고 있어서 외모가 아주 완벽한 공 모양이라고 해요.
1: 아니 뭐야 이게 어?
0: 이랬는데 오히려 그 약점이 그 핸디캡이 신비한 마스코트로 주위 이웃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의사 선생님 말로는 걷고 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라고 그러는군요.
1: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낮게 날아도 되는 거야?
0: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네요. 바로 플로리다의 펜사콜라 해변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 수요일 오전이었어요. 미 해군의 전설적인 특수 비행전대 블루 엔젤스가 에어쇼를 앞두고 해변 위로 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모래사장 바로 위로 정말 영상 보니까 너무 낮게 날아가가지고요. 어? 그러면서 기체를 확 틀면서 급선회를 하니까 피서객들의 텐트, 뭐 파라솔, 모자, 의자 다 그냥 둥둥 떠서 날아갔어요. 와 세상에, 응? 야 이런 광경 처음이다. 짜릿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친 사람 없어? 어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들의 멋진 묘기라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미 해군 측도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전투기가 규정된 표준 고도보다 낮게 비행해서 민간인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인정합니다. 정확하게 엄격한 안전 기준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아무리 멋진 비행쇼라도 안전이 제일이죠. 옛날 그런 일화 아십니까? 1998년 바로 이태리의 돌로미티, 응? 밑에 그 돌이 있나가 돌로미티 그 산맥의 스키 리조트 마을 카발레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탈리아 기지에서 이륙해서 저공 비행 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소속 이 제트기가 규정을 위반하고 너무 낮게 빠르게 날랐습니다. 그러다 스키장 정상으로 향하던 케이블카의 강철 로프를 비행기 날개가 끊어버렸어요. 로프가 끊어지면서 공중에 매달려 있던 케이블카가 약 8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서 탑승하고 있던 관광객과 승무원 등 20명이 전원 사망하는.
1: 아니 지도가 부실해서 케이블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고도계가 고장났어요.
0: 이런 변명을 조종사들이 미군 조종사들이 했지만 조사 결과 조종사들이 스릴을 즐기려고 규정 고도를 무시하고 겨우 360피트 110m 높이로 초저공 비행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비행 중에 자신들의 저공 비행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뒤 사고가 나자 증거 인멸을 위해서 테이프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재판 결과였습니다. 결국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는군요. 단 증거인멸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죠. 이 판결 때문에 당시 이탈리아 전역에서 격렬한 반미 시위가 일어났고요. 미국과 이탈리아의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다고 그러는군요. 이번 플로리다 해변 사건도 미 해군이 즉각 조사를 시작해서 바짝 긴장한 것도 과거 이런 아찔하고 비극적인 저공 비행 참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든 안전이 최고입니다. 스카이다이빙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전 세계 하늘이 스카이다이버로 가득 찼습니다. 단 하루 동안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랐다고 합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 스카이다이빙 협회를 비롯한 글로벌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세계 스카이다이빙의 날 행사에서 진풍경이 전 세계 43개국에서 동시 스카이다이빙 어제 하루 기록된 이 횟수만 해도 3만 1,075회라고 그러는군요. 지난 2024년에 채워진 기존 최고 기록을 뒤엎은 수치라고 합니다. 하늘을 신나게 나는 거 좋기도 하겠지만 간 떨려서 진짜 시원하고 짜릿할 것 같지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진짜 이렇게 도전하는 게 휴식이야 라는 사람이 있네요. 뉴욕 출신의 스포츠 전사 데이브 몬텐산티 씨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다는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일주일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전해서 이 42.195km를 4시간도 안 되는 기록으로 완주한 거였다고 그러는군요. 아니 제정신이야? 에베레스트 가기 전에 몸을 아껴야지 하고 긋고 말렸지만 그 조언을 아주 정중히 무시한 채 달렸고 결국 마라톤을 완주하고 일주일 뒤에 또 에베레스트 정상에 당당히 깃발을 꽂았다고 그러는군요. 남들이 보기엔 무모하고 치열해 보이는 이 극단의 도전이 그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에너자이자 휴식인 셈입니다. 안 되겠는데? 이런 주변의 걱정 섞인 말들에 주저앉기보다 진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향해서 묵묵히 한 발짝씩 내걷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0: 바비 다린의 드림 러버 들으셨습니다. 아, 그냥 아까 그 호르몬 얘기가 뉴스에 떴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요즘 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얘기가 정말 여기저기서 좀 나오죠. 근데 최근 미 국방부에서도 30세 이세 이 장병들에게 호르몬 검사,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역에서 아주 이 얘기가 또 핫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비뇨기과마다 내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 호르몬 수치 좀 재달라라는 젊은 남성분들이 줄을 선대요. 그런데 전문의들이 이 숫자 하나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 그 숫자는 진짜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아침엔 높았다가 오후에 뚝 떨어지고요. 또 어젯밤에 내가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곤두박질 칩니다. 한두 번 피 뽑아서 나온 숫자로 야, 이 나 이거 남성 호르몬 부족이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둘째, 몸이 아니라 생활습관이 고장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미 소방관들을 조사해보니까 30% 넘게 이 수치가 아주 낮게 나왔는데 원인은 직업 탓인 거죠. 직업의 그 이분들은 소방관들은 특히 아일리시 분들이 많잖아요. 밤에 이제 막 불침번 이렇게 서야 되니까 밤에 야식 먹고 술 한잔은 안 하시겠지만 젊은이들이 술 한잔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 호르몬 수치가 아주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셋째, 가장 무서운 건 섣부른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호르몬을 강제로 주입하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네? 그럼 내가 안 만들어도 되겠네? 힘들어서? 이러면서 스스로 테스토스테론 만드는 걸 아예 멈춰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자 생산이 뚝 끊겨서 몇 주 만에 불임이 될 수도 있고 피가 걸쭉해져서 혈전이나 고혈압 위험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2세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쉽게 생각하셔선 안 되는 거죠. 결국 남성 호르몬 수치는 내 남성성의 성적표가 아니라 내 심장, 체중, 또 스트레스 상태까지 모두 보여주는 종합 건강 신호등인 셈입니다. 수치를 올리는 지름길을 찾기 전에 아, 내가 요즘 과음했지. 그래, 한 잔 마시면 며칠은 쉬어야 돼. 그렇게 술잔부터 내려놓고 중요한 건 호르몬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밸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건강 자체를 신경을 쓰면서 균형 있는 그런 식단, 균형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그러는군요. 요즘 그 콩수프, 빈수프 사건이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크리에이터가 빈혈 있는 분들은 철분이 가득한 콩수프, 렌탈숲 레시피를 알려드릴게 하고 이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창에 이런 질문들이 달리는 거예요. 나 콩 싫어하는데요? 콩 대신 뭐 넣어야 되죠? 아니, 콩 알러지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아니, 콩이 싫으면 그냥 본인이 철분 많은 다른 음식을 검색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SNS를 하다가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whataboutism, whataboutism이라고 부른대요. 우리말로는 나는 어쩌고 내 입장은 왜 안 봐줘? 내 입장은 왜 안 봐줘 병이라고 부른대요. 이 맞춤형 알고리즘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딱딱 보여주니까 세상 모든 콘텐츠가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착각인 거죠. 남편이랑 아침마다 정원에서 커피 마시며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런 지극한 평범한 일상을 어떤 사람이 올렸더니 아니 지금 정원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특권 자랑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그 글을 지웠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남의 실수는 잔인하게 비난하면서 본인의 편협함에는 한없이 관대한 현대인들의 씁쓸한 단면이 바로 요즘 나온 whataboutism이라고 합니다. 우리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온라인 보다가요 가끔 욱하고 짜증이 난다면 댓글 달기 전에 한 번만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정말 나를 공격하는 글인가 아니면 내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엄한데 화풀이 하는 건 아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을 순 없잖아요. 나와 좀 달라도 다른 취향을 좀 쿨하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멋쟁이 그리고 나답게 또 쿨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하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망자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얘기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K-Urban Builder의 폴 김 대표님 모시고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그 리모델링 문의가 요즘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바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먼저 네. 그렇게 바쁘시다는 얘기는 벌써 이 K-Urban Builder를 운영하신 지가 26년째세요?
1: 이름은 바뀌었지만
0: 네.
1: 이 업계에 제가 종사한 지는 26년 됐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요즘 그 집 구조가 불편하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어진 집들은 지금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지 않아가지고 불편하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죠?
1: 네.
0: 실제로.
1: 오래된 집은 구조가 네. 좀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그걸 리노베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네. 또 이자율이 안 내리니까
0: 네.
1: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동네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못 가니까
0: 네.
1: 주저앉아서 그냥 리모델링해서 사시겠다는 분도 늘어나고 있고
0: 네.
1: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왕 살 거 제대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엌이
1: 네.
0: 주방이 아유 냄새나고 이러니까 뭐 리빙룸만 번듯하고 이렇고 주방은 저쪽 위 뒤에 있고 그랬잖아요. 냄새 난다고. 그렇죠.
1: 요즘에는 오픈 스타일입니다.
0: 그죠.
1: 벽을 주방 쪽에 있던 벽을 다 없애서
0: 네.
1: 바로 탁 트이는 구조로.
0: 네.
1: 그리고 마스터 화장실을 좀 넓히고
0: 네.
1: 월킨 크로젯을 좀 넓히고
0: 네.
1: 그런 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0: 굉장히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1: 네.
0: 우리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자, 그런데 이왕 살 거 편리하게 고치고 또 그렇게 고쳐놓으면 집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죠?
1: 그렇죠. 주방하고 욕실은
0: 네.
1: 리모델링 해놓으시면
0: 네.
1: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확실하죠. 집을 사러 네.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키친과
0: 네.
1: 화장실이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네, 특히 여자분들이.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인트하거나 뭐 마루를 깔거나 이거는 인정을 못 받아도
0: 네.
1: 키친이나 화장실에 투자하신 돈은
0: 네.
1: 10년 내에는 찾을 수 있죠.
0: 그리고 그 가치가
1: 네.
0: 진짜 투자금의 몇 배로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1: 몇
0: 들더라고요.
1: 몇 배는 아니고
0: 나중에는 투자금에
1: 네. 네. 투자하신 만큼 손해 보지
0: 네.
1: 않고
0: 네.
1: 예.
0: 그렇게 단순 수리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데 ADU라는 게 요즘 또 인기죠. 이게 Additional Dwelling Unit의 약자인가요? ADU?
1: 대부분 그렇게
0: 네.
1: Additional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0: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이게?
1: Accessory Dwelling Unit.
0: 아, Accessory입니까?
1: Accessory.
0: 아, Accessory Dwelling Unit.
1: 네.
0: 우리 대표님 때문에 좋은 거 배웠네요. 이 ADU가 왜 그렇게 인기인가요?
1: ADU를 하시면 투자 대비 이제 집의 가치가 늘어나니까.
0: 네.
1: 건축비는 300불부터 시작이 되는데.
0: 네.
1: 우리 한인분들이 주로 선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지역은
0: 네.
1: 스퀘어피트당 가격이
0: 네.
1: 중간이 한 700불 되는 것 같아요. 600불 지역도 있지만
0: 네.
1: 심지어 1000불 가는 데도 있으니까
0: 네.
1: 에버리지 한 700불 치면
0: 네.
1: 300불 투자해서
0: 네.
1: 그 집의 가치가 700불이 된다면
0: 네.
1: 당연히 검토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0: 네.
1: 또 ADU를 짓고 나서 그거를 렌탈 프로퍼티로 렌트도 주실 수 있지만
0: 네.
1: 심지어 이제 매매까지 가능하니까 ADU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우리가 전에는
0: 네.
1: 본체 포함해서 3 유닛이 그게 맥스였는데
0: 네.
1: 이제 4 유닛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체
0: 네.
1: 싱글 패밀리 하우스 본체 외에 3 유닛을 만들어서 토탈 4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게 새로운 2026년 1월부터 발효되는 ADU법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그만큼 어떤 주택난이 있고 또
1: 렌트난이 있는 거죠.
0: 렌트고 네. 그래라라고 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니까 오히려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새를 놓고 집주인이 이제 뒤에 취해서 사시면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시고 새도 받아 드시고 너무 부럽더군요.
1: 예, 그런 분들이 네. 10분 중에서 한 두세 네. 명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이
0: 네.
1: 뒤채를 지어서
0: 네.
1: 렌트를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뒤채를 이제 꾸미는 과정에서 본인 취향이 많이 들어갔어요.
0: 네.
1: 디자인도 그렇고 피니쉬 네. 매트리얼도 그렇고
0: 네.
1: 다 짓고 나니까 네. 뒤채는 새 집인데 좀 적긴 하지만
0: 네.
1: 좁긴 하지만
0: 네.
1: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자기 네. 취향에 맞고.
0: 네.
1: 그렇다고 본체를 또 리모델링 하려니까 돈이 들고.
0: 네.
1: 그래서 고민 하시다가
0: 네.
1: 본체를 자식들한테 들어와서 살라 그러고
0: 네.
1: 손자들이 있으니까
0: 네.
1: 본인들이 뒤치에 가거나
0: 네.
1: 아니면 본체를 새를 주고
0: 네.
1: 본인들이 새 집에 사는
0: 네.
1: 그런 분들이 10분 중에 2분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왜냐하면 이 청소하기도 너무 편하고 집 넓어봐야 아우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1: 아니 이제 뒤채 지은
0: 네.
1: 새로 지은 ADU는 1200 스퀘어핏인데
0: 오 충분하네요. 와. 네.
1: 두 분 사시기엔 충분하죠.
0: 네, 네.
1: 근데 본체는 3000 스퀘어핏이에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본체를 새로 놓으면 4500불 5000불도까지 가능한데
0: 네.
1: 뒤채를 새로 놓으면 3000불밖에 못 받는다고요.
0: 네.
1: 그러니까 렌트도 많이 받고
0: 네.
1: 렌트 수입도 늘어나면서 본인들은
0: 새 집에서
1: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0: 좋아요.
1: 매일 손자를 보는 재미가 있나
0: 네.
1: 봐요.
0: 아.
1: 매일.
0: 아. 젊은 커플들이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겠습니다.
1: 네.
0: 손주분들 있으면 진짜 그게 삶에 또 진짜 중요한 행복인가 봐요. 기쁨이더라고요.
1: 그렇죠. 뭐 한
0: 네.
1: 달에 한두 번 손주를
0: 네.
1: 만져보다가
0: 네.
1: 매일 이제 마주보게 되고 라이드도
0: 네.
1: 가능하고
0: 아.
1: 그러니까.
0: 네. 요즘은 이제 점점 가족들이 좀 뭉쳐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폴김 대표님도 손주가 있으십니까?
1: 네.
0: 아.
1: 14살. 네.
0: 아우 그렇게 했나요?
1: 예, 14살 손주 하나 있습니다.
0: 뵙기에는 굉장히 젊은 빌더 같으신데.
1: 예.
0: 바로 K 얼반 빌더입니다. K 얼반 빌더 바로 빌딩 이 빌더 쪽에서 26년을 계셨다고 하는데요. 이 ADU를 짓는데 굉장히 공사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게 사실입니까?
1: 네, 5, 6개월 잡으시면 됩니다.
0: 오, 그래요?
1: 실제 건축
0: 네.
1: 기간은 5, 6개월.
0: 네.
1: 근데 펄밋 기간이 시리마다 좀 다릅니다.
0: 네.
1: LA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0: 네.
1: 아, 라크센터나 라카나다 그랜데일 지역은 한 6개월 잡으셔야 되고요.
0: 네.
1: 오렌지 카운티는 한 4, 5개월.
0: 네.
1: 네.
0: 와, 보통 리모델링 하면 한참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저희는 직영팀이기 때문에
0: 네.
1: 상당히 빠릅니다.
0: 어떻게 그 많은 팀들이 뭐 많잖아요.
1: 예.
0: 뭐 전기 플러밍 뭐
1: 예.
0: 다 직영팀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1: 예. 키친을 뭐 6일 만에 끝낸다 그랬더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0: 와.
1: 근데 5일에 끝낸 적도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보통 그게 몇 달 가기도 하고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1: 네.
0: 뭐 그래가지고 막 어? 고민이시는 분 굉장히 많아서
1: 네.
0: 이 리모델링 할 때는 정말 좋은 빌더를 만나야 된다 이런
1: 네.
0: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1: 구조 변경 없이는
0: 네.
1: 키친은 4-5일
0: 네.
1: 화장실은 5-6일 이제 구조 변경을 했을 때는 한 10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0: 와.
1: 그리고
0: 네.
1: 팀이 다르기 때문에 키친앤바스를 동시에 하셔도 2주 안에
0: 네.
1: 다 해결해 드립니다.
0: 와우 대단합니다.
1: 안 믿어지시면
0: 네.
1: 잔금을
0: 네.
1: 약속을 시간 약속을 못 지키면 잔금을 안 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이러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1: 완벽한 준비가 안 되고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안 합니다.
0: 아, 야 대표님.
1: 네.
0: K 얼반 빌더 예 우리 폴김 대표님 대표님이 그 어떤 자신감과 이런 것이 그 신뢰가 느껴지는
1: 아 26년을 네. 했으면 이제 뭐
0: 네.
1: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건 거의 없죠. 없죠. 이제 다 네. 예상이 되는 거죠. 미리 네. 준비를 완벽하게 네. 하고 대비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0: 네.
1: 시간 약속 정확하게 지켜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0: 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또 리퍼런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소개해 네. 주시는 분들이.
1: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0: 네.
1: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느냐.
0: 네. 저런 뭐 사람들이란
1: 감동
0: 네. 감동을 하셔서
1: 그러니까 네. 쉽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표현이
0: 네.
1: 거의 날라다녀요.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0: 네.
1: 그 결과는
0: 아, 네.
1: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기술이 늘어났고
0: 네.
1: 숙련이 돼서
0: 네.
1: 한 번에 정확하게 끝내는 거죠.
0: 와.
1: 전에는 20시간 걸리던 일을 지금은 거의 10시간에 합니다.
0: 와.
1: 한 사람이 할 일을
0: 네.
1: 두세 사람이 나눠 하기도 하지만
0: 네.
1: 여러 팀이 나눠서
0: 네.
1: 이게 보통 저도 10년 전에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0: 네.
1: 한 현장에 3명, 5명이 들어가서
0: 네.
1: 끝날 때까지 똑같은 인원이 다 일을 끝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일주일 걸리는 일을 3주, 4주, 한 달씩 일을 했죠.
0: 네.
1: 근데 지금은 키친만 해도 6팀이 들어가고요.
0: 네.
1: 화장실은 8개 팀이 들어갑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하루에 2팀, 3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빠르니까.
0: 네. 그 스케줄링을 잘 하시나 봐요. 이 팀이 하다가 얼른 빠져주면 저 팀이 딱 들어가서 또 하고.
1: 그렇죠. 이제 야. 똑같은 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네.
1: 점점 빨라지고 정확하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0: 아.
1: 단지 단점은
0: 네.
1: 인건비가 엄청 셉니다.
0: 아, 요즘 특히 그렇죠.
1: 인건비 지출이.
0: 네.
1: 그런데 버티는 이유는
0: 네.
1: 일이 많으니까.
0: 아.
1: 버티는 거지. 일이 적으면 저는 망해요.
0: 네.
1: 워낙 인건비가 셉니다.
0: 네.
1: 그러니까 프로들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걸어다니는 프로는 없어요. 다 날라다니는 프로들.
0: 다 슈퍼맨들만 계신. 근데 네. 그렇게 직영팀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네. 하기까지 우리 폴 대표님께서 우리 폴김 대표님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1: 리더십이라고
0: 네? 인품이나
1: 그거보다는
0: 네.
1: 이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0: 네.
1: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다가
0: 네.
1: 제가 직접 일도 해보고
0: 네.
1: 제가 견적만 내로 다니 기도 해보고
0: 네.
1: 아니면 관리만 해보기도 하고 여러
0: 네.
1: 방향으로 출애를 해봤는데
0: 네.
1: 결론은 사람이더라고요.
0: 네.
1: 결론은 사람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분야에 일 잘한다고 평판이 나 있는 사람들은 다 영입을 했죠.
0: 네.
1: 그리고 보장을 해줬죠.
0: 네.
1: 일이 있거나 없거나 보장을 해줬죠.
0: 네.
1: 근데 다행히
0: 네.
1: 일이 많아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0: 아,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감사합니다. 막 쳐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머릿속에는 저기저기 군데군데 지금 작업 현장들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몇 네. 군데나 지금 작업 중이에요?
1: 이렇게 표현하면
0: 네.
1: 가까울 것 같아요.
0: 네.

0: 할때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1: 네.
0: 고객 만족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 뭐 이런 문제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네.
1: 그렇죠. 서로 한쪽만 해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상호 해피.
0: 네.
1: 서로가 만족하는 그 수준을 우리가 추구하고
0: 네.
1: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드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리모델링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0: 그쵸.
1: 너무 많아요.
0: 네네.
1: 우리가 다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상담은 해드리고 있는데
0: 네.
1: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시행착오나 그런 상처를 겪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견적은 세 군데 내시고 세 업체에서 중에서 가장 비싼 데 빼시고 가장 싼 데도 반드시 빼시고 중간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라이센스 보험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만 불 이상 공사는 반드시 레퍼런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 키친 공사하는 업체는 주시면 안 돼요. 1년에 아니 뭐한 달에 화장실 하나 할까 말까 하는 업체한테 일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주시면 한달 걸립니다.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심지어 미국 업체는 두달 걸려요. 저희는 일주일 만에 해결해 드립니다.
0: 네. 바로 K 얼반 빌더입니다.
1: 네.
0: K 얼반 빌더의 우리 폴김 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공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또 편안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확실하게 과정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하루는 일을 하고 하루는 일을 안 하고 하루는 하루 한명 오고 하루는 뭐세 명이 오고 이런 일 없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루에 평균 최소한 한 팀, 많으면 세 팀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날짜 지켜드리고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해드립니다.
0: 와, 키친 완전 리모델링 4, 5일에 완성이고 베스룸은 5, 6일이면 완성한다고 말씀. 그리고 잔금,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잔금을 안 갚겠다고 하신 말씀이 진짜 굉장한 팀이신 것 같아요. K 얼반 빌더스.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다 커버하시죠?
1: 네.
0: 네. LA도 사무실이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사무실이 있으시네요.
1: LA는 사무실이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쇼룸과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213-310-1800번입니다. 213-310-1800. 여기가 LA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213-798-2200-798 2200번입니다. 사무실은 2621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고 오렌지 카운티 웨어하우스와 쇼룸은 6904 온 크레인 서클.
1: 네.
0: 온 크레인 서클. ORN이네요.
1: 오란 서클이죠.
0: 오란
1: 오란 서클.
0: 서클.
1: 네.
0: 오란 서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우리 K 얼반 빌더스에서 또 하시는 게 있군요.
1: 네.
0: 솔라 디자인을 하신다고요? 솔라 패널?
1: 솔라는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하죠. K열반에서는.
0: 요즘 뭐 전기료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요. 신경이 많이 쓰여요. 또 여름에 지금 덥다고 에어컨 트는데.
1: 별도의 법인인데 이제 BTS 솔라가 있는데 솔라 디자인에서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이제 모든 솔라 계약이 끝나면 시공은 이제 K열반에서 하게 됩니다. 오너는 같고 회사는 다릅니다. 팀도 다릅니다.
0: 이 태양광은 아무 집이나 가능한가요? 그 조건이 있죠.
1: 그 루프에 이제 패널을 장착할 수 있는 면적만 있으면 다 가능하고요. 가정집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은 없어졌습니다.
0: 아, 예전에 많이
1: 네,
0: 있었는데요.
1: 작년으로 없어졌고요. 지금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같은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커머셜 빌딩 웨어라

0: 수 이런 데는 아직 40%의 지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네.
0: 10만 불 공사를 6만 불에 하실 수 있는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1: 네.
0: 그게 2027년 내년에 만기 없어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만 불 공사를 6천 불에 네. 10만 불 공사를 6만 불에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1: 네.
0: 교회 같은 경우는 택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1: 네.
0: IRS에서 직접 캐시로 직접 교회 40%를 돌려드립니다.
1: 아, 네. 네. 내년 이게 끝나기 전에
0: 네.
1: 빨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기료가 올해 17% 또 인상된다고 그래서
0: 네. 매년 인상됩니다.
1: 매년 너무 진짜 세게 인상이 돼서 이럴 때 이 캘리포니아의 이 선샤인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거를
0: 네.
1: 에너지로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효율적으로?
0: 네.
1: 설치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뭐 기상 조건 좋고 우리는 그렇죠? 그 월 전기 사용료 청구서를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0: 한 달치 전기 비를
1: 네.
0: 사진 찍으셔서
1: 네.
0: 저희한테 텍스트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1: 네.
0: 그걸 분석해서
1: 네.
0: 얼마만큼 세이빙이 되는지
1: 네.
0: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1: 네.
0: 페이먼트로 갈 경우에 월 페이먼트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AI가 또 일을 합니다.
1: 네.
0: 효율성 네. 테스트를
1: 네.
0: AI가 작업을 해서 정확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분석해서 드립니다.
1: 네.
0: 참고로
1: 네.
0: 태양광 솔라에 투자하기 싫으신 분들은
1: 네.
0: 론을 받으셔도 현재 네. 전기비의 80%에서 90%입니다. 전기비이 1000불이다.
1: 네.
0: 하지만 론 페이먼트는 800불에서 900불입니다.
1: 네.
0: 그러면 전기세 내듯이 론 페이먼트를 하셔도
1: 네.
0: 유리한 거죠. 대신
1: 네.
0: 론이 끝나면 그때서부터는 기본요금 가정용은 15불
1: 네.
0: 그 다음에 디맨드 차지가 있긴 하지만 커머셜은 한 100불 선에서
1: 네.
0: 론이 끝나면
1: 예.
0: 모든 게 다
1: 그렇죠?
0: 해결됐으니까
1: 네.
0: 기본요금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전체 전기비의 95% 이상 커버가 가능합니다.
1: 네.
0: 또 지붕 면적이 부족할 때는
1: 네.
0: 카포트를 설치를 해서라도
1: 네.
0: 파킹낫에
1: 네.
0: 그 카포트 위에다가 설치해도
1: 네.
0: 전기세 내는 것보다는 좋죠.
1: 네.
0: 네.
1: 며칠 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전력이 중단이 되기도 했고요.
0: 네.
1: 앞으로 뭐 물 부족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가 좀 부족하고 전기가 그냥 중단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럴 때 이렇게 태양광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얼마나 든든합니까?
0: 발전한 전기 먼저 씁니다. 그리고 이 에디슨
1: 거는?
0: 지역은
1: 네.
0: 백업 배터리가
1: 네.
0: 필수이기 때문에
1: 네.
0: 정전이 생겨도 전혀 네. 지장이 없습니다.
1: 태양광 하셨던 분은 이번에 전기 끊겼을 때 굉장히 편리하셨겠네요.
0: 그렇죠.
1: 하기 잘했다 이러면서
0: 네.
1: 그죠? 바로 BTS 솔러 디자인으로 여러분 우리 K얼반과 함께 이렇게 솔러 패널을 해놓으시는 것도 앞으로 내다보면 장기적으로 너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BTS 솔러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대표님?
0: 합리적인 가격
1: 네.
0: 그리고 검증된 확실한 제품만 사용합니다.
1: 네.
0: 쉽게 말씀드려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취급도 안 합니다.
1: 네. 네.
0: 배러리도
1: 네.
0: 최고의 제품
1: 최고로만.
0: 검증이 된 제품
1: 네.
0: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면 메이드 인 USA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워런티 드리고요. 25년
1: 네.
0: 워런티 드리고요.
1: 네.
0: 네.
1: 와, 좋습니다. 태양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비책인 것 같습니다. 자, 전기요금이 걱정되시거나 이런 대비책으로 나도 빨리 더 늦기 전에 태양광을 하겠다. 특히 커머셜이나 교회 같은 곳은 내년까지 40%라고 그러셨죠?
0: 네.
1: 40%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군요.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213-310-1800번 310-1800 310-180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집 구조가 불편하신 분 리모델링,
0: 네.
1: 네, 그리고 집의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 아까 액세서리 드웰링 유닛 ADU,
0: 네.
1: 네, 손녀랑 아이들 앞채에 살게 하고 뒤채에 사면서 혹은 렌트 받아서 여행을 다니실 수 있는 ADU 건설 바로 K-얼반 빌더에게 맡기시면 되겠고요. 전기요금이 걱정되신다면 바로 태양광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은 소비가 아니라 바로 자산이다. 그리고 집을 고치는 회사가 아니라 가치를 설계하는 회사 K-얼반 빌더와 BTS 솔러 오늘 폴김 대표님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폴김 대표님, 네, 대표님의 그 열심히 한 길로 그렇게 가시는 오늘 열정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너무
1: 가시기
0: 감사합니다.
1: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주실까요?
0: 네.
1: 네.
0: 전기 요금은요, 10년에 거의 더블로 오릅니다. 매년 7%에서 10%, 10%가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10년에 완전 두 배로 오른다고 보시고, 오르는 전기세에 대비하시려면 아직 그 정부 지원이 있을 때, 이건 커머셜 빌딩과 비영리단체, 교회 등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은 40%를 돌려받을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1: 네. 자, 바로 K-얼반 빌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13-310-1800 213-310-1800입니다. K-POP에 이어서 진짜 빌더도 K-빌더, K-얼반 네. 빌더 박수 보내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각 부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주말은 편히 쉬시고요. 또 새로운 한 주 또 주말에도 열심히 뛰시는 분 있죠. 파이팅하면서 우리 차차차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롭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탱자미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8-45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3: 밥 한 그릇 더요.
1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3: 웨스턴 도마 칼국수.
1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6: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8: We will fight for you.
1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5: 3호 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8: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8: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8: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8: 213-427-5500, 427-5500
19: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0: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9: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0: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9: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0: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1: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2: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소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2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7: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29: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0: 오늘도 직접 뜨는 강화도 이러한 솜털 같은 부드러운 숨이 진짜 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쑥뜸을 뜨겁게 뜨지 않기 위해서 무흔구, 즉 간접구가 나왔습니다. 그 간접구는요, 된장이나 소금, 마늘, 생강 등을 피부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쑥을 뜨는 온열하는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요, 그거보다 더 세련된 그러한 간접구기기도 나왔지만 그러한 것은 온접구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무흔구 피부에 직접 뜨는 유흔구보다는 효과가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뜸은 경혈을 자극하는 것으로만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직접 뜸을 떠서 작은 화상을 입혀야만 일종의 가열 단백체가 화학적인 자극이 돼서 생체 각 조직에 작용하여 치료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오사와 대학에서는 이러한 가열 단백체를 일종의 히스토톡신이라는 그러한 호르몬으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르몬 2종 단백체의 이 효과를 봐야지만 우리의 몸이 바로 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경혈자극의 측면만 보면 바로 이러한 뜸 화상의 단백질 효과가 정말 우리의 집적구의 장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에 어떠한 치료 형태가 있을 때 우리가 화상이라는 그러한 신호가 와야만 헬리콥터가 뜨듯이 우리 몸에도 화상이라는 이러한 신호가 와야만 이러한 히스토톡신이라는 독특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몸에는 100명의 의사 선생님과 천여 명의 약사 선생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호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 몇 분이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신호에 따라서 몇 분의 약사님들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따끔한 화상 자극으로 인해서는 우리 100여 명의 의사 선생님과 천여 명의 약사 선생님들이 다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수천 년부터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뜸숙법이 바로 이제까지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뜸숙 치료법을 아는 분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말을 믿고 한번 오늘이라도 침과 한약치료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이 집적구를 떠달라고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뜸숙의 장점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하여 AM 105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시원한 콩국수나 냉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랑스의 문필가 조셉 주베르는 진실은 빛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결국 어둠을 뚫고 드러난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 속에서 결국 가장 또렷하게 남는 건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담백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자,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 힘차게 해피투게더 문을 열겠습니다. 음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0: 네. 네. 오늘 좀 이상한데요. 예. 골목길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오늘 왜 이러죠? 저 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런 날도 있는데요. 날씨도 더운데 아주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첫 시작부터, 스타트부터 뭔가 음악이, 음원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오고. 뭔가가 지금 something,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금방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협화음을 또, 예, 진행 중에, 예, 소리가 좀안 나와서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음악을 클릭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서 저도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자,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아, 정말 땀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무더운 날씨예요. 자,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보다 더 짜릿한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인데요. 자,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 투게더 채워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비타민 해피 투게더 1부 함께 하겠습니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네요.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참 드물어요. 해피 투게더에서 진실된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제게 엄청 힘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방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 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 안경.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3: 세븐디아스 타이어.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8: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9: 그래, 한국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8: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9: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8: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경산 한의과 병원의 유재규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1: 무척 덥네요.
0: 네. 네. 컴퓨터도 더위가 먹을 정도로. 거의 먹을 정도로. 네. 얘가 얼었어요.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더운 날 더 몸보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네.
0: 보약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1: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0: 네.
1: 우리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이 있거든요.
0: 네.
1: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가 없고 그렇지만은 약간 건강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좀 피로를 느낀다든가 기운이 없는데 했을 때 보충을 해주면은 쉽게 해서 이제 방어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새로 다시 내가 들어올 그런 질환도 또 겪어갈 질환이
0: 네.
1: 없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우리 몸을 프로텍트 해준다는
1: 그렇죠.
0: 말씀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보약 먹어도 뭐 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게 아니군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항상 오실 때마다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예,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원장님만의 비법을 담은 그런 보약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몸의 통증이라든가 이 요통, 자골신경통, 무릎 통증 이런 분들도 뭐 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1: 오늘 여기 방송에 오기
0: 네.
1: 전에도요 여러분이 좀 다녀가셨는데 한 분은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0: 네네.
1: 오셨는데 딱 엎드려서 이제 치료하고 좋아지실 겁니다 했는데 이제 걸음이 좀 정상적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0: 네.
1: 딱 치료가 끝나고 나가실 때는
0: 네.
1: 원장님 정말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참 좋아하셨고요.
0: 네.
1: 근데 요통 환자가 이제 가장 많은데 환자 중에요.
0: 네네.
1: 일단은 들어오실 때 누군가 부축을 받고 오셨어도 당일 치료로 혼자 그냥 걸어 나가실 정도의
0: 네.
1: 치료를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하, 그러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도 주로 많이 가서 치료받는 편이군요.
1: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분은 좀 멀리서 오신 분인데요. 오른쪽 팔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방이 이제 보니까 회전근개에 좀 문제가 있다.
0: 네.
1: 해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팔이 완전히 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0: 네.
1: 팔이.
0: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치료를 그래서 여러 군데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0: 네.
1: 이제 호전이 안 되니까 이제 오셨는데 오늘 치료를 거기에는 이제 일반 침 치료하고 그 온침이라고 온침 치료를 같이 겸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각도가 상당히 그냥 정상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0: 와.
1: 그러면서 이렇게 치료를 제가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0: 네.
1: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올렸을 때 통증이 없죠 하는 그런 얘기를
0: 네.
1: 조금 전에 제가 듣고 왔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아니 원장님만의 그런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침술법도 그렇고
1: 학교에 있을 때요.
0: 예.
1: 그때 이제 친구학을 좀 가르치면서 친구학 교수를 있으면서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경산한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1: 네.
0: 학장님으로도 예, 네, 계셨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자, 유튜브 댓글창에
1: 네.
0: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원장님
1: 네?
0: 나오셔서
1: 네.
0: 쿠키모찌님께서 와
1: 네.
0: 원장 쿠키모찌님께서
1: 네.
0: 오 원장님 와 진짜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날씨에 잘 계시냐고
1: 네.
0: 예, 더운 날씨에 안녕히 잘 계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주셨고 원장님의 공진단은 진짜 저도 먹고 회사 동료도 뭐 나눠 먹었다. 예, 구입해서 이제 드셨는데 너무
1: 네.
0: 효과가 좋아서 고맙다라는 댓글 주셨네요.
1: 아, 네, 감사드립니다.
0: 예, 원장님께 좀 전해달라고 저한테 너무 너무
1: 네.
0: 감사하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주변에 또 허리 아픈 거 다 아는데 허리 때문에 치료 받으신 분 같아요.
1: 네, 네. 근데
0: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네. 예, 유튜브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공진단이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공진단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 그리고 이제 요즘 그 통증에 대해서요.
0: 네, 네.
1: 치료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보험으로요.
0: 네, 네. 보험으로 되니까 부담 없이 네.
1: 그렇죠.
0: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많이 오신다면서요.
1: 네. 교통사고 환자분들 네. 참 많이 오세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네. 후유증이 문제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후유증 없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보험 커버가 되면 네.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분들도 그렇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또 검색도 해보시고
1: 네.
0: 어디 가서 치료받으면 좀 좋아질까 건강해질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세일 프로모션 해주시는
1: 맞습니다.
0: 네, 상품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저희가 이제 해드릴 게 네. 침향 산삼
0: 네.
1: 발효 공진단입니다. 공진단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세요.
0: 네.
1: 일단 공진단이 상당히 좋은 약이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다. 그래도 살아서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할 것이 공진단이다. 하는 정도로요.
0: 네.
1: 아주 유명한 그런 한방 약인데요.
0: 네.
1: 그런데 이 공진단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침향도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여기에다가 그 발효를 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0: 발효. 네. 만든
1: 한약을 발효했을 때
0: 네.
1: 약성이 한 5배 정도 올라갑니다.
0: 와.
1: 두 배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0: 네네네.
1: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녹용을 발효했을 때는 5배가 높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약을 먹어야겠다, 뭔가 섭취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 몸이 항상 피곤해. 피곤하시고 또 기운이 없어. 에너지가
0: 네네.
1: 없다.
0: 네.
1: 했을 때 뭔가를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발효했을 때 필요된 효과는 한 10배 가까이가 높았습니다.
0: 아하.
1: 발효 한약이에요.
0: 네네네. 그러니까 침향 산삼 공진단
1: 네.
0: 이 모든 제품들이 발효 한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0: 발효해서 그래서, 만든 공진단.
1: 네. 그래서 공진단을 이제 발효를 했는데 여기에는 공진단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침향의 함량을 좀 제가 좀 높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천마라는 제품은 그 신이 내린 선물이다 해서
0: 네.
1: 우리 몸에 그 풍을 없애고 그다음에 독소를 없애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는 그런
0: 네.
1: 한약재가 추가로 첨가가 되어 있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위장에 좋은 섭취뿌리라든가 피로도에 좋은 산약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첨가가 되어 있는 침향 산삼 발효 공진단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발효시킬 때 얼마만큼 몇 년 얼마만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1: 아, 각 그 처방마다 틀린데요.
0: 예, 예.
1: 일반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효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0: 아.
1: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해까지 이제 한 번 발효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0: 네.
1: 오늘 말씀드린 공진단 세 번까지 발효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 2개월 가까이 걸려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보니까 드신 모든 분들이 정말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정성을 그만큼 또 듬뿍 담으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세 번 발효시킨.
1: 네.
0: 예, 산삼공진단
1: 이게 한 박스가 20개 들어있는데요.
0: 네네네.
1: 1200불짜리를 오늘 이거 다섯 분인데 세 분만 네, 세 분만
0: 네.
1: 저희가 49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200불짜리를 선착순 세 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1: 네.
0: 490불에 주신다고 하네요. 전화번호 네. 213-335 8855.
1: 네, 맞습니다.
0: 예, 이 전화번호에 담긴 뜻이 있어요.
1: 네. 335 모여서 88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335 모여서 88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1: 네.
0: 전화번호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담으셨어요.
1: 네, 오늘 네. 이 산삼공진단을 구입하시는 분한테
0: 네.
1: 제가 열알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에다 열알을 더 선물로 주신다는
1: 네.
0: 거죠?
1: 네, 네. 열화를 추가로 드는 이유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0: 네.
1: 그다음에 공진에 효과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 때문에요. 열화를 제가 드리는 대신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한 알, 오전에 한 알, 오후에 한 알, 일주일만 드셔보십시오.
0: 네.
1: 일주일. 그런데
0: 네.
1: 일주일을 오전, 오후 이렇게 드셨는데도 내가 필요한 것도 좋아지지 않고
0: 네.
1: 그다음에 또 뭐 기운이 난다고 했는데 에너지도 전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효과를 전혀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0: 네, 네.
1: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은 제가 250불을 리펀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치명 발효 선삼 공진단입니다.
0: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1: 네.
0: 아 참 그만큼 이제 자신하시고요. 또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해피투게더 유튜브 댓글창에 또 이런 말씀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셔서 치료받고
1: 아, 네.
0: 많이 좋아져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친정오빠가 허리를 다쳤다고 급하게 한번 가서 치료하고 지금은 일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라고 또
1: 네.
0: 감사의 댓글 주셨네요.
1: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네네네. 아 참 그리고 뭐 에너지가 넘친다.
1: 네.
0: 네. 출퇴근길에 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그렇죠.
0: 보통 한 네. 시간 반 트래픽 걸리면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1: 네.
0: 맨날 졸았었는데 보약 먹고 공진단 먹고
1: 네.
0: 졸음이 싹 가셨다. 그런 내용도 적어주셨네요. 원장님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예, 치료받고 좋아진 이런 몸이 좋아진 케이스들.
1: 네네네.
0: 예,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몸이 좋아졌고 치료가 되면 굉장히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1: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0: 예, 예.
1: 라디오 코리아의 그 진행자 중에 한 분이
0: 네네.
1: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0: 라디오 서울이 아니고요.
1: 아니야 라디오 서울이요. 아 죄송합니다. 라디오 서울
0: 네네네.
1: 여기 바로 여기 진행자 중에
0: 네네네.
1: 한 분이. 한 번은 아프셔서 왔다가 지팡이를 이제 짚으시고 왔다가
0: 네.
1: 바로 그날 지팡이를 버렸다 하는 응? 그게 사실이고요.
0: 아하.
1: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공진단을 딱 드시고서
0: 네.
1: 오후에 출혈증이 한창 졸릴 때 드시고 나니까 진짜 눈이 딱 떠집니다. 밝아집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0: 아, 공진단 먹고 효과 보신 분들이 참 많네요.
1: 네.
0: 그렇군요. 효과 없으면 돈 돌려준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도 적어주셨어요. 효과
1: 네.
0: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장해드린다라는 아주 진지히 치명산성 공진단에 푹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20알이 1,200불인데 490불에 프로모션 해주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열알을 선물로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490불에 해드린다고
1: 네.
0: 하네요. 선착순 세 분이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 여름 보약이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 바로 전화로 주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3-335-8855입니다. 213-335-8855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좀 소화기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1: 네.
0: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1: 네.
0: 예.
1: 근데 이제 위장 건강 환이라고 했는데요.
0: 예.
1: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한방 소화제인갑다 그렇게
0: 네.
1: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 위가 안 좋은 분들은
0: 네.
1: 보면은 위 관련해서 자주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위가 쓰리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이런 모든 위장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는 한방 소화제라고 이름하지 않고 위장 건강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0: 네.
1: 이 위장 건강은 드실수록 위장이 좀 좋아지십니다.
0: 아하.
1: 좋아지셔가지고 나중에는 위장을 안 드셔도 위장이
0: 네.
1: 좋을 정도까지 위장이 좋아지는데요.
0: 그래서 치료가 된다라는 건데요. 치료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1: 네. 그러면
0: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위장 건강환을 2개월분 두통을
0: 네네.
1: 오늘 12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0: 네네네.
1: 그러면 두통을 구입하셨다가 한 통은 유지가 이제 안 좋으신 경우에요.
0: 네.
1: 한 통을 쭉 드시고서 나는 전혀 위장 쪽에 좋았던 효과가 전혀 못 봤다. 그러시면 그냥 가져오시면은 제가 100% 전부 다 리펀해 드리겠습니다.
0: 아니 진짜 그러셔도 돼요? 네. 그 정도로 자신하시나요?
1: 제가 이렇게 자신한 이유는 그렇죠, 그렇죠.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발효의 효능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을 아. 드립니다.
0: 그렇군요. 또 간이 또 피곤하면 네. 네. 진짜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네. 간에 좋은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1: 근데 이제 그 간이 이제 그 일반적인 간의 기준보다는 우리가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주를 좀 드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술을 드시면서도 주말이라든가 뭐 이제 여행을 가셔서 드시면서 항상 걱정하는 건 아, 내 간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하세요.
0: 네네.
1: 간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보호관 환이 이건 당일부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아하. 일반 숙취 해소라든가 그 다음날 후유증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간을 또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헛개나무라는 거예요. 네, 헛개나무라든가 네, 네. 헛개나무 열매 지부자라든가 그다음에 치기라든가 인진 쑥이라든가 민들레
0: 네.
1: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보관환인데요. 이거 역시 이건 일주일에 3일 술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
0: 네, 네, 네.
1: 한 달 이상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요. 이 한 통이 오늘 70불에 5분께 드리는데요.
0: 네, 네, 네.
1: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 며칠 드시고 이건 단 며칠 동안 드셔보시고 효과 없으면 그냥 가져오시면은 100% 리펀해 드립니다.
0: 100% 리펀은 진짜 하기 힘든 건데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1: 네.
0: 자, 보관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간을 보호해주고 알코올 해독을 해주고 예, 이런 예,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개월분이 70불인데 네. 5분께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자, 보관환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병이라고 하잖아요. 어혈이 많으신 분.
1: 맞습니다.
0: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1: 지금 있죠. 보니까 우리 한인 중에 어떤 네.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가장 사망률 1위가 보니까 바로 심장병이더라고요. 우리 LA에 네. 이제 한인분 중에. 그럼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걱정을 크게 하는 게 혹시 심장에 문제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두 번째 걱정한 게 중풍입니다.
0: 네.
1: 혹시 내가 중풍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이게
0: 네,
1: 구심청 혈단인데요. 이 안에는 우리 한방 처방 중에 심장에 가장 좋은 처방이 있어요.
0: 아.
1: 천왕보심단이라고.
0: 네.
1: 하늘천자 임금왕자입니다.
0: 와, 천왕.
1: 왕보심 천왕.
0: 천왕.
1: 네. 하늘천 임금왕자.
0: 임금왕자.
1: 네. 네. 그래서 최고의 심장에 대한 관련된 보약 이 처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피를 맑게 하는 우리 칼의 재료 강황 네. 잘 아시잖아요.
0: 네.
1: 강황이라든가 단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또 역시 은행잎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은행잎 달인 물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심장 걱정을 하신다든가 중풍 걱정을 하신다든가 또 혈압약을 드시는데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혈압이 이제 막 그 보드라인에 있으신 분들 드실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십니다.
0: 아, 구심청혈단.
1: 네, 그리고 이제 또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꾸준히 드실 경우에는 수치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가 있고요.

0: 그런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은 그
1: 네.
0: 어르신들이 아우 이제 층계를 못 올라가요, 오래 못 걸어요, 왜 무릎이 아파요? 뭐 이제 무릎이 아프고 하면서 층계도 못 올라가고 오래
1: 네.
0: 그러면은 저 힘들어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1: 너무
0: 손에
1: 많아요,
0: 관절이
1: 진짜.
0: 왔다든가 관절염에 오면은 퇴행성이 됐 어떤 다른 일단 뼈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통증이 가장 우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연골화는 닭발을 한 9시간 동안 하나 그 고농축기에다가 고압력으로 다리는데요. 9시간 정도 다리면 뼈까지 다 녹아요. 그런 어르신들은 그다 알고 계세요. 닭발이 우리 뼈 건강이라든가 관절 건강에 좋다는 걸 아셔가지고 닭발을 직접 다려 드시는 분도 꽤
1: 집에서 해서
0: 계세요.
1: 드시는 분들,
0: 네, 많이
1: 예,
0: 계십니다.
1: 그렇군요.
0: 그럼 여기는 그 닭발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화씨라든가 그다음에 보수엘리아, 그거는
1: 네.
0: 여러분들이 보수엘리아는 잘 아실 거예요. 한약재인데요.
1: 네.
0: 그래 연골의 통증을 없애면서 연골의 재생을 시키는 그런 효능이 크다 하는 한약재입니다.
1: 네.
0: 여기다가 이제 뼈에 좋은 콜세보라든가 우수라든가 속단 뭐 두충 여러 가지
1: 네.
0: 약재들이 있는데 이 약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연골환을 드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층계를 올라가는데도 무릎이 괜찮습니다.
1: 네.
0: 운동하느라고 좀 장시간 걸어도 그 통증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네.
0: 그래서 특히 또 무릎 아프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보험 있으신 분들은 LA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이제 침치료,
1: 네.
0: 그 온침 치료
1: 온침
0: 하셨을
1: 치료.
0: 경우에는
1: 네.
0: 당일부로 그 아프신 통증이
1: 네.
0: 치료 후에는 좋아진 결과를 당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2개월분
1: 그렇군요.
0: 250불에
1: 네.
0: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0: 네.
1: 이런 보약 같은 거, 한약도 보험 돼요?
0: OTC
1: 안
0: 카드가
1: 되죠?
0: 지금 하신 모든
1: OTC 카드로
0: 제품이
1: 다 돼요?
0: OTC 카드로 다 가능하십니다.
1: 참 너무 좋네요. OTC 카드로 된다고 하니까
0: 네.
1: 다행입니다.
0: 네.
1: 네, 발효 한약으로 받는 연골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뼈 관련 질환이나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이거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방광환도 있잖아요. 비뇨기과 질환에
0: 맞습니다.
1: 탁월한 효과가 있는
0: 왜냐면은
1: 제품.
0: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1: 네.
0: 보면은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신다든가
1: 예.
0: 여자분들 방광염이 잘 걸리신다 아니면
1: 네.
0: 요실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소변에 문제 있으신 분들 이 방광화는 우리 이제 그 신장에 좋은 약재하고 소변을 빨리 잘 빼주는
1: 네.
0: 이수소 중한다고 그러죠. 그런 약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소팔메토란 약재가 같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거 역시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럼 이 방광 질환이 있으신 분들, 요실금이라든가 우리 여성분들 많잖아요.
0: 네.
1: 방광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침치료나 뜸치료 안 받아도 이 약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나요?
0: 효과를 보시는데요.
1: 네.
0: 그중에 이제 이걸 드시면서 침치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효과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효과를 보신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0: 그리고
1: 너무나도
0: 이제 마지막으로
1: 좋은
0: 이제
1: 제품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0: 한방 천연연고 자운고라는 게
1: 이것도
0: 있는데요.
1: 소문이 자자해요.
0: 모든 피부 질환에 우리가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저 습진이 있다든가
1: 네.
0: 그다음에 종기가 나서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벌레라든가 모기에 물렸을 때
1: 네.
0: 바르니까 가려움증이 즉시 멈췄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1: 아하.
0: 많이 듣는데요. 자운고
1: 네.
0: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1: 네.
0: 효능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30불, 50불 저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문의해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0: 네.
1: 되는데요.
0: 그리고 이제
1: 끝으로
0: 나머지
1: 해주실
0: 궁금한 점이
1: 말씀이요.
0: 있으시면요.
1: 네.
0: 구글에서
1: 네.
0: 경산한의원 검색하시면은 나머지 제품들 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산한의원의 유재구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 경산한의원

0: 공원 위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30 웨스트 올림픽 블루워드 202호입니다.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213-505-6747. 네. 맞나요? 아, 아니죠?
1: 네. 아, 그것도 됩니다.
0: 아, 이것도 되고요. 네. 또 213-335-8855, 213-335-8855번으로 네, 지금 바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빅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자, 오늘은 스튜디오도 좀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운 편이네요.

참 스티비 원더 노래는 들을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네, 들어봤습니다. 자, 아직도 MP3 파일 이 VOX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한 음악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조금 오늘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컴퓨터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너가 이제 그 코드 없이 그냥 백뮤직 없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낮 최고 기온이 86도, 밤최저 기온은 7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A 대기질 지수가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어서 야외 활동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외출할 때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모자, 선글라스 예,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부 보호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눈 보호도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예, 저녁 8시 3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새벽 5시 55분입니다. 그리고 좀 생활정보 뉴스 브리핑의 주요 경제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7월 17일 예, 금융시장 예, 보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그 달러당 1487원 30전 기록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예, 금 선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3,970달러 79센트 선에서 소폭 하락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고평가 우려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개장 직후 1% 이상 큰 폭으로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가스값 AAA 기준입니다. 지정학적 긴장 구조로 유가가 반등하면서 LA 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오늘 LA 카운티 레귤러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오른 갤런당 5달러 47센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5달러 39센트 그리고 밸리 지역은 5달러 40센트 내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코나 샘스클럽 같은 회원제 매장의 주유소를 이용하시면 일반 주유소보다 갤런당 50에서 70센트 정도 저렴하게 주유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일반 주유소 중에서는 가솔린 앱을 통해서 가스버디 등 이 앱을 통해서 그 주변에 가장 저렴한 그 브랜드 주유소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예, 저도 설치를 해보고 가장 좀 가격이 착한 곳으로 가서 일부러 주유하는 편입니다. 기름 넣는 편이에요. 예, 알뜰하게 챙겨야죠.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시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어떤 곡을 띄워드릴까요? 오, 이 노래 예,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던 곡이지요.

0: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수 설 투왕 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

0: 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상처는 깃털처럼이라는 그런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걸 멈추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상처주는 사람에게 더 연연해하는 걸까요? 그 시간 낭비잖아요. 예. 얼굴만 아는 직장 동료가 당신에 대해서 험담했을지라도 당신을 속속들이 아는 오랜 친구가 지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불친절로 응대했을지라도 언제나 곁에서 당신의 기분을 배려하는 그런 친구가 있고 경쟁자나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능력을 시기하거나 평가하고 길을 꺾을지라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 여기에 포커스 집중해서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는 결코 같은 무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처를 받았다면 깃털처럼 날려버리고 가슴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던지는 스톤게이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이승환입니다. 너를 향한 마음.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들어봤습니다. 네, 통계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아, 로라제이님도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 감동입니다. 감사해요. 선미 씨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들으면 더위가 여름아 어딨냐 하면서 더위가 도망갑니다. 적어주셨고요. 예, 쿠키모치님, 뭐 소피아님, 디님도 인사해주셨고요. 우리 통계님께서는 신청곡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저님도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피아님, 예, 오프닝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별 상관없는 사람이 주는 상처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 뒷꼭지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연연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도 마세요. 잠못 잔다고 하셨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잠을 못 자요? 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신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생각해주고 보듬어주고 토닥토닥여주고 그런 사람들 마음에 포커스하다 보면 훨씬 더 그런 곳에서부터 상처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나에게 변함없이 곁에서 응원해주고 사랑을 주는 그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이야, 진짜 명언입니다. 우리 소피아님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적어주시는 글을 읽어보면 정말 마음에 쏙쏙 박히는 말씀만 이렇게 적어주시거든요. 아우,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저도 가슴에 새길게요. 고맙습니다. 대부분 상처 주는 사람은 질투나 열등감 때문일 거예요. 아니, 심리학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 정말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그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여러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도 나안 들어가 봤어, 몰라서 안 들어가 봤어 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시면 자, 뭐가 나오나요? 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엄청나게 화려하죠? 홈페이지가. 예, 거기에 라디오 코너에서 프로그램들이 쫙 올라가 있습니다. 썸네일 다 하나하나 뭐 클릭하셔도 되겠지만 해피 투게더,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이 카카오톡 참여 채팅방 누르시는 그 노란 색깔에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옛날에는 제일 밑에 있어도 눈에 안 띄었었는데 이번에 좀 바꿔주신 것 같아요. 예, 컴퓨터 박사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제일 위에 카카오톡 참여하기, 예,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와,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방에 30명이 찼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자축합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해피님들. 예,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계시네요. 자, 30명이 왜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이 나가거든요. 선물. 예, 선물이 나가요. 온달 식사권이 나갑니다. 예, 랜덤으로 이제 추첨해서 몇 분에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가능하면 많은 분들께 좀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예, 식사권이 나갑니다. 예, 온달 그 선물권이 나가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50명 또 100명까지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많이 주변에 좀 홍보해 주셔서 해피투게더 친구가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경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1250만 불, 1250만 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 세계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라크마 피라모리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에 음악 팬들의 기대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윤임상 지휘자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매년마다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지금 올해가 이제 15회째가 네. 됐습니다.
0: 아하, 그렇죠. 이번 공연의 주제가 그 네. Friendship and Harmony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Friendship, Harmony.
1: 네, 오, 저희 라크마가 특별한... 지난 15년 네. 동안 네. 주로 했던 주제가 이번에 하는 Friendship and Harmony 네. 아니면 Peace Concert 아. 아니면은 또 그 Spirit of Korea 아. 한국의 어를 알리는 요 세 가지가 메인 주제였는데요.
0: 네네.
1: 그동안에 Friendship and Harmony는 올해로서 7번째 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동안에 주위시 커뮤니티나 또 대만 커뮤니티, 아프로아메리칸 또 트루키에
0: 네.
1: 또 우크레인 뭐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했었었는데요.
0: 네.
1: 이번에
0: 네.
1: 이제 필리핀 그룹하고
0: 아.
1: 같이 Friendship and Harmony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필리핀하고 하는군요.
1: 네네.
0: 전쟁과 갈등 분열이 많은 요즘 시대에 특히 와닿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휘자님.
1: 예. 금방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예. 올해는 유난히 그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0: 맞습니다.
1: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Friendship and Harmony라는 주제가 있지만 소주제로
0: 네.
1: Prayer. For peace라는 평화를
0: 기도.
1: 위한 기도를 예. 한다라는 그런 네네. 것을 가지고
0: 네네.
1: 프로그램 자체가 전반부도 그렇고 후반부도 그렇고 도나 노비스 파첨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라는
0: 네.
1: 그런 주제들이 음악에서 다 이렇게 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아하, 네네. 그렇군요.
1: 네네.
0: 우정과 화합이라는 그런 하모니라는 주제를 이제 음악에 어떻게 담으셨는지
1: 네.
0: 굉장히 기대가 돼요.
1: 네. 이제 예. 그렇게 기대가 되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0: 네네.
1: 전반부에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하면은 이제
0: 네네.
1: 폴란드가 러시아의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신음하면서 표현 못하는 그런 소리로 크게 소리 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0: 네네.
1: 자유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핀란디아 시작서부터 그거였고요.
0: 네.
1: 우리가 이제 음악을 시작하면서 그게 나타났고
0: 네.
1: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이번에 초청한 우리 필리핀 랄로라는 그룹하고 필하모니카라는 두 그룹이 같이 하게 되는데요.
0: 네네.
1: 그들이 이제 그들의 전통 음악이 평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한 15분 동안 연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그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멜로디를 하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0: 네.
1: 다다다디 다다디 섬지박이 그죠?
0: 예.
1: 그거 하면은 그냥 전율을 느끼게 돼요. 네네.
0: 예.
1: 예. 이게 1950년대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0: 예, 예,
1: 그것을 우리 백낙금 우리 작곡가님 여기에서
0: 네네.
1: 멋있게 또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일부 종결이 모차르트의 그 변주곡이에요.
0: 네.
1: 도나 노비스 파첨. 예. 그것을 또 어레인지를 해서
0: 네.
1: 멋있게 1부를 마무리하면서 평화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0: 네.
1: 2부에서
0: 네.
1: 바로 이제 베토벤의 걸작 중에 걸작이죠. 베토벤의
0: 네.
1: 최후의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베토벤의 미사 솔렘니스라는 근데 여기에서 평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0: 예, 예.
1: 조금 말씀하시면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갈망이
0: 네.
1: 이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엄청 컸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역시 클래식의 조예가 깊으셔서 배울 게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 교수님 그냥 자주 모시고 싶어요.
1: 네,
0: 그 음악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1: 네, 네, 네.
0: 세계적인 음향과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지휘봉을 네. 잡으시지 않습니까?
1: 네네.
0: 뭐 매년 그렇게 하시지만 네. 이곳에 그 음향적인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거를 예, 살려서 특별히 신경 쓰이신 그런 신경 쓰신 포인트라고 예. 할까요?
1: 네.
0: 뭐 연출적인 뭐 포인트가 네. 있다면 좀 소개해
1: 예.
0: 주세요.
1: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360도의 예. 모든 오디언스들이 다 보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주시해서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 특별한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 음악에 아까 소개했던 도나우스 바첸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핀란디아라든가 예. 또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이 베토벤의 미사 솔렘니스라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메시지가 네. 내 주의봉 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전달되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뭐 여기는 이 공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것은 특별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0: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이제 공연을 보다 보면 진짜 그 음향 시설이 기가 막히잖아요.
1: 그쵸.
0: 음향이
1: 네.
0: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네.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공연하시는 네. 그 지휘자님도 그렇지만 네. 모든 음악을 하시는 그런 분들과 우리 관객이 하나가 된다고나 할까요?
1: 그렇죠.
0: 그대로 그냥 흡입력이 있다고
1: 그렇죠.
0: 그냥 스펀지처럼 그대로 그냥 스며드는 것 같은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 있죠. 숨길 수 없는 하나의 조그만 소리도 숨길 수 없는
0: 맞아요.
1: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완벽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0: 네.
1: 세상의 음악이 세상의 일들이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0: 네.
1: 대가들의 연주를 들어봐도
0: 어허.
1: 어디 부분에서는 분명히 미스가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번 곡들을 하면서도
0: 네.
1: 저희 여러 것들을 참고하는데 정말 세계적인 연주단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서 뺏 소리가 나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마인드 자체는 완벽을 추구해야죠. 완벽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아나운서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0: 네.
1: 명소 조그마한 소리까지도 튀어나오는 아주 섬세한 곳에서
0: 네.
1: 정말 완벽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0: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디즈니 홀의 무대는 진짜 관객의 오케스트라를 그런 360도 둘러싸는 구조기 때문에
1: 네.
0: 연주자와 관객의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1: 네네.
0: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0: 예, 오랜 시간 라쿠마 이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1: 네네.
0: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1: 아,
0: 뭐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1: 네,
0: 공연도 뭐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프렌시밴 하모니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이 단원들과의 호흡?
1: 네.
0: 호흡을 맞추실 때
1: 네.
0: 평소보다 특히 강조하셨던 음악적인 해석이랄까요?
1: 네.
0: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디즈니홀에서 한 15년 하고 연주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1: 다양한 곡, 많은 곡들을 연주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번에 연주하는 베토벤의 미사 솔렘니스는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합창의 메이저 음악 중에
0: 네.
1: 가장 어려운 곡.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모든 음악인들이
0: 네.
1: 이 작곡을 한 이후에 이 작곡이 1823년에 이제 초연이 된 건데요.
0: 네, 네,
1: 그
0: 네.
1: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것 이상으로 어려운 합창 메이저 작품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0: 네.
1: 까다롭습니다.
0: 그렇군요.
1: 리듬적인 면도 그렇고 노트 음정도 그렇고
0: 네.
1: 이 솔로이스트들은 솔로이스트를 나름대로
0: 네.
1: 코럴은 코럴 나름대로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나름대로 이분
0: 네.
1: 컨닥터는 컨닥터 나름대로
0: 네.
1: 정말 가장 어려운 곡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스스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는 아직은 지금 안 하고 있고
0: 네.
1: 그렇지만은 코럴 단원들하고 하면서 벌써 한 2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매 순간 그 집중 그 2시간 반의 반 동안 집중해서 그 음악에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노력이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했었습니다.
0: 네.
1: 근데 저희 그룹들은 그 한 12개 나라의 에스토닉 그룹, 디퍼런 에스토닉 그룹으로 다민족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들이 서로 다르지만 당연히 영어 하나로 가지고 통일돼서 하긴 하지만 네. 문화와 정서가 너무 다른
0: 다른데.
1: 그런 그룹들이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음악으로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 그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히 환희를 느끼고 그렇게 되죠.
0: 음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 커뮤니티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하모니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미 프렌쉽 앤 하모니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 하모니를 연출하시고 그 지휘봉에 따라서 다 오케스트라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게 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네.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이 세상도 정말 전쟁과 정말 너무나도 힘든 분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지구촌이 이 음악처럼 하모니를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기대 삼아서
0: 네.
1: 8월 8일 날 디즈니홀에서 두 시간 연주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아 정말 우리는 이제는 하나로 통합합시다
0: 네.
1: 전쟁을 이제 그만합시다
0: 네,
1: 우리 아, 서로 다 사랑과 우정으로 네. 옛날에 19세기에 그 계몽 사상이 이제 대두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늘 아래는 모두 평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0: 네.
1: 하늘 아래서
0: 네.
1: 모두 다 평화하고 같이 우정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눕시다 그게 계몽 정신이었고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미국의 독립 정신이 그것 아니었겠어요.
0: 그렇죠.
1: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0: 네.
1: 이번에 연주에 임하고 싶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지휘자님. Donat of Spatium이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그런 메시지 아까 좀 전에
1: 네네.
0: 말씀해 주셨는데 자,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8월 8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며칠 안 남았어요. 8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공연이 있어요.
1: 맞습니다.
0: 아, 여기는 가도 가도 좋아요. 이곳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클래식 연주 이번에는 또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그리고 네. 의미가 깊은 네. 그런 공연이니까요.
1: 네.
0: 자, 8월 8일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7시에
1: 네.
0: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공연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맞습니다.
0: 저도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0: 이번 공연에는 뭐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또 특별 합창단과의 호흡도
1: 네.
0: 예, 굉장히 기대가 돼요.
1: 그렇죠. 네. 예, 합창단은 또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2개 디퍼런 에스토닉 그룹들이 네. 하다 보니까
0: 네.
1: 한 100명이 좀 넘는 그런 인원이죠.
0: 예, 100명이 넘어요?
1: 예, 100명이 좀 넘습니다. 예,
0: 그 1, 인원. 2부 다 그렇습니까?
1: 1부는
0: 네.
1: 그 필리핀 그룹이 좀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가 2부에 하는 Donat of Spatium과
0: 네.
1: 제가 하는 그 섬집아기도
0: 네.
1: 우리 그 100여 명이 같이 할 겁니다. 네네. 예, 아마 예. 그래서
0: 그 한 곡으로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0: 섬집아기 들으면서 그렇죠. 막 눈시울 예. 적실 수도 있어요.
1: 글쎄 말이에요. 우리
0: 네.
1: 이제 섬집아기에 대한 스토리를 배운 단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길게 얘기는 못하고 이제 그 우리가 소통하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했었었죠.
0: 네.
1: 그 가슴을 절미게 해요.
0: 그렇죠.
1: 그 내용 자체가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참 근데 그게 벌써 유럽 지역 이런 데서는 많은 분들이
0: 네.
1: 그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곡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0: 독일 합창단이 부르는 그 섬집아기가 있더라고요.
1: 제가 보셨네요. 네네네.
0: 유튜브에서 이제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이제 서치를 해봤죠.
1: 네.
0: 그랬더니 딱 뜨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1: 맞아요.
0: 예.
1: 우리 이번에 한번 와보셔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0: 예,
1: 거기에
0: 예.
1: 단순히 이제 보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로 잘 서포트를 해서 어레인지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0: 네.
1: 더 화려하고 더 애절하고 다양한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네네.
0: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클래식을 좀 어렵게 느끼는 대중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인지 궁금해요. 뭐 당연히 뭐 누구나 와서 공연을 이렇게 보고 들으셔도 이 음악이니까
1: 네.
0: 뭐 공감은 다 하겠지만
1: 네.
0: 특히나 이제 이 프로그램 중에서 공연 네. 중에서 지휘자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들어달라 이렇게 권하고 싶은 그런 네. 포인트가 있으시다면요. 네.
1: 뭐 다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부에 도나운 오비스 파첨 아 참 네. 우리 미사 솔렘니스예요. 베토벤의 미사 솔렘니스. 아, 이것은 네. 죄송합니다. 네, 조금 네. 긴 곡입니다. 아. 거기에
0: 네. 미사 솔레미스
1: 네. 솔레미스 예. 예. 예. 우리의 no pain no gain 있죠. 아. 어떤 투자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하.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 오실 오디언스 분들이 네. 이것이 정말 값비싸고 정말 가슴을 저미게 하는 가슴에 닿게 하는 그런 음악으로 나는 감상을 하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은 네. 그만큼 오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투자를 해야 하냐면은 과연 이게 무슨 곡일까 네. 하고 요즘은 얼마나 그 예,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그쵸. 정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오시기 전에 미사 솔렘니스가 어떤 곡일까 하고 설치를 해서 한번 보시고 오세요.
0: 아.
1: 만약에 네. 그것을 보시지 않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시면은요 네. 그날 바로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0: 네.
1: 조금 조금만이라도 보고 오시면은
0: 예.
1: 보시면은요 그 순간 순간이 감동입니다.
0: 아,
1: 예를 들어서
0: 네.
1: 이제 미사 솔렘니스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뉴스데이라는 그 하나의 마지막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토벤이 베토벤을 생각하면은 베토벤은 생애 전생애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었어요. 57년생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귀한 음악이 나왔는데 베토벤 자신이 내가 이 아뉴스데이를 쓰면서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고통의 세계를 다 풀어버릴 수 있었었다.
0: 아하.
1: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됐다. 이 아뉴스데이를 쓰면서요.
0: 네.
1: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널 피스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널 피스
0: 네.
1: 그리고 external peace까지도 내가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internal peace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었듯이 베토벤의 그 54년의 생애 동안 53년의 생애 동안 그 내면에 쌓여지는 많은 괴로운 고통적인 요소들이 음악 선율을 통해서 다 표현해내면서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0: 네네네.
1: external peace라는 것은 바로 베토벤 시대에도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1810년 1800년 1800후반 1807년 정도 1815년 사이에 전쟁 나폴레옹이 그냥 러시아 영국
0: 네네네. 오 그런데요.
1: 대단한 전쟁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베토벤 요 시대 1810년 요 시대에는 자기가 비엔에서 하는 그 거기에서 주위에 그냥 쾅쾅 전쟁 소리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웠죠.
0: 고통이었죠.
1: 그렇지만 예. 이 베토벤은 원래 나폴레옹을 참 존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포니 3, 3번 같은 경우 에로이카 영웅 교향곡이라고 하잖아요.
0: 그는
1: 이 나폴레옹을 칭송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막 전쟁을 막 일으키면서 막 광기를 부리니까
0: 네.
1: 제발
0: 잠잠아.
1: 예, 이 땅에
0: 피스.
1: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0: 네.
1: 그러면서 그 너나 너비스 파첨을 외치는데 후반부에는요 막 그냥 샤우팅을 합니다.
0: 그렇구나.
1: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0: 아.
1: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분명히 연주될 터인데
0: 네,
1: 그
0: 네,
1: 내면의
0: 네.
1: 소리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해 가지고 오시면은
0: 네.
1: 예, 그것을 그냥 그 현장에서 바로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그런데 도나 노비스 바첨이라는 곡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군요.
1: 그렇죠. 이제 도나 노비스 바첨 이제 예, 다 이제 이 미사 장르의 아뉴스데이의 제일 후반부에 나오는 도나 노비스 바첨 도나 노비스 바첨 기토리스 베카타 문디 도나미스 파첨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거기에 후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우리에게 땅에 평화를 알려 주시옵소서라는 그 내용이면서 종교를 하는 그런 네. 부분이죠. 네. 오,
0: 감동인데요. 막 가슴이 울렁거리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 미사 솔레미니스 요기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고 그렇죠.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들으면 훨씬 더 감동이 배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0: 아, 베토벤의 그렇... 미사 솔레미니스.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아, 그 내면의 세계를 이해해야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감동이 배가 되고
1: 그렇죠.
0: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1: 예.
0: 예, 감사합니다. 자, 라크마 음악을 통해 이제 이런 사회적 치유와 소통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어요.
1: 네네.
0: 특히 뭐 윤임상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 그 8월 8일 공연이 끝난 후에 또 라크마의 또 비전이 또 궁금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1: 큰 미션이 있습니다. 사실은
0: 아, 그러시군요.
1: 세대가 이제는 더 많이 개인화가 돼요. 사람들과의 만남, 소통이 점점 더 끊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팽배해져 왔는데 오늘

0: 그러니까 저희 단체 미션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다라는 We are people helping people through music이라는 슬로건이었는데요. 그것에 연결해서 사람을 돕는다라는 얘기는 우리 게더링, 사람들 함께 모아서 아하. 모든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네.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미쳐야 한다라고 네. 그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1: 아, 감사합니다. 자, 이 티켓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브로셔 뒤에 보니까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어드레스가 lakma.info@gmail.com입니다. lakma.info@gmail.com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213-924-7563입니다.
0: 맞습니다.
1: 공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213-924-75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의자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아, 디즈니 콘서트홀에 울려 퍼질 우정과 그런 화합. 이 화합의 멜로디가 벌써부터 제 귓가에는 막 맴도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초대해 주시는 그런 또 이제 공연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말씀
1: 네. 초대 말씀 해주시면서
0: 초대
1: 마무리할게요.
0: 말씀, 네. 네. 지금까지 경청하신 분들은 흐름을 아실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꼭 오십시오. 네. 그러셔 오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1: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멋진 음악 이야기 감사합니다.
0: 많이 바쁘신데 또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5: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8: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8: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8: 213-427-5500, 427-5500.
9: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0: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9: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0: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9: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0: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1: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2: 너무 좋아.

0: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0: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할게요. 오, 유튜브 댓글창에 아재 개그 올라와 있나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사랑입니다 라는 멋진 글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누룽지를 생활용으로 하면 바비 브라운 맞네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은 이유? 터널이 없어서.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아, 웃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노래가 좋네요. 안재욱이 불러준 친구였습니다. 7월 17일 오늘은 재혼절이에요. 한국 날짜로는 어제가 재혼절이었네요.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첫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7월 17일. 7월 17일은 과거 조선 왕조의 건국일과 같은 날짜로 역사를 계승하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국가 탄생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맞춘 날짜라고 합니다. 주 5일제 도입에 따라 이 근로일수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됐지만 2026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여전히 5대 국경일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와서 달력을 보면 바로 7월 17일이 보이죠. 뭐 여러분들 어렸을 적의 기억 속에 7월 17일은 학교에 가지 않고 늦잠을 자도 되는 그런 정말 꿀잠 잘 수 있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가족과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 창틀에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달고 하루 종일 여유롭게 수박을 썰어 먹으면서 시원하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추억도 선명합니다. 이날이 가진 묵직한 의미마저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키워드 재혼절 뜻과 그 유래 그리고 대한민국 첫 헌법 탄생 뒤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역사적인 이야기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핵심 주제인 재혼절 뜻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한자어로 지을 재, 법헌, 마디절 이렇게 사용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네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걸 축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국가의 기틀을 다진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을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법 중의 법인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왕이나 일제 치하의 부당한 권력이 아닌 국민이 비로소 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이 뼈대를 갖추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제헌절 뜻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근본을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호기심이 좀 생길 거예요. 왜 하필 많은 날짜 중에서 7월 17일이었을까? 헌법 초안을 다 만들고 나서 달력을 보니 우연히 그날이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고 상징적인 역사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 건국일과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 사실 이 1948년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당시 이 국회 내에서의 헌법 통과는 7월 12일에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과 그 제헌위원들은 헌법 공포일을 며칠 미루어서 굳이 7월 17일로 맞추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1392년 음력 7월 17일이 조선왕조의 건국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인 조선의 건국을 개성하는 동시에 이제는 왕조시대의 완전한 종식을 고하고 온전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국가의 탄생을 알리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역사적인 기획이자 상징이었던 셈이죠. 재헌절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이 아니면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단 40여일 만에 완성된 기적의 법전, 대한민국의 뼈대가 된 이 첫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놀랍게도 단 40여일에 불과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유진호 박사 등 당대의 뛰어난 법학자들이 밤낮을 지새우며 뼈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생국가로서 하루빨리 온전한 정부를 수립하고 또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낸 선조들의 땀방울과 애국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연절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3: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PA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7233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5: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리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4: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6: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자, 정말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오후 3시입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1650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나른하고 일주일의 끝자락. 하지만 태양이 이글이글 불타듯이 찾아온 금요일, 불금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번 주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5시까지 오늘, 아니 이번 주를 좀 잘 마무리하고, 물론 뭐 5시 지나면 해가 져서 시원하긴 하죠.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나누는 몇 잔의 음악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들과 함께 기운 나게 하는 그런 시간. 자, 일단 출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0: 네.
1: 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보통 제가 금요일날 아주 신명나는 노래로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대는데 오늘은 아주 차분하게 제가 방송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제 제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멋진 남자분과 아주 멋진 여자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팝품 현준 씨는 저하고 한 몇 개월 전에 아주 멋지게 인터뷰하시고 오늘은 아주 또 머리 색깔이 이쁘게 바뀌셔서 오셨어요. 또 우리 또 콤비죠. 우리 박애리님 쑥대머리 첫 곡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 그들의 음악 인생에 대해서 요모조모 제가 궁금한 점을 여러분 대신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여러분들의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H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네. 박예리 시다용 이러고 나오셨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파핀 현준 지금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리 알청 씨도 들어오시고 순철님 들어오셨네요. 잘 들었어요, 쑥대머리. 감사합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고 빨리 모시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 소설 투왕 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 소설 투왕 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금요일 순서 1부 여러분 뭐 화면에 보시겠지만, 자 이제 모시겠습니다. 우리 파핀 현준 씨, 또 박예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핀 현준.
2: 네, 박예리입니다.
0: 아이고,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H님이 박예리 씨는 오늘 머리 내리니 소녀 같아요. 두 분이 아주 좋아 보이신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현준 씨는 못 보는 동안에 머리 색깔이 또 멋있어지셨어요?
1: 아, 네. 이 머리 오늘 막 지금 하고 왔습니다. LA에서 지금 막 머리를 마치고.
0: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면 머리를 탈색을 해야 된다고.
1: 네. 맞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0: 아, 저도 뭐 해보진 않았지만.
1: 네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고민은 많이 해봤어요. 아, 근데 저는 지금 하면 주책이 돼요. 그러셨구나. 네. 저는 사실 우리 박예리님은 네. 화면으로만 뵀다가 네. 그리고 항상 머리를 이렇게
1: 쪽지고
2: 네.
0: 쪽지고 있다가 푸른 모습을 보니까 전혀 모습이 다르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뵐 때는. 아,
1: 저도 좋습니다. 저는 예. 쪽진 모습도 이쁘고 푸른 모습도 이쁘고.
0: 아, 그럼요. 네. 얼마나 다 이쁘죠? 아름다우시겠어요. 네. 아, 자. 아, 이 LA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뭐 며칠 안 다셨지만.
2: 네, 예전에 헐리우드볼 공연 때 오고,
0: 아~
2: 네, 한 그 다음에 이듬해 한인 그 축제 때 오고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0: 헐리우드볼 공연이면 아마 저희 한국일보 주최하는
2: 네,
0: 헐리우드볼 행사였을 거예요. 네. 지금은 안 하지만.
2: 네. 네.
0: 오,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1: 저는 미국에 자주 왔는데 네. 박예리 씨는 이제 자주 안 왔죠.
2: 아,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자, 뭐 여러 가지 너무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음악인과 뭐 예능인이 만났잖아요.
2: 네.
0: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두 분이?
1: 저희는 공연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0: 아,
1: 공연 설명 좀 해주시죠.
0: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 제가 국립극장의 국립창극단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0: 네네네.
2: 그러니까 제가 주연 배우로 활동하는 동안에 연출 선생님께서 저한테 와. 박예리 선생님, 제가 이번 공연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을 섭외를 했다. 근데 그게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네네. 올리게 된 뛰다 튀다 타다라는 작품이었어요.
0: 네네.
2: 근데 정말 특별한 분을 예, 특별 게스트로 모신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파핀현준 씨였어요.
0: 근데 사실 창극단하고 파핀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1: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요.
0: 네, 근데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셨어요?
1: 근데 네. 황병기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그 공연이
2: 국악관현악단 네. 공연이었어요.
1: 네,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조금 젊은 친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
0: 예.
1: 당시 이제 제가 엄청 핫 아이콘으로
2: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셨어요.
0: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럼 자 그럼 공연을 하셨는데 공연하시면서 그럼 뭔가 좀 그 핑크빛 기류가 돌았나요?
2: 아니요.
0: 어떻게 됐나요?
2: 공연할 때는 정말 열심히 공연만 했는데요.
0: 네네.
2: 그때 제가 파핀현준 씨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0: 어떤 부분에 감동?
2: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같이 국립극장에서 연습을 했는데요.
0: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2: 작품을 올릴 때는 항상 한두 달 정도 네네네. 정교한 연습을 하게 네네네. 되는데 매번 연습 때마다 공연 이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만의 그런 성실함, 부지런함 그리고 또 춤이 분명히 현대적인 춤 사위로 춤을 추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플 만큼 제 주변 분들은 그래서
0: 네.
2: 파핀현준 씨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살풀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그래서 춤에도 매료되고 또 임하는 어떤 그 매사에 열심히 그런 모습에도 매료되고 그래서 동생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0: 그러셨구나.
1: 네.
0: 근데 사실 그 파핀이라는 그 장르가 우리나라 뭐 창극이 됐건 국악 쪽으로는 물론 뭐 몇몇 분들도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국악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수철 씨 같은 경우는
2: 네.
0: 평생을 국악 쪽으로
1: 그렇죠.
0: 이렇게 우리나라화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음악도 아니고 이 춤으로 연결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드셨어요?
1: 저는 제가 춤을 추고 있는 이 스킬댄스 중에 파핑이라는 춤이
0: 네.
1: 어떤 음악이든지 어떤 리듬이든지 또 어떠한 무대든지 가능하다. 이 콜라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걸 가능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네네네.
1: 뭐 예술가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말처럼.
0: 물론이죠.
1: 예, 좋은 예술가는 어떠한 예술적인 범위도 허용을 해야 되고
0: 네네.
1: 그리고 예술의 그 바운더리를 넘는 아트 비욘드 바운더리라고 예, 그 제 갖고 있는 경계를 허무는 거죠. 아. 그게 저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적 철학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잠깐 조사해 보니까 우리 박예린님도 춤이 보통이 아니시라고. 아,
1: 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 제자들이 있는데.
0: 아, 예. 예.
1: 그 제자들 중에 단연 으뜸의 애제자는 박예린 씨죠.
0: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박예린님은 어떤 춤이 전공이세요? 아니면
1: 문워크가 전공입니다.
0: 네,
1: 문워크요.
0: 아, 문워크요? 야, 그
2: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네네. 좋은 스승님 덕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율동처럼 배워가고 있습니다.
0: 아니 제가 잠깐 조사해보니까 무슨 댄스 대회도 나가셔서 아. 1등 하셨다고 뭐 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1: 그건 이제 그 저희가 댄스 스포츠를 예, 예.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0: 아.
1: 예,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 부부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0: 네네네. 예.
1: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0: 네.
1: 영상을 보시면 박예린 씨 춤 실력뿐만 아니라 그 눈빛, 강렬한 눈빛과
0: 예, 예, 예. 예.
1: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뭐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관심 있게 봐서 그러지만 아 제가 가장 많이 무대 두 분의 무대를 본 건 불후의 명곡이에요.
1: 네네.
0: 근데 고맙게도 불후의 명곡에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노래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2: 네.
0: 누구나 다 아는 노래.
1: 네.
0: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잘 모르는 노래를 하면 감동이 조금 덜해요.
1: 그렇죠.
0: 근데 잘하는 노래를 하면 되는데. 그 저는 아까 눈빛 얘기했는데 우리 박예리 씨가 그 노래를 하늘을 멍하니 보면서 부르실 때 그 네. 주변을 이렇게 맴도시면서 우리 현준 씨는 눈보다는 이 손끝으로
1: 아,
0: 이 네.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걸 저는 그렇게 봤어요.
1: 네네네.
0: 그 눈빛과 손끝이 어느 순간에 쓱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1: 아. 그러니까
0: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그런 부분도 연습을 하세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1: 뭐 따로 연습한다기보다도 부부에서 네. 아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0: 아 마음으로 전할 수도
2: 네.
0: 있고
2: 예.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아니었다면
0: 네네.
2: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고
0: 아, 그렇죠.
2: 뭐
0: 예,
2: 미팅을
0: 예.
2: 하고 교류하고 네. 그럴 텐데
0: 그랬겠죠.
2: 저희는 자려고 누웠다가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
0: 아,
2: 이야기하고 또
0: 아.
2: 같이 어디 이동하다가도 이야기하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서로 음악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0: 아.
2: 그 일상 중에 대화를 참 많이 나누는데요.
0: 네.
2: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무대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도
0: 네네네.
2: 나중에 우리 불후의 명곡에 나가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0: 아~
2: 그러니까 현준 씨가 굉장히 아이디어 뱅크예요.
0: 그러니까 아,
2: 나중에는 이런 무대를 연출해보고 싶다. 그런데
0: 아.
2: 무대에서는 또 진정성을 가득 담아서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데 그런
0: 네네네.
2: 부분들을 관객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불후의 명곡 나오면 중간중간에 박수가 터지는데
1: 네.
0: 두 분 공연은 끝까지 조용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2: 네.
0: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 물론 뭐 불후의 명곡 자체가 보통 노래보다 조금 긴 시간을 연출을 하지만
1: 네.
0: 특히나 중간 부분에 항상 춤사위를 보여주시고 사실 유행가의 팝핀을 손을 해서 춤을 춘다라는 거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그래서 그 음악을 편곡을 할 때
0: 네.
1: 함께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0: 아~
1: 그 안에 넣어보고
0: 아~
1: 또 어떨 때는 다 만들었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싹 다 다시
0: 네,
1: 다시 만들어보고
2: 네.
0: 그렇구나. 자 정부 수반 선 선출 선거 출마 참 아이디 이름이 멋있네. 반갑다고. 아이디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정부 수반 선 출신 선거 출마.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보통 레퍼토리를 결정할 때 고민을 하는데
1: 네.
0: 주로 우리 현준 씨가 이런 노래 하면 어때라고 레퍼토리를 잡나요? 아니면 우리 박예리 씨가 내가 이 노래 부를 텐데 춤이 어떨까 이렇게 되는 편인가요?
1: 이 무대에서 연출적인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요.
0: 네.
1: 그 솔직히 어떤 편 그 곡에 대한 곡명을 정해주는 건
0: 네.
1: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우리 부부한테 이런 곡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스펙트럼이 아무래도 넓잖아요.
0: 어, 그렇죠.
1: 저는 춤을 추고 여기는 소리를 하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방송국도 일반 가수들이 조금 소화하기 힘든 노래들.
0: 예, 예,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나이대가 있으니까
0: 예, 예.
1: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이제 저희한테 그 선곡을 주시고 아~ 저희 부부가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를 관객뿐 아니라 방송국 제작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약간 믿고 맡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아~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0: 그렇구나. 네. 우리 저 그 현준 씨가 네. 얼마 전에 미국 또 외국 다니면서 이거 네. 춤 유튜브 찍은 게 굉장히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제가 두 분 뵌 김에 아니 다음에는 그 거리 그 퍼포먼스를 그 노래를 한번 하시고 춤추는 걸 한번 찍으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더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도 해봤어요.
1: 아, 그래서 그런 기획을 지금 제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0: 아, 저는 네,
1: 접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뉴욕에다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0: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1: 예, 이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0: 네.
1: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오신 뭔가 이유가 또 있으실 텐데.
1: 그렇죠. 이번에는 예. 이제 가족 여행 겸
0: 아.
1: 예, 어머니도 모시고 왔고요.
0: 아, 어머니도? 예. 어머니도 유명 인사세요. 아, 예. 텔레비 통해서. 예, 예.
1: 어머니도 같이 왔고 딸도 같이 왔고.
0: 아.
1: 그리고 또 제가 이 LA에서 7월 19일 날 워크숍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워크숍을 예. 해? 7월 19일.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죠?
1: 아, 일요일이죠.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0: 이번 주 일요일.
1: 예, 예. 그래서 예. 7월 19일 오후 5시에
0: 네.
1: 예, NK 댄스 스튜디오에서 제가 워크숍이 있는데
0: 아.
1: 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게 궁금했다.
0: 아.
1: 뭐 우리 아이가 앞으로 K-POP 스타가 되고 싶은데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이런 아주 사사로운 질문부터 그리고 또 파피현주 씨같이 춤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0: 네, 예,
1: 그런 거.
0: 예.
1: 뭐 박예리씨 같은 며느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0: 예, 예.
2: 박예리처럼 판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게 아니라
0: 네,
1: 등등의
0: 네.
1: 여러 가지 Q&A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19일 날 NK 댄스 스튜디오에서 파피현준 워크숍 많은
0: NK
1: 참여.
0: NK 스튜디오가 어디죠?
1: NK 스튜디오.
0: CGV 몰. 네. 아. 여러분 CGV 몰 아시죠? CGV 몰. 그러면 그 누구나 다 오실 수가 있나요?
1: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0: 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실물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 화면에 뵈시니까 그죠? 19일입니다. 내일 모레
1: 그렇죠.
0: 5시에 CGV 몰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1: 아, 네.
0: 5시에 오시면 네. 우리 파핀 현준 씨 또 박예리 씨 직접 볼 수 있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1: 네 그리고 춤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워크숍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 예. 와 너무 좋습니다 저도 꼭 가겠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자 바나나 우유 조야라는 분이 오 박예리 파핀이다 안녕해 주세요 저 팬이라고 막 그러시네
2: 안녕하세요.
0: 바나나 우유 조아 항상 TV에서 잘 보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보지만 마시고요 7월 19일입니다. CGV로 오세요. 바나나 우유 조아님 무조건 다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 가겠는데 이왕 오셨는데 그래도 뭐 음악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냥은 지나갈 수 없고
1: 네.
0: 잠시 광고 한번 듣고 와서
1: 알겠습니다.
0: 뭔가 좀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근데 이따 노래 하게 되면 저희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이나
3: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류마티스 관절염,
11: 어깨와 허리 통증,
1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1: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0: 진통제 없이
1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2: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13: 헤드폰.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헤드폰 여기 있습니다. 이거 꼽으시면 그래, 될 거예요. 예. 저희는 생방송이니까 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파핀 현준 씨 그리고 우리 박애리님과 함께 아주 멋진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한 가지로 저희 방송국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멀쩡해 보이지만 에코가 없고 저도 한 두 번 노래했는데 혼났습니다. 생 목소리로 나오니까. 네.
1: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13: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을 받아놓은 게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음악을 받아놓은 것 같으니까. 네네. 음악을 제가 들려드리면 뭔가 해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13: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1: 오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핀 현준
2: 박유리입니다.
1: 네, LA에 왔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자, 신나게 한번 렛츠고.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맘을 빼앗겨버렸네. 오,

0: 돈머리 위로 돈 뺏기며.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오, 야, 오, 오케이 박예리 아유리. 아오, 야, 야. 오, 야.
1: 박예리 쇼미 더 웨이브.
0: 오.

0: ピアノ、
1: ギター、ドラム、ネガティブ、ヘイ、マイライフシフティング。

0: 서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헤이.
1: 야, 오. 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그 LA 그 라디오 이민 100년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막 꺾는 모습을 보고 예? 어. 야, 로비 님 어머머 웬일이야. 박예리 씨 너무 러블리하세요. 바나나 우유 좋아 난리가 나셨습니다. 야, 정말 멋져 부려요. 그리고 난리가 나셨네. 자, 그런데 이 음악도 역시 우리 현준 씨가 중간에 네네. 짭짭 넣고 다 노래 한 곡을 이렇게 각색을 하신 거군요.
2: 맞습니다. 이걸 맨 처음 만들 때 네. 같이 만드는 편곡자분께서는 이렇게 음악이 자꾸 끊기면 네네. 어쩌다 마주친 윙치킨 이렇게 끊기면 재미가 없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편곡자님한테 네. 제가 다 생각이 있다.
1: 아.
2: 무대에서 함께 퍼포먼스가 있으면 네네. 재미있을 거다.
1: 아.
2: 해가지고 이걸 만들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1: 아,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오늘 그 우리 박예리 씨가 꼭 이 감는 모습을 드디어 봤습니다. 저는 아주 혹시 19일 날 이거 하십니까?
2: 아, 19일 날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컨디션이 거기는 이제 스튜디오가 춤을 추는 스튜디오래요.
1: 아~
2: 음악적인 장비가 없는 곳이라.
1: 아~
2: 근데 뭐 박예리 씨의 문워크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전화라도 키고 이거 했어야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했다시피 명장은 뭐 연장을 필요
2: 네네,
1: 없다.
2: 네네.
1: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연습을 할 때 음악을 조그맣게 켜놓고 그냥 그 마이크 없이 혼자서 차 안에서 연습을 해요.
2: 아.
1: 왜냐하면 자동차 안이 가장 사방에서 소리가 막혀서 저한테 잘 들리는 거라서
2: 그렇죠.
1: 저는 예. 마이크를 놓고 연습을 거의 안 해요. 그냥
2: 아니 제가 이번에 LA에 왔을 때 박예리 씨가 함께 오는 거라서
1: 네네.
2: 그 뭐 여러 군데다가 그 한번 문의를 했었어요.
1: 네네네.
2: 한국문화원에도 얘기를 했었고
1: 네,
2: 대사관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박예리 씨랑 함께 가니까
1: 네네.
2: 한인들을 위해서
1: 네네.
2: 저희가 버스킹이나
1: 예예.
2: 어떤 그 공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1: 예예. 네,
2: 근데 피드백이 없어서 그냥 관광하다 가려고
1: 이런 헐 네. 이럴 땐 이런 헐이래. 네, 네.
2: 너무 아깝죠.
1: 너무 아깝네.
2: 네, 맞습니다.
1: 혹시 언제 가세요?
2: 저희 이제 딴 데로 넘어가요. 샌프란 갔다가 예. 베가스 갔다 뉴욕 갔다 이렇게.
1: 예. 다시 LA 안 오시고 그냥 가시나요 그러면?
2: 저는 뉴욕에 남아 있을 텐데 박예리 씨는 이제 또 이제
1: LA에서는 언제 떠나세요?
2: 월요일 날요.
1: 아, 월요일 날 또 예. 바로 가시는구나.
2: 네네.
1: 그러시구나.
2: 너무 아깝습니다.
1: 그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되셨으니까
2: 네.
1: 다음에 또 오시는 경우에
2: 네.
1: 저한테 한 달 전에만 연락 주시면. 제가 뭔가는 만들죠.
2: 아, 그러니까요. 여기 산타모니카
1: 이런 같은데요. 걸 저희만 보고 있긴 너무 억울하잖아요.
2: 아니면은 라디오 서울 선생님 방송을 공개 네. 방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1: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있고.
2: 그러니까요.
1: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굴 끌어다가 돼도 네. 제가 만듭니다. 누굴 붙잡아서라도
2: 네.
1: 조금만 미리 알았으면 되니까.
2: 그러니까요.
1: 다음에는 꼭 연결해 주면 이런 공연을 그 우리 LA 교민들한테 안 보여줄 이유도 없고
2: 네.
1: 이건 보여줘야 되는 저의 책임과 의무예요.
2: 아, 예, 예.
1: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릴 만한 저는 그
2: 의무가
1: 있거든요.
2: 예, 예, 예.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1: 자 이제 개인적인 인생 얘기로 잠깐 돌아갈게요.
3: 네.
1: 두 분이 연을 맺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0: 가끔 이제 KBS 국악한 마당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딸과 함께 나와달라라는 그 제안을 주시면 판소리를 지금 전공을 하고 있진 않지만 특기로 가끔 배우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가르쳐주면 금세 따라해서 또 금세.
1: 그러면 만일에 네. 따님이 음악의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찬성해 주실 거예요?
0: 아, 아니면 좋죠. 그런데 뭐든지 본인이 네. 좋아야
1: 그렇죠. 본인이 네, 좋아야
0: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다 조금씩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열심히 해서 이거를 내 길로 네네네. 삼아야 되겠다라는 네네. 정도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엄마나 판소리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러면 네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죠.
1: 참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어느 정도인가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야죄라는 게 시작을 했어요.
0: 네. 오,
1: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보통 아버지들은 뭐 잘했다 공부 잘해라가 아니고 저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첫 마디가 너 만일에 대학 가야죄 얼굴 비추면 나는 안 본다 했어요.
2: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셨나 보다.
1: 유전자가 있으니까
0: 네. 네. 나갈 것만 같은 거죠.
1: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9년도에 네. 음반을 내고 가수를 데뷔했는데 곡절 끝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반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최경주란 골프선수와 박세리란 골프선수가 결혼을 하면 그 아들이 뭐 할 것 같아요? 골프 친대.
0: 네.
1: 그럼 저는요. 넌 다르대. 대한민국의 이봉조 작곡가와 가수 현미 씨의 아들이 노래하는 게 비정상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얘기가 다르대. 뭐 그런 정도 했었고 네. 아마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으면 저는 방송도 못했고 음반도 못 냈을 거예요.
2: 그 정도 반대하셨구나.
1: 네.
2: 아 저는 딸이 춤도 잘 춰서 함께 춤을 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 천만 뷰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1: 천만요?
2: 네.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아기가 한 4살 아니다 그 4학년 때
1: 네.
2: 4학년 5학년 때 함께 춤을 췄거든요. 그 영상을 천만 뷰가 넘게 나왔습니다.
0: 근데 그 춤도 한참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동작
2: 하루 이틀,
0: 가르쳐주고
2: 하루 이틀
1: 연습했는데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제분 얘기 들어 나왔으니까 두 분이 물론 뭐 지금 같이 음악 저 댄스도 하시고 같이 합을 이루는 건 맞는데 두 분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내 그 인생의 어떤 그림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뭐 박예리 씨 같이 훌륭한 예술가와 함께 그 한 평생 살 수 있다는 건
1: 네.
2: 뭐 그냥 제가 남편으로서도 대단한 일이지만
1: 네.
2: 예술가로서는 진짜 더더없이 좋은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동반자가.
1: 그럼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하죠.
2: 그래서 박예리 씨와 함께 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란 주제로
1: 네.
2: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고 그게 제 이제 업일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1: 오케이. 네,
2: 그리고
1: 예.
2: 이제 미국에서 한인 여러분들과 함께
1: 예.
2: 더 나가서 예. 미국 그 중심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1: 네,
2: 그런 예술가로서 발전하는 게 또 저희 목표죠.
1: 와 너무 감사하고 네.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뭐 딴 지역은 모르지만 LA에서만큼은 저도 그래도 몇십 년 살고 방송도 하니까
2: 네.
1: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뭘 할 수 있다면
2: 너무
1: 기꺼이
2: 감사합니다.
1: 해서 아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2: 네네네.
1: 그런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 화이팅입니다.
1: 예, 화이팅이고
2: 네.
1: 자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셔서 활동하실 텐데 바라건대 두 분 다 오랫동안
2: 네.
1: 우리 곁을 지켜주시면서
0: 네.
1: 좋은 노래 많이 알려주시고
2: 네.
1: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두 분이 해주시면 따로따로
2: 네.
0: 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라디오 서울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1: 네네.
0: 저희도 좋은 무대 준비해서 언제라도 네.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1: 네네.
0: 그때 반갑게 라디오 서울에서도 뵙고 또
1: 네.
0: 직접 얼굴 찾아뵙는 공연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2: 여러분들 7월 19일 오후 5시
1: 그렇습니다.
2: NK 댄스 스튜디오 오셔서
1: 네.
2: 남은 얘기 우리 지금 오늘 못한 얘기
1: 네.
2: 그때 또 하시고요. 박예리 씨와 함께 마무리로 저희가 얼씨구 절씨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1: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시면서 나름대로 그 다른 노래 중보다 이 강강수월래가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리움이 많거든요.
2: 네.
1: 이민 오신 분들
2: 네네.
1: 사실 달만 써도 집 생각나고 또 안타깝게 신분 때문에 한국 못 가시는 분도 참 많아요.
2: 그렇죠.
1: 심한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가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체류 때문에.

0: 예, 예,
1: 가면
0: 예,
1: 못 오니까 예, 예. 특히 요새는 좀 심해서 예, 예. 그냥 옛날 생각 나라고 제가 강강술래 준비해서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은 19일 날 여러분 아시죠? 7월 19일입니다. 꼭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듣는 강강수월래. 저도 참 그 이 강강수월래는 방송에서 처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 같은데, 우리 박예리 씨 또 우리 파핀현준 씨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킴님 너무 잘하십니다. 박예리 씨 팬입니다. 우리 가락이 좋다고 LS 공연하면 꼭 가실 거라고, 너무 듣기 좋다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입니다. 7월 19일 날 오후 5시입니다. CGV몰에서 워크샵이 있습니다. 꼭 아무쪼록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두 분의 아주 멋진 모습 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마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7: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6: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7: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6: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7: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6: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저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로 치기만 하면 저희 라디오 서울.com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맨 상단에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밑으로 보시면 요즘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식,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의 주식의 등락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으로 가시면 여러분 관심 있으시는 복권의 모든 남바들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가시면 요즘 관심사죠. 가스, 캘리포니아의 가스 가격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어느 가스테이션이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가스를 넣을 수 있는지도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를 보시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또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시면 9개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노란 칸이 나옵니다. 카카오 채팅방이라고 들어오실 수 있는, 누르시기만 하면 가입이 되셔서 저희 단체톡 같이, 사랑방 같이 방송 시간과 관계없이 또 방송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들 친구분들과 지내실 수도 있고, 좋은 노래도 같이 듣고 좋은 정보도 알려주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부가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덥지만 금요일 저와 함께 조금 더위를 삭히시면서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요사이 아주 스타가 된 무명전설의 스타 이루네의 젊어 좋겠다. 여러분들 젊어서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서유석 씨의 그런 노래가 있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6: 김수정기.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2부 첫 곡으로 시원한 지중해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H님 말씀처럼 와일드한 목소리로 우리도 지중해로 가요. 뭐 가진 못하죠. 마음이라도 지중해로 한번 다녀오자는 그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자, 이제 참 시원한 말씀 듣고 오늘 금요일날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화요일날 저하고 같이 합을 맞추었던 우리 라빈 씨 오늘도 나오셔서 저희가 제가 고니이다 보니까 고니와 비니의 유쾌한 라디오라고 한번 멋지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오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9: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8: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9: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8: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멋진 음악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인공 라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0: 뭐 3일 동안 늠름하게 네. 열심히 다람쥐 네.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이렇게 지냈죠.
1: 네, 그 와중에서도 또 새로운 활력소가 있으셨을 아, 테고 아니, 재미가 있으셨을 테고
0: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왠진 모르지만 불금이에요. 네. 저도 왠진 몰라요.
1: 저도 궁금해요. 왜 네. 맨날 불탄다 그러죠?
0: 몰라요. 그냥 뭐 금요일이면 네. 괜히 뭔가 좀 그 신나고
1: 익사이팅 해야 되고
0: 없던 약속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지
1: 설레고
0: 않나요?
1: 네. 지금 시간이 또 한참 설렐 시간이에요.
0: 그럼요.
1: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오늘 한 잔 먹기로 했다? 그럼 지금서부터 벌써 들썩들썩
1: 네,
0: 그런
1: 준비하죠.
0: 것 같아요.
1: 자, 요 앞서서 그 네. 파펜현준 씨하고 박예리 씨 인터뷰가 네. 너무 뜨거웠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제가 확 가라앉히는 건
0: 저는
1: 아닌지
0: 저는 스튜디오 역사상 네. 그 두 사람이 라이브로 그렇게 노래를 해주고
1: 세상에.
0: 고맙게도 막 춤을 춰주고
1: 저는 진짜 박예리 씨 너무 그렇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네. 춤도 좀 그렇게 잘 추시는
0: 그러니까요.
1: 줄 몰라요.
0: 네. 원래 춤도 잘 췄대요. 그래서 우리 현준 씨 말로는 네네. 자기 수제자 중에서 문워크를 제일 잘한다.
1: 그렇다면서요.
0: 예.
1: 다음 주 예. 우리 여기 마당모래
0: 아니 다음 주가 아니 이번 주 일요일
1: 아 이번 주 일요일
0: 일요일날 네. CGV LA 마당몰 2층에
1: NK 스튜디오 거기 예. 원래 그 댄스 배우고 그렇다는 거라서
0: 예,
1: 플로우도 되게 넓고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0: 아니 들리는 소식이 라인 댄스를 시작하신다고. 아니
1: 소문도 빠르시.
0: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라인 댄스 네. 우리 저 원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거든요.
1: 네네네. 네. 제가 이제 도전할 건데요.
0: 네.
1: 잘 배워서 제가 연말쯤에 네. 타교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1: 네네.
0: 뭘 이렇게 배운다는 거 굉장히 네. 소중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리고 이게 자꾸 쭈삣쭈삣하다 보면은 네. 더 시간만 늦어지더라고요. 그냥 할까? 말까? 말까는 하지 말고 할까? 해볼까? 그럴 때 그냥 바로 한번 해보는 거 해봤다가 안 맞으면 뭐 많은 거고
0: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사담으로 네. 잠깐 가서
1: 맞아요.
0: 지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건데 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1: 네.
0: 미국에 오신 지 몇 년 된 건 중요하지 않고
1: 네네.
0: 우리 라빈님이 미국에 오셔서
1: 네.
0: 아 내가 여기 잘 왔다고 생각하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면
1: 제가 딱 키 집어서 뭐 이거다 이런 거는 없는데 네. 지금 질문을 주셔서 제가 살짝 당황은 했는데 저 가끔 그 생각해요.
0: 예, 예.
1: 내가 아직까지 한국에 있었다면 네, 네, 네. 저 분명히 대학교는 떨어졌거든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어때요? 대학교 안 나오면
0: 뭐,
1: 취직도 안 되고
0: 그럼요.
1: 힘들단 말이에요.
0: 발붙이기가 힘들죠.
1: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미국 잘 왔고요. 그리고 제 성격상 모르겠어요. 그게 또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잘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또 그 사회에 맞게끔 됐겠지만
0: 네.
1: 한국 사회에 좀 너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즉흥적이기도 하고 좀 막 성격이 불같기도 하고 급하고
0: 예,
1: 아 급한 건 맞겠네 한국하고요.
0: 예, 예, 예.
1: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정말 미국 오길 잘했다. 네
0: 제가 그래요. 보는 남자 입장으로서는
1: 네.
0: 여자분을 뵐 때는 한국보다는 훨씬 미국이 여자에 대한 대우가
1: 네.
0: 전체적으로 여러 면에서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1: 요즘은 근데 한국에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 왕비래잖아요.
0: 그래요?
1: 네.
0: 오.
1: 뭐 애기 때 네. 네. 훨씬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예. 자, 네. 오늘 오셨는데 어떤 보따리 갖고 오셨어요?
1: 오늘은요.
0: 네.
1: 금요일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주말이고
0: 그렇죠.
1: 더우니까 집에서 좀 에어컨 좀 시원하게 네, 틀어놓으시고
0: 네, 네, 네.
1: 간식도 준비해놓으시고
0: 네, 네, 네.
1: 넷플릭스에서 보실만한 영화 4가지 가져왔는데요.
0: 주말의 명화.
1: 주말의 명화.
0: 아,
1: 근데
0: 좋습니다.
1: 너무 좋은 게
0: 예, 예.
1: 이게 한국말 자막도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1: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0: 예, 예,
1: 영화를
0: 그렇죠.
1: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실 수 있는
0: 네네.
1: 그런 좋은 영화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0: 네.
1: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초원의 집 아시죠?
0: 아, 우리 제일 굉장히 어렸을 때.
1: 네.
0: 오.
1: 고니님 굉장히 어렸을 때 나뉘지 네. 않나요?
0: 저는 아마 7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1: 이
0: 뭐...
1: 영화가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 중학 시절이에요.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1: 네, 그러면. 저도 예. 기억나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아마 일요일날 아침이었나 토요일날 저녁이었나 AFKN
2: 예, 네. 2번
1: 네. 근데 아 그때 영어를 하면서 우리 성우분들이 더빙을 하셨군요.
2: 그렇죠. 더빙을 네네. 했죠. 예.
1: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네네. 넷플릭스에 이건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네. 각색을 해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네. 이 초원의 집 남북 전쟁 후에 미국 서부의 새로운 그런 시작을 찾는 네. 잉걸스 가족 이야기 엄마 아빠 이제 딸 세 명 저도 이제 어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네. 우리 한인분들에게 정말 추억의 작품이 될 수
2: 그렇죠,
1: 있고
2: 좋죠.
1: 지금 또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2: 계실
1: 계시죠,
2: 겁니다.
1: 계시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 초원의 집 드라마는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잉걸스 가족의 이야기고요. 네,
2: 그렇죠.
1: 위스콘신을
2: 예,
1: 예. 떠나서 캔사스로 이제 가면서 거기서 이제 터전을 잡는데 늑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 진짜 엄마는 대단하게 그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를 막 그
2: 예, 예.
1: 불 같은 횃불 같은 걸 네, 이제 네, 물리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새로운 터전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그 고장에 벌써 살고 계셨던 분들이
2: 네.
1: 약간 그 뭐라 그러죠? 터줏대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2: 터세부리고
1: 터세.
2: 그렇죠.
1: 네, 네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구지? 왜 새로운 얼굴이 왔지? 이러면서 서로 조금 견제하고
2: 그럼요. 예,
1: 그러면서
2: 예.
1: 이제 친구가 되어가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드라마로 풀어가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주인공 로라 지금도 주인공이 로라라고 나와요.
2: 그 당시에는 어렸을 텐데.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이 지금 60살이시래요. 네. 근데
2: 그렇구나.
1: 거의 예전에 그 영화랑 정말 비슷하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똑같이 각색만 됐을 뿐 조금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2: 그렇죠. 예,
1: 네.
2: 예.
1: 아주 볼만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의 진짜 작은 용기가 세상을 또 바꿀 수도 있지
2: 그렇죠.
1: 않나.
2: 네네.
1: 그리고 그 아빠가 얼마나 그 가장의 무게가 무거울까.
2: 그렇죠.
1: 가족들을 예. 다 데리고 예. 새로운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터전을 잡고 그분들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저께까지 본 것 중에서는 그 집에서 그 전에는 그냥 야외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이 다 완성이 돼서 부부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그냥 집.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내 손으로 집을 지었고
2: 네.
1: 너무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밤을 보내는 게 이들한테는 너무 축복이었던 거죠.
2: 그렇구나.
1: 네. 그러면서 다 이게 부부가 이제 예, 너무 예. 서로 고생했다 이제 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이런 장면이 그

0: 그 영화가 뭐 딱히 이게 장면 뭐 감동이다 이거다 이런 특별한 포인트는 없지만 그게 군데군데 요소 요소마다
1: 네네.
0: 그런 영화 잔잔한 감동들이 있어서
1: 그러니까 이렇게
0: 보시라고.
1: 식구들이 모여서 보기는 안성맞춤이겠네요.
0: 그럼요.
1: 그죠?
0: 가족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원의 집, 네, 보시라고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검색하실 때요. 저도 한글로 쳤거든요. 검색창에 그냥 한글로 치셔도 돼요.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1: 오케이.
0: 네. The Boy Who Harnessed the Wind. 영어
1: 오케이.
0: 제목은 이런데요. 그냥 한글로 치셔도 나오고요. 이 영화가 흥미로운 거는 실화입니다.
1: 실화예요?
0: 네, 저는 실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가 실화예요.
1: 어떤 내용이죠?
0: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배경은 아프리카고요. 이 주인공은 14세 소년이에요. 굉장히 14세 소년이니까 너무 해맑다 그러나 귀엽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도 귀엽고, 근데 역시 이제 아프리카니까 가난하고 잘 그러니까 등록금을 못 내서 교실에서 수업받다가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뭐 깡철 뭐 이런 거를 다 갔다가 풍차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풍차가 없어서 마실 물이 없고 멀리서부터 길어와야 하고 그 물조차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이 소년은 배움의 끈은 짧지만 계속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실패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원래 이게 실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공 그 윌리엄 캄콴바, 실제로 14살 무렵에 가뭄과 기근으로 학교를 그만둔 뒤에 도서관에서 과학책을 읽으면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마을에 물을 공급한 이야기고요. 이 경험을 본인이 자서전으로 책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1: 그러니까 이제 14세 소년이
0: 네.
1: 어떤 세상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군요.
0: 네, 근데 굉장히 영화 흥미롭고요.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어떤 요새는 영화가 폭력적이죠. 그리고
1: 네.
0: 욕이 너무
1: 그러니까
0: 많아요.
1: 자극이 있어야
0: 전혀,
1: 흥행이 된다는 거.
0: 네. 근데 정말 그런 거, 약간 수채화 같은 영화, 그러니까 보고 나면 마음이 좀 맑아지는 영화,
1: 그렇죠. 예.
0: 따뜻해지는 영화,
1: 아하.
0: 네, 그런 영화입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그래서 환경이 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꿈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 영화는 주고 있습니다.
1: 자, 지금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네.
1: 갑자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음악과 함께 추억으로 많이 여행을 가는데
0: 네네네.
1: 이 영화로 갑자기 추억 여행을 가다
0: 어디
1: 보니까
0: 가실래요?
1: 제가
0: 네.
1: 학생 때는 그 단체 관람이라는
0: 네,
1: 거에서
0: 맞아요.
1: 학교에서 가는 게 있었는데 우리
0: 네.
1: 와빈 씨도 그런 경험
0: 저
1: 있어요?
0: 있어요. 원래 학생들이 못 가죠,
1: 네,
0: 영화가.
1: 못 가죠.
0: 네, 그래서 선생님이 단체 영화관 한
1: 그럼요.
0: 번들 데려가잖아요.
1: 예.
0: 저는 처음 본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어요. 제가
1: 오,
0: 중학교 2학년
1: 그랬구나.
0: 때. 근데 그 영화가 정말 그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그 비비안이
1: 네,
0: 맞죠?
1: 비비안
0: 클라크
1: 님. 크래커
0: 케이블.
1: 케이블.
0: 그 포스터 이게
1: 차 이렇게
0: 여주인공
1: 앉고 있는
0: 허리.
1: 거.
0: 네. 너무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난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 갈 거야. 막 이런 게 들떠 있을 때니까 나는 가서 그 주인공 남자 이름이 또 애슐리가 나와요. 나는 애슐리를 만나야겠다. 막 이러고 정말 그때부터 막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막 하고 다녔어요. 제가 나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 가서 이 사람들 다 만나보고 막 그래야 될 거다. 근데 영화가 길잖아요. 긴 영화였는데도 그 장면들이 그 커튼을 뜯어서 드레스를 만들어 있고
1: 그렇지, 그렇지.
0: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1: 내일의
0: 된다고
1: 태양이
0: 하잖아요.
1: 뜬다.
0: 영화 엔딩에 어린 소녀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너무너무 그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명화라는 걸뭘 알겠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너무 대단한 영화다.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제일 보셨어요?
1: 저는 처음 본게 이제 벤허라는 영화를
0: 배너,
1: 봤어요. 그
0: 네.
1: 당시 이제 단체 관람이라고 해서
0: 네.
1: 적극 권장하는 영화고,
0: 몇살때 가셨어요?
1: 중학교 1학년 때간
0: 네.
1: 거죠. 그게
0: 그때쯤 다
1: 처음으로.
0: 가나 봐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주 큰 화면에 그 찰턴 헤스톤이라는 그
0: 네.
1: 배우가 거기서 그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0: 맞아요.
1: 한 4시간 가까이 돼요.
0: 네.
1: 중간에 도망 나오긴 했지만
0: 네.
1: 거기서 그 마차 이 전쟁하는 씬이 있어요. 네네.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0: 그게 옛날 영화니까 아주 네. 오래전인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지금 뭐 CG니 뭐 이렇게 하겠지만 아, 그때는 전부 인력을 동원한 영화잖아요.
1: 그럼요. 생으로 찍어야 되는 거고.
0: 아, 진짜. 네. 배너도 약간 포스터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일반 영화인데 사실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네. 아,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은 이렇게 시리즈로 많이 가잖아요. 네, 영화도 네. 가고 네. 우리나라는 뭐 드라마 쪽으로 많이 그렇죠, 간다고 그렇죠. 보면 네. 근데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 기억에는 외국 영화 그 드라마 시리즈 아까 얘기하셨던 초원의 집
0: 네.
1: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 요새 영화로 미션 임파서블이 네, 네, 네. 예전에는 제5전선이라는 그 TV 시리즈였었어요.
0: 제5전선이요?
1: 예예예. 예, 예. 타이틀 음악은 똑같아요.
0: 아 진짜요?
1: 그게 이제 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로 영화화 시켰던 거죠.
0: 오.
1: 그런가 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보난자라는 그 소설극이 있었어요.
0: 네네네.
1: 아까 말씀드린 초원의 집의 주인공 남자가
0: 네.
1: 보난자에서 막내 아들로 나왔던 사람이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0: 네.
1: 그렇게 연결고리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0: 너무 흥미롭네요.
1: 네.
0: 그럼 그런 영화는 다 이제 우리 AFK에서
1: 그렇죠.
0: 봤던
1: 이번에서
0: 거죠.
1: 했던 네. 거죠. 예. 자, 다음엔 또 소개해 줄 영화가 뭐가
0: 그래서,
1: 있을까요?
0: 그래서 네, 이렇게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니까 감동도 있지만 어쨌든 희망을 보여주는
1: 네네.
0: 네,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네. 영화니까요. 주말에 네. 꼭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진짜 요새 나온 영화는 아니에요.
1: 네.
0: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논나라는 겁니다.
1: 아.
0: 저는 이게 NONNA여서 미국식 발음으로 노난가 이렇게 읽었는데 논나라는 말이 이탈리안 말로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1: 아,
0: 말 그대로
1: 할머니?
0: 네, 영화에 할머니들이 나오세요. 근데 할머니들이 너무 귀여우시고 이 영화 마찬가지로 실합니다. 네, 이 영화도 진짜 싫어하고요.
1: 네네네.
0: 뭐 이렇게 화려한 음식이 나오거나 막 음식으로 무슨 퍼포먼스를 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 네.
0: 할머니들의 투박한 음식 그리고 각자 살아온 그 삶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약간 자존심 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1: 네.
0: 결국은 다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처음에 이제 주인공 남자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1: 네.
0: 굉장히 이제 큰 상실감을 느끼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1: 네.
0: 그러면서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들을 기억을 하고 그 음식을 맛을 보고 싶어 하는데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식당을 해야 되겠다.
1: 아.
0: 이렇게 지나가다가 식당의 그 폴세어 그 간판을 보고
1: 예, 예,
0: 이제
1: 예.
0: 수리를 하면서 식당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할머니들을 하나씩 이제 섭외를 하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근데 할머니들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레시피가 있고 음식에 대한 고집이 있고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당신은 뭐 디저트를 하십시오. 당신은 뭐 수업을
1: 예,
0: 하십시오.
1: 예, 예,
0: 이렇게
1: 예.
0: 하는데도 안 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다 같이 이제 그 식당을 살려내는 네. 이 영화 굉장히 재밌고
1: 네.
0: 웃기고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요. 음식에 항상 좀 추억이 있잖아요.
1: 네.
0: 우리 엄마가 제일 해줬던 게 맛있던 게 뭐지? 이런 음식도 있고
1: 네네.
0: 너무 내가 몸이 아플 때 아, 이거 먹으면 진짜 나을 것 같다. 이런 음식도 있고 음식이 정말 힐링이 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 영화는 간접적으로 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1: 와.
0: 할머니들이 막 아름답지만 않아요. 막 울퉁불퉁 이렇게 투박하시기도
1: 네.
0: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할머니들을 다루는 방식. 영화의 할머니들이 인생의 지혜를 막 전해주고 막 이렇게 아름답지 않고요. 처음부터 막 따뜻하게 웃어주고 할머니 막 인사하면서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지만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인생의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영화는 없지만 오히려 푸근한 정말 할머니처럼 뭐 고향, 뭐 음식.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뭐 이렇게 조금씩 보듬어 주시는 아주 영화도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 논나는 어떤 특별하게 맛집을 찾아가거나 이런 영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집 만두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만두가 맛있어. 뭐 이런 영화.
1: 네, 그랬구나.
0: 이 영화도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따뜻한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자, 것 같습니다.
1: 영화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네. 혹시 네. 왕과 사는 남자 보셨어요?
0: 아, 봤죠.
1: 소감이 어떠셨어요?
0: 저 너무 울었어요. 소감 그 유해진 씨의 그 대사 그리고 그 단종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1: 전혀 몰랐었죠.
0: 전혀 몰라 관심도 없다가 예. 그냥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단종이라는 사람이 그 엄청 막 분석하고 캐릭터 찾아보고 예. 막 그랬고 그 단종도 어린 나이셨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영화에서 하이라이트가 개울가에서 이렇게 물장구 치시고 아이가 그랬던 거. 그렇게 딱히 뭐 이거다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
1: 그러니까 저도 뭐 나름대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적은 맞아요. 그 영화가 처음인 것 같아요.
0: 여운이 너무 남았던.
1: 너무 길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에는 픽션도 있고 넌픽션도 있지만 네네. 자의반 타의반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냥 만일에 조용히 거기 있었으면 남은 인생을 거기서 그냥 그 거기 서민들과 네. 행복하게 평민으로 살았지 않을까.
0: 네.
1: 아, 금성대군이 나름대로 충성심 때문에 그런 일을 안 버렸으면 한 명에도 어떻게 죽일 명분이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0: 네.
1: 또 본인이 마지막에 그 화살을 뽑지 않고
0: 네, 네, 네.
1: 답장을 안 줬으면 그러니까 본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0: 네.
1: 자기 혼자의 그쵸. 몸이 아니고 왕이었었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0: 네.
1: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0: 네.
1: 지금 살아가는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라디오 서울의 여러분 내 친구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0: 네.
1: 라빈 씨를 포함 저를 포함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살고 있지 않나
0: 네.
1: 이런 그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0: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1: 왜냐하면 라빈 씨도 살다 보면 하다못해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0: 네.
1: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적이 많잖아요 사실. 네. 제가 비유가 좀 될진 모르겠지만
0: 너무 정확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0: 네네.
1: 하다못해 남자들이 오늘 하루 쉬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또는 뭐 부모님 때문에 아유 가야지
0: 각자.
1: 무거운 마음 이끌고 가면 오히려 쉬느니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맞아요. 각자 삶의 무게가 네, 있는 거니까. 네.
1: 그래서 네. 저는 좀 뭐 어울리지 않지만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
0: 네.
1: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져야만 할 우리의 업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0: 맞아요.
1: 네.
0: 또 그게 또 사는 거죠.
1: 네.
0: 네.
1: 자, 네. 또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그동안 보신 영화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뭐 한국이고 외국이고 상관없어요.
0: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후에 저는 사관과 신사.
1: 오,
0: 사관과 신사를
1: 사관과
0: 또 제
1: 신사.
0: 인생 영화라고 할 만큼.
1: 오, 왜 그랬죠? 이유가 뭐 있었는데?
0: 아니 그냥 그것도 그냥 멋있고 그 사관 그 생도들 막 그 그리고 그 OST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1: 아, Up a bit long
0: 네,
1: 그 노래.
0: 그 영화 예. 그 그것도 좀 어렸을 때 본 영화기는 한데
1: 네.
0: 그 영화가 그냥 감동에 많이 남았어요.
1: 아.
0: 그러니까 하얀 제복을 입고
1: 네네네.
0: 그 남자 주인공 뭐였죠?
1: 아, 그 저
0: 프리리 우먼에서 예. 나왔던
1: 예, 예. 네. 리차드 기어.
0: 아. 자 너무 그
1: 멋있었죠.
0: 너무 멋있어. 그리고 그 눈웃음 치시는 그래서 제가 리처드 기어를 좋아하니까 그분이 나오시는 뉴욕의 가을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1: 아, 네,
0: 얼음의 예. 뉴욕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1: 예, 예.
0: 굉장히 멋있게 나오시거든요.
1: 네네.
0: 그 영화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랬구나. 네. 저는 그 뭐 좀 뻔하지만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0: 아, 그 시리즈로 나왔잖아요.
1: 네, 근데 생각보다 그 영화가 전 오래 남더라고요.
0: 아, 몇 편이요? 1편이요?
1: 뭐 1, 2, 3편 다 그 전체 스토리가
0: 네네네.
1: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후 세계잖아요.
0: 그렇죠.
1: 가보질 않았으니까.
0: 네.
1: 그래서 물론 뭐 각색한 거지만 혹시나 저럴 수도 있겠다.
0: 그래서 반성하는 사람들도 물론
1: 네.
0: 저도 그렇고
1: 네.
0: 지옥의 문에 뭐 떨어진다 뭐 네. 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굉장히 그 각본이 특색 있었죠.
1: 그래서
0: 기발랐죠.
1: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자가 아니고
0: 네.
1: 아주 나쁜 일은 피하자.
0: 네.
1: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으로서
0: 네.
1: 혹이라도
0: 네.
1: 자식들한테 영향이 끼치면
0: 그렇죠.
1: 그런 얘기 누구나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맞아요. 어? 네.
1: 차라리 아플 거면 내가 아픈 게 낫다.
0: 아, 그럼요.
1: 이래서 네. 내리사랑이라고
0: 네.
1: 우리 엄마가 해주신 사랑을 내가 받고
0: 네, 네.
1: 내가 가진 사랑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0: 맞습니다.
1: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0: 네.
1: 아마 우리 라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0: 네.
1: 그게 어떠면 우리 인생의 중심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신과 함께였는지 그 또 김혜자 선생님하고 또 나온 천국에 간 우리인가 하여튼 그것도 약간 그런
1: 네,
0: 영화이긴
1: 네,
0: 한데
1: 그런
0: 인가 일가족이 다 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사후 세계를 가는 버스를 탔는데 자식이 지옥으로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밀어내고
1: 그러니까요.
0: 네, 자식은 네. 천국으로 보내고 엄마가 지옥으로 가죠.
1: 가죠.
0: 네.
1: 그러니까
0: 정말 그런
1: 그래서
0: 게,
1: 그런 네. 것들이 좀 뭐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인생 노래가 있듯이
0: 네.
1: 인생 영화들이 있으실 거예요.
0: 있죠, 있죠.
1: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화도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0: 네.
1: 제가 항상 노래만 들려드리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 라미 씨 덕분에
0: 네.
1: 또 영화 얘기를 하면서
0: 저도 너무 즐겁네요.
1: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의 그 추억이 영화로
0: 네.
1: 끌어주는 그런 시간이라서 저는 너무 보람됩니다.
0: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1: 네.
0: 많이들 그렇게 추억의 영화 본인들의 영화를 찾으시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
1: 예.
0: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1: 네.
0: 네.
1: 아 이거 라빈 씨 나오니 화면이 확 달라진다고 그러시네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그래서
0: 네.
1: 사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은 영화 얘기.
0: 네.
1: 또 다음 주는 다른 보따리.
0: 네, 네.
1: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0: 네.
1: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정보를 드림과 동시에
0: 네.
1: 우리 애청자분들을 지난 과거로 슬쩍
0: 같이
1: 모셔다 드리는
0: 네.
1: 그런 교두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0: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어떤 주제를 갖고 와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 얘기를
1: 네,
0: 해야겠다
1: 네.
0: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저희한테 주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럼요.
0: 네,
1: 그런
0: 다음
1: 것도
0: 주에
1: 좋고.
0: 이 얘기 해주세요.
1: 예.
0: 네, 다음 주에 이 얘기 같이 해주세요.
1: 그렇죠.
0: 다 같이.
1: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번 우리 장 단장님하고 색스폰을 하다 보면
0: 네.
1: 신청곡들이 들어와요.
0: 그렇죠.
1: 다음번에 그렇듯이
0: 뭐 해달라. 네.
1: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음 주는 우리 뭐 풍선 얘기해요라든가.
0: 저 주제 안 정했으니까 주제 네. 정해주세요.
1: 네. 주중에라도 알려주시면
0: 네. 네.
1: 라빈 씨하고 의논해가지고
0: 네.
1: 우리 추억으로 갈 주제가
0: 너무 많죠.
1: 올해 말까지 일단 다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 정도로 할 것 같아요.
0: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아무쪼록 이렇게 네. 많은 준비해 주신 라빈 씨 다시
0: 아,
1: 한번 감사드리면서
0: 재밌었어요. 네.
1: 주말 잘 보내시고
0: 네.
1: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뵈야죠.
0: 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1: 네, 인사 한번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0: 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행복한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내일 또 유쾌한 주말 보내시고요. 여기서 저 잠깐 깨알 정보 하나 드릴 테요. 내일 토요일 아침 9시
1: 네.
0: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1: 아~
0: 꼭 같이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9시입니다.
0: 네.
1: 9시.
0: 네, 토요일 아침 9시니까
1: 네.
0: 그냥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라디오만
1: 네.
0: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0: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8 골프.
1: 지금 108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8골프.com.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네, 오늘 밤에 에녹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어서와요. 주말 잘 보내고. 아, 한국은 비가 엄청 쏟아진다고. 아이고 장만 모양이네. 비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어째요. 주말 잘 보내길 바래요.

0: 네, 오직 한 사람 숙희양과 함께했습니다. 알청님, 가끔 비가 그리울 때가 있는데 다들 무사하게 바란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비가 그리운데 한국은 비가 엄청 쏟아져서 피해가 있는 걸 걱정하니 조금만 나눠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텐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4: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3: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4: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5: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스포티파이로 사랑받아온 창작무협소설 투왕전설, 그 일부의 대미를 장식할 전편이 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됩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이야기 찻집에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삼과 천혜공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투왕전설. 이번 19일 일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에서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네,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네요. 오늘은 1, 2부 굉장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편히 지내시고 월요일날 멋진 모습으로 뵙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거운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아시죠? 사랑합니다. 구수경의 아득히 먼 곳 이번 주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0: 문선영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망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중국 푸젠성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텃밭에서 자기가 직접 재배한 오이로 무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강한 쓴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이 반 개를 섭취했는데 한 시간 뒤에 심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가 잇따라 나타났고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검사 결과 쿠쿠르비타신 중독이었습니다. 네, 이 쿠쿠르비타신은 오이나 호박, 참외 같은 박과 식물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천연 물질이라고 합니다. 해충의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자연 환경 면에서는 고온이나 가뭄 등 생육 환경이 악화될 경우, 야생종과의 교배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 성분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데요. 자, 이렇게 오이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천연 물질이지만 사람에게는 강한 독성 물질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급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오이나 호박 같은 것들이 평소와는 다른 강한 쓴맛이 난다. 이거는 내 입맛이 이상한가가 아니라요. 섭취를 중단해야 할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인 조리 과정으로는 이 독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고온 조리에 성분이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양념을 통해서 쓴맛을 줄일 수는 있어도 독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유 이거 잘못 샀나? 아 양념 맛으로 먹지 뭐 하면서 양념을 더한다라는 것 이것도 위험할 것 같죠? 이 쿠쿠르비타신 중독 증상 앞서도 설명드렸듯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반복적인 구토라고 합니다. 심한 복통, 복부 경련, 물처럼 묽은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계속되면서 전신 무력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 의료기관 도움 받으셔야 되겠죠. 더운 여름철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을 기대하고 배어본 오이에서 예상치 못한 쓴맛이 느껴질 때 식물이 보내는 독성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길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1장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에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를 13장 통독을 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영혼의 비명을 지르는 자크 부르짖음의 영성을 배우셨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과감하게 카라트 했다고 했죠. 가지치기라고 말씀드렸죠. 베어냈다. 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달려갔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스더서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영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을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동선을 정교하게 서로 조율하는 감독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는 거룩한 성전이나 율법의 현장이 아닌 술 취함과 탐욕, 권력 다툼이 난무하는 가장 근접한 세속적인 궁궐을 무대로 배경으로 삼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적 의식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때로는 가장 무질서해 보이는 삶의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겪는 우연 같은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교한 예정, 계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정말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발견해가는 가장 역동적인 영적인 신앙의 여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당시에 이 제국이 최고의 슈퍼파워 네이션이죠. 1장부터 묘사된 걸 보면 알 수 있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나서 이벤트를 벌리는 거예요. 화려한 금잔, 술, 권력의 위용이 가득한데 그 화려함의 본질은 역설적이게도 불안함입니다. 왕은 왕비 와스티가 자신의 잔치에 나오지 않자 불같이 끓어오릅니다. 진노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이렇게 취약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조금만 흔들려도 분노하고 혈기가 나오죠.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스디의 폐위는 세상 권력이 낳은 비극적인 스캔들이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각을 넘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그 공석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된 통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제국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메누하. 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안식과 평안, 진정한 안식, 쉼, 평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에는 화려함은 넘쳤어요. 사람은 많았어요. 하지만 메누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분노와 파벌뿐입니다. 싸움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얽히고 설킨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누하, 참된 평화, 위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분명하죠. 세상의 화려한 기준과 알고리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그렇지만 결코 그 소음에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 같은 갑작스러운 일, 당혹스러운 변화, 이해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죠. 우리도 있죠. 다 있죠.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세상의 오만함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상황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무너진 성벽을 세웠다면 에스더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성벽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착각하고 믿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폭풍우가 치는 한밤에도 등대는 그 자리에 있어요. 쉬지 않고 빛을 비추죠. 그렇지만 어때요? 배 안에 갇힌 선원들은 그 등대의 빛을 등대 뒤에 숨겨진 어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정들이 겪는 갈등, 경제적인, 재정적인 위기, 관계의 단절,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구원을 위해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성령의 붓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연의 산물로 보고 계신 건 아니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빚어가는 거룩한 작품으로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이제 고난과 인내라는 재료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우리 보고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려한 성공 따라다니지 말고, 예, 눈에 드러나는 거 찾아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섭리를 신뢰하는 가정, 그 공동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거점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멈춰 서시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뒤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보고 듣고 아시거든요. 우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섭리의 현장으로 바꿀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권력과 인맥과 화려함을 쫓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만물의 창조자, 세상의 통치자, 영혼의 구원자, 다시 오실 심판주, 그 은혜와 섭리를 신뢰합니다. 우리 삶의 혼란스러운 조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가정들이 이 세상의 불안을 넘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인 이 메누하를 누리고 찾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이 메누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들 속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누하, 참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분류해서 마귀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납니다. 우리 부모가 죄를 짓고 우리 조상 대대로 죄인들이라서 이 세상에 죄인의 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죄인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의인들은 천국에 가고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굉장한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 그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엄청난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는 길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이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향하여 가지만은 세상으로 향하여 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계와 또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또 아픔도 없는 질병도 없는 아름다운 세계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요. 그 생명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새 사람은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므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내 안에서 예수의 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옛사람이 죄인인 나는 예수님을 섬김으로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지고 새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기도하여서 힘을 얻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실 것이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이기실 것이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곁에 오셔서 그 성령님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또 우리 육신의 힘, 죄인의 힘을 다 물리치고 의인이 되셔서 승리의 길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뭐 이기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제하세요.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사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저주의 세력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려면 우리는 새 길을 가야 되고 새 생명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같이 날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날마다 찬양을 하고 왜 날마다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큰 힘,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도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디서 오시냐 하면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영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도와주고 또 생명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 그래서 주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합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과 합하여야 되고 새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Sanctua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거기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 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6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6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게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 여러분요.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이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남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

0: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 때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어라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간에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연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만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게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 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대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그리고 그 언약계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약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이 성전을 가르켜 산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로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를 먹이게 쓴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기본들이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 세상에 빛이다. 너희 세상 소금이다. 빛은 착한 것이고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행케 하는 말입니다.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된다. 집안 사람한테. 남에게 비추는 게 아니고 집안 사람한테 먼저 빛다. 등불에 비해서 만화를 두지 않고 성경에 전하니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십계명이나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내 머리처럼. 그 사람이 무식하든 무식하지 않든 그 사람의 말 성경에 떠나지 않는데도 옳든 옳지 않든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남편 아내의 말에 자기 몸처럼 마음에 아내가 싫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죠. 사랑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아멘. 지금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조건에서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고백한 여러분과 나는 누구보다 다 이 성경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경책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 구약, 바로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이 합쳐져서 선포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말씀을 전혀 몰라도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합쳐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약으로 볼 때 설교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왔으면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니?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옷을 레몬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를 향하라 영생을 얻는다. 신약에 와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뜻대로 하면 영생한다, 회개하면 영생한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이 말을 신약으로서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아멘.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뜻은 다 하늘을 독한다, 즉 택한자를 뭘 맺고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 그 중에서 바로 출애굽 사상. 출애굽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를 믿기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고백하는 가정과 그에게 말씀을 주는 가정과 그리고 민수의 생활하는 가정과 즉 교회 생활하는 가정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가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아멘. 근데 이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속과여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신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아 그 반석 곧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강력해서 멸망을 받았느니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하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했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즉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민수의 생활 38년 동안의 목회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한 사실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까닭에 또 자기가 자문하는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손자들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 제자들 나온 앞에서 정말 모압 평지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력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한 목적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결론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백성은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다. 아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결론부터 보여줍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 더불어 온 이스라엘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잠잠이들아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다. 아멘. 율법은 명령과 규례고 아버지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마지막 설교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애서로 그냥 길어듣고 흘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게 헛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말들 듣지 말고 왜 모세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까지 피를 토하는 그 신령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했겠나? 그만치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필요하다. 왜?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백한 민족에게 율법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기만 가르치는 아니다.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에. 30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내게 전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에게 명백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너희의 생명.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신약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겠고, 나중에 설명하지만 신명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율법은 너희 조상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은 이 율법이고,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보기 줄이겠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 오되, 어떤 누가요?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되.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화면 들어갑니다. 시작.
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4: 자,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영생의 주인 대신 영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말을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4: 많은 사람이 율법에서 몰라서 그래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시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시작.
5: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4: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은 다른 말은 못 얻는다. 영생.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왜 설명합니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하는 입장에서 다수가 멸망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율법도 듣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전하는 율법을 듣고도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때로는 큰 소리치면서 때로는 애원하는 소리라며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는 법입니다. 아멘. 바로 이 율법은 바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다시 신명기입니다.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라. 영생을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며,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린 반드시 예수를 고백했다면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위에 뭐가 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즉 모든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데 죽은 일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여 또 다시 죽겠어. 계속해서 그 말이지 맞죠?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심판한다. 아멘. 성전에서. 마태복음의 7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하며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출애굽기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 가르치되 심히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계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설명하면서 7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이오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 영어 하나님이다. 고린도 10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리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 대답해 가리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시작
5: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바울이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세력이 하나님이 알게 했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 5장과 마태복 7장에 산상수훈인데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되 제자들이 나온 적 그 제자들에게 설명한 장면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되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하며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 아멘. 그리고 7장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자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목회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목회하고 귀신 쫓아낸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목회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며 그러나 내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불법을 행한다. 내가 떠나가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도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종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해도 바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불법을 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설명합니다.
5: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4: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오고 온 가족도 오고 거기에 맞는 물질도 가져온다. 아멘. 이것이 규례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아멘.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들어있고 우리가 행할 행동들이 들어있다. 아멘.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이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이나 동시에 규례와 법도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뭐하는 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입니다. 시작.
5: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4: 자,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비로소 자녀에게 잘 가르치게 된다. 아멘. 13절에 지금 택한자 뭘 맺고? 언약이 다른 말로 율법이다. 그래. 그래서 지금 택한자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율법을 쓴다. 바로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아멘. 택한자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10편 23편의 복을 다 누린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축복의 복도 누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 아멘. 그래. 다시 한번 더 시작.
5: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4: 다시 한번 더 13절에 시작.
5: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4: 자, 율법은 십계명이다. 율법은 언약이다. 근데 그 율법이 언약인데 율법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이 사라지겠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예배드리죠. 그러면 율법이 사라졌다면 주일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데 내 부모 공경할 필요 없고 사면해도 괜찮고 가늠해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계속 그들이 그런 짓 하는가? 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는 행동이 움직인다. 율법 지킬 수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늠하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 주일도 지 맘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오면 되고 심지어 금요일로 와도 되고 토요일로 와도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지킨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율법이 있다. 하나는 제의 율법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몽학선생의 율법, 이것이 에베소 2장 11절과 15절까지는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와 뭘 맺자? 언약의 율법은 절대 사라지 않는다. 왜? 언약의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자, 다시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5: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4: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란다. 아멘. 그래요. 8절, 10절, 13절. 그런데 이 율법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은 너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의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라. 이는 너에게 허상 아니고 요거는 10장 25절에 시작.
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라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4: 무엇을 하여 뭐를 얻는다? 예수를 고백한 조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4: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며. 그래서 몽학선생의 율법과 영생에 들어가는 율법은 다르다.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 사라지지만은 영생은 율법은 기본틀이 십계명이다. 아멘. 지키게 근데 십계명은 이미 양심의 법으로 다 지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아멘. 절대로 허상 아니다는 머릿속에 잘 박히면 그래. 근데 재미나는 것은 율법은 지키기 어렵지. 자,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더 11절부터 15절하고 마칩니다. 시간이 되었어.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까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닷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닷밖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까 할 것이 아니니라.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이고 내 마음 이를 행할 수 있다. 15절 크게 시작.
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4: 네가 이 땅에 복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저주의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 그것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가봐.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복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일이다. 단지 하나님이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 가기 싫다면 천국 갈 수 길을 아는 게 이끌어 주지 않는다. 그 길로 네가 가기 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지만은 나 그 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문인 엄마가 전문인 자식이 그는 잊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따라오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그 부모가 그는 부모가 그 자식을 잃어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은 드디어 온 것이야. 너에 대해서 오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하게 해결하는 것은 복을 믿는다. 즉 율법을 믿는다. 율법과 복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홈도 없이 책망화도 없는 사람은 나타나는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3: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한 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랬더니 사울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아멘.
1: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지.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2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2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2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겨요.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즉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의도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성경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의도맞고, 그런데 신약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2: 아멘.
1: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2: 아멘,
1: 만왕의 왕이 되시고,
2: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2: 아멘.
1: 진짜 사랑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냥 만나고 싶어. 해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2: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나 그거 구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 아주 성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0: 네가 이런 거 하면 난 기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편지를 기껏 썼는데 만나가지고 편지 받았어? 어, 받았어. 읽어봤어? 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 편지가 왔으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0: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1: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0: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아멘.
0: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1: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0: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네 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세 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링거줄을 쓴 다음에는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난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두 배를 주면 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줄이 뭔지 알잖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아니 뭐 이딴 걸 갖고 왔어. 내가 아 이거 얼마나 정이 들어간 건데 공이 들어간.

0: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료를 내가 댔어. 아, 이딴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부목을 쓰고 나면은 캐스트했다가 버릴 때 그다 이제 버리면 그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모으면 군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부목까지 만드니까 좀 조금 시원치 않지 그지? 좀뭐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대에선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목 아니야? 그래. 아이, 부목이라도 멋있잖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1: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0: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한 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내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세 번씩 예배를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11조 드리고 싶었어. 그래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11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안 돼. 그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건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 하는 거예요.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 손댔냐고. 그런데도 정오벌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정오벌이 내가 훔치는 걸 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 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11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 받았어요. 이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당신이 11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11조 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11조 하지. 야, 내가 11조를 내면서 울면서 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적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 정말 그래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 이래서 목회 크게 하고 잘하는 분이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신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전 정말로요 27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했어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이 다 찬성하고 재직들도 다 찬성하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눈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할 때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1: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0: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야.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1: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0: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0: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기도합니다. 드레전서 5장 17절 시작.
1: 쉬지 말고 기도하라.
0: 쉬지 말고 기도하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보다 딴 거에 정신 팔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일에 바쁘고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또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0: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거나 딴 거를 사랑하거나 엉뚱한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결국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는 성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두랩돈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러예요. 아주 조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 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로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가정사를 다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받아 그때 영성훈련 다닐 때인데 앉아있으니까 영성훈련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라고. 저 남편 집 나갔는데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린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받고 나서 내가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지. 뭐 전화를 하거나 안 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두 달 후에 집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앉아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냐 반드시 주신 음성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맞는 걸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는 여러분을 상담하면서 말씀도 주고 또 하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한 말씀이 맞는가 하는 걸 제가 지켜보는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해야 될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 후에 간증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참 저로서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듣는 사람은 생활고라든지 어떤 생활의 염려라든지 앞으로 그 사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때는 차선을 택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약하니까. 차선을 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차선을 택해도 또 좀 봐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물론 최선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내 믿음으로서는 따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선을 택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또 좀 풀어나가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지금 몇 번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들도 가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따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신앙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변해져야 되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묻는 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한 환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그걸 못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도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결국 자신을 택해서 그들이 살아남긴 살아남지만 다른 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거쳐간 사람의 얘기.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당장 뭔가는 피해 탈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였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당장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게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 그 차선이 나은 거예요. 자기들 보기는. 그럼 그 차선을 택했다 할지라 그러면 그렇게 돼가면 길이 길어지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향으로 가면 고생은 되더라도 빨리 빚어지는데 그 고생을 택하지 않고 자선의 길을 택해서 갈 때는 우회하더라는 거예요. 우회. 많이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 우회를 하면서 인생이 허비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일에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우리 많이 물을 하잖아요. 하루 50번씩 물을 하잖아요. 근데 묻는 그것이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묻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묻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들을 어떻게 사랑 제가 사랑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건 no question.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을 때 나를 위해서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봤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회하고 인생이 허비되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성경대로 일어나요. 저는 그걸 참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에 그 말씀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없는 줄 알았어. 그게 시편 2편에 가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한번 가볼까요?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상한 걸 듣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진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또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2장 7절 한번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았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한참 취했었죠. 그 말씀을 나중에 읽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오마이갓. 제가 발발 떨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영이 어린 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니까 제가 감당을 못했던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인가 2년도 안 됐을 때, 아니야, 그게 예수 믿은 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그러니까 겨우 이제 교회 발만 주일날만 지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좀 이렇게 제가 좀 깨어난 상태인데, 그때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육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육성. 저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육성이라고 하는 건 귀로 들리는 겁니다. 정말로 귀로 들리는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 음성이 너무 큰데 방 안을 가득 채우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요.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하나님 어떤 형상을 보거나, 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것까지 엎드려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두려운데 어떤 소리였냐면은, 내가 노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로라.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내가 노로라. 그럼 내가 예수란 얘기인가? 어머, 내가 이단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노로라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야, 내가 이제 이단이 되는구나. 신 내릴 때 뭐 이상한 거, 그죠? 어머, 내가 이단이 되는구나. 막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육성이 아니야. 그게 육성이었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영,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영으로 들어오는 건데, 너는 지금부터 네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욕심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니까,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행복한 거 그럼 내리고,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러면 신발은 신는데 안 떨어진 거 신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옷도 안 떨어진 거 입고 싶은 거, 그거, 그런 거는 좀 붙여놓으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그 신발 뒤쪽에다가 위부터 아래까지 비우라니까, 신발 뒤에다가 조금 껌같이 껌 모양으로 조금 붙여놓는 건 안 되게, 그런 게 이제 나 막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다투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것만은 좀 붙여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제가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영적으로 경험해,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신 머리끝 촥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앉아있었거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머리끝에, 왜 내가 누르라 그랬는데 무릎 꿇고 앉았지 뭐. 그때부터 그 다음에 다 비워라 그게 오면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물도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게 위에서부터 쪼로로로로로로로로 뭐가 내려오더니 발끝에 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네 안에 좌정한다, 이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무슨 그 해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노래라 듣고 뭐 욕심 비우라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내려와서 촤락 내가 자정한다 그러고 이걸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갖고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 장로님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얘가 사단한테 씌었나. 왜냐면 내가 노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 장로님 나를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지금 와서 제가 보는데 이게 내가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영이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분명히 예수는 아닌데 그게 무슨 뜻일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은 이제 태어난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애 같은 나한테 얼마나 네가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시나 그런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만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게 늘 내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이단 되기 싫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구역장한테 그때는 구역원이었는데 구역장한테 했어요. 근데 그 구역장은 좀 끼어있었던 것 같아. 구역장이 그게 성화에 대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났어요. 성화가 뭔지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비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들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누가 살기를 원하냐면 그분이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그 음성 너가 내로라 그랬거든요. 너가 내로라 물론 제 경험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가 내로라는 거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분이 온전히 들어오셔서 너가 내가 된 것처럼 살아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비워내고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지금에 와서야 아 얼마나 그분이 원했으면 너무 어린 그 상태에서 감당치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좀 깨달을 때 될 만해서 그런 음성을 주시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주셔갖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지 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삶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아직도 그 음성에 맞춰서 살지 잘 살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늘 느껴지고 죄송스럽고 또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영성훈련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을 고울로 해서 하루속히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다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심장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대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이웃을 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맡겼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갖고 있어야 변함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한테 쓰는데 뭐가 아깝냐 이겁니다. 내 것이면 아까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쓸 때 그것이 아깝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잖아요. 그럼 아직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한테 쓸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물질과 영성을 통해서 자꾸 비워내고 내 개념 자체를 바꾸면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이 들어온 사람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들어온 사람은 아깝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드리는데 뭐가 아깝냐 이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아멘입니까? 바꿔줘야 돼요. 완전히 개념이 바꿔줘야 돼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닌 거 하나님 쓰라는 데 쓰면 뭐가 아깝겠어요? 내 것도 아닌데. 아멘.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실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바른 청지기의 삶들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본인이 살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루속히 비워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죠? 인도하신다.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견인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앞에서 끄는 견인차라는 겁니다. 견인이 잘 되려고 하면은 기아를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중립에 둬야 됩니다. 중립에 둔다는 것은 내 의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 의견이 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울은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윗은 뭐든지 하나님한테 묻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를 원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은 이미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그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란 말이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민족도 멈췄고 구름기둥이 떠나면 그들도 떠났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현재 생활에 충실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열심히 하고 계시면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들을 때는 그게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케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맞게도 하시고 그러므로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때 하나님 다 대답하시냐, 들은 게 다 맞냐? 아니요, 50%는 틀리게 하십니다. 처음에.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케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맞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음성도,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사단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들은 게 다 50%는 맞고 50%는 틀리게 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어느 게 하나님의 음성의 진짜를 구분하려고 하죠. 그냥 다 맞게 해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성경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가 하는 것이고, 그 두 개도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어긋나고 긴 것 같기도 한데 그 모를 때는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들은 것이고 안 일어나면 잘못 들은 것이죠. 그죠? 그건 확실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걸 구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맞다 아니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5: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던 바라던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침례 요한을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죠? 안드레, 이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됩니다만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침례 요한 하면 당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치고 침례를 줄 때 저쪽 갈릴리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천지 사방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을 정도로 그런 굉장히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신뢰하면서도 그가 하는 말을 모두가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기들이 영적으로 존경하면서도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어떤 사람이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많을까요? 예.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 잠 깨라고 울리는 소리인데 잠을 안 깨는 분들에게 다시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 이 짜르 이제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침입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절에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갑니다.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다섯 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예.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0: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토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토픽, 축복, 할렐루야, 그죠?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 갈 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그죠? 이런 그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토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영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파고 파고 그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 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길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4: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울 경계에 이어 강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5: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6: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4: 네, 지금 강원 지역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6: 네, 새벽부터 내린 이 장대비, 거짓말처럼 지금은 뚝 그쳤습니다. 춘천이나 철원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경보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제 뒤로 이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곡이 보이는데요. 좀 보실까요? 정말 이 좁은 계곡 사이로 무서울 정도로 급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 대부분 산간 계곡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계곡이 잘 보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이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낙 급류다 보니까 이 물에 쓸려서 내려갈 수도,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야영 계획을 세우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강원 중북부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지금 강원 남부와 산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인데요. 자정부터 오전까지 철원 동성읍 등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터널 화재 사고 발생한 강릉에서였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시 사천면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빗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탑승객 12명 가운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영월에 있는 국도 31호선에서는 낙석에 따른 도로 통제가 발생했고요. 강원도 곳곳에서는 나무 쓰러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확인됐는데 인제군 남면 지역에서 60대 2명이 고립됐는데 119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강원도에서 인명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가 계속될 경우 가장 걱정은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에 산재한 산사태 취약지구는 무려 3,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강원도는 오늘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5: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댐도 방류를 시작했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곡에서 내려가는 호수로 내려가는 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물이 그대로 의암호로 빠지고 그 상류 지역에 제 바로 옆으로 있는 춘천댐이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율하고 있는 춘천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들어 첫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12개 수문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1,2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서 담수량이 늘다 보니까 이 북한강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상류에 있는 춘천댐이나 의암댐이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 있는 청평댐이나 팔당댐도 점차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한강 횡성댐도 수문 개방을 예고했는데요. 이 상류 지역 댐이 수문을 차례대로 열면 당연하게도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강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4: 한때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수도권에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아침 7시 반부터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5: 하지만 한때 서울 시내에서 동부간선 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주택에 침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4: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7: 네, 서울 동부간선 도로 하천교입니다.
4: 네, 이제는 통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하천 근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7: 네, 취재진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아침 시간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중랑천 수위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한때 물에 잠겼던 산책길이 이제 드러났고 물이 휩쓸고 간 자리로 수풀이 누워있고 흙탕물은 여전합니다. 앞서 중랑천 수위가 불면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었던 도로로 이제 차량들이 달리고 있고 통제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서 범람 우려가 줄어 오전 9시 50분쯤부터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통제된 지 5시간 만입니다.
5: 네,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7: 네, 서울 전역을 덮쳤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통제됐던 도로 교통이 재개됐습니다. 각각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중랑천 근처 시내도로인 가람길과 서울 불광천 근처 불광천길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앞서 통제됐던 서울 강서구 행주 1교 아래 금포로도 통행이 재개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등산로나 공사장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계십니까?
8: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8: 네, 지금 이곳 화전동도 비는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 도로가 1시간 전쯤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다만 오전 내내 이뤄진 배수 작업으로 인해 지금은 도로가 제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밭에는 일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침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또다시 예고된 비 소식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4: 예, 배민혁 기자,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가 좀 나왔습니까?
8: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이번 침수로 인해서 6, 7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찼던 물 때문에 주민들은 한때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침수 피해를 본 주택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집안에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내려갔고 냉장기와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침수로 인해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또다시 못 쓰게 됐다며 걱정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다 침대 위로 온갖 짐을 모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일단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주민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이 저지대인 마을 구조 탓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5: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5: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대응 상황 알아봅니다. 자, 차상 기자, 둔대본 2단계 가동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9: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통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 가동했습니다. 통제단은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상황대책반과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호우 피해와 소방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인천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도심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와 은평, 막포구에 침수경보가 발령됐고 은평과 도봉구에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예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5: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온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10: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보면 경기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강원 철원 24시간 강수량이 171.1mm, 서울의 공식 집계도 121.1mm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1시간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많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곳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삼척 등지에 여전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4: 네, 현재 특보가 내려진 곳 어딘지도 전해주시죠.
10: 네,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화천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폭염주의보도 되살아났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일대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은 폭염경보입니다.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겠지만 이번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경기 남부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이 최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고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도 60mm가 앞으로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도 오늘 아침 6시쯤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돼 아직 유지 중입니다. 재난문자를 받는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4: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5: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고 교량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번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광현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불어난 곳이 있었죠?
11: 네, 그렇습니다. 제보화면 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다시피 어두운 새벽이고요.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께서는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다.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상황, 당시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네, 늘어선 다른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주차장을 조심조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단기 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네,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된 우이천 상황 보고 계십니다.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겨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하게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어서 심각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4: 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대구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죠.
11: 네, 이번엔 대구 지산동 상황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내부는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상황입니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찬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도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이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청자분이 전해주신 영상인데요. 범어천에선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결국 차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갔고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는데요. 다행히 신고자는 다치지 않았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선 100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과 법물동에 집중됐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YTN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와 관련된 영상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보도에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광현이었습니다.
4: 네, 이런 가운데 한성수 국무총리가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5: 앞서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힘쓰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 네, 지난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그리고 개인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또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선행 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하여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과정에서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한편으로는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위험 징후를 발견하시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 재난문자와 방송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고 대응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밤사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 곳에 따라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더 내릴 거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 상황과 행동 요령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어서 오십시오.
0: 그 중부지방에 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곳곳에 호우가 극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 수도권에만 150mm가 내렸는데 이제 지역을 바꿔가면서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2: 네. 밤새 많은 비를 뿌렸던 구름들이 이제 동쪽으로 좀 물러갔어요. 예. 그래서 강원도에만 현재 호우 이제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문제는 서쪽에서 비구름들이 또 계속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구름들이 영향을 줄 오늘 밤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비도 중심은 강원도 남부와 충청도, 경상북도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경남 쪽보다는 또 수도권보다 살짝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어찌됐든 지금 내일까지 최고 강원도에는 한 200mm의 비가 더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충청권 역시 한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이미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2: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비 평생 처음 본다. 그런 얘기를 벌써 매해 하시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매해 이 기상환경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상환경이 바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죠. 열 때문에. 더워지니까. 이제 단순히 더워진다는 얘기만 드리면 안 와닿겠지만 특히 이제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1: 예.
2: 바다가 뜨거워지면 바다 수온이 1도만 올라가도 수증기 양은 한 7% 느는데 비가 올 때는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흐름만 있으면 한 20%까지도 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똑같은 환경인데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 아 이거는 대비가 어려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성 호우의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그런데 오늘 밤이 또다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2: 그 일단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오늘 밤에도 조성이 돼요.
0: 예.
2: 그러니까 남쪽의 더운 공기, 북쪽의 찬 공기가 서로 이렇게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요즘엔 중간중간에 조금만 저기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구름이 크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이런 중규모 저기압이 자주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면서 지나면 시간당 뭐 50mm 안팎의 비를 쏟고 지나고 이렇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장마철에 있는 남쪽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길게 띠를 이루고 있는 비구름, 이 비구름에 플러스해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합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비가 오는 것이고요. 또 밤에는 비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0: 예.
2: 그러면 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공기가 잘 안 섞여서 그 난류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이제 그 공기가 막는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한 기류, 강한 흐름이 비구름을 강조, 발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예. 자, 이렇게 극한 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올 여름 처음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어젯밤 대구 수성부에서 처음 발송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수준의 호우 경보라는데 언제 발송이 되는 겁니까?
3: 예, 사실은 우리가 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것들로도 사실은 경고나 예보들을 하는데요.
1: 예.
3: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의 극한호우나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이런 강한 강도의 비에 충분히 경고를 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전까지도 또 호우긴급재난문자 뭐 이런 것들도 발송이 됐는데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강한 이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재난으로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난성 호우긴급재난문자가 올해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1: 예.
3: 이건 이전의 기준보다도 훨씬 좀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에 25mm 이상 이렇게 오거나 또 이게 1시간 강수량이 또 85mm 이상이 됐을 때 발령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뭐 1시간 단위 뭐 15분 단위가 아니라 1시간 강수량이 토탈로 했을 때 100mm 100mm 이상 왔을 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1: 예.
3: 말씀하신 대구의 경우 어저께 이렇게 최초로 발령이 됐는데
4: 예.
3: 15분 동안 31mm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1시간 단위로 봤을 때는 한 89mm 정도가 왔기 때문에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또 이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경보가 만들어졌더라도 발령이 안 되는 게 사실 좋은데
1: 예.
3: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으로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시라고 알려드린 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심각성이 또 재난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기준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 이 대구 수성구에서는 5분간 31.5mm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얼마나 상당한 양입니까?
2: 15분에 30mm. 아, 좀 전에 이제 극한호우에 대한 재난 문자를 줄 때 기준이 네. 15분에 25mm 이상 네. 그리고 1시간에 85mm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피하라는 얘기거든요.
1: 예.
2: 즉시 대피하라. 왜냐면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배수가 안 되니까 역류할 수 있잖아요.
4: 예.
2: 역류하면 지하시설이나 이런 데는 물이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바로 대피해야지 된다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구 수성구에 15분에 30mm 이상의 비가 온 것은
4: 예.
2: 미처 빗물이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권고 수준의 아주 강한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렇군요.
1: 서울 경기 지역에도 이제 호우 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한때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될 만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밤에도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 집중 호우 시에 피해야 할 곳 그리고 주의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 어딜까요?
3: 예,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비가 내렸을 때 저지대 혹은 또 침수 이력이 있다 이런 지역들 당연히 뭐 다른 데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또 이런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겠고요. 또 한편으로 주거로 본다면 반지하 혹은 또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 주차장 쪽이거든요.
4: 그렇죠.
3: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면에서 자연스럽게 차들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이 우수도 사실은 지면을 타고 바로 그냥 그대로 지하 쪽으로 빠르게
4: 예.
3: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지하 주차장 이런 곳들 좀 더 이 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도심 내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노후화된 주택가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축대라든지 담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비가 오면서 사실은 이제 균열이 생겨서 붕괴가 된다거나 또 집안 침하로 인해서 또 붕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면 이런 지역들 굉장히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뭐 산간 지역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4: 예.
3: 이런 비들이 집중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위험한 지역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다면 지금은 도심 어디에서나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항상 유념하시면서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0: 예. 이렇게 집중 호우가 내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게 또 침수 피해일 텐데
3: 예.
0: 지금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이런 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발령이 되는 건가요?
3: 예,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비의 양 이게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홍수 경보 이런 것들에서 수위가 이 정도 되면 점점 위험하니까 강이 범람할 거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이런 이제 피해에 대한 부분들 경보를 내리곤 했는데
4: 예.
3: 다만 이렇게 최근에 침수는 이렇게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 배수 용량이 급격하게 부족해서 갑작스럽게 내리니까 사실은 빨리 그만큼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침수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 위험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지역의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들 경보를 발령해서 내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또 이미 일정 부분에서는 잠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려서 이런 침수 경보가 내려졌다면 즉각적인 대피 또 그리고 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대피할 준비 정도까지 갖춰서 준비를 하고 계셔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예.
1: 네. 자, 워낙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서울 시내 곳곳의 주요 도로가 한때 통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통제되면은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3: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건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1: 예.
3: 때문에 통제가 됐다라고 하면 통제에 정확하게 잘 따라주시는 것들 이건 당연히 기본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앞에 경찰들이 나와서 혹은 또 물리적으로 뭔가 차단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침수 이제 이 차단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하차도에 이렇게 전광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통제가 된다라는 사인물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차단이 안 됐으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런 사인이라든지 경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단위로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지하차도를 동시에 다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또 예. 갑작스럽게 내렸을 경우에 바로 이제 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하차도에 접근하실 때 지하차도 안쪽에 앞쪽 부분에 물이 차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혹은 또 지나 본인이 가야 되는 그 경로상에 이런 지하차도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시기에는 우회를 하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경로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 끝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하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괜찮아 보여서 진입을 했는데 실제로 뭐 물이 크게 막 차오른다 이런 징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3: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차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내 차가 얼만큼 잠기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인식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본인 자동차의 한 바퀴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잠긴다라고 하면 여기는 건너서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차가 물에 잠기는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차 밖으로 나오셔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지에 진입하면 대부분 차를 운전해서 어떻게든 차를 운전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시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차량 운전 자체가 조향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기구 쪽으로 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엔진 자체가 고장나거나 시동이 계속 꺼져서 사실상 차량이랑 같이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빠르게 판단하셔서 차야 이제 보상을 받든지 나중에라도 뭐 보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본인 생명은 누구도 다시 되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차량에서 빨리 나오시고 지하차도에서 나오실 때는 지하차도 가 쪽에 벽을 짚거나 뭔가 난간을 짚거나 혹은 또 손잡이 같은 것도 최근에 안전설비로 설치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짚으면서 빠르게 나오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렇다면 보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 게 밤사이 뭐 도로와 주택 침수는 물론이고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례도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행자들이 특히 피해야 할 장소 그리고 행동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3: 기본적으로 사실은 물 웅덩이 사실은 이렇게 침수가 된 지역 같은 건 물 웅덩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 탕류 한마디 흙탕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 바닥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이런 탕류 물웅덩이는 건너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닥면에 뭐 이를테면은 이 장애물이 있다거나 이래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맨홀 같은 것들이 이제 또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쪽으로 빠짐으로써 또 화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은 우회해서 빠지지 않도록 우회해서 가시되 이미 침수된 지역에 본인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오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길의 가장자리 쪽 혹은 벽이라든지 담을 짚을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벽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다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비가 오니까 사실은 또 침수는 아니더라도 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샌들이라든지 장화 이런 것들 많이 신으시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침수 지역에서 오히려 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신발이 벗겨지거나 떠내려가서 발을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장화 같은 경우는 장화보다 더 높은 수위인 경우에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보행 자체가 굉장히 장애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부득이하게 나가시는 경우라면 꼭 편한 운동화 차림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이런 물에 잠겨 있는 지역을 이동하실 때 더 용이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그리고 산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기 경보로 경계로 상향이 조정이 됐고 또 다른 시도도 이제 주의 단계로 유지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 도봉구에는 산사태 예비 경보가 내려졌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좀 이루어지는 걸까요?
2: 산사태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원래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지나서 토양까지 다 휩쓸러 내려갈 수 있다. 예.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을 보면 물이 모이는 곳이 있죠. 물이 모이는 곳에 물살이 더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은 이렇게 산에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옆이라든지 이렇게 물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그걸 그걸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으면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아두면 산사태가 만약에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데 비가 잠시 그치더라도 산사태 위험은 계속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3: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비가 내리는 순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사실은 이제 지표면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거나 혹은 또 이런 것들이 물들이 일부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지하수로 형성되면서 사실 비가 그치더라도 이런 땅속에 있는 물들은 계속 어디론가 흘러서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가 내린 이후에 겉으로는 비가 안 와도 사실 땅속에는 물을 계속 머금고 있는 상황, 또 특정한 지역에 물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 물이 충분히 한마디로 우리가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땅이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스펀지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물을 부으면 더 이상 물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이제 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미 땅속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사실 또 바로 즉시적인 어떤 일인 산사태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물이 뭐 비가 안 오더라도 물이 모이는 상태에서 점점 이제 이 물의 압력이 커지면 이런 것들이 산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도 산사태의 위험은 높아지지만 비가 많이 온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렇게 지하수들이 모이면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이 압력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당장 그쳤다고 해서 야외 활동이나 산에 직접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비가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또 끝난 이후에도 사실은 충분한 시간들을 두면서 이런 위험들이 해제되는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 예, 그 산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사실 어떤 징후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거를 보고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면 예. 아,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든지 아니면 예. 뭐 물길이 발라져 가지고 사방으로 뭐 물이 흩어져 있다든지 예. 또는 소리 같은 게 좀 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게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한꺼번에 물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휩쓸려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사태가 위험하다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일 잘할 거예요. 평소와 다른 모습들이 보이면 이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지난해에도 장마철인 이맘때 산사태의 피해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맘때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비 때문일까요?
2: 그렇겠죠. 예, 비가 많이 오면 보통의 경우에는 비가 쏟아질 때만 대응을 하는데 비가 일단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땅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이제 거의 한계치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치에 이르면 지금처럼 뭐 하루에 뭐 200mm 이상의 비가 온다 해서 더 위험하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 뭐 50mm 또는 100mm 정도의 비가 와도 충분히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마철이라는 게 결국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고 그러면 결국은 많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결국은 산사태 또는 뭐 다른 붕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철 기간에는 특별히 더 방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산사태가 산속만의 위험이 아니라 이 도심에서도 축대나 옹벽 붕괴 같은 이런 사고들이 좀 있잖아요. 도심에서는 특히 어떤 걸 좀 경계해야 될까요?
3: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기존에 오래된 축대라든지 담장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균열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물로 인해서 토압이 상승되면서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평상시에 상당히 좀 노후화돼서 균열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 이외에도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면진 곳에 대규모 개발이 있는 경우에는 또 지형이 이런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경우에서 지형이 변화되거나 또 이렇게 되면 축대 같은 것들을 여기도 또 옹벽을 쌓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새로 쌓았다 하더라도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아무리 새로 지은 튼튼한 이 옹벽이라도 사실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기능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냥 오래된 주택들 이런 것들에는 뭐 이를테면 평상시에 균열 쪽으로 이제 물이 좀 더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균열이 더 벌어진다거나 또 이를테면 누수가 심해지면서 또 건물 붕괴라든지 일시적인 어떤 이제 파손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땅 속에 물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땅 속에 공극이 생기면서 집안이 침하되는 상황 이러면 이제 건물 주변에서 침하가 발생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또 도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바닥면이 침하되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이런 원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사장 주변. 공사장 주변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게 이제 이 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하게 조치를 해놓습니다만 공사장 주변에 이런 때면 땅이 물러지거나 혹은 또 물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상 공사장의 담벼락이 무너진다거나 공사 현장의 절개지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는 사면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반인분들께서는 가급적 이런 지역들을 회피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런 위험 징후들 이런 것들 좀 잘 살피시면서 문제 생겼을 때 빨리 지자체에 알리셔서 이런 부분들이 더 대피라든지 혹은 또 긴급적인 조치들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 지금 비가 많이 오지만 사실 이번 주가 연휴에다가 뭐 휴가철 시작이기 때문에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럴 때 여행지와 같은 낯선 곳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3: 사실 뭐 작년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가평 일대에서 사실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무리 예정되어 있는 어떤 이제 휴가라든지 여행 일정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취소하시고 다음 기회에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신다고 한다면 사실 항상 기상 정보를 사실 뭐 아침에 한번 보시고 저녁 때 보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시간 단위로 계속 기상 정보를 좀 확인하시라. 그래서 비가 많이 올지 또 내가 있는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강이나 하천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 여행을 즐기시거나 캠핑을 하신 분들은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의 상류 지역 한마디로 내가 인접해 있는 하천의 상류 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위험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또 주변에 안전한 대피소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시고 또 혹시라도 계곡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물가 쪽에 이렇게 이제 뭐 캠핑을 하시는 것들은 가급적 삼가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조금 더 이제 즐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그 방재 인프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요즘에 굉장히 엄청난 양의 비가

0: 지자체에서는 뭐 85년에서 100년까지는 배수 우수관로나 용량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우수용량들을 확대한다는 건 사실 10년, 20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우수관들을 다 교체해 나가는 과정들이 비용이나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효과를 즉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 용량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히려 지금은 용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사실 있는 관로를 잘 쓰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라든지 또 우수관로에 어떤 막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하는 것들,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실 빗물바지라는 이런 것들이라도 있는 거라도 잘 쓰게끔 하는 게 지금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예. 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굉장히 많은 우수가 집중되는 곳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도심형 우수 터널 같은 것들, 대규모 터널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다. 그렇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체감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잘 아시고 호우 시에 또 집중호우 시에 본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잘 지키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오늘 밤도 이제 극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네. 해서 도심 지역도 걱정인데, 아, 올해부터는 도시 침수 예보가 지금 시범 도입됐잖아요. 이 부분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2: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려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시설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했으면 하는 쪽에서 이런 예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좀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날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거든요. 2022년에 서울시에 저 강남에 물 잠길 때 그때 뭐 140, 150mm의 비가 한 시간에 쏟아졌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뭐 일본 같이 빗물을 뽑아내는 큰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터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그거 외에도 연구자들도 이제 과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어떤 영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체계화되고 좀 더 많은 경험치가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매뉴얼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3: 예, 저희가 앞서도 좀 짚긴 했는데 또 앞으로 최대 100mm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과 내일 더 주의가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2: 일단 비구름의 중심이 지나가는 곳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경기 북부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경기 남부 또는 강원도 남부, 충청도, 그다음에 경상 북부, 전라북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는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비가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상황을 좀 인식을 하시고, 심한 곳은 한 시간에 뭐 5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고 토탈 같이 합쳐지면 하루에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통 피해가 날 때 보면 하루에 200mm 이상의 비가 올 때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보가 200mm 이상 되어 있는 충청도 또는 강원도 남부,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밤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자, 간밤과 아침까지 비가 잔뜩 내리다가 곳에 따라 지금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도 되나 보다 해서 정상적인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한편으로 또 침수 지역이나 또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빨리 이제 이걸 복구를 해서 원상 복구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또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비가 또 상당 부분 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이런 것들을 복구하시려면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수해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고요. 복구 과정에서 뭐 안전사고도 있고 또 막 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하루 이틀 좀 더 시간을 들여셔서 비가 완전히 어느 정도 좀 잦아든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비가 이제 그치면 이제 비 더 안 오겠구나 이렇게 방심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또 그리고 기상 정보라든지 또 이런 재난 방송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오늘 내일까지는 좀 잘 들으시면서, 또 왜냐하면 우리 지역 전체가 사실 그 위험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0: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요.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기상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즉각 좀 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보를 들었는데 또 조금 뒤에는 좀 달라지고 왜 이렇게 좀 잦아진 걸까요? 이런 게.
2: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보를 낼 때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어떤 틀이 있잖아요. 예. 틀대로 이제 가면 좋은데 틀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틀이 바뀌죠. 이해가 충분.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가 크리넥스 같은 휴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놔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이 한 곳이 아니잖아요. 거의 똑같은 환경인데 떨어지는 지역이 여럿이란 말이죠. 그만큼 이 공기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잘 맞춰 나갔는데 최근에 환경이 급격히 변해버리니까 결국은 답이 틀릴 수밖에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보가 빗나갔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불평불만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이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날씨는 변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서 정확히 저기압이 발달하고 비가 구름이 모이고 하는 것들을 예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비구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자기가 있는 지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 예보를 보면 내일 뭐 많이 오고 또 다음 주에도 한 주초 주중반까지는 비 예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 한 열흘 정도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비에 대한 대비를 계획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뿐 아니라 미국 텍사스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급류에 휩쓸린 두 명이 숨졌습니다.
3: 칠레에선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에 세 명이 숨졌고 중국 충칭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4: 짧은 시간에 쏟아진 엄청난 양의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물이 차올라 자동차들이 떠다니고 도로 곳곳이 침수돼 나무가 쓰러지며 다리가 끊겼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59개 카운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5: I've been here since 2000, 25 years, an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ve seen it before elsewhere, but not here.
4: AP통신은 지난 사흘간 우발데 카운티에 28인치, 약 711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다른 지역에도 300m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18일까지 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두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6: We're facing record-shattering rainfall that leads to very dangerous flooding. No one can be complacent when rain falls and waters rise.
4: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해 칠레 중남부 지역도 강한 비바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주택 200여 채가 부서지고 65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7: 세르코 se voló entero y ya el cerco. Cerco. Pero de repente veo que la casa de mi vecina cae y quedamos todos en shock.
4: 중국 충칭시 펑수이현에서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 여러 채가 무너진 가운데 지금까지 매몰됐던 주민 1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17일 오전 9시쯤 펑수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몇 명이 더 매몰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1: 지난달 발생한 베네수엘라 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이번에는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3: 인접국가에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한때 비상이 걸렸는데 다행히 심각한 피해는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8: 과테말라 서부 도시 케찰테낭고의 한 버스 정류장 벽이 무너졌습니다. 멕시코 남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의 여파였습니다. 지진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4분쯤 멕시코 남부 도시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앙은 북위 14.4도, 서경 92.5도에 진원 깊이는 15km로 추정됐습니다. 미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진앙 300km 이내 멕시코와 과테말라 해안에 0.3에서 1m 높이의 쓰나미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땅과 건물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출근길 시간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는데 다행히 심각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9: No hay ningún problema, no hay afectaciones graves. En tema marítimo solamente se espera se incrementen algunas playas hasta medio metro el nivel del agua por efecto del ese efecto tsunami por el sismo. Se invita a la población a que se aleje de las playas por lo pronto, pero no hay ningún problema.
8: 이번 지진은 지난 24일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이후에도 1200번이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변국들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 미군은 일주일 연속 야간 공습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전력 약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무력 충돌 수위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4.5%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우뚝 솟은 구조물로 어둠 속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 연안을 따라 구축된 차바하르 항구의 감시탑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혁명수비대의 해군기지가 있는 반다르 아바스 주변 교량과 철도, 내륙과 이어지는 도로를 타격하며 군수물자 수송로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11: Power plants, next week comes the bridge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10: 미국은 이란을 향한 야간 공습을 이래째 이어갔는데 유럽 기지 미 전투기들도 중동으로 다시 전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날 혁명 수비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2: ابتدا مجدد تاکید می شود تحت هیچ شرایطی و به هیچ وجه به آمریکا به عنوان یک کشور بیگانه و فرامنطقه‌ای اجازه دخالت در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 دهیم. این خط قرمز شکست ناپذیر ایران است.
10: مجتبی خامنه‌ای ایران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미국이 이란 내 어떤 지역이라도 점령하면 방어전이 아닌 공세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4.5% 급등하며 9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바탕으로 종전 협상 지렛대를 극대화하려는 포석인지 통제 불능의 확전으로 이어질 조짐인지 관측도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전국 주유소 석유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우려가 다시 확대되면서 하락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59.1원 하락한 것과 비교해 하락폭이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7.7원 내린 1862.5원을 기록해 62.3원 하락했던 둘째 주일보다 내림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움직임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듣고 서울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찾는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인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을 두 달 앞뒀다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글입니다. 이제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문의 전화를 돌리고 있지만 접수가 끝났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매매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대출이 필수인 실수요자들은 2금융권 문까지 두들기는 상황입니다.
14: 9월에 제1금융권 접수는 아예 막혀있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소진됐다고 나와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13: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돌입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이미 올해 상반기 80% 가까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한도가 20%에 불과해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의 최대 6억에서 3억 원까지로 줄인 상황.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길 정도인데 이 정도 대출만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실수요자들의 자조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대출이 더 빠듯해진 탓에 키 맞추기를 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끈 10억 원 넘는 아파트 거래는 일단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5: 10억 이하의 지역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는 매수자분들이나 매도자분들 간의 거래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거래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13: 다만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들고 더욱 싼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6: 저가 아파트 쪽으로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가 집중되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13: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서도 청년 등 실수요층의 대출은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3: 장윤기 사건 이후 정치권에선 보안수사권 폐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당내 신중론과 강경파의 신경전까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7: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인을 숨겼고 수사팀엔 성범죄로 몰지 말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18: 우리 최은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17: 경찰의 성범죄 은폐 시도를 검찰 보안수사로 밝혀낸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당내 회의 발언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의 토론회까지 경찰 부실 수사 사례를 부각하며 보안수사 존치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19: 경찰은 제 속옷에 팬티까지도 감식을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았었고 관련해서 이 청바지에 그 겉핥기식으로
17: 경찰 송치 사건 등의 한정에 보안 수사를 살려두는 대체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폐지안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20: 보안 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7: 반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악화와 당내의 이견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의원총회에선 10명 가까이 전면 폐지가 걱정된다는 발언을 내놨고 언론 인터뷰나 법안 발의로 공개 반대에 나선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21: 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뭐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17: 당 지도부도 숙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 여권 일각에선 폐지 법안을 섣부르게 처리했다간 다음 총선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목요일 코너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신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는 주식 영재반 시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먼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3: 허상무님은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지금 코스피가 4.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선물은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4: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이 큰데 네. 이게 이제 꼭 우리만의 어떤 문제다라기보단 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 하나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3: 많이 빠졌죠.
4: 그리고 네. 이제 그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 ADR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코어이브라는 미국의 그 데이터 센터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어이브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그 가격이 지금 고점 아니야? 그러면 반도체 가격과 관련해서 내가 선물을 매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대해 베팅을 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뉴욕 증시에서 나오면서 네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매그니티 7은 올랐어요.
3: 매그니티 7은 빅테크는 올랐더라고요.
4: 빅테크는 올랐어요. 예. 빅테크는 올랐는데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DRAM과 HBM 뭐 어차피 같이 반도체죠.
3: 네네.
4: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고점 논란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그렇죠.
4: 고점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극심하게 우리는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정말 천수답처럼 뭐 누구 얘기 하나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냐라고 보게 된다라면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속되는데 그래도 네.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확정 실적이 나오면 그날 이제 가이던스가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SML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3: 좋았죠.
4: 근데 저는 그 실적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SML은 선행 지표거든요.
3: 그렇죠.
4: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매년 30%씩 출하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가격에 대한 논란들은 있어요. 근데 가격에 대한 논란을 물량으로 커버를 해버리면 저는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긍정론자이긴 합니다.
3: 네네.
4: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한번 흔들렸던 투심이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들을 만들어내는 얘기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을 때 네. 몸이 건강하면 알약 하나 먹고 푹 차면 다음날 개운한 날이 있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행동했는데 몸이 허약하면 여지없이 다음날 감기에 걸리죠. 지금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좀 힘들고 변동성이 시작되니까 조그만 어떤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철렁거리는 네. 거죠.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펀드멘탈이 훼손됐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펀드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할지언정 펀드멘탈과 관련해서는 조금 믿고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3: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간밤에 많이 빠졌고요. 네. 마이크론도 만만치 않게 지금 변동성이 크긴 하거든요.
4: 맞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전체 지수 자체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수 자체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거는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4: 그렇죠. 그건 네.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은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또 매그니티 7 네. 같은 경우 M7이 워낙 또 어제는 또 올라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우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 두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3: 시가총액에서나 네, 뭐 네.
4: 저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무시한 퍼센테이지를 좀 보이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와 관련된 AI 모멘텀과 관련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판 관련주니 전력주니 뭐 줄줄이 엮여 있잖아요.
3: 네.
4: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차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지금 허재환 상무님이 도착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이게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다. 오늘도 네. 매도 사이드가 발동이 됐거든요. 너무 큰데 이게 우리는 반도체가 너무 쏠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반도체 저점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증시 자체가 끝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5: 근데 이제 수급이 흔들리면 사실 이제 주가가 제대로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건 맞는데요.
3: 예.
5: 근데 이게 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미국도 보면은 미국의 그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네.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3: 아, 역시요. 여기도 레버리지 예. ETF가 예.
5: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그냥 그 ETF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제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시가총액 대비 이제 ETF의 이제 그 순자산 가치 이런 걸과의 비율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ETF에 대한 쏠림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SOXL이라고 하는 네. 예를 들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두 배 정도 추정하는 메모리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 대비 그 ETF 레버리지 ETF의 그 순자산 비율이 순자산 가치의 네. 비율이 일반 ETF의 거의 5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쏠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본주 거래 대금만큼 대금의 80%가 네. 레버리지 ETF예요.
3: 이건 좀 네.
5: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경기나 기업 실적이 뭐 이상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전쟁 이슈도 전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반도체 좀 미국도 저희도 좀 많이 쏠려 있었다.
3: 네네.
5: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원래 가격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3: 그럼 수급의 문제라는 건데 그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 추후 실적 이런 데에는 예전 전망과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5: 변함은 없는데요. 근데 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그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좋잖아요.
3: 네.
5: 근데 좋아도 너무 좋고 이익률이 매출총 이익률이
3: 말이 안 돼
5: 80%인데 그 저희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친한 분들이랑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가면은 이 80%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익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마약이다.
3: 네네.
5: 마약 말고는 이런 네. 이익률이 나올 수 없다. 일반적으로
3: 그치, 그렇죠.
5: 일반적으로 네. 제조업체들의 대한민국의 제조업체들의 이익률이라는 게 사실 뭐 10%잖아요. 10%도
3: 10% 나오면 잘한 거죠.
5: 엄청 잘한 네. 거고. 뭐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막 5% 이런 건데 이익률이 뭐 60% 70% 매출 총 이익률이 80%라는 거는 사실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사악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들의 저항이 되게 센 것 같아요.
3: 아 그러니까 그걸 사들이는 기업들의
5: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어쨌든 제품 가격 올렸잖아요. 이제 아이폰 11월에 사면은 40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꾸 좀 다른 형태의 이제 반도체를 자꾸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중국도 뭐 창심 메모리 이제 상장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업황을 어떤 무너뜨리는 요인들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반도체의 이익률이 너무 세다. 가격에 대한 저항이 되게 센 거죠.
3: 네.
5: 그러면 아무래도 자꾸 이제 기업들이 대안을 마련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은 좋긴 하겠지만 이익률 자체는 저는 이번 2분기에서 3분기 가는 사이가 좀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은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저점을 확인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5: 아니 저는 가격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3: 그러니까
5: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3: 예.
5: 이제 이익이 늘어난 속도가 좀 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확,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 기업 이익이 작년 대비 7배 늘어난다고 네네. 지금들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10배 올랐잖아요.
6: 네.
5: 근데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한 40% 50%밖에 안 늘는 건데 40% 50%가
6: 엄청난 성장세죠.
5: 엄청난데 이게 이제 올해 그냥 뭐 10% 20%도 아니고 6배 올랐으니까 6배 7배 올랐으니까 이게 내년에는 이게 이익이 늘어나는 거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익률이 예.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이제 좀 완만해지는 그런 구간에 좀 돌아섰다. 아직 근데 끝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기울기의 함수라도라고 또 모멘텀이 엄청 예민한 거라고 하면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 느끼기에는 약간 이제는 좀 재미가 없어졌네 이제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6: 아, 참 예전에 저 오래전에 기자생활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률이 30%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상대도 안 되는 그 정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상무님께서 창신메모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상장을 할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맞아요?
4: 예, 그건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지만 예. 자금은 정치 색깔이 없잖아요.
6: 그렇죠.
4: 수익을 네. 쪼개서 쫓는 거죠.
6: 뭐 돈 되는 데 가는 거죠.
4: 돈 되는 데 가는 거죠. 예. 우리랑 중국은 신흥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뭐 반도체 회사가 IPO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자금을 빼서 일본으로 갈 확률은 지극히 낮죠. 시장 예. 자체가 다르니까.
6: 네.
4: 일본은 선진 시장이고 우리는 신흥 시장이고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레버리징을 해서 이제 팔아놓은 반도체와 관련된 돈들이 저는 두 갈래로 움직인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좀 빠져나간 돈도 있었을 거고
6: 있었죠. 예, 예.
4: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팔아서 중국 반도체를 사기 시작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번에 창신메모리가 IPO를 하면 뭐 톰이라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 팔아놨는데 그 돈 갖고 이제 국내에 머물렀다가 채권을 사놨다가도 야 그럼 창신메모리 IPO 내가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겠죠. 물론 갔다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IPO는 일단은 증거금을 넣어야 되니까
6: 네네네.
4: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6: 뭐 대형주들 상장할 때 항상 맡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4: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톰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진 않겠죠. 그렇게 저는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아마 네. 자금의 유출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 자, 그러면 이런 일시적인 어떤 수급의 꼬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수급의 꼬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보면은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주춤한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조금 매수를 했고 이런 수급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5: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리밸런싱이었다라고 하면
6: 네.
5: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 한 게 리밸런싱 할 게 이제 많이 사라진 거죠.
6: 네. 네.
5: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외국인들을 오히려 이제 좀 막 적극적으로는 안 사더라도 이제는 빠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는 거는 거의 좀 끝났지 않았나.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주요 종목들에 대한 지분율도 지금 40%가 살짝 깼잖아요.
6: 그러니까
5: 여기서 더 팔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약간씩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4: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팔면서 지수가 빠졌고요.
6: 네네.
4: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의 고객 이탁금이
6: 네.
4: 어제 109조였어요. 제가 오늘 확인 못했는데 이게 102조까지 빠지다가 109조였는데
6: 조금 반등을 네. 했네요.
4: 근데 예. 이게 우리가 130 한 8조까지 올라갔다가 좀 30조 정도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고객 이탁금이 100조를 하회해 버리면 이제 개인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산실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식시장이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리밸런싱을 하던 네네. 뭘 하던 팔아라 우리는 밀리면 산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예. 올라왔는데
6: 야수의 심장의 개미들이
4: 네,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주도권이 7월 들어서 개인들은 이제 한번 화들짝 놀란 거죠. 뭐 저도 요즘 유튜브 나가보면 댓글에 저 주린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거예요. 막 이런 어떤 그래서 화들짝 한번 놀리신 거거든요.
6: 제 친구들도 다 손절하고 나가버렸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주도권이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외국인들이 사는 날만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파는 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의 재현이 될 가능성도 그러면 이제 휘둘리는 거죠. 어, 그런 모습들도 저는 좀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 또다시 외국인의 놀이터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수급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요. 개별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회사 보도록 하겠는데요. SK하이닉스 ADR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흘 동안에 주가가 50% 급등을 하고 또 밀릴 때는 엄청 밀리고 여기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요거 왜 우리 장에는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겁니까?
5: 어쨌든 플레이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물론 이제 ADR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프리미엄도 약간 있긴 한데
6: 네.
5: 어쨌든 ADR은 저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본주 대비 2.5%밖에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적으니까.
6: 네네.
5: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도 높지만 이 본주 대비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6: 아 적으니까.
5: 예. 예, 예.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도 이 대만에 있는 본주 대비해서 미국에 있는 ADR이 한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사이의 프리미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계속 갖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6: 네.
5: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뭐 하이닉스 본주하고 ADR을 보지만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ADR 간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 차이, 가격 차이 이런 게 이제 저는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좁아지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본주랑 ADR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 뭐 시장 자체가 다른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궁금한 점이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안 해요? 이런 궁금증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4: ADR?
6: 예. 네. 일단은 ADR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전해졌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4: 저는 그 보도의 신빙성에 별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6: 아하.
4: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
6: 예.
4: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확률이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그래요. 뭐 예. 애플이 뭐 애플카를 뭐 이런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 그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천하의 애플이 그 비밀주의 철저한데 이게 외부로 나온다? 이건 뭐 아니다. 삼성전자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부로 나온다? 그 내용들만 놓고 보면 저는 아닌 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굳이 삼성전자가 뭐 ADR 발행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ADR을 발행하려면 일단 증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여기 뭐 여기 있는 주식을 갖고 또 해야 되면 또 미국에 또 ADR과 관련된 IR을 또 해야 되고 여러
6: 그렇죠.
4: 가지 또 여러 가지 예. 또 미국 쪽에 있는 투자자들을 뭐 눈치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삼성이 그럴까요? 그럴 만한 또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나요? 뭐 아직까지 지금 삼성의 현황이라든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6: 할 필요 없다.
4: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크지 않다. 그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여기에 공식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 뭐 부인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가만히 있다가 안 하기도 하고 막
4: 그렇죠?
6: 그랬으니까요. 네.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에 일일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여전히 썩 좋지 않은데요. 왜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지? 아무튼 간에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6: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5.4% 빠져서 6,89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 넘게 빠지는 거 이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범상한 일이 돼버렸는데요. 정말 이상한 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PD는 이 얘기하면 조회수 잘 안 나온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5: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주가가 4월달 5월달 좋았잖아요.
6: 예.
5: 근데 이제 사실 6월달 들어서 이제 그 하루의 변동률이 코스피의 경우 하루의 저가와 고가 간의 변동률이 이제 5% 6%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6: 아, 도입되고 나서네요.
5: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월 27일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가 짜잔 했는데 그 한 전주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미리 사들어가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6월달에는 거의 뭐 정말 다른 주식 시장의 변동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의 일중 변동률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변동률을 이제 6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보여줬고
6: 네.
5: 그다음에 빠지는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조금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거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막 뒤에 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 요거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4: 글쎄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 당국자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추기는 듯한 좀 그런 거죠. 첫 번째 이제 그 설화를 만들어낸 게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6: 저 본인 스스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4: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분들하고 아마 간담회 비공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나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대책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이 네네. 상당히 조심스럽죠.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선물 파생시장 도입했을 때부터 주식시장이 있었는데요.
6: 네네.
4: 그때 당시에도 파생시장이 도입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6: 그게 언제입니까?
4: 그게 아마 그 저기 IMF 끝나고
6: 2000년 좀 전 2000년대
4: 초반에 예. 이제 도입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요것을 조금 이 변동성이 외도덕 현상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거금을 3천만 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만 할 수 있게 하면서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본연의 이제 파생의 역할 어떻게 보면 해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로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증거금 자체를 높인다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6: 지금 벌써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한 달 좀 전부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4: 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네. 것이 어쨌든 잘못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첫 단추를 잘못 끼었을 때 차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 갖고 3개월을 끌었거든요.
6: 아 맞아요. 예.
4: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못 예.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3천에서 한 6천 가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6: 네.
4: 어쨌든 뭐 이건 뭐 소를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를 잃었네 만에 뭐 이거 갖고 따지면 이미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외양간 빨리 고쳐야지.
6: 네.
4: 그렇지 않고 이거를 또 지지부지 끌게 되고 뭐 계속해서 뭐 대책이 없네 있네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이거는 뭐 정말 뭐 외양간까지 다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하여튼 속도를 좀 내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6: 금감원장에 후회된다는 말이 나온지도 벌써 보름이 훨씬 넘었죠.
4: 넘었어요. 네. 네.
6: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건 이거 자체도 좀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배수를 낮춰라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가능한 겁니까?
5: 근데 뭐 이미 나와 있는 상품에 대해서 배수를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 그럼 이거를 폐지를 하고 새로 상장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5: 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증거금 인상 뭐 지금 이제 증거금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매매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뭐 이런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이제 그렇게만 정책이 나오는 걸로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쏠림을 해소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4: 이게 또 시기적으로 중요한 게 이것도 변동성을 키우잖아요.
6: 네네네.
4: 지수가 7천을 깨졌습니다.
6: 아.
4: 월요일 날 문자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신용 반대매매에 대한 문자.
6: 그렇죠. 이제 네,
4: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6: 본격화될 때 네,
4: 화요일 날 다행히도 이제 지수가 예. 올라서 화요일 수요일 올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늘 또 이렇게 깨지면 이것을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다행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막말로 제가 좀 과격하게 해서 폐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신용 리스크를 건드려 버리면 우리가 2022년 9월 달에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6: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 그때 뭐 반대매매 나가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로스컷 나가고 뭐 네. 엄청나게 이제 시장을 밀어버리는 역할들을 했는데 그건 이제 수급 논리죠.
6: 네.
4: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들기 전에 차제에 빨리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6: 자, 문제가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요. 계속 논의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서 이런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물타기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빠지면 돈 더 넣고 돈 더 넣고 이러다가 지쳐서 이제 알랄래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제 오늘처럼 훅 빠지는 날 이럴 때는 돈을 더 넣어서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그런 날입니까? 어떻게 버텨야 되고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날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사실 이제 그 물타기라는 거는 예. 지금이 어떤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코스피 레벨로만 보면은 뭐 충분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이제 6월 22일이었나요? 9,100 종가 기준으로 9,100에서 지금 그저께 이제 6,000 한 3,400까지 빠졌으면은 거의 고점 대비 30%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25% 26%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웬만큼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도 약간 좀 그 야수의 심장이 있으시다면 약간 물타기를 해도 예. 크게 나쁘지 않은 지수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근데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그냥 일단은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6: 사지도 말고 팔지도 않고. 네. 예.
5: 그 어차피 지금의 어떤 이런 변동성은 또 이게 한두 달 지나면은 또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뭐 지수가 뭐 8천이 되고 9천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웬만큼은 또 이렇게 흔들린 거는 또 웬만큼은 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 때문에 이렇게 또 확 빠졌던 레벨들 특히 코스피가 한 8천에서 이렇게 6천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금방 빠졌잖아요.
6: 네네네.
5: 근데 또 그러면 또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대 지금 7천이 다시 깨졌는데 뭐 적어도 한 8천 정도 수준까지는 생각보다 되게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시장을 안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6: 네.
5: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뭐 물타기를 그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6: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한 6.2% 빠지면서 6,800 초반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심장이 너무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내 모든 걸 걸고 한번 지금 들어가고 싶어. 이런 사람한테 소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4: 기회가 그런 분들에게 지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 네.
4: 어떤 거냐? 다행히도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실적 네네. 시즌이거든요.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실적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나왔고 우리 기업들도 계속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 뭐
6: 실적 서프라이즈였죠.
4: 네.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야수의 심장을 보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야수의 심장을 바꿔서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지수와 관련된 수급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까지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실적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6: 네.
4: 어쨌든 점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선은 여전히 우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살아있다라면 현 구간에서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6: 질러봐.
4: 제가 월요일 날 머리가 예. 굉장히 아팠어요.
6: 예.
4: 왜 머리가 아팠냐면 월요일 날 지수가 많이 밀렸잖아요.
6: 그렇죠.
4: 근데 제 머릿속에는 야 실적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밀려? 이게 아무리 레비오리지라도 이게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머리가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과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르니까
6: 네.
4: 그럴 때는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6: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타격이 많이 타격이 되죠. 많이.
4: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믿을 거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믿을 건 실적 아니겠습니까?
6: 예.
4: 또 변동성 장세에서는 안전자산을 찾죠. 안전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소액을 갖고 금으로 갖다 채권을 갖다 할 수 없으니까 안전자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이고요. 하나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허지환 성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익이 나는 기업이다라면 한번 질러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실적이라는 원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숫자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아까 성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9,100에서 6,800으로 증발을 했습니다. 하반기 이럴 때 조금 빠르게 다시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9,000피, 만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생길까요?
5: 저는 9,000, 그러니까 만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9,000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6: 근거는요?
5: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실적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반도체라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이익이 너무 독주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 좀 있고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수급도 쏠리고 뭐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두 종목 또는 관련된 다섯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 너무 역대급으로 높아져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익이 지금 감소하는 구간은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 뭐 미국계 경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더 나빠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은 생각보다는 빨리 다시 저는 반등을 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7월 달은 적어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월 말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있고
6: 결국엔 실적을 확인해야 예. 되는 겁니까?
5: 삼성전자 예. 뭐 그 주주 환원 계획 같은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뭐 창신 메모리도 이제 그 이달 말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많은 이벤트들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서 7월 한 달이 되게 좀 괴로울 것 같지만 그래도 예.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뭐 한 8,9천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6: 8,000, 9,000 말씀해 주셨는데 허상무님께서는 그때 코스피의 적정 레벨을 한 8,500 정도로 보셨어요. 이거는 기익에 기반한 건데 이 8,500 넘어서 예전처럼 9,000 다시 가고 그러면은 또 오버밸류 얘기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요?
4: 일단 가봐야죠.
6: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4: 이제 갈 때는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는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만 포인트 간다 그럴 때 그러다 이제 꺾인 건데 지금부터 이제 가는 것은 두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쫙 올라갈 때 소위 물리신 분들에 대한 매물대죠.
6: 아~
4: 매물대를 이제 예, 소화해야 예, 예. 되는데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허들입니다. 결국 이익이 증명이 돼야 돼요. 이익이 증명이 되면 이제 다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거품론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다 보면 촥 그 좀 분위기 타가지고 술도 좀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6: 네.
4: 내가 그 지금 이제 숙취 해소 구간인데 그다음부터 내 주량껏 먹게 되잖아요.
6: 예.
4: 근데 내가 주량이 세졌을 수도 있고 체력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성우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익대는 물론 반도체이긴 하겠습니다만 점점 내 체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6: 네.
4: 같은 주량의 술을 먹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좀 비유가 좀 아침부터 부적절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우리가 레벨단이 이익단이 좀 살아나면
6: 네.
4: 결국은 첫 번째 9천과 두 번째 9천은 다를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6: 결국에는 이 7월 말까지 나오는 실적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를 꼽자면은 역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한참 진행하고 있고 잠시 뒤면은 아마 금리 결과가 나올 텐데요. 한국은행은 아마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 외국에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CPI나 PPI 모두 생각보다는 잘 나왔던데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옅어진 거 아닙니까?
5: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그래도 미국이 한 번 정도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적어도 7월은 안 한다. 하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도 많아봐야 한 번 정도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세 번이 일단은 뭐 확정적이고
6: 예.
5: 그리고 그 지금 채권 시장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번에도 25BP가 아니라 50BP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좀 큰 것 같은데
6: 예.
5: 저는 이게 이제 좀 미국이나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저희 한국은행이 좀 많이 매파적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 이게 또 사실은 이제 시장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버거워지는 좀 그 그 장애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6: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증시 역시도 지금 연준보다 우리 중앙은행이 훨씬 더 매파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증시도 여기에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 이렇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4: 그러니까 지금 매파적으로 막 그 가는 이유를 보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동산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6: 예.
4: 두 번째는 이제 우리 B2가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물가를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레버리지 투자를 좀 낮추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된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매파적인 성향을 좀 띄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그 주식 투자 시장에 있어서 신용 그 융자금이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요.
6: 네.
4: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뭐 마통을 이용해서 주식하시던 분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6: 예.
4: 심리 뭐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뭐 어떤 구체적인 그 경로를 따지기 이전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데미지가 있고 수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한국은행이 네.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또다시 한번 피벗을 하게 된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여파가 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반도체 외에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주가 피난처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5: 그럼요. 그 어저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처럼 SK스퀘어처럼 급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긴 했는데
6: 네.
5: 사실 은행주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뭐 이런 소비주들은 거의 안 빠졌고 되게 꼿꼿이 잘 견뎠는데 어제도 조금 올랐습니다.
6: 네.
5: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좀 의외로 굉장히 좀 견고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고 지금 미국도 보면 어저께 뭐 미국의 그 뭐 JP모건, 뭐 골드만 이런 금융주들 또는 은행주들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대단히 좋았습니다.
6: 물론 이제
5: 주가는 약간 오르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긴 했지만 뭐 굉장히 좀 견고해서 사실 이제 저는 이번에 주가가 저희가 좀 많이 빠지긴 해도 이 은행주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경제 전체에 문제는 없다. 시스템 이용은 없다.
6: 예, 예.
5: 라는 거를 좀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물론 저희가 반도체 이외의 다른 거가 은행이 충분히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은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언젠가는 또 바닥을 좀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6: 뭐 대체제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밑에를 받쳐줄 수 있는 다른 건 또 뭐 없을까요?
4: 결국 실적이에요.
6: 네.
4: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들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 KB금융이나 신한주주 같은 경우 증권사 쪽의 이익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6: 네.
4: 뭐 삼성증권, 키움증권도 지금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고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삼성 SDI도 목표가 올린 것도 2분기 흑자전환 얘기 나오고 있고 실적이기 때문에
6: 근데 전력기기도 그렇게 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잖아요.
4: 약간의 밸류가 높습니다.
6: 거의 선반영가 문제
4: 거의 좀 선반영된 문제들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종목들은 시장에 조금 잊혀졌던 종목들인데 이제 실적이 부각된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6: 어쨌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니까 다시 원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4: 네.
6: 실적과 밸류에이션 앞으로도 잘 챙겨보셔야 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주식연재반 오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8: 안녕하세요.
9: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0: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1: 이 비는 점차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까지는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현재 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12: 네,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외
10: 10가지 강한 비가 내린 뒤엔 비가 좀 잦아드는 건가요?
12: 네, 아닙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 내내 지역을 바꿔가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300mm 이상, 충청 북부는 25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는 150mm 이상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산사태 위험도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에는 하천 근처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0: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서울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11: 예. 자,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간당 60mm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0: 네, 경기 파주시 문산역 인근입니다.
1: 네, 그곳에도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0: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30분 전쯤에 도착해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도로에는 물이 모두 고여 있고 또 이곳에 오는 길에도 전광판에 안전에 유의하라며 감속 운전하라는 안내문이 떠 있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도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기 파주시는 오늘 새벽 3시를 기점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외에도 경기 북부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수도권 전역도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등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등에 대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하천 주변과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출입하지 말고 위험상황이거나 대피권고를 받으면 즉시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 네, 이렇게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관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큰데요. 지자체도 대비에 나섰다고요.
0: 네, 서울시와 경기도는 폭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8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기상 악화 대비에 나섰습니다. 침수에 대비해서 오늘 새벽 2시 기준으로 하천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등 모두 5,931곳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도로 일시 침수 한 건에 대해 현장 배수 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도 어젯밤 10시 이후로 제대본 비상대응 체계 1단계를 발령해 전체 하천 29곳과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문산역 인근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어젯밤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진 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었는데요.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대구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건 대구 지산동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산동의 한 주택 주차장인데 내부에 물이 가득 차서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사가 밀려와서 배수 작업도 쉽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겨서 건물의 전기도 끊겼습니다. 곳곳에서 도로도 물에 잠겼는데요. 신천 동로는 도로와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현재는 경찰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 상황입니다. 대구 신천동의 동신교 하단에서도 범어천에서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들이 역주행해서 현장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황금동에서는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역류해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침수 우려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인도 위로 옮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우 탓에 대구에서는 모두 100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침수된 도로에서 차량 안에 고립됐던 운전자 2명이 구조됐고 강풍과 호우로 나무가 고압선로를 건드리며 신천동과 신암동에서 400세대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31번 국도는 낙석이 발생해서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여파로 태백시도 어평 휴게소에서 영월 방향으로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1: 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어젯밤부터 가동되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9시를 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전국의 피해 상황도 점검했는데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어 배수 지원을 한 게 5곳, 토사와 낙석이 유출된 경우가 71건입니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한 가구가 물에 잠겨서 일가족이 숙박시설로 대피했고 김천시는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고 입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산과 팔공산, 월악산, 계룡산 등 전국 10개 국립공원 217개 구간도 통제돼 있습니다. 중대본은 잠시 뒤인 오전 6시 밤사이 전국 피해 상황을 집계해서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1: 지난 장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2: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아 주민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4: 중장비가

0: 폭우에 무너진 제방을 복구합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직격탄을 맞은 비닐하우스는 처참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처럼 애써 키운 농작물은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땅이 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9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무려 220헥타르에 이릅니다.
1: 차가지고 토마토가 다 터지고 농구리 다 죽고 그랬어요. 지금 수확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상품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그냥 아까우니까 따서 좀 놓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손해는 뭐 많이 봤죠.
0: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복구도 채 끝나기 전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1시간에 최대 80mm 극한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일요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무섭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나. 저거 물 들어와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가. 아이 겁나 지래. 물이 들어오는데 안 겁나? 아이 무서운데 그만해야.
0: 앞선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논밭과 하천 주변도 물을 머금고 있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 하천 범람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침수지대에선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3: 또 매년 장마철이면 집중호우에 차량이 침수돼 차 안에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곤 하는데요.
4: 수위가 50cm만 돼도 차량 문 개방이 어려울 수 있어 그 전에 탈출해야 하고 만일에 대비해 비상탈출 망치를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대응 요령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남 서산. 60대 운전자가 침수된 차량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5천여 건인데 96%가 장마와 태풍이 몰리는 7월에서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탈출은 언제 해야 할까? 소나기가 한두 시간가량 내려 타이어 기준 절반가량이 잠기면 물이 운전석 발밑까지 차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비가 더 집중적으로 내려 수위가 50cm, 타이어가 80%가량 침수된 상황. 차문 하단을 통해 물이 유입되는 이때부터는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로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물이 타이어 절반을 넘어 차오르고 있다면 당장 주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합니다.
6: 차량 타이어 절반 정도가 차게 되면 그 이상 유입되는 물로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5: 급작스럽게 차가 완전히 침수됐다면 어떻게 할까?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머리 받친 대로 창문을 가격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유리 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7: 흔히 알려진 방법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저와 같은 성인 남성에게도 힘들었습니다.
5: 비상탈출용 도구의 경우 차량용 망치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침수 구간을 지날 경우엔 저속으로 주행해야 엔진 쪽에 물 유입이 덜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보통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 상태부터 살피기 마련이지만 오늘 같은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려 뒤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4: 이런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형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량. 사고 이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SUV를 냉동 탑차가 먼저 들이받았고 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따라오던 8.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9: 운전자들 두 분이 내려 계셨던 것 같아요. 내용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의 그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8: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춘 고장 차량이나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빗길 사고가 많은 장마철엔 시야가 어두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엇보다 일반 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파손 확인보다는 대피가 최우선. 대피 시 비트박스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둔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장마철엔 무엇보다 차량 속도를 줄여야 고속도로 2차 참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천둥번개까지 동반하곤 하죠.
4: 지난해 장마철엔 충남 서산에 하루 만에 무려 2년치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극한 호우 역시 낙뢰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루 동안 쏟아진 낙뢰가 무려 2,570차례. 2년 동안 떨어질 벼락이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해 낙뢰의 22%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습니다.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고 기상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 자료 전송이 한동안 끊기기도 했습니다. 낙뢰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 온도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높이가 12km에 달하는 적란운 속 입자들이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구름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가 땅에 있는 양전하와 만나며 1억 볼트 넘는 전압이 발생하는 대지방전,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대부분 동반됩니다.
11: 서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아시아 몬순 기류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구름들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낙뢰가 많이 친다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그런 강수를 유발하는 극한 강수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10: 폭염이나 폭우와 달리 낙뢰에는 기상특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를 보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짜리 오픈박스를 $999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짜리가 $998,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를 오픈 특가 $1,877,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5: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토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토요일 아침을 산뜻하게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헤밍웨이의 단편 킬리만자로의 눈 도입부에 이런 말이 있죠. 서쪽 정상 부근에는 표범의 사체가 말라 얼어붙어 있다.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킬리만자로 정상 근처에서 표범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표범이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지,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 표범처럼 무언가를 찾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계속 올라가려는 목적은 또 뭘까요? 가끔은 정상만을 바라보느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한 주 동안 앞만 보고 달리셨는데요. 주말 아침만큼은 조금 천천히 그렇게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좀 덥긴 하지만 창밖의 햇볕,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찾던 행복이 저기 멀리 신기루처럼 막 잡힐 듯 잡힐 듯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즐길,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이번에 새롭게 함께해 주셨어요. 후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인 수다 시작할게요. 멀리 가시면 안 돼요.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이 초복이었잖아요. 요즘 아닌 게 아니라 좀 덥기 많이 더워요. 그래도 뭐 여름이니까 더운 게 정상은 정상이죠. 여름 음식 하면 냉면, 콩국수, 이열치열, 삼계탕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죠. 매일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소중한 영양분들을 제공해 주는지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매끼 식사에서 영양분이 골고루 나눠져서 뭐 비타민 A는 어디로 가고 비타민 B는 어디로 가고 또 비타민 C는 또 어디로 가고 각 필요한 곳에 착착착 자기네들이 찾아가서 딱 채워주고 그런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먹고 싶다. 몸이 막 이걸 먹으면은 막 좀 가뿐해질 것 같고 좀 힘도 날 것 같다. 그럴 때 그 영양분을 몸이 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요 예전에는 콩국수를 절대 안 먹었거든요. 그냥 콩을 갈아서 먹는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고 콩비지는 좋은데 콩국수는 좀 멀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콩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간 안 하고 그냥 그 걸쭉한 국물에 소면이랑 돌돌 말아서 촥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입맛도 변한다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얘기하니까 콩국수 지금 되게 먹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더운 날 우리 주부님들 매번 식단 짜기 진짜 고민 많으시죠? 날 더운 날 불 앞에서 조리하기 더욱 그렇고 또 안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식구들한테 물어보죠. 아, 오늘 뭐 먹냐? 그러면 딱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아유 그냥 뭐 아무거나 대충 그냥 먹고 치우죠 이제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아무거나가 뭔데 뭐 떡볶이 먹을까? 그러면 아 무슨 떡볶이 아 그럼 뭐 국수나 좀 말아 먹을까? 그러면 아 더운 날 국수 갖고 돼요? 그러고 아니면 간단히 뭐 샌드위치나 햄버거? 그러면 아 빵은 좀 별론데 아 됐어 그냥 각자 알아서 원하는 거 먹어! 아무거나 메뉴가 불러온 다툼이죠. 그래서요 어느 식당에는 메뉴판에 아무거나 메뉴도 있대요. 아무거나 메뉴. 저는 아무거나 이 메뉴 주세요 그러는 거죠. 진짜 그 식당에서 주는 대로 먹기. 더위가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진다죠. 다음 주가 뭐예요? 아마 좀 더 가겠죠? 9월 뭐 그렇게까지? 이 더위를 조금 더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매년 여름에 그런 고민 하지 않나요? 라디오에서 혹은 뭐 유튜브에서 뭐 어디서 건강하게 여름 나기 그런 방법들이 매번 쏟아져 나오는데요. 우리 몸이 여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똑똑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름철에 우리 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네, 땀 흘리는 겁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뇌가 몸이 너무 뜨거워라고 판단을 하고 땀샘에 신호를 보냅니다. 땀이 피부 표면으로 나오고 이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몸이 시원해지게 되는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땀은 몸이 뜨거워졌을 때 체온을 낮추기 위해 작동하는 자연 냉각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몸의 자동 냉각 시스템이 몸의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땀을 흘릴수록 체내 수분도 빠져나가고 미네랄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저도 그렇고요. 알면서도 착각처럼 생각하는 게 나 물 마셨는데 계속 뭔가 마셨어요. 계속 뭔가 많이 마시기는 했어요. 물도 마셨고 아이스커피도 마셨고 뭐도 마시고 하루 종일 뭔가를 마시기는 했는데 정작 물은 그렇게 많이 마셨나? 그렇게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 몸은요 커피를 물로 계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또 여름에는 입맛이 없게 되기도 하는데요. 찬 음식만 드시기보다는 한 끼 정도는 따뜻한 국을 곁들인 식사가 좋다는군요. 차가운 음식만 계속 섭취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지친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 과일 특히 맛있잖아요.
여름 과일은 수분이 풍부해서 더위를 이겨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동지 같은 친구 같은 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에어컨입니다. 저희 사무실도요, 밖에 날씨가 더워질수록 안에는 더욱 추워요. 밖은 찜통인데 실내는 겨울.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가면 사우나.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면 몸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냉방병이라는 말도 생긴 거죠. 안과 밖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적정 체온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는군요. 그리고 잠. 이 잠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올 때 있죠. 몸은 막 너무 피곤해서 막 축축 처지고 누우면 금방 잠이 들 것 같은데 쉽사리 잠이 오지 않습니다. 더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뒤척이고요. 에어컨을 켰더니 약간 또 싸늘한 것 같아서 또 그거 끄느라고 또 깨고 또 껐더니 또 덥네? 그러니까 또 다시 키느라고 또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주무시기 한 30분 정도 전에요. 미리 좀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식사 후에 뭐 걷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약간 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계절 중에서 여름은 사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되는 계절이라는군요. 오늘도 물 많이 드시고요. 햇볕은 조금 피하시고요. 무엇보다 웃을 일 하나쯤, 내 마음의 시원한 공간 하나쯤은 꼭 만들어 놓는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거든요.

0: 정이 없어. 세상이.
1: Yeah. 2025.
0: 하하. 뭐야? 죽인 노래 하나 만들어. 키즈. 기가 막힌 노래가 나와.
1: Telepathy's the call.
0: Can you feel the vibe? Happy, happy, we're staying alive.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달의 거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에?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달에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에.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심리 퀴즈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재미난 퀴즈도 몇 개 했는데 오늘은 심리 퀴즈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나눠볼까요? 세상에 참 숫자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숫자들도 참 많아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숫자를 보고 있는데요. 시계에 있죠. 이 녹음하는 분 나타내는 그 숫자들도 있죠. 저희 스테이션 숫자도 있죠. 달력의 숫자도 있죠. 숫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숫자에 갇혀있다? 글쎄요. 그건 약간 조금 과한 표현이기는 한데 하여튼 숫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가끔 그 숫자에도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7은 행운의 숫자, 13일은 약간 뭐 불길, 8은 부자의 숫자, 그리고 4라는 숫자를 기피하기도 하고요. 과연 왜 그럴까요?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숫자들이 또 있죠. 3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숫자 이야기, Numerology, 한국말로 하면 수비학입니다. Numerology, 발음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같이 일하는 저희 외국인 친구한테 발음 교정 되게 많이 받았어요. Numerology, 지난주에 우리 심리 테스트 했다면 오늘은 Numerology입니다. 진행하는 제가 벌써 너무 흥미로운데요. Numerology, 즉 수비학이란 쉽게 말해서 숫자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와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숫자 해석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는 만물의 근원은 숫자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바벨론, 그리스에서도 숫자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우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펼쳤다고 전해집니다. 현대 과학으로 검증된 성격 분석법은 아니지만 무척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본인의 숫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뭐 점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심리학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 알아보는 본인의 성향? 뭐 그렇게 굳이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분석법은요.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본인의 생년월일이 1980년 8월 15일이라면은요. 이 숫자를 하나씩 다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고 9 더하고 8, 0, 8, 2, 5. 그 본인의 생년월일을 하나씩 숫자를 다 더해요. 그러면 숫자가 합계로 나오잖아요. 합계가 32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다시 3 더하기 2. 최종 숫자는 5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본인의 생년월일을 하나하나씩 다 더해서 나온 합계를 다시 더하는 것이 본인의 Numerology 숫자입니다. MBTI처럼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올해는 어떤 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재미삼아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숫자가 말해주는 성향과 건강운. 자, 다 계산 끝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1이 나왔다면은요, 본인의 생년월일을 다 더해서 나온 합계를 다시 더했을 때 1이 나왔다면 그분의 성향은 스포츠카 같습니다. 출발이 빨라요. 빵! 내가 하지 뭐. 내가 해결하지 뭐.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1번의 성향은 너무 피곤하죠. 본인이 다 해결해야 만족하는 스타일이니까. 잠깐 한 템포 쉬어가세요. 다음 2번. 2번은요.
에어컨 같은 성향. 주변의 온도를 잘 느낍니다. 분위기에 민감하고 사람 기분도 잘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저 사람 지금 저런 것 같다. 아, 이 사람 지금 이런 것 같다. 그거를 다 분석하고 파악해서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올 여름엔 내 컨디션 먼저 챙겨보세요. 3번. 본인의 생년월일을 다 더하고 나온 합계를 다시 더했을 때 나온 숫자가 3번이라면 여행가의 성향이 있으시네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체력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요. 체력도 챙기시고요. 새로운 것도 좋지만 쉬엄쉬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 4번은 시계의 성향입니다. 시계의 성향, 계획, 시간, 원칙. 이게 무너지면 불안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리셋,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이 안 되면 두뇌의 회로가 다시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잡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만 모든 일이 다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가끔은 무계획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5번은요. 바람이에요. 바람. 변화를 좋아합니다. 성향이 좀 3번이랑 비슷한데요.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미루어 왔던 새로운 도전, 이런 걸 하는 거를 즐깁니다. 자, 여러분의 번호가 나왔나요?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했는데요. 아직 숫자들이 더 남았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번 나왔어요. 생일을 다 더하고 합계를 더하니까 5번이 나왔어요. 크, 저는 바람의 여자인가 봅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진다 싶어서 봤더니 초복이군요, 오늘. 오늘 점심 또 저녁으로 삼계탕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체질에 따라 보양식의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사람의 체질을 소양, 소음, 태음, 태양인으로 구분을 하죠. 예를 들면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이면 기운 자체가 찬 성분으로 알려진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해삼, 전복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음식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따라서 약하다는 소음인은 네, 삼계탕처럼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효과적이겠죠. 특히 여름철이라고 해도 찬 음식이나 냉방에 오래 노출되면 소화 불량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들은 특히 여름철에 먹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음인은요, 대사 기능이 비교적 느리다고 하죠. 그래서 소고기, 곰탕, 율무같이 담백한 식단과 함께 또 꾸준한 운동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로 구별이 되는데요. 그래서 메밀이나 문어, 포도 같은 찬 성질의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하죠. 사실 한의학에서는 개개인별로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체크해서 세세하게 체질을 나누곤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면 자신과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보양식이라고 무조건 챙겨 먹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질 또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요, 출산 직후같이 체력 회복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사실 체질보다는 회복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뭐 백숙에 문어나 전복을 곁들인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0: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 원오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2: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오웨이 골프.
2: 지금 원오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오웨이골프.com.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아주 흥미로운 수비학, 뉴메럴러지 나누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하나씩 더하고 나온 합계를 다시 더해서 나온 숫자가 본인의 뉴메럴러지 숫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알아봤는데요. 1번은 스포츠카형, 부릉부릉부릉부릉 돌진형,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만족하는 형, 한 템포 쉬어가시라고 말씀드렸죠. 2번은 에어컨형, 주변 온도를 잘 느끼고요. 주변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여름엔 내 컨디션 먼저, 나의 에어컨 먼저 챙기시는 지혜 필요합니다. 3번 여행가. 아, 집에만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해. 덥기는 하지만 밖에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뛰쳐나가야지. 쉬엄쉬엄 여행 즐기시면 됩니다. 4번 시계입니다. 계획, 시간, 원칙, 이게 무너지면 불안해요.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안 풀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무계획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5번 바람의 성향, 변화를 좋아하고요. 미루어 왔던 새로운 도전,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6번. 그러면 6번부터는 또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6번. 6번은 엄마 같은 숫자입니다. 가족을 먼저 챙겨요. 본인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아니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본인을 먼저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7번. 7번의 숫자가 나온 성향은요. 철학자.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겠죠?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피곤해요. 머리를 좀 비우면서요. 시원한 음악도 들어보시고요. 위크엔드 수다 꼭 같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를 맑게 비워주는 습관. 8번의 숫자가 나오셨나요? CEO. 일, 목표, 성과. 그런데 휴가를 가서도 이메일 등 업무를 본다면 그건 휴가가 아니죠? 조금 쉬세요. 9번. 따뜻한 분. 정이 아주 많아요.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명한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뉴머럴러지 살짝 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정말 살짝. 본인이 좋아하는 숫자 하나씩 있으시죠?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2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27. 이게 뭐 10, 15, 30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도 아닌데 27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숫자가 근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이 27이라는 숫자가 저랑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각 세일즈 코드가 있거든요. 제가 27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었을 수도 있어요. 저랑 항상 같이 있는 번호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녹음실에서 뭔가를 작업을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할 때 27이라는 숫자를 써야 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살짝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렇게 본인한테 붙어 다니는 숫자를 좋아하게 되나 봐요. 운명의 숫자인가? 근데 27을 또 더하면 9가 된단 말이에요. 9. 9번은 따뜻한 사람. 정이 많고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 저 좀 그렇거든요. 잘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픽업하러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4시까지 너를 픽업하러 갈게. 그랬는데 제가 퇴근하고 나서려고 하니까 제 동료가 잠깐 저 앞에만 좀 드롭오프 해달라고. 근데 거기가 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저는 그 사람 드롭오프 하고 또 다른 친구를 픽업하러 가면 시간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날따라 안 됐던 거죠. 그날따라 아마 차가 막혔나 하여튼 그랬어요. 무슨 공사를 해서 뭐 돌았어야 됐나 하여튼 그래서 잠깐 드롭오프를 한다는 게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친구를 픽업하러 가야 하는 그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는 또 다른 선약이 있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못해줄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거절을 깔끔하게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9번 성향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맞아요. 때로는 현명한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더라고요. 오늘 숫자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숫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한 131번쯤 크게 웃으실 거죠? 그리고 오늘 한 5번쯤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 하실 거죠? 진짜 인생을 바꾸는 숫자는 내가 매일 만드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요, 건강이라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머럴러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로빈과 함께 생각해보는 명언 시간입니다. 우리가 꼭 읽어야 할 탈무드 명언 7가지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다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 세 번째,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해라. 네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여섯 번째, 강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억누를 수 있고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꼭 읽어야 할 탈무드 명언 7가지였습니다.

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너무 아쉽지만요.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 나눠봤죠. 숫자에 담긴 재미있는 의미, 뉴메럴러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의 명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돌아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숫자 속에서 살아가죠. 시간을 보고 날짜를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나의 나이를 세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숫자는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달력에 적힌 숫자도 아니고요,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도 아니고요, 내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행복의 숫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탈무드의 지혜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우리 본인 각자 자신부터 잘 챙겨보자고요. 저는요, 좀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녁에 잘 때 제 배를 막 문질문질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심장아 고마워, 폐아 고마워, 장아 고마워. 딱히 별 속 썩이지 말고 앞으로 조금만 더 잘 부탁한다. 나의 모든 장기들아 고마워, 너희들의 수고가 너무 고마워. 막 그러거든요. 좀 웃으시라고 한마디 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탈무드의 지혜와 어울리는 문장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찾아온다. 오늘 하루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물 꼭 챙겨 드시고요. 햇볕은 조금 피하시고요. 무엇보다 많이 웃으시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도요, 더 재밌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로빈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차차! 위크엔드 수다 도와주시는 분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브랜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후원해주시는 업체들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행복한 주말, 많이 웃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0: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오늘은 감기와 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기는요, 잠을 적게 자고 또 과로하고 지쳐 있을 때 잘 걸립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상처나고 고장난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플 때 잠 한 잠 푹 자고 나면 좋아지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잠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감기를 예방하려면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밤새 인터넷 하냐고 혹은 게임을 하시느라고 자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또 달고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가공식품도 감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요, 우리의 몸에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만듭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피하고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각종 채소, 해조류들을 충분히 먹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위를 잘 타고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인삼이나 생강, 계피로 차를 끓여서 마시면 감기 예방에 참 좋습니다. 감기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감기를 일으키는 나쁜 기운을 피해야 됩니다. 감기는요, 전염성이 있으므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또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이 모인 곳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최고의 감기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감기를 다스리려면 역시 뜸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요, 뜸은 우리 몸의 면역을 키워주는 그러한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요, 우리가 침과 뜸과 한약이라는 이러한 치료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다면 물론 푹 쉬고 또 약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따뜻한 생강차로 몸에 재충전의 기회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요 작은 실등 같은 걸로 몸의 면역 반응을 일으켜오면 참 좋습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의 주말을 함께하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DJ 케빈 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더운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LA는 어느새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 거리에는 조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겠네요. 강아지와 산책하는 가족들, 그리고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고민하는 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일과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이 시간 아직도 침대에서 5분만 더를 외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토요일은 빨리 살아야 하는 날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되는 날이니까요. 오늘 2시간 동안은 잠시 셀폰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복잡했던 머릿속도 내려놓고요. 좋은 음악과 90년대 추억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노래에는 시간이 저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 우리 애청자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지금 출발합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첫 곡입니다. 김건모가 부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이별.

지금 들려드린 곡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아, 첫 곡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90년대 이런 노래들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감동을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조용히 이야기하던 노래하는데 듣고 있으면 아 그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LA에 오래 살다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보다 좀 더 시간이 빨리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중에 정신없이 일하고 운전하고 또 아이들 챙기고 그 사이에 또 장도 봐야 되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달,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에 들려드리는 음악은요. 시간을 잠깐 예전으로 되돌려주는 것 같아요. 한 곡이 들려질 때마다 어떤 곡은 199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곡은 200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때는 또 1980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짤막하게 시간을 되돌아보는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곡 이승환이 부릅니다. 제목은 화려하지 않은 고백.

0: And we're live on...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1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2: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지금 들려드린 곡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혹시 고백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뭐 문자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요. 또 영통으로도 하지만 그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중전화 북스 앞에서 동전 몇 개를 들고 서 있었던 기억.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뛰고요. 혹시 부모님이 받으면 끊어버리고 또는 친구 시켜서 대신 전화해보라고 하고요.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지만 그 설렘만큼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시절의 두근거림을 잠시 꺼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참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하죠. 나이가 들어도 마음속에는 늘 20살, 20살 어린 그때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거울을 보면 세월이 보이는데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은 다시 청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토요일 아침에는 무거운 이야기보다 조금은 가볍게 웃고 조금은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가족들과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집안 분위기까지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오늘 주말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익스가 부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익스의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우리 티켈님 이 익스 부탁합니다 맞죠? 계속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곡을 조성모의 투 헤븐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훨씬 이 부탁합니다 노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요 우리 1990년대의 가장 그 음악의 모토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사실 조성모 씨가 처음 이 투 헤븐으로 뮤직비디오를 완전히 히트시켰잖아요. 그때 당시에 뮤직비디오는요 한 편의 영화 같았고 노래가 나오기만 하면 진짜 거리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또 요즘에는 뮤직비디오가 조금은 약해진 것 같아요.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음반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던 낭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튼 하나를 누르면요 정말 수천 곡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만큼은 한 곡을 오래 아끼고 사랑했던 기억들이 더 소중하고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요 가끔 뭐 이렇게 주말에 부부들끼리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좀 바람 쐬러 갈까? 아니면 가기 전에 코스코 좀 들를까?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 여기 댓글에 코스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바닷가 좀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대화가 오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날은요 어디를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요 셀폰에 있는 화면보다 우리 가족의 얼굴 또 옆 사람의 얼굴을 더 많이 바라보는 그런 토요일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명곡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김현식 님이 부릅니다. 제목은 내 사랑 내 곁에.

캐비넷 토이드 조화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방 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외에 처리해 드리는 리에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전문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이스 정인스 코치 멍구러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오늘 댓글에 불이 나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즘에 주말 아침에 올 때마다 힘이 납니다. 사실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뭐 많은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유튜브에 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좀처럼 없었거든요. 근데 한두달 전부터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니까 제가 토요일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라디오 방송이 굉장히 열악해요. 토요일 날 제가 문을 열고 스튜디오에 불을 켜고 제가 장비를 다 셋업을 한 다음에 우리 애청자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도 제가 올리고 광고도 올리고 중간에 협찬사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혼자 진행을 하다 보면 또뭐 자잘한 에피소드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도 바로바로 틀어드릴 수 있고 또 즉석에서 제가 예정했던 멘트가 아닌 다른 멘트를 또할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끔 전 인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멀리 미국에서까지 와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인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유학으로 왔다가 정착하신 분, 가족을 위해서 아예 이민을 결심하고 오신 분, 또 새로운 꿈을 찾아오신 분. 각자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요, 이 주말 아침 방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속도를 좀 늦추고요. 나도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말이죠. 혹시 오늘도 내 자신에게 정말 엄격했던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좀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수고 많이 했다. 이번 주도 잘 버텼으니 다음 주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 말은 누구보다 우리 애청자분들 마음속에 꼭 드려야 할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권진원이 부릅니다. 제목은 살다 보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5: 좀 전에 들려드린 곡 권진원의 살다 보면 우리 TK4EVER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보신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는요, 손만 스쳐도 심장이 뛰고 막 두근거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바쁜 일상 속에서 손을 잡는 일조차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마트에서 카트를 함께 미는 것, 함께 음악을 듣는 것, 주말 아침 커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오래된 인연이 되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거겠죠. 이제 창밖에 햇살도 조금씩 더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주말을 즐기러 나가는 차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운전 중이시라면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도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게 즐겨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음악은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게 해주진 않지만 그 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캐빈의 토요일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에이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의 협찬이었습니다. 같은 토요일인데도 말이죠. 오전 10시가 지난 이런 시간쯤 되면 평일과 느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평일 이때는 막 하루를 막 시작하고 긴장된 오전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이 시간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것 같거든요. 아침도 좀 먹었을 수 있고요. 커피도 한잔 드셨을 수 있고 또 어디로 좀 놀러 갈까? 좀 무슨 쇼핑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LA 하늘 참 예쁩니다. 밖에 나가셔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햇살은 따사롭고요. 창문을 열면 시원하진 않지만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여름 한가운데에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 오늘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아무런 계획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계획이 없는 하루가요. 가장 좋은 휴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진은 빛을 발해도 추억은 이상하게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노래 한 곡은요.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죠. 그런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우리의 영원한 오빠 이문세의 소녀였습니다. 아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게요. 늘 응원해주는 우리 비비안님 그 다음에 TKR2081님 그 다음에 TK4EVER님 와 아주 그냥 댓글을 꽉꽉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노래를 고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노래를 제대로 고르지 못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대본을 쓰기도 어렵고 또 노래를 잘못 고르면 그날 또 이 분위기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우리 아 정말 우리 TKR님 뭐 비비아님 아 그 다음에 우리 새로 들어오신 우리 TK4EVER님 아 정말 선곡들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미리 선곡해놓은 곡들이 좀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좋은 곡들 지금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잊지 않고 꽉꽉 채워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공감하실 이야기를 한번 제가 꺼내볼까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에 친구를 만나려면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 곧 보자 이런 한마디면 됐는데 여기에서는 만나려면 날짜도 맞춰야 되고 어디에서 만나야 할 장소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운전 시간까지 또 요즘에는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그런 시간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만남의 중요한 사람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인연을 만들어가는 게 더더욱더 제가 보기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인연을 계속 오래 이어가는 것, 우리가 타지에 이렇게 와 있지만 그래도 미국 생활에서 이런 사소한 것들 또 소소한 것들이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주변에도 그런 친구 한두 분쯤은 있으신 거죠?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나는 것처럼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웃음 코드가 아직 똑같은 사람. 저도 그런 친구 같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LA 시간 10시 50분 21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요 특별한 게스트분들과 토요 초대석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라인 댄스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 먼저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When emergency strikes, first respond. 김충희 테너님이 부릅니다. 제목은 강 건너 봄이 오듯.

0: If you're thinking of going back to school.
1: Lemonpop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8: 수영도?
2: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 특별한 만남 힐링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 애청자분들의 주말을 더 신나고 행복해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나는 시간을 만들어드릴까 하는데요. 무대만 서면 모두 친구가 되고 음악만 나오면 저절로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LA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라인댄스 초대 손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라인댄스의 가장 큰 매력은요, 잘 추고 못 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시작했지만 어느새 친구가 생기고 운동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무엇보다 음악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요,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대성공입니다. 오늘은 라인댄스 이야기,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 그리고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신나는 음악까지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 볼륨도 조금 올려주시고 어깨도 한번 들썩여보시고 미소도 준비해 주십시오. 토요일 오전 11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 한 곡,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은 첫 곡, 들을 수도 신나고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어떤 노래일까요? 라인댄스 하면 떠오르는 노래, 서른도가 부릅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0: with diamond weave textures.
1: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케빈의 토요 초대석. 안녕하세요. 제가 일부 말미에 광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미모의 여성 게스트 두 분을 앞에 모셨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JJ 라인댄스 제니 김, 네네. 강사 제니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또 같이 나오신 분.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JJ 라인댄스 제니 선생님을 돕고 있는 조교 샤론 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0: 네. 위치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셨네요.
1: 네.
0: 좀 더 높은 위치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1: 저는 강사고요.
0: 네네.
1: 이제 가리키는 일을 하고,
0: 네네.
1: 이제 우리 샤론님은 조교로서 이제 저의 어시스턴트 티처라고.
0: 아, 좋게 얘기하면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네요.
1: 네네. 네,
0: 좋습니다. 아, 전 사실 제가 이제 그 문자로만 저희가 이제 인사를 네. 나눴기 때문에 어떤 네. 분이 나오시는지
1: 네네.
0: 당연히 라인 댄스니까
1: 네.
0: 미모의 여성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제 네. 예상이 맞았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네네. 아, 그래가지고 사실 좀 전에요.
1: 네.
0: 일부 마지막에 어떤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1: 네.
0: 그분이 저는 오늘 초대손님인 줄 알고.
1: 아.
0: 네. 그분도 굉장히 미모신데
1: 네.
0: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아, 이분이 강사님이신가.
1: 아.
0: 사실 걱정을 했는데 아니셨습니다. 다행히도.
1: 네.
0: 토요일 날은 사실 제가 문을 열고
1: 네.
0: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오픈하고 이렇게.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1: 네네.
0: 처음에는 방송국인데 왜 이렇게 썰렁하나 하시는데 토요일은 직원들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여기 방송 오늘 하는 날이 맞나 싶으실 때도 있는데
1: 아.
0: 아, 오늘은 확실하게 방송이 맞고요.
1: 네.
0: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1: 네.
0: 지금 유튜브도 시청하고 계시고요.
1: 네네.
0: 사실 이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애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1: 네.
0: 광고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1: 네, 알겠습니다.
0: 뭐 광고보다도 또 좋은 어떻게 보면 이런 라인 댄스를 알려주시는 거니까
1: 그쵸, 네.
0: 아주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제니 강사님은
1: 네.
0: 얼마나 라인 댄스를 하셨나요?
1: 저는 지금 아마 횟수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우리 셰로님은요?
2: 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제가 보기에는 30년, 20년 돼 보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
1: 네.
0: 라인 댄스를 했는데 난 이게 참 좋더라.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0: 네네.
1: 일단 좋은 게 너무 많죠.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일단 운동에 너무 좋고요.
0: 네네.
1: 일단 여자분들이라 하면
0: 네.
1: 몸의 밸런스 내지는 아, 몸이
0: 그래요?
1: 좀 이뻐졌으면
0: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대본하고도 매치가 되니까
1: 네.
0: 아, 그러면 처음부터 강사는 안 하셨을 거고
1: 그쵸.
0: 처음에는 입문을 하셨을 텐데
1: 네.
0: 그러다가 강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제가 그 타주에서 왔어요.
0: 아, 그 전화번호가 네. 시카고 네. 번호더라고요.
1: 맞아요.
0: 맞죠?
1: 네.
0: 네, 그래가지고
1: 네, 네, 타주에서 네. 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시니어 센터 이런 데에서
0: 네네.
1: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고조무용도 한 1년 배우고 하면서 라인 댄스도 가리키게 되고
0: 네네.
1: 고조무용도 가리키게 됐었어요.
0: 아,
1: 본의 아니게.
0: 그래요? 예.
1: 네. 근데 저는 원래 직업이 음악과라서
0: 아,
1: 네.
0: 약간 예능하신 것 같아요.
1: 네.
0: 네네.
1: 그래서 그 춤추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0: 그래요.
1: 네.
0: 자, 여기까지.
1: 여기까지.
0: 자, 우리 시로님은 이제 뭐 2년 됐다고 하시는데
2: 네.
0: 하시면서 나는 뭐가 좋았다? 뭐 살짝.
2: 저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0: 네네.
2: 제가 되게 몸치였어요.
0: 아.
2: 근데 어디 여행을 가면 크루즈를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면 이렇게 즐길 수가
0: 아.
2: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리듬을 좀 타야 되는데
0: 네네.
2: 너무 안 되니까
0: 아.
2: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라인 댄스를 배우고 나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 파티 이런 데서 춤도 좀 리듬을 타니까 아. 춤도 좀 추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면 우리 셰로님은 몸체 탈출 하신 건가요?
2: 네, 조금은.
0: 아, 제 질문에 있습니다.
2: 네.
0: 그래가지고 몸체는 어떻게 탈출하는가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1: 네.
0: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 제니 강사님께서
1: 네.
0: 라인 댄스는 무엇이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1: 라인 댄스는 이해하기 쉽게 네. 네, 이제 저희가 줄을 서요. 일단
0: 아, 줄을 네, 서는군요.
1: 파트너가 없어도 되는 춤이라서
0: 아, 아쉽네요. 네,
1: 아쉽죠. 네. 네. 그렇지만 혼자가 편한 게 많죠.
0: 아,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1: 네, 네. 줄을 서서 이제 정해진 안무를 가지고 사면을 도는 춤이에요. 네.
0: 그러니까요. 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라인 댄스를 살짝 무슨 어떤 그 모임에서 네네. 제가 이렇게 발표회를 해야 되는 건데 네. 한 두 달 동안 배운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1: 아.
0: 와 근데 이게 뭐 처음에는 이제 다리만 움직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상체도 움직여야 그쵸?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방으로 움직이잖아요.
1: 네,
0: 어느 순간 저만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뭐 이럴 때도 있어가지고
1: 네,
0: 아마 그것도 질문을 할 텐데.
1: 네.
0: 자 우리 샤론 우리 조교님은
2: 네.
0: 자 내가 2년 동안 배운 라인 댄스는 이거 같다. 무엇 같으십니까? 질문지 없습니다.
2: 아, 저게 갑자기 질문이 확 들어오셔가지고
0: 네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청자분들은.
2: 네네. 네네. 아, 그래요? 힐링?
0: 아, 힐링 좋다.
2: 네. 네네. 네. 내 삶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
0: 아, 그래요?
2: 네. 네.
0: 그럼 일주일에 뭐 몇 번 정도 이렇게 스케줄이 있나요?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1: 저희가 클래스가 많아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뉴커머
0: 네네.
1: 입문하시는 분들 왕초보반이 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이제 거기서 조금 하시면 익숙해지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초보로 가세요.
0: 아, 왕초보 있고 초보가 있고.
1: 초보가 있어요, 네.
0: 창피하네요.
1: 조금, 근데 이제 너무 몰라서 시작하는 아, 것보다는 네네. 이제 기초적으로 베이직이 중요하잖아요.
0: 예, 예. 네, 그거를 왕초 말고 병아리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1: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네네.
0: 네네.
1: 그래서 주로 뉴커머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0: 아,
1: 하고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초중급, 중고급 이렇게 아, 나뉘어요.
0: 그래요?
1: 네.
0: 회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1: 지금 저희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0: 꽤 많네요.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1: 네.
0: 라인댄스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춤인가요?
1: 라인댄스는 미국의
0: 네.
1: 남부 서부에서 이제 그 남자들이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0: 네.
1: 선술집 같은 데서 가볍게 춤을 추면서 유래가
0: 네네.
1: 됐어요.
0: 네.
1: 네. 농부들도 이제 즐겁게 여가로 그 즐기던 춤이었고요.
0: 그러니까 피로를 푸는
1: 네,
0: 그런
1: 그렇죠.
0: 그런
1: 간단한
0: 네네.
1: 그런 네. 근데 이제 그게 1970년대 80년대에서 이제 뭐 TV나 댄스 뭐 대회나 이런 데서 이제 점점 더 이게 현대 라인 댄스로 변모하게 된
0: 와,
1: 거죠.
0: 아니 제가 사실 인터뷰를 꽤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1: 네.
0: 되게 처음에 오시면
1: 네.
0: 뭐 본인 전화기를 보신다든지
1: 네.
0: 아니면 이렇게 아예 프린트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읽으세요.
1: 네.
0: 근데 방송에 네. 많이 나오셨나 봐요.
1: 좀 나왔죠.
0: 근데 굉장히 처음에는 네. 저 못할 것 같아라는 표정이었는데
1: 아, 그랬나요?
0: 아주 뭐 지금 네. 마이크를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아 좋습니다.
1: 네.
0: 제가 귀도 되게 잘 들리거든요.
1: 네.
0: 근데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우리
1: 네.
0: 애청자분들이 듣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네.
0: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라인 댄스와 음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1: 일단은 음악을 통해서 그 스텝이
0: 네네.
1: 이렇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음악에 따라서 그 분위기나 템포나 이런 거에 따라서
0: 네네.
1: 그 안무가 같은 안무라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분위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본 스텝을 가지고
0: 네.
1: 여러 안무를 통해서 음악과 맞출 때 리듬을 살릴 수 있고
0: 네네.
1: 몸으로 음악을 즐겨줄 수 있는
0: 네.
1: 아주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0: 지금 여기 알려주신 거 보면
1: 네.
0: 뭐 예전에는 컨트리 음악이 중심이었지만
1: 맞아요.
0: 지금은 팝, 댄스, 뮤지컬,
1: 네.
0: 라틴, 힙합, 케이팝,
1: 네.
0: 트로트까지
1: 네.
0: 뭐 장르 불문이네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1: 맞아요.
0: 젊은 친구들이나
1: 네.
0: 다 즐겁게 자기가 원하는 음악에 맞춰서
1: 네.
0: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럼 우리 쉐론 조교님은
2: 네.
0: 나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잖아요.
2: 네.
0: 난 이건 자신 있다. 이런 쪽 음악이 나오면 나는 정말 좋다.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트로트죠.
0: 아 역시. 역시. 자
1: 네.
0: 그러면
1: 네.
0: 이제 오시는 회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회원분들은 어떤 음악이 나올 때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뭐라고 하나 좀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렇게
1: 네.
0: 얘기하시나요?
1: 각 분야마다 장르마다
0: 네네.
1: 특징이 있어서 좋은 안무를 가지고 한다면 다 재밌어 하시는데
0: 네네.
1: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라틴 쪽을 좋아하세요.
0: 아, 네. 라틴 댄스가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1: 흔해적
0: 좀
1: 거리죠.
0: 아, 흔해적. 아, 네. 표현이.
1: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라틴 댄서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여자의 곡선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춤이잖아요.
0: 아니 지금 딱 강사님 들어올 때 라인이 좋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 역시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그 춤이나 무용을 네. 하시는 게 티가 나요.
1: 아, 네, 네.
0: 근데 강사분이 감사합니다. 뚱뚱하시거나 네. 라인이 안 좋으시면 네. 라인 댄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근데 네.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강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런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네, 네. 몸매도 완성이 되신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인 댄스를 하시면 다 그렇게 됩니다.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조금 더 네. 하나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자, 그럼 여러 가지 음악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0: 그 음악에 따라 춤이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1: 네네.
0: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장르가 네. 뭐 스테이지,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네네. 조금 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아. 표현해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스텝은 베이직으로 쓰지만
0: 네네.
1: 그리고 뭐 힙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율동이 조금 더 과감하게 나와야
0: 아,
1: 되는 부분들이
0: 그래요?
1: 있고요.
0: 네네.
1: 라틴은 이제 큐반 스타일이니까
0: 네네.
1: 그 베이직을 해놓으면 또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아.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0: 자, 우리 쉐로운 조교님께 묻겠습니다.
2: 네.
0: 라인 댄스를 하시다가
2: 네.
0: 좀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뭐가 있을까요? 준비하십시오.
1: 네.
2: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0: 네네. 이건 정말 야 이건 노래를 떠는 빵 터졌다. 뭐 흔하게 얘기해서 뭐 어떤 분들이 뭐 옷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노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했던 음악은 이런 쪽인데 너무 네. 말도 안 되는 음악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는 이런 쪽의 댄스를 알려드리면 되게 라인 댄스와 맞겠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반대쪽으로 맞더라. 뭐 예를 든다 뭐 그런 거 뭐 없을까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이면 네. 다들 질문하시는 게 옷은 어떻게 입어요? 이런 질문을
0: 진짜?
1: 많이 하세요.
0: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1: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니까 오실 네네. 때부터 그렇게 입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0: 네.
1: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난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0: 그래요.
1: 오셔가지고 저는 저런 옷 절대 안 입을 거예요.
0: 처음에 우리 단호하게.
1: 네.
0: 그럼 되게 처음에 어떤 옷을 입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1: 그냥
0: 하시나요?
1: 그냥 우리 편한 뭐 레깅스나 이렇게
0: 예.
1: 운동하기 좋은 그런
0: 네네.
1: 평상복을 입는데 이제 보통 하시는 분들은 그 라인 댄스가 있는 옷들이 있어요. 좀 동작을 좀
0: 비싼가요?
1: 화려하게.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그러나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마존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0: 예.
1: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요.
0: 네네.
1: 그리고 집에 있는 옷 가지고 활용도 할 수 있고요.
0: 그래요.
1: 네. 근데 조금 더 블링블링 하다는 거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이래서 못하겠어요 라는 분들이 계셔서
0: 네네.
1: 옷은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달 만에 입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옷을.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입다 보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음악에 취하실 수도 있고 또 분위기가
1: 네. 왜냐하면 입고 추니까 또 더 좋거든요.
0: 맞아요.
1: 예뻐 보이기도 하고
0: 골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골프를 못 치니까
1: 네.
0: 대충 입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1: 네네.
0: 나오신 분들이 너무 다들 막 좀 예쁘고 멋있게 입고 나오시니까
1: 네네.
0: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골프장에 가서 연습을 안 하시고
1: 네.
0: 샵에 가서 일단 옷부터 구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일단은 저는 뭐든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 맞아요.
0: 자신감이 생기니까
1: 맞아요.
0: 뭐라도 내가 보기엔 이렇게 내가 입고 준비를 했는데
1: 네.
0: 잘해야지라는
1: 네.
0: 생각이 들지 않을까
1: 맞아요.
0: 싶어서
1: 네.
0: 집에 가셔서도 혼자 연습하시고
1: 네, 맞아요.
0: 또 남아서도 내가 더 안 되는
1: 네.
0: 걸 막 연습하려고 하시고
1: 네.
0: 우리 쉐론 강사님은 그러면 어떤 컬러의 옷을 내가 입을 때 제일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2: 어떤 컬러요?
0: 네네.
2: 색깔요?
0: 네네.
2: 저는 핑크.
0: 아, 핑크.
2: 네.
0: 아, 저는 레드를 생각했는데. 핑크.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를 살짝 마감할 텐데요.
1: 네네.
0: 이 전화번호를 꼭 알려드리는 게 마지막에
1: 네.
0: 알려드리면 중간에
1: 맞아요.
0: 듣다가 못 듣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전화번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 번호는 847-971-1286입니다.
0: 네. 한 번 더.
1: 847-971-1286.
0: 좋습니다.
1: 네.
0: 전화번호가 847-971-1286. 847-1286 네. 죄송합니다.
1: 괜찮습니다.
0: 847-1286번이니까요.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노래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라인 댄스 하면 생각나는 곡을 제가 한번 골라봤거든요. 김현정 러브로입니다. 아모르 파티.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자, 오늘 특별한 순서 토요 초대석에서 우리 JJ 라인텐스 팀의 제니님, 강사님, 샤론 황님, 우리 조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우리 긴급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부부분들이 오실 때도 있어요?
1: 주로 혼자
0: 아, 혼자
1: 오세요.
0: 오세요. 혹시 혼자 오셔서 뭐 춤도 배우고 또 이렇게 또잘 사귀시는 분들도 있나요?
1: 저희가 현재는
0: 네.
1: 여자분들만 많이 참석을 하세요.
0: 아, 그래요?
1: 남자분들을 안 받는 건 아닌데
0: 아, 그래요?
1: 몇분 오셨었어요.
0: 아,
1: 근데
0: 예.
1: 이제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0: 아, 그래요?
1: 쑥스러우셨는지 안 오세요.
0: 저도 가볼까 했는데 못
1: 근데
0: 가겠는데요?
1: 제 생각에는
0: 네.
1: 오셔도 좋겠어요.
0: 아,
1: 네, 좀
0: 그래요?
1: 오셨으면 좋겠어요.
0: 안
1: 네,
0: 받으시는 건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아,
1: 열려
0: 또.
1: 있어요.
0: 혹시 또 몸치라 무슨 뭐 미리 테스트를 해보거나 그러시는 건
1: 아이,
0: 아니죠?
1: 전혀 아니에요.
0: 아, 예. 아니, 사실 저도 이제 심각한 몸치여가지고, 제가 그 입만 발달했어요, 위쪽만. 이쪽만 발달하다 보니까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근데 하면 또 열심히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라구나 우즈에서 그 라인댄스 팀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코치를 받았는데, 아, 넌안될것 같다. 근데 한 3주 만에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기록에 남겨야겠다. 너도 될수 있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질문 제가 해 놓은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JJ 라인 댄스의 특징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1: 네, 저희 JJ 라인 댄스는요, 그 운동과 댄스와
0: 네.
1: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0: 아, 퍼포먼스를 한다.
1: 무대
0: 네네.
1: 중심의
0: 네.
1: 클래스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0: 네네.
1: 이제 저희가 배워서 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0: 네.
1: 우리에게도 성취감도
0: 아,
1: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자신감도
0: 네네.
1: 생기고 또 우리 이제 중년 이후에는 그런 팀이 그런 게 별로
0: 즐거움이 없죠.
1: 없잖아요.
0: 그냥 맞아요. 네.
1: 근데 이제 그런 걸 발표하기 전에 과정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는 또 너무나도 즐거운 나만의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두번 정도 저희가 쇼케이스를 합니다.
0: 어디서 하나요?
1: 저희 스튜디오에서
0: 아,
1: 해요.
0: 그러면 이제 그 초대 손님을 불러놓고,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 10일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0: 아,
1: 있어요.
0: 9월 10일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1: 얼마 안
0: 아,
1: 남았어요.
0: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는 언제 공연이 있었나요, 우리 조교님?
2: 3월 달에.
0: 3월 달에. 그때는 좀 어땠습니까?
2: 그때는 이제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했거든요.
0: 네네.
2: 반응들이 너무 뜨거웠어요.
0: 그러면 여러 가지 곡들이 계속 움직이고 또 댄스도 바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면 되게 그 퍼포먼스는 몇분 정도 진행이 되나요?
1: 그러니까 이제 반 클래스가 지금 네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기
0: 어, 네네.
1: 때문에 주로 이제 한 곡씩은 저희가 이제 레벨대로 들어가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섹션을 한 3개, 4개로 나눠요. 뭐
0: 네.
1: 큐반이든 뭐
0: 네네.
1: 힙합이든 뭐 이런
0: 어.
1: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도 한네 섹션으로 나눠서
0: 네.
1: 할것 같아요. 그러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0: 와, 그래요?
1: 네.
0: 팀은 바뀌겠지만 1시간 이상의 퍼포먼스가 계속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와, 그럼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즐겁겠네요.
1: 즐거우실 거예요.
0: 오셔서 또 회원이 되시는 분도
1: 그럼요.
0: 아, 일거양득이네요. 공연도 보여드리는 재미, 또 오셔서 아,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또 그런 즐거움도 생기고.
1: 맞아요.
0: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1: 위치는 그 올림픽에
0: 네.
1: 그 박해영 산부인과 건물이 있어요.
0: 저희가 죄송해요. 산부인과를 몰라요. 그러니까
1: 산부인과 건물 2층에
0: 네네.
1: 저희가 거기가 원래는
0: 네.
1: 그 고전무용 그
0: 아,
1: 연구소였어요.
0: 그래요.
1: 근데 이제 커뮤니티로 이게
0: 네네네.
1: 변하면서 저희가 거기를 1월 달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0: 네네네.
1: 장소 너무 훌륭합니다.
0: 그 장소를 알겠는데 산부인과는 모르니까 그 위치를 이렇게 어디하고 어디다.
1: 올림픽하고
0: 네.
1: 거기가 놀튼
0: 아,
1: 쪽인 것
0: 놀트니까
1: 같아요.
0: 약간 웨스트 쪽에 있네요. 아, 그래요.
1: 조선갈비
0: 아,
1: 그쪽 라인에요.
0: 조선갈비 라인 쪽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우리 여성분들과 얘기를 하면 모르는 장소를 계속 얘기하세요. 어디 산부인과인데 그 은행이 있고요. 그 은행을 몰라요,
1: 맞아.
0: 일단. 놀튼과 올림픽 사이좋게 된다. 아, 그러면 네. 거기가 약간 좀 조용하잖아요. 동네 자체가. 네. 파킹도 네. 편하겠네요.
1: 파킹, 그 스트릿 파킹 하시긴 하지만 네네. 많아요.
0: 아, 자리가 네. 많고. 네. 왜냐하면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인타운보다 약간 웨스트쪽에 있으니까 네네. 훨씬 파킹이 편한 것 같고. 네. 아,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라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러면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좀 좋은 얘기 또는 네네. 아니면 아, 이거 정말 하면 진짜 괜찮다라는 멘트를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삶의 활력이 진짜 찾아질 수 있어요.
0: 삶의 활력이
1: 네,
0: 올라간다.
1: 진짜로. 네네. 그리고 힐링도 되고 또 몸치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이거는 스텝을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치랑은 상관이 없이 배워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운동도 필요하고 네. 이 나이에 그리고 또 어떤 삶의 기쁨도 찾아야 되고 근데 그러기에 너무 적합하고 훌륭한 댄스이자 운동이자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0: 혹시 우리 제가 우리 셰로님께 여쭤볼게요.
2: 네.
0: 처음에는 진짜 몸치였어요.
2: 네.
0: 근데 어느 순간 확 이분이 발전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0: 그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2: 그때는 처음에는 정말 저분이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0: 아, 그러니까요. 속으로 예, 예, 예. 될까?
2: 안 될 것 같은데. 예,
0: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2: 네,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0: 네, 네, 네.
2: 근데 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딱 지나니까
0: 네, 네.
2: 너무 잘하세요.
0: 와.
2: 그 본인이 힐링이 되니까 집에 가서 네, 연습을 또 아, 하고 오세요.
0: 진짜.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이 가외로
2: 네.
0: 알아서 연습을 해서 오시는 네. 그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2: 네,
0: 그죠?
2: 네.
0: 와, 혹시 그러면 우리 기억에 남는 회원이 있다면 또 아니면 있었다면
2: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암 수술을 하셨어요.
0: 아,
2: 근데
0: 그래요?
2: 이제 집에서 이제 계속 몸도 안 좋으시고 네. 기분도 다운도 되고 우울증도 오시고
0: 네네.
2: 이제 어떤 지인 소개로 저희 라인 댄스를 하게 됐는데
0: 네네.
2: 이제 처음에는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그냥 천천히 하시다가 이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0: 네.
2: 생활의 활력소가 되셔가지고 우울증도 사라지시고
0: 네네.
2: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0: 와, 그래요.
2: 네, 그런 분이 계셨어요.
0: 와, 진짜 어떻게 보면 건강도 얻고
2: 네.
0: 또 어떻게 보면 삶의 활력도 네네. 늘어나시고
2: 네.
0: 아, 좀 너무 좋네요.
2: 네.
0: 자, 그러면 좀 이제 결론이 돼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좀 우리 제니 강사님께서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1: 네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 네.
1: 언제든지 찾아주시고요. 또 이제 오셔서 하시는 걸 보시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네.
1: 한 달만 쭉 해보시면
0: 아.
1: 정말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자 춤이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만 조금 잘 버티신다면 정말 좋은 운동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이제 혹시나 여쭤보는
1: 네.
0: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를 갔어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내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1: 네, 네.
0: 가서 일단은 좀 보기만 하고
1: 네.
0: 처음에는 좀 내가 몇 가지만 따라해 보다가
1: 네.
0: 정말 내가 하고 싶다면 회원 가입을 해도 되나요?
1: 보통 이제 처음에 오셔서
0: 네.
1: 오세요. 오셔서 보세요.
0: 네네.
1: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주로 하시는데 보통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보시기도
0: 그러니까요.
1: 하세요.
0: 네네. 그게 네, 좋겠네요.
1: 가능해요.
0: 그래서 네. 왜냐하면 덜컥 갔다가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언제 어느 만큼 내가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1: 네,
0: 모르는데
1: 맞아요.
0: 내가 일단은 그냥 등록만 덜컥 했다가 또 그게
1: 그렇죠.
0: 부담이 돼가지고
1: 네. 네.
0: 그러니까 MBTI I 같은 분들 계시거든요.
1: 네네.
0: 등록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네. 받다가 결국은 못 오시는 분들이야.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약간 열어주려면
1: 네.
0: 그냥 와서 봐라.
1: 네, 맞아요.
0: 앉아서 보기만 해도 되니까
1: 네.
0: 그냥
1: 네.
0: 웃어라.
1: 네.
0: 뭐 이렇게만 해도 제가 네. 보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고
1: 네. 네.
0: 사실 요즘에 한인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는 점점 이렇게 실버 마켓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1: 맞아요.
0: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할 거리가 많이 없으세요.
1: 맞아요.
0: 근데
1: 네.
0: 이런 정말 라인 댄스를 배우시면서 뭐 운동도 하시고
1: 네.
0: 또 재미도 찾아가시면
1: 네.
0: 아마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일반 JJ 라인 댄스 팀이 아니라
1: 네.
0: 어떻게 보면 그 한인들을 위한
1: 네.
0: 봉사도 같이 하실 수 있다는
1: 네.
0: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너무 좋죠.
0: 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셰로님께서는 우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준다 하면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까요?
2: 살 빼러 오세요.
0: 살 빼러 오세요. 네. 오시는 순간 시청자 한 분이 없어졌어요 지금.
2: 한 3개월만 하면 네네. 체중이 진짜 많이 빠지기는 해요.
0: 어,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네. 알아서 운동을 시켜주시니까 네. 전신 운동이 될 것 같아요.
2: 네.
0: 아, 혹시 우리 셰론 조교님은 내가 2년 정도 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많이 느껴지셨나요?
2: 어, 일단 체중이 많이 좀 빠지고요. 어. 그리고 어, 밸런스가 잡혀요.
0: 아, 밸런스가 그러니까, 잡힌다.
2: 예, 예, 뭐 등짝살이나 옆구리 살 이런 위주로 좀 많이 빠지고요.
0: 참 몸매 좋으세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본래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탄력적이고 예, 체계적이라 예, 예, 됐다. 예, 예. 그리고 피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땀을 흘리니까.
1: 네.
0: 아, 네. 자, 그럼 우리 제니 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라인 댄스는 뭐다? 마지막 아, 메시지 한 줄 한번 멋있게.
1: 라인 댄스는 최고의 기쁨이다.
0: 아, 즐거움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네. 와. 아, 저한테는 이렇게 주셨어요. 라인 댄스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한 운동이자 퍼포먼스이다.
1: 맞아요.
0: 누구나 네. 즐길 수 있고 함께 추면 더 즐겁다.
1: 네. 맞아요.
0: 아, JJ 라인 댄스와 함께 라인 댄스의 재미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1: 네네.
0: 사실은 진짜 그 요즘에 많이들 이제 연세대전 하시는 게 골프
1: 네.
0: 아니면 뭐 등산
1: 네.
0: 그 외에는 하실 게 별로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골프도 밖에 나가서 햇볕 아래서 해야 되고
1: 네.
0: 또 등산도 괜히 하시다가 뭐 발도 삐끗하실 수
1: 네,
0: 있고
1: 맞아요.
0: 또 여기는 또 원거리를 가야 돼요. 근교에 하이킹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1: 네네.
0: 근데 코리아타운 안에 와 올림픽과 놀튼 사이
1: 네.
0: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1: 그럼요.
0: 오셔서 편안하게 즐기시고 네. 운동도 하시고 진짜 활력도 찾으시고
1: 네.
0: 제가 보기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2, 3분 남아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우리 제니 강사님께서 나는 이 곡, 그러니까 이 어떤 곡에 어떤 라인 댄스를 한다. 나는 이거 정말 자신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18번의 라인 댄스가 있다면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1: 저는 룸바 쪽을 좋아해요.
0: 아. 룸바가 뭔가요? 그럼 룸바를 일단 몰라요.
1: 룸바도 네. 저기 큐반 스타일의 그 라틴 쪽의
0: 아, 그래요.
1: 네, 곡인데 굉장히 섬세하면서 굉장히 매혹적이고

0: 우리 그러면 우리 셰로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셰로님은 나는 이 곡에 이 댄스 자신 있다.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삼바.
0: 삼바. 아 네. 좋네요, 좋네요. 아 일단 듣기 편하네요. 룸바 잘 모를 것 같고 삼바 네. 좀 이해가 돼요. 아 네. 그럼 삼바에 어울리는 곡은 또 뭐가 있을까요?
1: 뭐 삼바에 어울리는 곡은 뭐 많죠.
0: 네.
1: 예. 네. 뭐가 있었죠, 선생님? 우리
2: 라틴러버도 있고.
0: 아 그래요?
1: 예. 네.
0: 자 그러면 우리 그 지금 왕초보나 초보 정도가 제가 이제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곡의 라인 댄스를 가르치시나요?
2: 왕초보 같은 경우는 스텝 위주로 베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직 장르를 나눠주기는 힘들어요.
0: 아, 장르까지 갈 수도 네. 없다.
2: 왜냐하면 기본 스텝이 네. 좀 되어져 있어야
0: 네네.
2: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비기너에 오시면은 또 네네. 하게 되시는데. 일단 그거 전이라도 뭐 조금 조금씩 네. 뭐 라틴이 들어간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어느 부분이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통틀어서 다 있어요.
0: 네.
2: 왕초보이지만 네. 다 있어요. 쉬운 일단. 동작으로라도.
0: 아, 그래요?
2: 네.
0: 그러면 내가 음악 없이 춤을 추는 게 자신 있다. 아니면 나는 음악이 있어야지만 춤을 출 수 있다.
2: 저는 기본적으로 춤은 음악과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2: 네.
0: 그래서 일단 초보는 음악이 필요 없다. 하지만 나는 아니요. 음악이 필요하다.
2: 초보도 음악이 필요하겠죠.
0: 네네. 네. 아 좋습니다.
2: 네.
0: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라인 댄스 얘기를 좀 저도 어제 얘기를 듣고 나름 공부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2: 네네.
0: 진짜 그 정말 프로 같은 분들은 야 동작 하나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현란한 그 기술이 요구되는데 네. 또 반대로 우리 초보분들 단체로 하는 그런 뭐 라인 댄스 보면 아, 네. 나도 한번 좀 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중요한 건 그들이 가서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뭔가를 즐길 수 있고 또 힐링이 된다면
2: 네.
0: 그것만큼 또 좋은 또 어떻게 보면 맞아요. 여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저기 우리 제이제 라인 댄스가 앞으로도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네네. 진짜 1년에 2번 하는 공연이 4번이 되고 네. 6번이 되고 네네. 이제는 아 회원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잘 되시기를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전화번호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네. 알려주십시오.
2: 전화번호가 847-971-1286입니다.
0: 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 847-971-1286입니다.
0: 예,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빨리 노트하십시오.
2: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0: 아, 이거 알려주세요.
2: 네, LAJJ 라인 댄스 치시면
0: 아, 그래요?
2: 네, 유튜브 그냥, 채널이 있습니다.
0: LA를 영어로 쳐야 되나요?
2: 네네.
0: 아, LAJJ까지는 영어로 쳐야겠네요.
2: 영어로, 네.
0: 아, 그래. 네. LA, JJ까지 영어로 치시고요. 라인 댄스 이렇게 한글로
2: 그
0: 치시면
2: 라인 댄스도 영어로 치세요.
0: JJ 라인 댄스를 영어로 네, 다 치시면 네. 아 유튜브도 보실 수가 네, 있으니까 네. 와 그것도 네. 굉장히 홍보가 되겠네요.
2: 네, 네.
0: 공연한 것도 있으시겠는데요.
2: 네, 네. 저희
0: 아,
2: 쇼케이스 한 것도 다 있고요.
0: 진작에 좀 말씀해 주시지.
2: 글쎄 말이에요.
0: 아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네. JJ 라인 댄스란 유튜브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제니 강사님 전화번호 847-971-1286번입니다. 847-971-1286번
2: 네. 네,
0: 위치는
2: 맞습니다.
0: 올림픽과 놀튼
2: 네.
0: 아까 얘기하는 그 산부인과
2: 네 박혜영 산부인과
0: 박혜영 산부인과 네. 그 건물에 있다고 하니까 꼭 좀 아, 진짜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찾아가서 회원이 될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고
2: 네, 네.
0: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네.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2: 네, 네. 맞아요.
0: 사실 못하신 얘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2: 네.
0: 다음에 한번 더 좋은 네, 얘기 네. 가지고 또 다음에는 공연했던 무슨 퍼포먼스 얘기도 해주시고
2: 네.
0: 또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런 회원이 와서 이렇게 발전했더라
2: 네.
0: 또 이런 회원이 와서 뭐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분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돼서 정말 즐거운 삶을 찾았다라든지
2: 네.
0: 그런 좋은 좀 그런 힐링 포인트가 있으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 그럼요. 네.
0: 제니 김 강사님 우리 셰론 황 조교님
2: 네.
0: 오늘 귀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뵙겠습니다.
2: 네. 네. 또 뵐게요.
0: 자 그러면 우리 라인 댄스의 또 하나의 추억이 될 만한 노래 하나 듣고 저는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리 댄스의 OST입니다.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4: 김수정기.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멋진 무대로 즐거움을 선물해 주신 우리 라인댄스 초대 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요 새삼 느낀 게 있어요. 춤이라는 건 잘 추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진 멋진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나이가 몇 살이든 처음이든 오래된 취미든 좋은 음악만 흐르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웃으면서 한 걸음 신나게 두 걸음 그렇게 발을 맞추다 보면 건강도 따라오고 좋은 친구도 생기겠죠. 그러면서 행복도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멋진 공연과 활기찬 활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전해주시는 JJ 라인 댄스 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시고 함께 음악을 즐겨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토요일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 시원한 여름 바람도 느끼면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음악, 더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더 반가운 손님들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많이 웃으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DJ 케빈 킴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TK 포레버님이 마지막 곡 신청해 주셨어요. 조관우가 부릅니다. 다시 내게 돌아와. 이 곡 들려드리고 전 다음 주 10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4: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요새 이제 주말이 다가왔는데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물론 뭐 중부나 동부 지역은 이전부터 굉장히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부 쪽, 특히 LA 쪽 계시는 분들은 한동안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우중충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가 이번 주는 유난히 조금 많이 더워졌어요. 이렇게 더워진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하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름 때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그 살림하시는 분들, 주말에 남성분들이 살림을 많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같이 착한 남편들이 많을 텐데, 가장 하기 싫은 거 1위가 설거지고요. 2위가 집안 청소, 뭐 이 백균 돌리고 청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고민 가지시는 분들 한번 방송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기가 찬 제품을 소개시키려고 저희가 또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에서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김원정 호스님은 워낙에 네. 또 미모로도 유명하시지만
1: 감사합니다.
0: 그, 아, 워낙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항상 여신이라고 하실 정도.
1: 이게 라디오라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TV도 나오실 때 네. 모든 분들이 여신이라고 칭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김원정 호스님이 대단하신 게 이런 여신분들은 사실 집안일을 절대 안 하시거나 못 하실 것 같다는 편견이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뭐 제가 잘은 몰라도 가끔 이제 농담하거나 이렇게 여담을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집안일을 굉장히 또 잘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들리기에는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
1: 집에 초대하면 안 되겠네요.
0: 아니 뭐 갈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일을 도울 때 가장 하기 싫은 것 중 1위가 설거지가 그러니까 1, 2위가 설거지 다투는데 설거지하고 네. 그 백균이나 물청소하기
1: 맞아요.
0: 이거거든요.
1: 그 전체 청소.
0: 빨래가 대청소. 오히려 쉽다고 나와요.
1: 대청소. 그렇죠.
0: 왜냐면 빨래는 그냥 돌려주고 끝날 때 넘겨주고 끝나면 접어 개어주면 되는데 네. 설거지는 일단 하는 게 귀찮고 저는 설거지보다 백흄이 더 귀찮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카펫 깔린 거는 백흄 한번 쓱 하면 끝나는 거였지만 저희도 지금 다 이제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백흄은 하긴 하는데 이 먼지가 굴러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가끔 그쵸. 며칠만 안 해도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1: 이렇게 청소기는 지나갔는데 뒤로 미세먼지가 이제 폴폴폴폴 날리는
0: 게
1: 아, 찝찝해요.
0: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좀
1: 다 깨끗하게 이렇게
0: 물 묻은 흔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예전 모델이지만 물청소 그 로봇가 있긴 있습니다.
1: 네네.
0: 무려 두 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스코리아 소개하실 정말 대단한 에브리봇 이게 뚜리인가요? 에브리봇 뚜리?
1: 에브리봇이 이제 네. 투스핀 있고 뚜리스핀이
0: 아,
1: 있는데
0: 뚜리스핀, 네.
1: 이 뚜리스핀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0: 아, 슬림으로.
1: 그래서 슬림.
0: 슬림.
1: 슬림.
0: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할 제품이 에브리봇 뚜리 스핀 슬림.
1: 요게 최신.
0: 최신형.
1: 최신형.
0: 요것이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1: 하셨는데
0: 한국에서도
1: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
0: 아니, 근데 많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가격을 네. 제가 이거를 아까 살짝
1: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가격이죠.
0: 성능과 가격이잖아요. 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힘들고 가격이 너무 좋아도 성능이 안 좋으면 안 사는데 제가 가격을 슬쩍 미국을 찾아보고 아마존이라든가 기타 등등 미국에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대충 지금 여기 적힌 게 맞다면 네. 이거보다 훨씬 100불, 150불 비싸요.
1: 맞아요.
0: 이게 맞아요?
1: 맞아요.
0: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것보다 한 150불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1: 그렇죠.
0: 가격이 얼마예요?
1: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네. 120불 할인된 가격에
0: 아, 평균 120불
1: 지금 저희 들여와가지고
0: 네. 네.
1: 좀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좀 잠깐 이제 좀 소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0불 할인된 가격이
0: 네.
1: 329불.
0: 그러니까 와.
1: 지금 아마존 얘기하시는데 검색해 보시면 100불 이상 비싸요.
0: 예, 아마존이랑 다른 데 보니까 400 한 최소 400 한 30불에서 490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1: 지금 또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0: 네.
1: 걸레가 이제 뚜리스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0: 네.
1: 이제 에브리봇은 많이들 아세요. 물걸레 청소기의 강자고
0: 네네네.
1: 요거 뭐 누적 판매율이 뭐 130만 대가 넘어섰을 정도로
0: 네.
1: 진짜 로봇 청소기 누적 판매량이 최고입니다.
0: 압도적인 시장 1위고
1: 그쵸, 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10여 년 동안 연구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왜 얘가 1위인지. 그러니까 물걸레가 아, 기존에도 뭐 다른 제품들이 이제 청소기 나와 있는 걸 보실 텐데 그거는 네. 바퀴가 달려가지고 걸레가
0: 맞아요.
1: 한 부분에 이렇게 딱 부착이 돼서 같이 이렇게 그 바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요.
0: 그렇죠.
1: 그럼 이게 아무래도 걸레가 살짝 떠 있어요.
0: 그렇죠.
1: 아무리 눌러주는 힘이 약해요.
0: 그렇죠. 바퀴로 움직이니까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데 정말 이 에브리봇의 최대 장점이 이제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0: 바퀴가
1: 거예요?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나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물걸레가 딱 붙어 있으면서 회전력으로
0: 회전력으로
1: 움직이는 거예요.
0: 물걸레 회전력으로요?
1: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강력한 회전력으로 돌아다니면서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있잖아요. 청소기에.
0: 기계, 네.
1: 그 무게가 이제 에브리보디 스핀 슬링 같은 경우에는 2.1kg이에요. 그럼 네네. 그 개가 바퀴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무게가 다 실리지가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눌러주는 힘이 약하다는
0: 당연하겠죠.
1: 얘기죠.
0: 당연하겠죠. 네.
1: 근데 그 모든 그 무게가 꾹꾹 누르면서 실려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성인 남성들이 힘줘서 그냥 빡빡 문지르는 정도의 압이죠. 거기다가 흡입이 아니라 흡착이잖아요. 딱
0: 그렇죠.
1: 바닥이랑 밀착이 돼서 물걸레가
0: 놓치는 것도 없구나.
1: 놓치는 것 없이 미세먼지까지 구석구석.
0: 이게 진짜 기술이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바퀴가 없어서 패드가 직접 그거를 돌린다는 기술이 물론 어마어마한 기술이겠지만
1: 네.
0: 그 하중까지 주는 역할을 해주는
1: 그럼요.
0: 거군요. 그러니까 눌러서 해주는 역할까지. 그리고
1: 꼭꼭.
0: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물걸레가 동그라미형이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삼각형 모양으로 딱 붙어 있는데 걔네가 도는 회심력으로 얘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있게 돌겠어요.
1: RPM이 이게 뭐 몇 천인데 엄청나요. 최고의
0: 걔가 그 바닥을
1: 파워.
0: 닦아주니까
1: 맞아요.
0: 와,
1: 거기다가
0: 기술이.
1: 지금 이제 최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업그레이드된
0: 네네네.
1: 버전인데
0: 네.
1: 뭐가 또 다르냐면 기존에 뚜리스핀이 네.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강력하다 뭐
0: 기계.
1: 잘한다라고 했는데
0: 네.
1: 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네. 이제 높이가 가장 낮은 높이에요. 이것도
0: 아,
1: 기술력입니다.
0: 본체 기계 본체의
1: 그렇죠.
0: 높이가.
1: 그래서 요거를 높이가 낮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0: 네.
1: 그 바닥 먼지 닦다 보면 안
0: 공간
1: 손,
0: 공간
1: 공간
0: 밑에 공간
1: 침대 일단
0: 아, 침대
1: 낮은 서랍장이나 소파 밑 요런데
0: 주방에 이렇게 그릇 놓는
1: 책장 맞아 맞아
0: 그런 거 밑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1: 그럼 우리가 막 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0: 맞아요.
1: 막대기에
0: 이렇게.
1: 해가지고
0: 네네네,
1: 하는데
0: 네네.
1: 그것도 이렇게 쭈그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사 노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에브리봇을 사용하면
0: 10년 연구 결과가 다르구나.
1: 네.
0: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생각을 해주신 거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그러면 그 2.1kg의 기계가 그냥 돈다 그럼 이게 뭐 충전식으로 당연히 하는 거겠네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1: 한번 충전을 하면 물걸레 청소 같은 경우에는
0: 예. 200분
1: 엄청난 시간. 이 시간도 그러니까 기존보다
0: 3시,
1: 늘어난 거죠.
0: 3시간 더 한다는
1: 거예요?
0: 네. 우와.
1: 그러니까 위아래층 뭐 우리 집이 좀 넓다 해도 다 커버가 되고
0: 하다 꺼질 일이
1: 그리고 회전력이 굉장하다고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0: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속도가 빠르면
1: 네.
0: 기본적으로 저같이 과학도들은 속도 이꼴 소리. 그러니까 웽 소리가 나겠구나.
1: 그렇죠.
0: 나는 우려가 될 수 있고 빠르니까.
1: 저희가 또 네. 이게 43데시벨 저소음 모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0: 네, 어느
1: 도서관
0: 아, 와.
1: 도서관 수준의 데시벨이에요. 그 모터가 43데시벨 모터가 들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0: 아,
1: 너무 좋아하세요. 잘 때 얘가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애가 그냥 색색거리면서 잔다고.
0: 제 거 되게 시끄럽거든요. 하나는
1: 네.
0: 두 놈 있다고 두 녀석이 있다고 했죠. 한 녀석은
1: 네.
0: 네모난 녀인데 이 친구가 되게 시끄러워. 엥 하고 다녀요.
1: 요란하게.
0: 안방에 있으면 얘가 어딘지 들려.
1: 네.
0: 아 저기 좀 있구나. 아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네.
1: 그래서 그 일은 왜냐면 우리가 또 식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돌리면 아무래도
0: 네.
1: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걸리적거릴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얘가
0: 조금.
1: 또 앞에 장애물 같은 걸 인지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서 계속 이렇게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냥 쫙 펼쳐진 아무도 없는 공간에 그러니까 외출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0: 네.
1: 그냥 또 놓쳤을 때 이른 새벽이나 진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사용을 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0: 야.
1: 또 여기도 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네, 그렇죠.
1: 층간소음 뭐 콘도 같은
0: 또 캘리포니아는 워낙에
1: 분들.
0: 또
1: 그렇죠.
0: 나무를 짓다 보니까
1: 맞아요.
0: 소리가 다 들리죠.
1: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제가 막 부딪히시는 분들도
0: 있어요.
1: 봤어요.
0: 네.
1: 근데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소음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그 아까 말씀 센서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센서가 굉장히 그 뭐 낙상 뭐 프로텍션인가요? 보호?
1: 그렇죠. 낙하
0: 감지
1: 그게
0: 그 그러니까
1: 센서가 있어요.
0: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계단 같은 데나 이럴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 2층에서 뭐 아무리 돌려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얘는
0: 네.
1: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막 다니니까 이렇게
0: 네.
1: 물칠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속이 터지는데
0: 그다음 무슨 말 정확하게
1: 떨어졌대요.
0: 정확하게 졸기에 돼요.
1: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가서 봤더니 얘가 그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안에 물건까지 막 튀어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브리봇으로 바꾸고는 자기는 정말 이 차이를 황열하게 느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과학도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저도 그랬지만 느끼는 뭐냐면 그 예전 것들은 센서가 부딪혀야 느끼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거 계단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로봇 얘는 다르겠죠.
1: 뭘로 센서가. 막아놓고 막 그랬었대요.
0: 맞아요. 이렇게 막아놔야 네.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물이라는 게 회전력이 없이 바퀴로만 가다 보니까 진짜로 저희 것도
1: 묻힐만 한다.
0: 묻힐만 해요. 얘가 지나간 길이 보여요. 물이 번뜩번뜩 오히려 미끄러울 정도로.
1: 네.
0: 근데 얘는 에브리봇은 지가 무게를 갖고 쫙 회전 돌리니까
1: 꾹꾹 눌러주면서
0: 그걸 그냥 정말 닦아주는 느낌이 들겠네요.
1: 이게 완벽한 물걸레 로봇 청소기라고 다들 얘기를 네. 해주시고 뭐 네. 단 하나의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선택해야 된다면 에브리봇 엣지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3스핀은 거기서 최고급 사양인 거예요. 슬림까지.
0: 그렇죠. 3스핀에다가 슬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 들으신 분들 진짜 미국보다 미국 이런 아마존이나 다른 데보다 저렴한가라고 찍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요. 3스핀 슬림이라고 찍으셔야 돼요. 이게 예전 모델이 있고
1: 맞아요,
0: 최신형
1: 맞아요.
0: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에브리봇만 찍으시면 예전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에브리봇에서 뚜리 스핀 슬림까지 최신형을 찍어보시면 제가 가격 보고 놀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보면서 또 놀라운 게 가격 제가 지금 보는 가격은 그냥 기기랑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냥 이 물걸레 패딩이에요.
1: 네네.
0: 근데
1: 걸레를
0: 헬스쿨에서는
1: 말하시는
0: 걸레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패드라고 하시죠. 좀 우린 우아한 고품격 방송이니까
1: 물걸레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좀 저희가 체크할 게 기존에 네. 에브리봇 그 엣지랑 뭐 3스핀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 걸레가 그 패드죠. 근데 이게 네. 두 가지 종류였어요.
0: 탈부착되는 걸로
1: 극세사 분섬사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마룻바닥인 경우도 있고 네네. 또 다 다르잖아요. 공간
0: 그렇죠,
1: 바닥이
0: 그렇죠. 타일일 수도 있고
1: 네, 뭐. 그래서 그 고기에 다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0: 예.
1: 이것도 이제 또 따로 사용하시는 거를 또 네.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0: 네네.
1: 이번에 패드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루프 패드가 출시가 됐어요.
0: 파워루프 패드 뭐예요?
1: 요거는 이제 네. 요것도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로 개발을 했는데
0: 네.
1: 7대 3 황금 비율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분섬사와 극세사 섬유
0: 7대 3면 소맥 황금 비율 네. 분섬사와 극세사를 7대 3으로
1: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네.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0: 아, 이 하나로 그냥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미세먼지까지 빈틈 없이 그러니까 흡착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정말 이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뽀송뽀송 광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와.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네. 우리가 찐득찐득 하잖아요. 물걸레 청소 안 하면 그리고 특히 주방 같은 경우
0: 맞아 기름 튀고
1: 주방 같은 경우는 내가 앉아서 닦아도 또 한 번 더 닦아도 진짜 무릎 나가고 관절 나가고 손목 나가면서 닦아도 돌아서면 또 해요.
0: 맞아요.
1: 근데 얘 그냥 돌리시면 그냥 아침에 한 번 딱 돌리시거나 저녁에 한 번 딱 돌리시면 항상 깨끗한 주방 이제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럼 얼마나 기분까지 좋고 요리할 맛 나는데요.
0: 그렇죠. 아, 그리고
1: 이건 제 경험입니다.
0: 아, 그리고 청소는 이제 하시려고 아무래도 본인의 마음을 크게 먹고 막 하셔야 될 고단 노동인데 가사 노동이라고
1: 하다
0: 하는데.
1: 보면 저도 이제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막 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앉아서 막 닦아요. 닦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쑤셔요.
0: 아,
1: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막 잘못 안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일어나다가 삐끗해요.
0: 아이고야.
1: 그리고 막 저리고 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닦는 동안은 모르는 네.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다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속은 후련하지만 내 몸은 망가지는데 그 가사 노동이 정말 힘들어요.
0: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 네. 근데 이제 그 노동의 질을 정말 삶의 질까지 수직 상승시켜줄 그러니까. 에브리봇 엣지입니다.
0: 이거 지금 329불에 구매하시면 그냥 매일 그냥 한 번씩 눌러주면 그냥 바로
1: 그럼요.
0: 매일 청소 매일 새집이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아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저는 파워루프 패드는 정말 몰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구매하는 미국 거를 보니까 가격
1: 네.
0: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가격 자체도 한 100에서 150불, 200불까지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기본이 이제 3개가 들어가고 패드가
1: 네네.
0: 그다음에 엑스트라가 3개가
1: 하나
0: 들어가거든요.
1: 더 줘요. 그러니까 두 세트,
0: 그러니까 두 세트 6장이 들어가는 게 기본 세트인데 아니 헬스쿨에는 그게 아니죠. 더 주신다면서요.
1: 저희 이제 방송 듣고 전화하셨다
0: 네.
1: 얘기하시면 요것도 세 장 한 세트가 가격이 꽤 해요.
0: 꽤 비싸죠. 50불인가요?
1: 네. 30불, 네. 50불 이럴 네. 거예요. 근데 요거를 두 세트 기본 가잖아요.
0: 네.
1: 여기에 12장을 더 드려요.
0: 12장 네 세트를 더 준다는 거요?
1: 그럼 총 18장.
0: 총 18장.
1: 그러니까 이게 기본보다도 두 배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잠깐.
0: 아, 지금 출시하신 잠깐 반짝.
1: 잠깐. 지금 한 달이나 할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에브리곤
0: 시작됐으니까.
1: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네네네네. 라디오 서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정말 잠깐.
0: 야,
1: 7월 한 달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0: 이 물걸레 로봇 물걸레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를 한번 쓰시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빠르셔야 되는데 그러라고 한 세트가 더 엑스트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또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지저분한 걸 매번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총 18장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진짜 매일 돌리셔도 돼요. 매일 색을
1: 맞아요,
0: 돌리시고
1: 맞아요.
0: 한 번에 빨고 매일 돌리시고 한 번에 야 이거는 이것도 가격 만만치 않은데
1: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0: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1: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충전할 때도 거치대가 있으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0: 맞아요. 바닥에서 공간 차지 안 하고 딱 세워서 놓는 충전식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1: 이게 또 그냥 디자인이 뭐 예쁘다가 아니라 정말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독일 세계적인 디자인 뭐 IF 뭐 이런 데서도 상을 받았고 수상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상을
0: 석권
1: 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받고
0: 그게 산업용 최고로 추천해주는 거잖아요.
1: 근데 그런 데서도 다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역시.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그냥 거치대 올려놓고 충전 위에 충전까지 해주는 거치대거든요.
0: 네네네.
1: 한쪽에 딱 놓으면 뭐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같이 보여요.
0: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되는 게 여러분 빗자루질하고 그 물걸레질하고 그 옛날에는 정말 짜서 했거든요.
1: 맞아, 맞아.
0: 근데 물론 요새는 이제 발전해서 그 일회용으로 이제 물걸레 나오는 것들 많이 쓰시는데 그거 쓰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써봤지만 이 물때가 써서 물기가 또 막 맨들맨들하고 또 냄새도 심하고 매번 하는 것도 어차피 노동이고
1: 맞아, 맞아.
0: 그게 아무리 내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해도 엎드려서 안 하더라도 서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1: 굉장히
0: 저는 남자니까 주말에 제가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분들 다 공감하시죠? 진짜 남자도 하기 싫어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싫어요. 근데 이거 사면
1: 매일 할 수 있어요.
0: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1: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뭐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다면 리모컨으로.
0: 아 맞다 리모컨도 나오는구나.
1: 리모컨으로 물
0: 맞아, 맞아,
1: 양까지
0: 맞아.
1: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
0: 맞아,
1: 자동
0: 맞아.
1: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토 모드 해놓고 외출하시고 들어오면 구석구석 다 얘가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공간 분석을 다 해서 다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구 같은 거 좀 고급 가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툭툭 칠까봐 상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걸레가 더 돌출돼 있어요 기계보다. 그래서 만약에 가서 부딪히더라도 걸레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본체는
0: 그렇다.
1: 뒤로 물러나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물 감지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딱 이렇게 턴을 하기 때문에 진짜 깨끗하게 하지만 엣지까지 구석구석 다 청소라는 게 에브리봇.
0: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디자인상 받을만 하네요. 기계 본체보다 바깥으로 더 이 패드가 나와 있기 돌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디 센서가 갈 때 이미 이 뭐라죠? 청소는 된 거죠. 마무리 패딩은 싹 청소가 됐지만 실적으로 이 기계가 부딪힌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미지가 나진 않을 거고.
1: 네네.
0: 오, 근데 여기 보니까 밝음 감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1: 이거는 이제 조도 감지
0: 이거
1: 센서인데 그렇죠. 그 얘가 정말 또 똑똑한 게 그 배터리가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잖아요. 아, 내가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 하면 잠들 때가 있다면 뭐 다른 모델 같은 게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열심히
0: 맞아요.
1: 일하다 그냥,
0: 그냥
1: 뭐 침대 밑에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거 사용을 할 때 얘가 없어진 거야.
0: 저도 그랬어요.
1: 차도 없는 거예요.
0: 저도 그랬어요.
1: 근데 그 클라즈 밑에 들어가 가지고는 나오질 않아서
0: 저도 침대 밑에 들어 있어.
1: 근데 얘는 밝은 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멈춰요.
0: 아, 이게 얼마
1: 똑똑한
0: 거야. 나
1: 여기 있어요. 충전해 주세요. 이건
0: 와,
1: 거죠.
0: 와, 진짜 이거 똑똑한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0: 우리도 졸리면 그냥 기절하는데 얘는 일단 나를 찾아주세요라고.
1: 그러니까 청소만 나보다 나은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0: 와.
1: 스마트합니다.
0: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뭐 130 누적하면 130만 대가 넘은 정말 최고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물 청소 그 로봇 청소기에 뭐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그죠? 에브리봇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그 이유는 패드가 3개가 달려있어 스핀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스핀 그리고 슬림형입니다. 요게 헬스쿨의 출시 기념으로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할인된 가격 플러스 어마어마한 상품까지 나오는 기회니까요. 가격이랑 상품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진짜 요 가격도 네. 잠깐입니다.
0: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1: 네.
0: 주식값입니다.
1: 정말
0: 주식값.
1: 다른 사이트 찾아보세요. 아마존도 그렇고.
0: 어, 찾아보세요.
1: 100불에서 120불 이상 가격 차이 난다는 거.
0: 네네.
1: 지금 329불.
0: 329불.
1: 여기에 그 걸레가 기본으로 이제 두 세트가 가요. 그러니까 여섯 장이 가는데
0: 네.
1: 이거보다 더 많은 두 배예요. 12장 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원래 6장 나오는 건데 네,
1: 그 총 18장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총 18장을 가져갈 와.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요거는 짧을 거라는 거
0: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만날 수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고요. 전화번호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요거 매장 가시면은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장 청소도 매장
1: 청소를
0: 선물이 드립니다.
1: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외출도 하지만 아. 여러분들이 자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0: 네. 이거는 그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편해지시고
1: 그럼요.
0: 거고.
1: 그리고 바닥은 바닥대로 너무 깨끗하고
0: 깨끗해지고.
1: 저희 미디어 팀 헬스코리아 미디어 팀 네네네. 사무실도 얘가 다 담당하고
0: 아, 그래요?
1: 있어요.
0: 와,
1: 네.
0: 역시.
1: 정말 속 시원한 물걸레 청소를 원하신다면 네네. 내 힘 하나도 안 드리고
0: 네.
1: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버튼 하나나
0: 또는
1: 리모컨
0: 한 번만
1: 누르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0: 여러분 더 이상 가사 노동으로 허리나 무릎 아파하지 마세요. 에브리버트리 스핀슬림 여러분께 120불 150불 할인에 329불에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장 안내 한 번만 부탁드리고
1: 네, 저희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0: 네.
1: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파크는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0: 네.
1: 한남체인을 등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0: 그
1: 코코호도
0: 네네.
1: 맞아요. 거기랑 강남스테이션 그 사이에 있고
0: 예.
1: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그 아리랑 마켓몰 바로 옆에 있는
0: 네네네.
1: 플라자.
0: 인방앗 네.
1: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 네. 그러니까 가세요. 가시면 뭐 얘는 그냥 이제 뭐 열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보실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마사지 체어 또 체험하시고
0: 그렇죠.
1: 그러면서요. 진짜 에브리보 뚜리스핀 슬림이 일을 잘하고 있나 수시로 이렇게 시간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0: 네. 네. 요새처럼 진짜 AI며 첨단 기기가 생활에 좀 밀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현대 문화 기술 요거를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버트리 스핀 슬림 지금 320분에 만나시는 헬스코리아 말씀드렸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그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즐거움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쿤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쇼호스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우리 기술의 최고봉이었죠. 에브리버3 스핀슬림을 만나봤고요. 지금은 또 다른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내가 들고 뛰어가는 것 중에 넘버원, 부동의 넘버원. 불나면 내가 이것만은 꼭 챙겨가리라.
1: 사장님이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왜요? 저 너무 좋던데.
1: 아니 왜 더 좋은, 아니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야지 누리아이 막 이러시면.
0: 아니 근데 누리아이는 정말로 되게 가져가기도 편하지만. 네. 일단
1: 있어야 돼요.
0: 있어야도 불나면
1: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0: 네, 눈 아프잖아요. 불의 연기에 눈 아프잖아요. 그거 눈 시리고 할 때 해야지 우리.
1: 아니. 네. 눈이 건강할 때는 진짜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왜 공기 마시는 그쵸, 걸 그쵸,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고 그쵸. 그냥 숨 쉬는 거에 대해서 네. 그냥 우리가 모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0: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1: 당연하게 느끼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눈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모든 건강이 잃고 난고 좀 뭔가 이상신호가 올 때 소중함을 그렇죠. 안다 그러지만 저는 네. 그중에서도 눈이 정말 여러분들 진짜 뭐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 끔찍해요.
1: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0: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저는 약간 상상을 잘하는 친구라
1: 네네.
0: 온갖 저는 밤에 막 좀비가 오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눈을 잃었을 때 해봤어요 진짜로. 네. 와 근데 이거는
1: 그렇죠.
0: 많은 걸 청각도 생각해봤고 후각도 생각해봤고 미각도 다 해봤거든요. 시각은 답이 없더라고요.
1: 답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그리고 한번 진짜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힘든 곳이 왜냐면 우리 유일하게 또 노출된 장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지금 시력 이게 안 보이고 뭐 시력을 잃고 이런 정도만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 말고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생각해보세요. 작은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0: 맞아,
1: 난리 나잖아요. 맞아, 맞아. 막.
0: 풀어줘.
1: 네, 그리고 그거 나올 때까지 네. 뭘 모든 게 스탑이에요.
0: 눈물 흘리고 막.
1: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눈도
0: 네.
1: 이상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에요.
0: 안구 건조증.
1: 그러니까 모든 게 뭐 피부도 건조해지면 문제가 네. 생긴다고 유수분 그렇죠.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상태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1: 근데 요게 수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0: 그렇겠죠.
1: 근데 예전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0: 네.
1: 그러니까 노안이 오면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였는데
0: 네네네.
1: 현대인의 삶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멀리 바라보고 초원을 뭐 이게 그 자연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왜 몽골에 사는 사람이 눈이 제일 좋다 그런
0: 저
1: 것처럼
0: 저 끝에 있는 것도 보고. 네.
1: 근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모든 걸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고
0: 그쵸.
1: 노출이 돼 있는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촉촉할 틈이 없는 거야.
0: 그러네요.
1: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눈에 무리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고
0: 네.
1: 20대, 30대 안과를 찾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0: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노화가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벌써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다 눈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들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또 안구 건조증 증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따끔따끔하고 시리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막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또 눈꽃 같은 거 막 나와가지고 여기 막 들러붙는다 그러죠. 그리고 뭐 뭐가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도 막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또 한참 안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하다가 이 시기가 이제 빈번해지는 거죠.
0: 네네네.
1: 근데 딱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잡으시는 게 가장 손쉽게 뭐든지 병은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엄살을 떨어서라도 좀 빨리 뭔가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누리아이만 잘 사용해 주시면
0: 네.
1: 눈에 노화도 늦출 수 있고 이제 막 그냥 방치해 두면 각막염, 결막염 여기다 뭐 백내장까지로
0: 네.
1: 빨리 발전하겠죠. 근데 그거를 늦출 수도 있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0: 네네.
1: 그 유일한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승인을 받은 것이 그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요게 누리아이예요.
0: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누리아이에서 저희는 초창기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있는 그 눈 마사지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온열기도 있고 그냥 눈에 대면 따뜻해지거나 이렇게 눌러주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식약처에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기계더라고요.
1: 임상실험 결과가 있고
0: 식약처 한번 봐도 쉽지 않고
1: 얼마나 어려운데요. 눈 주변에 사용하는 것들은
0: 네.
1: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화장품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눈 주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 주위는 피해서 뭘 하라고 꼭.
0: 그렇죠. 눈에
1: 말,
0: 뜨지
1: 뭐
0: 말라.
1: 바를 때도 그렇고 눈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밖으로
0: 눈
1: 노출이 돼
0: 절대 몸
1: 있잖아요.
0: 이상한 손에 묻은 눈 비비지 말라고
1: 그렇죠,
0: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만큼 눈은 한번 손상이 되면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0: 그쵸.
1: 여러분들이 관리 잘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도 정말 까다롭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임상시험 결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 다 입증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진동 모드,
0: 네.
1: 그리고 공기압 모드, 그리고 온열 모드. 그러니까 마사지 기법으로 치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눈 마사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0: 맞아요.
1: 그건 얘기하신 것처럼 사용해 보신 분들 알지만 그냥 꾹꾹 눌러주고 그것만으로도 좀 시원하다라고
0: 근데
1: 느끼세요.
0: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눈을 그냥
1: 네.
0: 직접 누르면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아프기도 하고
1: 근데
0: 그런데.
1: 뭐 이제 그것도 뭐그 주변을 좀 눌러주는 거니까
0: 네.
1: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순간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그거보다 안구건조증을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요 누리아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0: 네.
1: 진동요법, 요거는 15가지 모드입니다.
0: 어이구.
1: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0: 네.
1: 모드가 15가지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공기압,
0: 공기압.
1: 공기압도 5가지 모드. 그러니까 그냥
0: 네.
1: 꾹꾹 누른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0: 네.
1: 체계적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온열도 가장 적합한 온도가 요세 가지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 주변을 풀어주고, 또 눈물샘이나 요런 지방샘이라고 하는 마이봉샘
0: 네네네.
1: 있어요. 여기서
0: 네.
1: 이제 잘 나와야 되잖아요. 배출이 잘 되게끔 진동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관 같은 게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0: 네.
1: 특히 지방샘, 마이봉샘에서 나오는 그 관은 이제 지방이 나오다가 굳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피지같이 딱딱해지거나 이럴 때 따뜻한 온열로
0: 분해해
1: 녹여줍니다.
0: 주는구나.
1: 녹여서 공기압으로 또 쫙쫙 눌러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진동으로 또 이렇게 주변을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이 우리가 그 마사지 체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0: 그렇죠.
1: 원활해지고 뭔가
0: 네네.
1: 이렇게 잘 돌아가게, 몸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0: 네네.
1: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치료요법의 하나라고 마사지도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치료요법이다라고 하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주변을 풀어주면서 이런 마사지 요법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을 갖춘 누리아이를 사용해야만
0: 그렇죠.
1: 제대로 된다라는 거.
0: 근데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와, 그러면 이게 치료기기면 한 시간, 두 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15분인가요?
1: 자동 프로그램 15분.
0: 15분.
1: 그러니까 15분 동안 그냥 맡기시면 돼요.
0: 그냥 잠깐 아침에
1: 사용도 너무
0: 일어나셔서,
1: 간단해요. 버튼 하나 딱 누르시면 됩니다.
0: 그냥 착용하시고
1: 네.
0: 버튼을 딱 누르시면 15분간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들이 알아서 샥샥샥 녹였다가 눌렀다가 진동했다가 따뜻하게 이게 쫙 15분간 눈을 정말 편안하고 시원하게. 저는 이거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1: 네네.
0: 만약에 내가 아침에 너무 막 정신없이 바쁘고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저 아이들은 제 애는 아이들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날 소리죠. 제 아이는
1: 숨겨놓은
0: 내가
1: 아이.
0: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애들 방송 듣는 분이 야너 숨겨놓은 애들 몇 명이냐 했는데 아이 한 명입니다. 그 아이가
1: 네.
0: 저는 와이프도 아이들 같아서 그래요.
1: 네.
0: 네. 아유, 참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이가 지금 10살짜리인데도 하루 종일 책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태블릿 보고 컴퓨터 보니까 아이가 눈이 벌써부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어려워. 근데
1: 그쵸.
0: 그거 한번 해주면 자기도 알아 편안하다는 걸요. 아침에는 솔직히 좀 일어나서 힘드니까 저녁 때 주무시는 분은 좋고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아침에 저는 할때 눈이 좀
1: 심하신 분은
0: 밝아지니까
1: 아침 저녁으로
0: 시간
1: 하시죠.
0: 되시고 심하신 분은
1: 네네.
0: 그러면 좋겠지만
1: 맞아요.
0: 아침에 할때그 눈이 정말 환해지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뭐 밤에 환해지는 건뭐잘 거니까 근데 사람이 눈을 잘안 감고 깜빡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구건조증도 생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잘 때는 어차피 전 눈을 감을 거니까 좀 그런데 아침에 떴을 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 리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던 것 중에 제가 하나 딱 와닿던 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성경책 읽는 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네.
0: 아니 이분
1: 어르신들
0: 어머니를 위해서 따님이 사주셨는데
1: 너무 좋아하시죠.
0: 손수건을 더 이상 안 쓰시고 누리아이 한번 쓰신 다음부터는 손수건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인공 눈물 그렇게 넣으시는 그거 되게 안 좋다고
1: 근데 인공눈물이
0: 그러던데.
1: 뭐 급할 때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0: 네네네.
1: 자꾸 사용을 하면 이게 양도 더 늘어나고 얘기하신
0: 맞아요.
1: 것처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0: 그렇죠. 그렇죠.
1: 뭐든지.
0: 맞아요.
1: 그러면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눈물샘 같은 것도 막 자극을 하고 네. 또 우리가 건조증 증상 중에 하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눈물이 밖으로 줄줄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울 일이 생겨서 우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눈물이 나와서 슬퍼요.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계속 줄줄. 그래서 손수건은 꼭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이 들수록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안구건조증 증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인이 밖으로 줄줄줄 흐르는 게 이제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0: 네.
1: 물 성분이 나온 다음에 기름샘에서 그 마이봉샘에서 적정량의 기름이 나와서 코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0: 오.
1: 눈에 얘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아.
1: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막으로.
0: 그런데
1: 이 코팅이 안 되고 기름샘에서 안 나오면 코팅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그럼 물이 여기에 눈물, 있지 눈물. 못하고 그냥 밖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0: 오.
1: 눈 표면은 더 드라이한 거죠.
0: 그렇죠.
1: 거기에 물이
0: 나가야,
1: 없으니까
0: 나가버리니까.
1: 없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눈물샘에서 아무리 밖으로 배출을
0: 오.
1: 해도 밖으로 흘러버리니까 눈 자체에는
0: 촉촉한
1: 수분이
0: 게 아예 없어지는
1: 없는
0: 거구나.
1: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미세먼지 같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0: 네네네.
1: 눈은 상처가 나는
0: 그러네요,
1: 거죠.
0: 진짜.
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줄 흐를 때도 요 누리아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도 그 따뜻한 온열 기능 같은 거 한 번 더 하세요. 여기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15분이지만
0: 네.
1: 수동으로 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 원하시는 분은
1: 네, 거기 이제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한글로도 다 써 있기 때문에 진동 마사지, 뭐 온열 마사지,
0: 네.
1: 공기압 마사지도 있으면 그 버튼만 누르시면 그게 15분 동안 그냥 갑니다. 근데 온열을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요.
0: 네.
1: 그러니까 심하신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 한 번 사용하시고 온열 기능만 한 번 더 하셔도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더 빨리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 눈이 뻑뻑하고 내가 좀 이제 조금씩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눈에
0: 네.
1: 그런 분들은 무조건 누리아이는 가서 일단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사용을 하셔도 눈이 개운해지는 게 좀 느껴져요.
0: 맞아,
1: 정말로
0: 맞아. 네.
1: 순환이 이렇게 되고
0: 네.
1: 흐름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0: 요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여러 가지 직무 일에 시달리는 우리 아버지들 또는 뭐 직장 상사나 거래처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요. 또 젊은 아이들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1: 저희 100불 할인 행사 계속해서 요건 유지하고
0: 요거
1: 있어요.
0: 요거 안 해주셨는데 아직
1: 네,
0: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요거,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0: 이거
1: 요즘
0: 가정의
1: 물류비
0: 달을 끝나고 안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류비 때문에 막
0: 그러니까요.
1: 망설이시는데 누리아이는 이제 워낙 꾸준히 사랑을 받는 제품이고
0: 네네.
1: 여러분들 필요한 제품이니까 또 불경기 때 올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0: 요건
1: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399불
0: 네.
1: 여기에 눈 건강
0: 먹는.
1: 이거는 먹는 영양제 네네. 중에서는 최고예요.
0: 네.
1: 그 먹는 영양제 또 다 챙겨 드시잖아요.
0: 드시죠,
1: 그
0: 예.
1: 중에서도 천호앤 케어 이름도 눈 건강이잖아요.
0: 네.
1: 요거 이제 한 달치가 70불이에요.
0: 그거 주시나요?
1: 네, 30일치 70불 한 박스 정품 그냥 드립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헬스코리아 무료 배송해 주실 거고요.
1: 네.
0: 1년 워런티까지
1: 1년 워런티 챙겨 드리고.
0: 누리아이 와를 나의 소중한 눈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한 눈 우리 거래처 우리 상사분의 소중한 우리 부모님 소중한 눈을 지켜주시는 누리아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지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아이를 저는 아까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라도 하면 좋다고 했는데
1: 네.
0: 사실 뭐 저는 아시다 뭐 웬만한 대국민이 아실 만큼 저는 디바를 사랑하잖아요.
1: 근데 후니님을 아시는 분은
0: 네.
1: 이제 디바를 떠올리시죠.
0: 저희 와이프도 인정한 여자친구 디바 근데 그 디바 말고 이제 그라비티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아주 그냥 갓성비라고 하는 우리 암 마사지 처가 있는데 저희가 소개 드릴 거예요. 마사지 처에 앉아서 누리아이를 할 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마사지 아무리 줘도 눈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얼굴을 눌러줄 수는 없어요.
1: 그쵸.
0: 아직까지는 뭐 언젠가 헬스코리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랬을 때 몸을 촥 그라비티에 몸을 촥 맡겼을 때 내 눈은 딴 거 하지 마시고 딱 15분 모드 해서 눈 안구 건조증 치료하는 걸 촥 한번 하시면 야 그거 받으면 몸도 개운 눈도 개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라비티 지금 뭐 이제 그라비티 모르신 분 없잖아요. 사실 헬스코리아에 정말
1: 헬스코리아를
0: 최고,
1: 아시는 분은
0: 네, 모르시는
1: 아시죠.
0: 분이 없고
1: 그리고 마사지 체어 좀 아시는 분들은
0: 네.
1: 그라비티는 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후니님이 얘기하신 진짜 그만한 힐링이 없어요.
0: 없죠.
1: 나를 치유하는 시간
0: 아.
1: 그 시간을 저는 이제 매일
0: 저도 매일 이게
1: 매일.
0: 점점 필요성
1: 저보다 좀
0: 느껴요.
1: 업그레이드된 디바에서
0: 아이,
1: 알고
0: 그,
1: 계시고 저는 이제
0: 제 체형에 맞는 게 저는 디바라서 한 거고
1: 저는 하지만 그라비티도 웬만한 체형은 다
0: 맞아요.
1: 커버를 해요.
0: 근데 저는 네. 왜 처음부터 그 디바를 해줬냐고
1: 제가 볼 때 후니님은 네. 그 기존에 마사지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이제
0: 나름 고가 좀 잘못돼 사가지고 그냥 네. 되지도 않던
1: 이제
0: 거.
1: 좀 이거 더 최고로 원하시는
0: 업그레이드를 원했었죠.
1: 그리고 이제 마사지 맛도 아시고 네네네. 워낙 마사지를 잘 받으시던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는 디바가 맞아요. 근데 이제 마사지가 처음 선택하시는
0: 입문하시고.
1: 분들 입문하시고 좀 부담 없이 하지만 성능은 최고로
0: 최고로.
1: 그러니까 가성비가 넘어서 갓성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갓성비 갑이라는 그 수식어가 딥 그 그라비티에 항상 따라올 정도로 디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 후회 없다. 그리고 그 후회라시죠. 이제 디바도 그렇지만 빨리 선택을 안 했을까? 왜 이제까지 내가 마사지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0: 그렇죠.
1: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0: 진짜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항상 늘 하실 말씀이 마사지 치료를 만나는 그러니까 그라비티나 디바를 만나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저도 그러세요. 마사지 치어 그라비티나 디바를 써보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번만 써보신 분은 분명히 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1: 맞아요.
0: 아 진짜 편하구나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한번 놀라시고 또 가격 보시면 또 한번 놀라시고 이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하지만 제가 집에 마사지 치어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재벌인 줄 압니다. 무슨 요새 뭐래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아유 무슨 금수저지 흙도 못 퍼는 수저도 없는데 나는 손으로 흙을 퍼먹었는데 근데

0: 터보가 좋다, 뭐 카이로스가 좋다, 디바 좋다 말씀하면 못 드리겠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시기 때문에 그쵸.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라비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문용으로 가장 최고의 효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그라비티를 사시면 또 선물을 또 지금 주시는 거죠?
1: 저희
0: 아직까지는
1: 이지바이크
0: 아직까지 주시는 거죠? 네.
1: 이지바이크 드리고 48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 48개월
0: 무이자도 계속 합니다.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1: 그래서 94불 플러스 택스고요.
0: 그러니까 월 94불 플러스 택스 여러분.
1: 여러분 요즘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4인 가족이면
0: 3인 가족도요.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 리스 가격이 아니라는 거. 월 94불 플러스 택스 48개월 할부 하셨을
1: 언제
0: 때
1: 언제 끝나는지 몰랐다 막 이렇게.
0: 맞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거예요. 네. 이게 그라비티가
1: 여기다 이지바이크는 운동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네. 이지바이크 한 대 들여놓으시면 사실 이제 게을러서 우리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0: 근데
1: 이제 핑계 될 것도 없고 있으면 보면 하게 되는 게 또
0: 발만 탁 드시면
1: 발만 얹으면 돼요. 그럼 이제 하체 근력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여러분들 장수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무조건 보고 하체. 뭐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은 그 자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스크에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죠. 앉아 있다 보면 또 이게 몇 시간 그냥 가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작업하시면서 그냥 이거 밑에서 돌려놓고 그냥 발만 얹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시간 절약 면에서도 그렇고
0: 네.
1: 이거 한 대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0: 네.
1: 이게 저희 베스트셀러죠.
0: 그렇죠. 베스트셀러죠. 자체로서. 네,
1: 그래서 가격도 너무 착해요. 근데 249불인데 250불이죠. 근데 요거 그냥 네, 무료로
0: 선물로.
1: 드리면서 저희 뭐 무료 배송은 기본이고요.
0: 네.
1: 타주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0: 네, 네.
1: 여기에 이제 또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사야 되는 이유에 요게 또 굉장히
0: 최고의 신뢰와 믿음으로 19년간 함께했던 헬스코리아가 주는
1: 그래서 AS. 근데 풀 워런티 자신 있으니까
0: 네.
1: 저희 자체 브랜드잖아요. 3년 드리면서 그 이후에도 저희는 파트값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0: 네네네.
1: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사지 체어 AS 일단 연결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0: 맞아요.
1: 되고 나서도 그 비용이 너무
0: 그쵸.
1: 어마무시하게 청구가 되니까
0: 네.
1: 차라리 갈아타야겠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많을 정도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시면 10년 이상 사용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마사지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얘가 골칫덩어리고 부피도 웬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0: 그렇죠.
1: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0: 네.
1: 그렇다고 이걸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0: 쉽지도 않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마사지 체어는
0: 네.
1: 어디다?
0: 헬스 코리아.
1: 코리아.
0: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스 코리아 여러분 마사지자를 예전 것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헬스 코리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헬스 코리아 마사지 체어들의 정말 장점이 많지만 장점 중 하나가 다리 쪽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유사 제품들을 보면 다리는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1: 그쵸.
0: 적당히 눌러주고 허리나 이제 상체 쪽에 집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헬스코리아에 있는 여러 제품들은 다리가 일단 기가 막혀요.
1: 네.
0: 종아리고 이걸 꽉꽉 잡아주고 발바닥까지 해주니까 와,
1: 발바닥, 뭐 발끝,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0: 와이프도 안 해주는 발바닥 발끝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1: 열자리도 꼭꼭꼭 눌러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0: 그러니까 발이 시원하면 진짜 몸이 시원해요.
1: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어서 이게 매일 받으면 네. 혈색이 좋아요.
0: 맞아요,
1: 일단.
0: 진짜로 안 좋아질 수가
1: 좋아요.
0: 없어요.
1: 그러니까 후니님 보고
0: 네.
1: 아유
0: 저는
1: 금수저다 이러는 게 이게 벌써 이렇게 사람이
0: 네,
1: 혈색이 좋고 밝으면 네. 이건 또 뭐 돈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복도 들어오고
0: 그것만 아직 아닌데 네, 들어오겠죠 뭐 그거는. 근데 진짜로 마사지 여러분 받으면 정말 사람이 건강해요.
1: 네. 네, 느끼셔야죠.
0: 맞습니다. 이 종아리랑 허벅지 이런 것들을 허벅지나 종아리랑 이 발바닥 이거를 정말 꾹꾹 눌러주고 롤링을 해주는 이 기분이요. 이건 정말 체험을 해보셔야만 아세요.
1: 근데 저희가 사실 마사지 체어 이제 출시하기 전에
0: 네.
1: 발 마사지기부터 시작을
0: 초청기
1: 했잖아요.
0: 초청기 때 그거 알아요. 거기서 샀었어요, 저.
1: 그래서 그쵸. 그래서 네. 그 발지압사 이름도 막 여러분들이 지어주셨어요. 발지압사 너무 이제 지압하듯이 잘한다고 해서
0: 뭐였죠?
1: 발지압사 1, 발지압사 2, 챔피언
0: 많아.
1: 그리고
0: 챔피언.
1: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건 최신 이지 FM.
0: 이지 FM.
1: 이지 FM. 그러니까 쉽게 하면서
0: 네.
1: 요거는 운동까지 시켜주잖아요. 까치발 운동.
0: 오.
1: 그래서 발목 강화 운동까지 시켜주는 그런 버전이 이제 최신 이지 네. FM인데 이거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캐스코리아는 진짜 이렇게 하반신 하체 다리 쪽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으시죠.
1: 발에 진심이시다.
0: 네,
1: 우리가 회의할 때도
0: 네.
1: 사장님 참 발에 진심이다. 근데 발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0: 맞습니다.
1: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발을 여러분들이 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술이 마사지 체어에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그

0: 가격에 그런 마사지 체어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 좋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는 가격, 우리 정말 최고 그래비티 여러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내 체형에 체험을 해보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놓칠 수 없는 가격, 무이자 다시 팔기를 가능하시고요. 월 94불 플러스 텍스, 정말 커피값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그래비티,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요. 언제든 가셔도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헬스코리아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한 번만 더 매장 안내해 주시면
0: 네,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네. 마켓 들어가는 1층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네. 거기 북창동순도 보이는 그 라인에 있어요. 인방카떡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네. 가셔서 마사지 체어도 그렇고 뭐 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그렇죠.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세요.
1: 누리아이도 해보시고 네. 에브리버 스피드리 스핀 슬림이 돌아다니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0: 그렇죠. 얼마나 네. 청소를 잘하나.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한테 쪽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훈이라고 적어놓으셔가지고요. 네, 우리 이훈님께 이거는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은 누굽니까? 이훈은 왜 제 이름을 이훈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0: 한우님.
1: 우리 헬스 네. 아메리카노 할 거고
0: 다니 한우님. 네.
1: 네. 네. 이훈님이라고 적혀있는 쪽지들이 참 재밌네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헬스코리아 우리 박원정 네, 김원정 쇼호스님이랑
0: 뒤끝이 있으시구나.
1: 뒤끝 있죠. 저는 뒤끝이 있죠. 네. 네, 함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항상 좋은 프로모션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네. 여러분 곁에서 건강만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럼요. 중요하고. 생각하신다면 헬스코리아 매장 방문하시거나 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세요. 자주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잠시 후는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2: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입니다. 훈훈한 카페의 훈이 씨가 아니라 갑자기 저 로빈 목소리가 툭 튀어나와서 놀라셨죠? 오늘 즐거운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이분들과 인터뷰하겠다고 훈이 씨께 양보해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요즘 너무 덥잖아요. 여름이라 더운 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더운 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진짜 모든 거 확 다 던져버리고 어디 떠나고 싶잖아요. 항상 우리가 마음은 그런데 또 그렇게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어디든 떠나리라. 저처럼 늘 마음속에 비행기표를 품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이 방랑벽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의 전문가, 아주관광의 박평식 교수님, 그리고 스티브 조 전문님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이렇게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3: 네.
4: 사실 지금 덥죠. 이제 더운데
3: 네.
4: 더울 때는 다 그 아이슬란드를 그리워하게 되죠.
3: 네.
4: 근데 우리가 가는 그 실제로 가는 9월 달에는 조금 더 추울 수 있다. 예, 아무래도 그 여름보다는 네. 가을이 되니까 조금 추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해도 조금 더 짧아질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겨울 되면은 물론 네. 뭐 해가 거의 없는 날이 많죠. 예, 그렇지만 아이슬란드는 말 그대로 불과 얼음의 땅입니다. 여기는
3: 너무 멋있어요.
4: 그 제가 처음 그 아이슬란드를 가기 전에는요,
3: 네.
4: 거기 길이 있을까 걱정했어요.
3: 네.
4: 왜냐하면 불과 얼음 하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그때는 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니까요, 거기에 도로도 잘 돼 있고요, 꽃도 활짝 피어 있고요.
3: 오, 꽃도 있어요.
4: 놀랐어요, 놀랐어요.
3: 동화 같더라고요.
4: 네. 아 어떻게 여기 꽃이 있지 하고 놀랄 정도로 네. 꽃들이 만발한 데서 제가 사진을 너무 감동해갖고
3: 네.
4: 그 꽃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3: 그게
4: 루핀이라는 꽃이에요. 특히
3: 루핀.
4: 네. 그 알래스카가 원산지인데
3: 네네.
4: 그 어디도 있나 하면은 뉴질랜드 남섬에도 가면은 그게 좀 많아요.
3: 네. 네.
4: 그래서 너무 너무 막 꽃단지가 와. 그런
3: 그 생명력이 굉장한 꽃들인가
4: 그러니까
3: 봐요.
4: 전 막 그냥 펴져 있는데.
3: 네네.
4: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지금 꽃을 강조하나 하면은
3: 네.
4: 아이슬란드라는 것은요.
3: 네.
4: 처음에 그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슬란드를 발견한 사람들이
3: 네.
4: 노르웨이 바이킹들이에요.
3: 오.
4: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게 바라면은 바이킹들인데
3: 네네.
4: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해적들이에요.
3: 오.
4: 예.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 있지만은 이 세상에 다 그렇지만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3: 네네.
4: 그래서 좀 음흉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3: 음흉한 사람
4: 있는데 그중에서 네. 조금 머리가 튄 사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 네.
4: 아이슬란드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 네네.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 없는 섬.
3: 아, 그 아이슬란드라는 네, 섬이 네, 그런 네. 이름이 없었어요.
4: 이게 이 이름 모를 섬이니까 이모 섬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3: 네.
4: 살만하거든요.
3: 네네.
4: 여기 아 좋다. 우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못 오게 하자.
3: 못 오게 하자.
4: 우리끼리만 살자.
3: 네.
4: 그래서 이름을 아이슬란드라고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슬란드다. 근데
3: 네네.
4: 실제로 좀 올라가 보면은요.
3: 네.
4: 그 조금만 언덕만 올라가면은
3: 네.
4: 거기는 완전히 글래시어 그러니까 빙하 시대가 있어요. 그게 빙하 시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섬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만 몇 년 전에 그 정확한 연도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요.
3: 네.
4: 아이슬란드 화산이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졌어요.
3: 네.
4: 한 사흘을 그냥 유럽 항공 노선이 꽉 막혔어요. 한 사흘. 그러면 하늘에
3: 네.
4: 그 뭡니까 연기와
3: 네.
4: 재.
3: 네네네.
4: 그 하늘에 퍼져 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3: 네.
4: 그 어마어마한 화산이 퍼져. 그러니까 거기는 땅 속에는 불을 품고 물론 이 지구는 안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마그마가 있어요. 있는데
3: 네. 네.
4: 거기는 또 유별나게 화산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불과 불 그래서 화산이니까 불 그리고 얼음 빙하가 착 덮여서니까 이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가 네. 그 아이슬란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더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 근처에 네. 가면 건너편에 가면은요 네. 그린랜드가 있어요.
3: 그린랜드?
4: 그린랜드 이름은 아주 근사합니다. 그린랜드 네. 아주 파란 섬, 뭐 푸른 섬 이렇게 네. 착각할 수가 있는데
3: 네네네.
4: 실제로
3: 아니에요?
4: 그곳은 네. 말 그대로 네. 아이슬란드다.
3: 어머머.
4: 그 거꾸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또 그린랜드는 아이슬란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네. 찾아낸 섬이 그린랜드였어요.
3: 왜 쫓겨났어요?
4: 예, 그럼 죄를 지었죠.
3: 아.
4: 그 그린랜드 아니 아이슬란드는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네. 그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을 준 곳이고
3: 네네.
4: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서 한 서너 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그거 대단합니다. 우리가 참 모르던 게. 그러니까 네네. 그 GDP가 10만 불이 넘는다.
3: 네네.
4: 그러면 노르웨이하고 몇 개밖에 없어요. 스위스 네. 몇 군데 이런데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체적인 건 인구가 작으니까 전체적인 그 소득은 적어도 어쨌든 개인 소득은 아주 높은 나라다.
3: 네,
4: 그래서 그린랜드를 다 갔는데
3: 네.
4: 땅은 넓어요.
3: 네.
4: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
3: 네.
4: 근데 우리끼리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좀 이민을
3: 들어오자.
4: 받아야 되겠다.
3: 네.
4: 그래서 여기는 그린랜드다.
3: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하게.
4: 이 방송 용어는 좀 이상하지만 뻥을 쳤다.
3: 네.
4: 근데 광고 믿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광고만 믿으면 안 돼요. 그린랜드 네. 광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4: 그때도 이미 이 사람들은 그 허위 광고를 할 줄 알았다. 이 관광회사도 허위 광고 믿으면 안 됩니다.
3: 네, 네.
4: 조심해야 됩니다.
3: 그러니까 거기 교수님, 거기는 항상 추워요?
4: 항상 춥냐?
3: 네.
4: 아까 꽃이 핀다고 했죠?
3: 네, 맞아요.
4: 예, 꽃이 핍니다. 낮엔 따뜻합니다. 밤에는 좀 춥죠. 근데 겨울에는 네. 상당히 춥다.
3: 많이 추워요?
4: 예, 아주 상당히 춥다. 아주 춥다.
3: 그럼 알래스카보다 북극이니까 더 추워요?
4: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네네. 것은요, 그 네. 그린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3: 네.
4: 그 이누이트족이라고 살아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놀랐어요.
3: 아, 외모가요?
4: 예, 똑같다 생각을 했는데
3: 네.
4: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르고
3: 네.
4: 한국에서 온 혹시 그 방학 때 온 학생들인 줄 알았어요.
3: 여행객들이나.
4: 그리고 한국말을 네. 내가 시켜봤어요.
3: 네. 못 알아들어요.
4: 그러면 그래 어떻게 된 거냐고.
3: 신기하네.
4: 이제 물었더니 네. 자기네들은 이누이트라고 해요.
3: 이누이트.
4: 예, 그 네. 에스키모라고 안 합니다. 어디 그런 데 가더라도 혹시요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 에스키모라고 하면 실례입니다.
3: 실례구나. 예, 큰
4: 절대로
3: 실례네요.
4: 예, 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누이트족이다.
3: 아,
4: 예, 그래요. 그럼 네. 언제 왔냐?
3: 네.
4: 내가 이제 역사를 뒤집어봤죠. 그랬더니 네. 약 4천 년 전에 알래스카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3: 너무 왔어요.
4: 그때는 섬이 떨어진 게 아니고 섬이
3: 네.
4: 아니고
3: 네. 네.
4: 빙하가 빙하 시대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3: 네.
4: 그 북쪽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왔냐고 내가 또 알아봤어요.
3: 네.
4: 그랬더니요.
3: 배 타고 갔나?
4: 개 썰매를 타고 왔어요.
3: 아, 네.
4: 개 썰매를 타고.
3: 아, 개 썰매.
4: 예, 예, 예. 개 한 10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3: 장관이
4: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3: 네.
4: 개 썰매가 얼마나 유용한 가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개 썰매를 이용합니다.
3: 오.
4: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린랜드 이야기하면 내가 신나는데.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다 그 같은
3: 허스키 같은 그런 게
4: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게죠
3: 네.
4: 그런 게인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낚시도 갈 때도 쓰고 어디 이동할 때도 쓰고 사용하는데 예,
3: 네.
4: 교통수단으로 쓰는데
3: 네.
4: 만약에 낚시를 갑니다.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할 거 아니에요. 얼음 낚시를 갔을 거 아니에요.
3: 그 낚시가 가능한가요?
4: 그러니까 얼음을 깨면 어느 지역에 좀 얇은 지역
3: 네.
4: 깨면은
3: 네.
4: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를 갖다가 만약에 주인이
3: 네네.
4: 의식을 잃었다
3: 네.
4: 그러면은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3: 네.
4: 나 이거 보진 않았어요.
3: 네.
4: 다큐멘터리 마음 들었는데
3: 네.
4: 개들이 네. 그 주인을 밀어서 썰매 태운답니다.
3: 어머머머머.
4: 왜냐하면은 이런 자 심리적으로 보면은
3: 네.
4: 이 주인이 못 가면은 우리는 굶어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3: 네.
4: 아 영리하죠.
3: 충직한 개들이네요.
4: 예, 충직할 뿐만 아니라 영리하죠.
3: 왜 그러니까요.
4: 살아남기 위해서.
3: 자기네도 살아야 하니까. 네.
4: 근데 그게 가면은
3: 네.
4: 아이스버그라고 그 주변에 일루리사시 가면은 도시인데 네. 네. 일루리사시 아이스버그이고 아이스버그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빙산이에요.
3: 네, 네.
4: 떠다니는데요. 또 수제비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바다에 떠다니는 게 수제비 같은 느낌이.
3: 빙산이 떠 있는 게.
4: 네, 막 둥둥둥둥둥.
3: 너무 멋있겠어요.
4: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그리 그 지금 너무 아이슬란드 설명하다가
3: 그린랜드에서 넘어가서
4: 그 이웃이니까 같이 연결되는 건데. 네. 근데 사실상 그런 그 축소판이 또 아이슬란드에도 있다는 거예요.
3: 네.
4: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에는 이제 거기 이제 역사가 있고 좀 그 네. 이야기거리들이 상당히 있는 곳인데
3: 네.
4: 그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가서 그 레이캬비크가 또 수도인데 그 거기 가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골든 서클이 주변에 있어요.
3: 골든 서클.
4: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완전히 이제 거기를 우리가 그 아이슬란드의 관광에 있어서 하나의 그 중심지인데 역사적인 중심지인데
3: 네.
4: 그 또 거기에 보면은 싱벨리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거기 가면은
3: 네.
4: 북유럽판과 그 유라시아판이 갈라지고 있어요.
3: 네.
4: 지금도.
3: 네.
4: 그 언젠가는 그 사이에 바닷물이 들을 거다.
3: 라고
4: 하는
3: 어머머.
4: 그런 게 거기 100년이 걸릴지 그 1000년이 걸릴지 만년이 걸릴지 몰라요.
3: 네.
4: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신기한 곳을 가보게 되는 겁니다.
3: 근데 대표 교수님
4: 네.
3: 어떻게 거기를 여행을 이제 아주관광에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가신 거예요?
4: 아니 이제 저희 아주관광은 항상 앞서서 계측을 안 하면 안 돼요. 계측을 안 하면 안 되고 우리 저 여행 다니는 고객분들이
3: 네.
4: 항상 많이 여행을 하신 분들이라서 아주관광이 앞서야지 누가 하냐.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서부관광만 해도 아주관광이 전부 다 시작한 거 아니에요.
3: 네.
4: 제일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3: 맞아요.
4: 그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그거 보고 카피해서 네. 짝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진품하고 짝퉁하고는 차이가 아무래도 안 나겠습니까?
3: 개척자시구나.
4: 네, 개척자. 그렇죠. 바로 그렇죠. 바로 개척.
3: 네.
4: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가게 됐냐면 이제는 여행이 마땅하게 갈 데가 없다. 어디가 또 좋을까 하다가 아이슬란드를 이제 찾게 된 거죠.
3: 네.
4: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슬란드는 정말로 가보면은
3: 네.
4: 아이슬란드만 아니다. 아이슬란드도 있고
3: 네. 그린랜드.
4: 그리고 그린랜드도 거기 섞여 있고 그리고 플라워랜드도 있고
3: 플라워랜드요?
4: 예.
3: 오.
4: 그거 뭐 굉장해요.
3: 이름들이 다 예쁘네요. 예.
4: 특이합니다.
3: 네.
4: 그런데 많은 네. 사람들이 또 네. 이런 착각을 해요.
3: 네.
4: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를 착각하는
3: 경우가 아, 맞아요.
4: 예.
3: 네.
4: 아이슬란드는 그 뭐냐? ICE 말 그대로 ICE
3: 네.
4: 얼음랜드입니다.
3: 네, 네, 네.
4: 근데 그 아일랜드는 ISLAND 그 섬.
3: 네, 그냥
4: 섬이라는 뜻 네. 아일랜드
3: 네.
4: 영국 옆에 있는 그 나라는 그냥 네. 아일랜드고
3: 네네.
4: 이곳은 아이슬란드는 말 그대로
3: 얼음의 나라
4: 얼음 나라인데 달고 보면 가보면은 네. 얼음 나라인데 얼음랜드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3: 네.
4: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라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그린랜드도 있고
3: 네네.
4: 다실상 섞여 있다
3: 네.
4: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또 재밌는 게 뭐가 뭐냐면은
3: 네.
4: 그 라군이 있어요. 얼음 그
3: 라군.
4: 라군이 뭐냐 하면요.
3: 네네.
4: 바닷물이 들어와서
3: 네.
4: 호수가 된 걸 라군이라 그래요.
3: 네네.
4: 일반 호수는 레이크라고 하죠.
3: 네네.
4: 한데요.
3: 네.
4: 근데 라군은 바닷물 호수를 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 네.
4: 거기 가보면은 그 수천 년 수만 년 된 얼음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곳에
3: 네.
4: 아 이거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3: 네.
4: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3: 어머머.
4: 그 나는 버스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수륙 양용차라.
3: 아. 네.
4: 그 수륙 양용차가 요즘 가면은 스웨덴 스톡홀름에도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3: 네.
4: 그게 그 관광용이죠. 그거는
3: 네.
4: 이것도 관광용이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3: 그러니까요.
4: 요번에도
3: 바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4: 예, 요번에도 가면은 그걸 이제 가볼 수 있고 또 가면 거기
3: 네.
4: 가면요.
3: 네.
4: 아시는데 폭포가 많아요. 사실상 이과수 폭포나 이런 것처럼 아주 크지는 않은데
3: 네.
4: 폭포들이 많아갖고 그 장관을 잃어 그런 게.
3: 네.
4: 근데 사실상
3: 네.
4: 그 뭐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보는 그 빅토리아 폭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3: 네네.
4: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 폭포가 또 여러 개 있고 길이가 있고 이쁘게
3: 네.
4: 돼 있으니까
3: 네네.
4: 어떤 폭포는 폭포 뒤로 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3: 폭포 뒤로요?
4: 네, 폭포 뒤로.
3: 어머머머.
4: 그게 거기는 뭐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뭐가 있냐면은 그 폭포 뒤에는 옛날에 바이킹들이 네. 보물을 숨겨놨다.
3: 아.
4: 그 보물 찾으러 가자 이러면서 또 들어가 보는데
3: 네.
4: 뻥이죠. 뭐 재밌어요. 그런
3: 재밌어요.
4: 스토리가 있는
3: 네네네.
4: 곳이니까
3: 네.
4: 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3: 정말
4: 그리고
3: 매력이 너무 넘치는 나라네요.
4: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나라는요.
3: 네.
4: 그 우리가 그 이 새가 이쁜 새가 있어요.
3: 새요.
4: 새. 퍼핀이라는 새가 거기에 새가 너무 많아요. 또 거기 가면요.
3: 네네.
4: 바닷가에 가면 새까만 바다가 있는데 바닷가에 네. 조약돌들이 새까맣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네. 그 건너편에 조금 보면은요 새가 아주 예쁜 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새 이름이 퍼핀이라고 해요. 퍼핀.
3: 퍼핀. 네.
4: 퍼핀.
3: 네.
4: 발음이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퍼핀이라고 해요.
3: 네.
4: 근데 그 새를 네. 요리를 또 해 먹어요. 맛있어요.
3: 아~
4: 네, 먹어봤어요.
3: 혹시 말지.
4: 물이 많으니까 아마 사냥을 해갖고 네. 먹나봐요. 거기는.
3: 네. 네. 네,
4: 그런
3: 어떻게 것들. 구워요? 양념을 하는 건가?
4: 그냥 닭고기와 비슷하죠. 뭐,
3: 아 고기가. 그래요? 네,
4: 닭고기나 새고기나 비슷해요.
3: 닭고기나 새고기나 아이고
4: 닭고기나 새 소고기 말고 새고기
3: 그래 새고기
4: 네. 네, 새 버드밋
3: 새고기 예. 아우 너무 재밌습니다. 네. 또 무슨 얘기해 주실까요?
4: 아이슬란드에서 네.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3: 네네.
4: 그 온천이에요. 온천.
3: 온천이요?
4: 내가 말했잖아요. 이 땅에 불이 가득하다고 불 그러니까 네. 불이 있으니까 네. 불이 있는 곳에 물이 있으면 끓잖아요.
3: 네.
4: 그 끓어 나오는 게 온천이거든.
3: 어머머.
4: 멀리 그 간단하죠.
3: 네.
4: 근데 그 온천이 그냥 온천이 아니라 해수물이야 또 이게.
3: 어.
4: 바닷물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3: 네.
4: 그게 이제 블루라운 온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3: 네.
4: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해수 온천 중에 하나예요. 온천장도 아주 멋있고 크게 지어놨어요.
3: 그 소고기가 너무 많진 않아요?
4: 에이, 그게 괜찮아요. 네, 해봤는데 네. 실제로 해봤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네. 머드팩도 할 수 있고 나도 거기 가서 머드팩을 해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 듣는지 모르겠어요.
3: 네, 그 새끼 피부가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4: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니 네.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3: 네.
4: 남자 피부가 왜 그래 이런데 아마 거기 가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 네.
4: 그게 블루라군에서 하고
3: 네.
4: 우리가 또 그 블루라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온천을 해요. 그 주변에 호텔들이 대부분 아, 사우나가 있어요.
3: 아,
4: 온천이야, 온천물이야 거기는.
3: 네.
4: 거기는 그 나라는 그 온천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끓일 필요가 없어요.
3: 그대로 먹어요? 그,
4: 온천물을 그냥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3: 오, 진짜요?
4: 게스도 공짜고 뜨거운 물도 공짜고 거기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3: 네.
4: 한때 그 한 20년 전에는요 또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3: 네네.
4: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딱 터지면서
3: 네.
4: 주식이 전부 휴지고개가 돼버렸어요.
3: 아,
4: 그래서 아주 그냥 또 배랑으로 떨어졌어요.
3: 네.
4: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그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3: 네.
4: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3: 네, 그렇죠.
4: 갚으려면 내가
3: 네.
4: 그 관광 사업을 해라.
3: 아.
4: 그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3: 네.
4: 그 오래 안 됐어요.
3: 네.
4: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관광 사업을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돈 벌고 먹고 사는데
3: 네네.
4: 그러다가 요즘은 관광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하는
3: 네.
4: 이런 겁니다.
3: 네.
4: 그래서 그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다른 데서 관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나 뭐 다를 것도 없어요. 그냥 날씨가 좀 그러니까 그 수영복 분명히 지참해야 되고 그리고
3: 아, 온천 가야 되니까
4: 예,
3: 수영복
4: 그리고
3: 네네.
4: 우리가 그 9월 달에 가는데 9월 달에 왜 가냐 특별히 가면은
3: 네.
4: 그 오로라를 한번 보려고
3: 오로라.
4: 방에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오로라가 나올 확률이 많다. 그래서 오로라 헌팅이라고 이래요.
3: 오로라 헌팅.
4: 예, 오로라 헌팅이다. 그래서
3: 네.
4: 우리 표현을
3: 네.
4: 그 오로라 투어 이래 말 안 하고 거기 가서 오로라 헌팅이
3: 오로라 헌팅.
4: 돼요. 그 밖에 나가서 보나.
3: 네.
4: 방에 앉아서 보나.
3: 그치 그치 편하게 그냥
4: 그 하늘이 그 하늘이.
3: 네. 그러네요.
4: 이게 너무 춥게 그냥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3: 그쵸.
4: 방 안에서 그냥 그렇게 오로라 헌팅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3: 네.
4: 이 도시는 그 옛날에는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A에서 직항이 있었어요.
3: 네.
4: 그런데 요즘도 직항이 없어졌네. 그래서
3: 아.
4: 뉴욕 가서 이제 갈아타고 가는
3: 네.
4: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3: 네, 그
4: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3: 그 얼마나 어쨌든. 걸려요?
4: 아 여기서 뉴욕까지 6시간 정도 걸리죠.
3: 네.
4: 그 뉴욕에서 그것까지 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3: 네.
4: 그런 거리입니다. 그냥 가면은 한 10시간 남짓하면 갈 거리를
3: 네.
4: 섰다가 하니까
3: 그런 네. 것도 네. 여행의 재미죠 뭐.
4: 예, 재밌습니다. 예,
3: 네.
4: 재밌습니다. 예.
3: 그럼 몇 박 며칠이에요?
4: 우리가 가는 게 8박 9일인데요.
3: 네.
4: 지금 거의 마감됐고요. 여기는
3: 네.
4: 거의 마감됐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안내하는 이유는
3: 네.
4: 내년을 위해서.
3: 그러니까요. 너무 가고 싶어요. 제 버킷리스트예요 진짜.
4: 네, 올해는
3: 네.
4: 거의 마감되기 때문에
3: 네.
4: 지금도
3: 네.
4: 할 수는 있습니다.
3: 네.
4: 많은 숫자는 안 되고 적은 숫자.
3: 네.
4: 몇 명은 가능해요.
3: 그럼 교수님이 직접 가이드 해 주시는 거죠?
4: 제가
3: 와,
4: 가이드를 해야 돼요.
3: 직접.
4: 그거는
3: 네.
4: 거기는 가면은 특별히 네. 가이드 할 사람이 없어요.
3: 네.
4: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가이드하고 내가 방송하고 내가 또 인문학 강의하고 막 다 해야 돼요.
3: 그럼 그럼 식사도 다 세 끼 다.
4: 예, 그럼요. 다 포함된.
3: 호텔도
4: 예.
3: 그렇고 그렇죠. 예.
4: 호텔이요. 네. 크지는 않는데 네. 깔끔해 아주. 네. 크기가 좀 왜냐하면은 관광은 내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업이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대도시 말고는 호텔들이요 조그만 깨끗하고. 조그만데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식사를 또 해요. 네. 오이 셰프들이 아주 굉장해 또 호텔 네. 셰프가 네. 아주 프라이드가 강해요. 네. 그래서 아주 셰프들 실력도 좋다. 음식도 맛있다. 그래서 네. 주로 아침 저녁이나 점심도 거의 대부분 호텔에서 먹어요. 네. 지나가던 호텔에서 점심 먹고 아침 호텔에서 먹고 네. 저녁 호텔에 도착해서 먹고 이렇게 그 힘들지 않게 합니다.
3: 완전히 호텔식 식사로 네. 그 시차가 얼마나 돼요? 여기 LA랑
4: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봅시다. 네. 뉴욕까지 3시간 차이죠.
3: 그렇죠. 3시간이죠.
4: 그러니까 5시간 가죠. 네. 뉴욕에서 또 한 5시간 가니까 4시간 가니까 네. 한 3시간 차이 날 것이다. 그러면은 네. 네. 우리하고 우리보다도 한 6시간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잠복게 정확하게 한번 이제 내가 정확하게
3: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대충 한 6시간 정도 될까요? 차이 나고.
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슬란드는 네. 내년에 갈 거니까 그만하고 9월 30일 날 우리가 또 거기를 갑니다. 루트 66.
3: 루트 66.
4: 예, 마드 로드 따라서 가는 코스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곳은 아주 네네. 그 1929년에 대공황이 나잖아요. 네. 그 무릎에 살 곳을 찾아서 목숨 걸고 온 곳이 네. 이 캘리포니아다고요. 서부로. 서부로. 네. 왔던 그 길이 마드 로드라고 하는 루트 66이라. 우리가 네. 아주 역사적인 뜻깊은 그 길을 따라서 네. 가는 그 대륙 횡단 코스를 그 대륙 횡단이 돼요. 결국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 곳에 전문가이신 우리 또 스티브 조 전무님 모시고 네. 또 설명 한번 들어보죠.
3: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무님. 언제 떠난다고요?
5: 이 교수님 언제 저한테 마이크 주나 그랬습니까? 네, 네. 저기 우리 이틀 전에 네. 이 루트 66에 대해서 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3: 아, 네. 네
5: 용궁에서 가졌는데 많은 네. 분들이 관심 갖고 네네. 좀 회장님이랑 이걸 기획을 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 많은 사람이 올까? 그런 의구심에 네. 제가 이거 무조건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네.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서가는 아주관광이 이걸 기획해서 네네. 한번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실행을 했고요. 네. 자, 올해가 네네. 지금 방금 전에 회장님 말씀드렸듯이 네. 이 1926년도에 만들어서 네. 올해가 2026년에 100주년입니다.
3: 와.
5: 이 도로를 만든 지. 네. 그래서 100주년 기념과 더불어 네네. 또 올해가 이 미국이 독립선언한 지
3: 100주년.
5: 250년. 네. 100주년 250년에 네. 뜻깊은 2026년입니다.
3: 네.
5: 그래서 이때 우리가 100주년 기념해서 루트 66 도로를 따라서 대륙 횡단을 한번 해보자.
3: 네.
5: 어떤 회사도 어떤 그 미국의 회사도 없어요. 네.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3: 네.
5: 그러면 루트 66이라는 도로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3: 네, 네.
5: 미국을 갔다가 이 네. 도로를 가게 되면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 네, 네.
5: 이 미국의 짧은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이 많은 유럽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네. 발전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든 네. 그 모습을 갖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 네. 인디안의 모습, 서부의 카우보이 모습, 또 현대 발전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루트 66을 네. 우리가 9월 30일 날 떠나서
3: 9월 30일 날, 네. 네.
5: 그래서 10월 15일까지 15박 16일입니다.
3: 네, 9월 30일부터 10월 15일이요.
5: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5박 16일인데 네네. 이 루트 66은 네. 저 시카고에서부터 이 산타모니카까지 요 길입니다.
3: 네.
5: 근데 우리는 다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거꾸로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로 가는 거예요.
3: 오, 네네.
5: 근데 루트 66만 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3: 네.
5: 그쪽 갔는데 동부도 구경하고 와야죠.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바로 저 나이가라 폭포도 보고
3: 네.
5: 시카고에서 2박을 하고 나이가라 폭포도 보고 그다음에 그 뉴욕도 가서 2박을 하고 워싱턴 DC까지 다 훑고 오는 그런 좋은 관광이에요.
3: 네. 그때쯤이면은 왜 그 영화도 있잖아요. Autumn in New York.
5: 아, 그렇죠. 너무 좋죠. 네. 그때 이제 또 단풍 시즌입니다. 네. 거기 맞춘 겁니다.
3: 아, 그러시구나.
5: 그래서 우리 날짜도 거의 날짜 맞춰가지고 네. 우리 기온에 맞춰서 딱딱딱 움직이게끔 만들었고요.
3: 네.
5: 이제 코스를 이제 설명하면은 산타모니카에서 시작을 합니다.
3: 네.
5: 루트 66은요.
3: 네.
5: 이 원래는 루트 60이었어요.
3: 네.
5: 60번 도로 했었는데 외우기가 네. 좀 그래요.
3: 아.
5: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외우기 좋게 짝짝 나오게 66을 하자. 그 네. 도로를 66을 갔다가 60번 해서 또 네. 기존에 60번 도로가 있어요.
3: 네네. 네.
5: 그러니까 겹치니까
3: 네.
5: 또 62번으로 하자. 아니야 66번이 좋아. 외우기 좋게. 그래서 66번으로 정했고
3: 네.
5: 사실 끝나는 도로가 끝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 LA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끝납니다.
3: 아 끝이 나네요.
5: 네. 거기서 네. 끝나는데
3: 네.
5: 그 저쪽 시카고에서 온 사람들이 야 이 영화인데 바다를까지는 가야지. 네. 바다까지 가야지. 그래서 우리 산타모니카 가자.
3: 네.
5: 그 산타모니카에 있는 상인들이
3: 네.
5: 여기 환영을 한 거예요.
3: 어, 그렇죠.
5: 매출에 좋은
3: 그렇죠,
5: 영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면은 66 엔드라는 게 사인판이 보이죠.
3: 네.
5: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3: 네.
5: 이게 산타모니카 시작을 해서 이제 쭉 해서 40번 도로를 가는데 이 66번 도로가 지금은 지구상에 없어요.
3: 아 진짜요?
5: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없지만
3: 네.
5: 1985년도에 지구 이 지도를 편집하면서 66이 올드타운이 됐거든요. 이게 40번 도로가 생겼어요.
3: 네.
5: 그래서 바로 이게 가서 우리가 바스토까지 가면 거기서 15번 40번 도로 이렇게 네. 나눠집니다.
3: 네.
5: 우리 후레이 남바가 홀스면 남북으로 돼 있고 짝스면 동서로 돼 있잖아요.
3: 네.
5: 사막의 가운데 바하스토라는 데를 가요.
3: 네, 네.
5: 예, 바하스토에 우리 라스베가스 갈 때 꼭 들리는 데
3: 네.
5: 아니에요?
3: 네.
5: 이 바하스토에 가서 뭘 보냐면 철도 박물관을 봅니다.
3: 네.
5: 철도 박물관에 이 66 거기 박물관이 있어요 안에.
3: 네.
5: 근데 이 철도의 철도 도시다 보니까 많은 철도 기차들이 모였다 나눠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3: 네네.
5: 거기 가면요. 우리가 옛날에 저 대전이나 천안 같은데 기차 타고 가잖아요.
3: 네.
5: 또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내려서 막 우동 먹죠.
3: 이거
5: 기억나세요?
3: 네.
5: 그러니까 같은 세대네요 저랑.
3: 급하게
5: 급하게 먹고 딱 기차 네. 타고 오긴 하죠. 거기
3: 네.
5: 가면요.
3: 네.
5: 30분 여유가 있습니다.
3: 오 많이 주세요.
5: 그러면은 네. 그 합이란 거리 있습니다.
3: 네.
5: 합이란 거리. 웨스트체스가 제대로 복장을 하고
3: 네네.
5: 30분 동안 코스 요리를 주는
3: 와,
5: 거예요. 아, 너무 멋있잖아요.
3: 30분 동안 코스 요리를요?
5: 그게 레스토랑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체험도 하고
3: 네.
5: 이제 동쪽으로 이제 가서 40번 도로를 가서
3: 네.
5: 첫날은 라플이라는 데서 같이 묵습니다.
3: 라플.
5: 콜로라도 강변에 있는 휴양도시 라플에
3: 네.
5: 이제 카지노가 있죠.
3: 네.
5: 그냥 가는데 이제 카지노 가서 한번 또 땡겨야 되겠죠.
3: 네.
5: 혹시 압니까?
3: 네. 맞아요.
5: 자, 그래서 이 라플인 콜로라도 강에서 한번 자고
3: 네.
5: 그다음에 그 다음날 오트맨이라는 데를 갑니다.
3: 네.
5: 이 오트맨이 섭외 그 금강입니다. 금강촌.
3: 네.
5: 옛날에 금강촌이었어요. 지금 다 폐강이 됐어요.
3: 네.
5: 근데 거기 가면 유난히 누가 반기냐 우리를. 바로 이 당나귀들이요.
3: 당나귀요?
5: 당나귀들이 많은데 당나귀
3: 네.
5: 마을이라 그래요.
3: 네.
5: 왜 당나귀들이 왜 있지? 왜 이 당나귀들이 거기가 금강이었다가 많은 광부들이 금강이 폐강되면서 다들 빠져나가요.
3: 그렇죠, 그렇죠.
5: 그때 이 당나귀들이 짐을 갖다가 많이 이 광부들이 짐을 갖다 실어 나갔어요.
3: 네, 네,
5: 기운이
3: 네.
5: 좋아요.
3: 네.
5: 그래서 옛날에 아랍에서도
3: 네.
5: 당나귀들이 뒤쪽에 등짝에
3: 네.
5: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3: 네.
5: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담요를 덮고 다녔어요. 담요를
3: 네.
5: 이렇게 덮고 다 갔던 모습이에요.
3: 네.
5: 이게 당나귀들이 많은 짐을 갖다가 실어 나갔는데
3: 네.
5: 바로 이 광부들이 다 떠나면서 그냥 그대로 놓고 떠났어요.
3: 얘네들만 놔두고 갔어요.
5: 놔두고.
3: 네.
5: 그러니까 거기 사는 주민이
3: 네.
5: 당나귀를 모아서 먹이를 주면서
3: 네.
5: 당나귀를 키우면서
3: 네.
5: 거기 목장이 생긴 거예요.
3: 네.
5: 그게 당나귀 마을이라 그래요.
3: 네.
5: 그래서 이 바로 이 오트맨 구경하고
3: 네.
5: 킹맨이라는 데를 갑니다.
3: 네.
5: 킹맨이 철도 도시예요.
3: 네.
5: 그 동네 철도를 설계한 사람이 킹맨인데
3: 킹맨 네. 네
5: 거기서 이제 도로를 유심히 그랜드 캐니언 갈 때 보시는 분은
3: 네.
5: 거기 가면은 66번 도로 40번 도로 이렇게 눈에 띌 거예요.
3: 네.
5: 거기서 66번 도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 네.
5: 그게 들어가면 실링맨이라는 데가 있어요.
3: 실링맨 네. 네.
5: 그래서 실링맨 거기가 66에
3: 네.
5: 옛날 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카라는 자동차
3: 네, 네.
5: 거기 그 바로 무대가 거기예요.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냐면
3: 네.
5: 그 동네에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3: 네.
5: 이발사가 네. 바로 여기 역사적인 동네 여기 40번 도로가 만나니까 그 40번 도로에 도로가 하루에 수천 대씩 지나가거든요.
3: 네네.
5: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다 뺏겨요.
3: 네.
5: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역사적인 도시를 만들자고 투쟁을 네. 해요 정부랑.
3: 어.
5: 역사적인 도시를 만들자.
3: 네네네.
5: 그래서 역사적인 도시에 루트 60개 역사적인 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가면 옛날 주유소자리도 있고 상점도
3: 네.
5: 있고
3: 네.
5: 그 안에 들어가면 다 66밖에 다 안 써 있어요. 자, 그러나서 거기서 이제 윌리엄스로 갑니다.
3: 윌리엄스.
5: 네. 네. 그 윌리엄스에 가서 주무시는데
3: 네.
5: 그 윌리엄스도 마찬가지 거기도 66의 선술집들이 많아요.
3: 네.
5: 옛날 카우보이
3: 커피송이하고
5: 네. 맥주 한잔
3: 네. 네.
5: 66인데 거기에 또 뭐 일화가 있다면요.
3: 네.
5: 거기에 윌리엄스는요.
3: 네.
5: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냐면 사냥꾼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한 4차원이다 보니까
3: 네.
5: 그 인디안하고 거기 원주민하고 어울려서 그냥 살았어요.
3: 네.
5: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실종이 됩니다.
3: 네.
5: 실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3: 네.
5: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무슨 일화가 있냐면
3: 네.
5: 거기서 자면은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 윌리엄을 만난다는
3: 네.
5: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에서 주무시고 윌리엄스에서 40만 들어가면 그랜드 캐년이에요.
3: 아.
5: 그랜드 캐년인데 거기 간 김에 그랜드 캐년은 봐야죠.
3: 봐야죠.
5: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에 가서 20억 년 속에 만든 그 지형의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겁니다.
3: 네.
5: 어떤 책자는 446km, 어떤 책자는 445km, 책자마다 조금 길이가 틀리지만
3: 네. 네. 네.
5: 이 서울에서 더 부산까지 길이보다 더 긴
3: 네.
5: 바로 콜로라도 강변에 바로 이 그랜드 캐년의 모습에 보면서
3: 네.
5: 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3: 맞아요.
5: 그 모습에
3: 맞아요.
5: 이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3: 맞아요.
5: 지구의 일기장이라 불려지는
3: 아.
5: 그랜드 캐논의 그 모습을 한번 보고
3: 네.
5: 재밌나요?
3: 네.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여행 중이에요.
5: 그래,
3: 제가.
5: 저랑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3: 그렇게 그런 그 그랜드 캐년이나 뭐 아이슬란드 그런 데 가면 굉장히 겸손해질 것 같아요.
5: 그럼요.
3: 네.
5: 예, 본인이 살아온 인생과 더불어
3: 네.
5: 미국에 와서 여러 그 우여곡절 겪으면서 자식도 훌륭하게 키우면서 자기 역사도 생각해 볼 수
3: 네.
5: 있고 미국의 역사도 같이 더불어서 가는 여행이 바로
3: 네.
5: 이 여행입니다.
3: 아우 정말
5: 자,
3: 너무 좋네요.
5: 자 그러면서 그랜드
3: 네.
5: 캐논을 보고
3: 네.
5: 이제 홀브룩이라는 데를 갑니다.
3: 홀브룩.
5: 홀브룩 거기 가면은
3: 네.
5: 거기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3: 네.
5: 바로 이글스의 Take It Easy라는 노래 기억납니까?
3: 네.
5: 기회되면 하나 나중에 틀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5: Take It Easy 하면은 뭐 나
3: 네.
5: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뭐 이런 뜻인데
3: 네네.
5: 그게 왜냐하면 어떤 젊은 청년이 트럭을 가지고 그 홀브룩을 지나다가
3: 네.
5: 차가 고장이 났어요.
3: 네.
5: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3: 네.
5: 그 여자들이 탄 트럭이 옆에 지나가면서 막 손을 들면서
3: 아~
5: 막 그러니까
3: 네.
5: 이 바로 이 남자가
3: 네.
5: 나 괜찮아 금방 고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3: 네.
5: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빨간색의 트럭이 아직도 거기 전시돼 있어요.
3: 그 고장났던
5: 네,
3: 트럭.
5: 그 그게. 노래가 이글스의 Take It Easy라는
3: 아,
5: 노래예요.
3: 네.
5: 자, 그래서 이 홀브룩이라는 동네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3: 네.
5: 자, 그다음에 이제 목화석 국립공원을 갑니다.
3: 목화석.
5: 목화석. 나무목의 돌석.
3: 네.
5: 이 2억 2,205년 말에서 이어서 500년에 만든 바로 나무가 오랜 세월 동의 풍화 속에 바로 돌이 된.
3: 나무가 돌이 됐어요.
5: 네, 네. 그래서 이 돌들이 아주 반질반질하고
3: 네.
5: 이 곳곳에 이거 파는 데도 있어요. 이
3: 네.
5: 목화석 국립공원에 갔는데 색깔이 다양합니다.
3: 네.
5: 근데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
3: 네.
5: 목화석 그 돌들을 많이 훔쳐갔어요. 막 그냥 가져 너무 좋다 보니까
3: 네.
5: 훔쳐갔는데 그 돌을 가져가는 사람은 꼭 애군이 다쳐요.
3: 그 가져가니까 그러지. 그 왜 가져가?
5: 애군이 다치는데
3: 네.
5: 가지는 사업에 망한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애군이 오다 보니까
3: 네네.
5: 그 몰래 훔쳐간 분이 겁이 나서 돈을
3: 네.
5: 보내줘요.
3: 네.
5: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목화석 국립공원
3: 네.
5: 한번 구경하고요.
3: 네네.
5: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얼마 가면 이제 우리가 에드리엔이라는 갑니다. 에드리엔이라는 동네가
3: 에드리엔,
5: 있는데
3: 네.
5: 거기 에드리엔 가면은
3: 네네.
5: 텍사스 딱 여기가
3: 네.
5: 이 66번 도로의 딱 중간 내는 지점이에요.
3: 네.
5: 이게 1139, 1139 마일 양쪽으로 딱 사인판이 있어요. 여기가 딱 중간 되는 지점입니다. 네. 사인판이 있어요.
3: 네네.
5: 거기 가면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네. 할머니가 하는데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 아,
5: 네. 이 할머니가 거기 또 레스토랑을 만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 지나가다 보니까 먹거리 좀 있잖아. 시장하잖아요.
3: 네, 그렇죠.
5: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 피자 파이라든지 이렇게 구워주면서 네. 거기 레스토랑이 네. 상당히 잘 됩니다.
3: 네.
5: 그래서 거기 꼭 쉬어갔다는 얘기예요.
3: 네.
5: 우리가 루트 66 이렇게 지나가면요.
3: 네.
5: 그 많은 그 뭐 여러분들 조형물들이 많아요.
3: 네, 네, 네,
5: 그 조형물들이
3: 네.
5: 많이 이유는요.
3: 네.
5: 우리 레스토랑 앞에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3: 찍으라고
5: 네. 밥도 먹고 가라 이거예요.
3: 아, 그럼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또 다른
5: 또
3: 분이
5: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예요.
3: 네. 네.
5: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구경을 하고요.
3: 네.
5: 자, 그다음에 우리는 그 바로 이제 텍사스 끝날 지점에 뭐가냐면요. 여기 유명한 레스토랑 빅 텍산이라는 영화 레스토랑 있어요. 빅 텍산.
3: 빅 텍산.
5: 네, 그 프리에 옆에 딱 있는데
3: 네.
5: 거기가 유명한 게 바로 스테이크점이에요.
3: 네.
5: 우리 텍사스 하면 스테이크
3: 아닙니까? 스테이크.
5: 네. 근데 스테이크에 거기 써 있습니다. 스테이크 72온스를
3: 72온스.
5: 1시간 동안 먹으면 프리.
3: 공짜.
5: 공짜.
3: 어. 72온스 어떻게 먹지?
5: 72온스는요.
3: 네.
5: 1온스가 28g이거든요.
3: 네.
5: 키로로 2kg짜리예요.
3: 와.
5: 우리가 소고기 옛날에 한국에서 한 그람은 600g인가요?
3: 네.
5: 2kg짜리 먹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카우보이가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3: 네.
5: 야, 난 72온스짜리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주인이 무슨 72온스짜리 어떻게 먹어?
3: 네.
5: 그래 한번 먹어봐.
3: 먹어봐.
5: 딱 줘.
3: 네.
5: 근데
3: 다 먹어.
5: 이걸 다 먹어요. 그때 이 레스토랑이 주인이 야 이거 괜찮겠다 사.
3: 마케팅으로.
5: 마케팅으로. 야 네. 그래서 72온스짜리 1시간에
3: 네.
5: 그 대신 옆에 샐러드하고 감자 줄 테니까 다 먹어야 돼.
3: 네.
5: 그래가지고 72온스의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체험도 합니다.
3: 와.
5: 우리 손님들이 이번에 가서
3: 먹다 할 거예요. 물릴 텐데.
5: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네?
3: 아 실제로 체험도 해요.
5: 72온스
3: 네.
5: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3: 그러니까요.
5: 근데 벌금은 얼마 내는 줄 아세요?
3: 얼마네요?
5: 얼마 같아요?
3: 모르겠어요.
5: 금 제가 금방 숫자 했는데 72불 냅니다. 자, 이거 재미난 그 체험도
3: 네.
5: 합니다.
3: 네. 네.
5: 우리 교수님 재밌나요?
6: 재밌어요.
3: 아유, 네,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6: 재밌어요.
3: 지금 저는 막 머릿속으로 스테이크도
5: 그랬어요.
3: 먹었고
5: 자,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로 네. 넘어가요.
3: 네.
5: 오클라호마에 넘어가면은
3: 네.
5: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3: 네.
5: 우리 그 소설가 존 스타인벡이라고 들어봤죠.
3: 네.
5: 분노의 포도, 우리들만의 불만의 겨울, 소울, 아메리카 아메리카, 노벨 문학상 프리처에 네. 나오는 바로 이 존 스타인벡 이 양반은요.
3: 네.
5: 저 캘리포니아 북쪽의 네. 살리나스 출신이에요.
3: 네.
5: 그 소설 속에 분노의 포도요라는
3: 네.
5: 그 소설 속에 마더 오브 로드라는 바로 66번 도로에서
3: 네.
5: 쓴 거예요.
3: 네.
5: 근데 이 양반 잠깐 설명하면
3: 네.
5: 이 양반이요. 저쪽에 아버지가 독일에서 이민 오고
3: 네.
5: 엄마가 선생님이셨어요.
3: 네.
5: 그게 왔는데 아버지가 재무관이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았어요.
3: 네.
5: 근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살리나스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3: 네.
5: 스탠퍼드 대학에 영문학과 들어가요.
3: 네.
5: 그게 대학교 3학년 때 공부 때려치고
3: 네.
5: 뉴욕에 넘어가요.
3: 스탠퍼드에서 때려치고?
5: 때려치고 뉴욕에 가서 장사해요. 그러다가 이제 뉴욕타임스에 이 영문학과 출신과 글을 잘 쓰잖아요.
3: 네.
5: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기자로 들어갑니다.
3: 네.
5: 기자 들어가는데 청렴 결벽하다 보니까 자기
3: 네.
5: 사장이 잘 못하면 그대로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딱 고향에 살리나스 오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3: 네.
5: 우리 좀 전에 시작할 때 우리 회장님 얘기한 바로 이 공항을 얘기했어요.
3: 네, 네.
5: 1929년 10월 24일 27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3: 네.
5: 뉴욕의 증권이 대해 폭락하면서
3: 네.
5: 미국
3: 네.
5: 공항이 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돈 앞에서 많이 비굴해지는 인간들의 모습들 친구들의 모습, 친척들의 모습을 그대로 소설로 집필한 게 제목을 보면 분노의 포도,
3: 포도.
5: 우리들만의 불만의 겨울 그렇게 이제 소설 썼는데 바로 이 분노의 포도가 오클라호마에서
3: 네.
5: 많은 농업인들이 있었거든요.
3: 네,
5: 거기
3: 네.
5: 농사 짓는 곳이에요.
3: 네.
5: 근데 거기에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농사질 네. 다 잃어버려요.
3: 네.
5: 농사질 데가 없어요.
3: 네네네.
5: 근데 이 서쪽에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3: 네.
5: 여기는 와인밭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포도밭이나 와인밭이나 자 여기서 많은 야채밭도 있고 그래서 네. 보니까 이쪽에서 서쪽에서 야 너희 일로 와라. 돈 많이 벌어.
3: 와, 네.
5: 그래가지고 그 유역에 넘어가서 네. 이 농업 이민을 합니다.
3: 네.
5: 그족을 오키족이라 그래요.
3: 오키족.
5: 네. 그 오키족에 같이 합류하면서 네. 처참했던 바로 이 도를 들으면서
3: 네.
5: 나는 이 분노의 포대 마더 오블로드 왜 그럴까 엄마처럼 포근한 길, 포근한 길을 찾아서 가는
3: 네.
5: 그 마음 속에는 분노의 포도 바로 포도가 와인이 될 때 그 억양 그 뭐랄까 부글부글 끊는
3: 네네네네.
5: 모습. 그래서 네. 이 존 스타인백이 네.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지드럼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책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이에요.
3: 네, 네, 네.
5: 자, 그 선수생은 오클라호마였는데
3: 네.
5: 가서 네. 구경을 하고
3: 네.
5: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올라가서 뭐 갈 데가 많습니다. 털사라는 데도 가고 스프링필드도 가고 이렇게 네. 하면서 쭉 해서 그 흑인들의 네. 애환이 겪인 걸 갖다가 지금은 네. 또 관광지로 만들고
3: 그런데도 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운치 있고 스토리가 있고
5: 그러니까 이런 네. 스토리요. 그런데 네. 그쪽에는 누가 네. 많이 살았냐면
3: 네.
5: 이 뉴욕하고 이쪽에는요
3: 네.
5: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3: 네.
5: 거기에 치다 보니까 네. 그쪽에는 독일 사람들, 체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착했어요.
3: 네.
5: 그들만의 음식이 있어요.
3: 네, 네.
5: 그들만의 음식도 체험해 보는 거예요.
3: 네.
5: 전통식으로.
3: 네, 네.
5: 그래서 이제 가서 구경을 하고
3: 네.
5: 그다음에 저 시카고 가서 우리가 2박을 합니다.
3: 네.
5: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2박하다 보니까 시카고에 누구 친척들 만날 수도 있고
3: 네, 그렇죠.
5: 또
3: 네.
5: 친구도 만날 수 네. 있고 그래서 2박을 하면서 시카고에 그 마천루의 빌딩들
3: 네.
5: 거기 가서 우리 배도 한번 타보면서 시카고를 관광하는 게 거기까지가 루트 66이에요.
3: 피자도 먹어야 되는데.
5: 그럼요. 그 이 피자가 있는데 네. 피자를 아신 거 보니까 벌써 잘하시는 거예요.
3: 네.
5: 거기 뉴욕의 피자 시카고 피자가 왜 네. 유명하냐.
3: 네.
5: 이탈리안 피자는 좀 얇아요.
3: 네.
5: 그 먹어봐도 배고파요.
3: 네.
5: 근데 이 두껍게 피자 해가지고
3: 네.
5: 거의 치즈를 움뻑 넣어가지고
3: 네.
5: 아주 그 치즈 꼭 먹어야 되죠.
3: 맞아요.
5: 시카고 피자요.
3: 근데 그렇게 여행을 할 동안 우리 한식도 먹나요?
5: 그럼요. 한식도 이제 가끔 해가지고
4: 네. 가끔 한식 있는 도시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한식을 한번 또 중간에
3: 네. 한식 식당이 있어요.
4: 네. 중간에 찾아서 먹어야죠.
5: 한국 식당이 대부분
4: 없는 데가 없습니다.
5: 없는 데가
4: 지금요.
5: 없습니다.
4: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식당이 거의 없는 데가
3: 아이슬란드도 있죠.
5: 네.
4: 예.
3: 네, 저 있는 것 같아요. 설렁탕집 네. 있는 것 같아요.
4: 왜냐하면 요새 한류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3: 네.
4: 요즘 한류가 뜨면서
3: 네.
4: 그 한국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현지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3: 아 현지인들이 한식당을 한다고요?
4: 예, 그렇습니다.
3: 우와.
4: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많아졌어요.
5: 그래서 이제 네. 거기 뭐 한국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많은데
3: 네.
5: 시카고 와서 이제 2박을 하고 시카고 구경을 하고
3: 네.
5: 거기가 사실 루트 60에 끝나지만
3: 네.
5: 우리는 여기서 연장해서 네. 클리블랜드라는 데를 가.
3: 네.
5: 클리블랜드를 가는데 유명한 여수 또 가수가 나오죠. 이 밥 딜런이라는 가수.
3: 밥 딜런.
5: 들어봤죠.
3: 네. 들어봤어요.
5: 헤븐 더 스토어. 낭낭낭 헤븐 더 스토어.
3: 네.
5: 예, 이 양반이 가수지만요.
3: 네.
5: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3: 노벨 문학상.
5: 어떻게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
3: 네.
5: 이 양반은 이 시적인 가사를 많이 씁니다.
3: 네.
5: 노벨 문학상을 받은
3: 네.
5: 이 밥 딜런의 노래도 들으면서
3: 네.
5: 우리가 클리블랜드와 자동차 도시 이렇게 도면서
3: 네.
5: 어디 나이가로 폭포로 갑니다.
3: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5: 그래서 그야말로 나이를
3: 네.
5: 떨어뜨리면서
3: 네.
5: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타워에 가서 또 우리가 음식 좋은 음식도 들고
3: 네.
5: 자 그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와 더불어 저 뉴욕에 갔죠.
3: 네.
5: 뉴욕에서 이틀 있으면서
3: 네.
5: 또 저기 저 자식도 저기 뉴욕에 있기 때문에 간 김에
3: 네.
5: 또 뉴욕에 가서 만날
3: 네.
5: 수 있으니까
3: 네.
5: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쪽에 바로 이 많은 그 맨하탄 거리도 걸어보고 거기에 코리아타운도 한번 가보고
3: 네.
5: 또 뮤지컬도 한번 보고 이 자유의 신상도 보고
3: 네.
5: 자, 뉴욕에서 2박을 하고
3: 네.
5: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마지막 날
3: 네.
5: 워싱턴 DC
3: 네, 네, 네.
5: 1번지라 불리는 백악관가였죠.
3: 네.
5: 소미니언 박물관도 구경하고
3: 네.
5: 그 워싱턴 DC도 구경하고
3: 네.
5: 이렇게 해가지고 올 때는 자유롭게 오는 거예요.
3: 아.
5: 그래서 15박 15일 16일에
3: 네,
5: 대장경인데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3: 그렇죠.
5: 요금이
3: 네.
5: 8,799불이에요.
3: 8,799불. 예, 네네네. 네.
5: 16일을 나눠보세요. 한, 네. 한 불에 한 500불밖에 안 돼요. 그 원래는 이게 만 불에 우리가 모시

0: 누가 쓰는지 아세요?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1: 스티브 조즈 전무님.
0: 제가 했습니다. 네, 정확히 맞히셨네요. 네. 오, 머리가 좋으시네. 자, 그래가지고 바로 네. 이 워싱턴 DC에서 자유롭게 네. 마시고 우리 오시는 네. 우리 인생의 버스키 바로 아, 여행기
1: 너무 멋있네요.
0: 대륙횡단 우리 한번 떠나시죠.
1: 아, 네.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맞죠?
0: 맞습니다.
1: 네. 네. 예약 우리 아주 관광 전화번호 한번 할까요? 213-388-4000번.
2: 맞습니다.
1: 213-388-4000번. 우리 아주 관광 루트 66 역사와 정통 맞따라 미 대륙횡단 15박 16일 일정. 네, 네.
2: 자, 이거 좀 추가로 말하면요. 대공황 당시 그게 193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 위에서 절망 대신 서쪽으로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1: 네.
2: 그들이 겪은 굶주림과 노숙의 역사,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회적 아픔과 상당히 연결성이 있습니다.
1: 네.
2: 이민자들의 그 회복이 탄력하는 데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이민자들이 그 동부 쪽에, 그러니까 서부가 아니고 동부 쪽에 많이 살았어요. 그분들이 그 이민자들은 그 길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착지를 일궈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아주 그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황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이민자를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변화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인들의 모습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다.
1: 네.
2: 이런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네.
2: 어쨌든 우리가 1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 네.
2: 지금도 우리는 항상 그 계속해서
1: 네.
2: 그 개척하고 있다는
1: 네.
2: 것이고 또 한 우리가 동부 쪽으로 66을 따라가면서 옛날에 이민자들의 그 애환을 또
1: 네.
2: 보는데
1: 네.
2: 음식을 맛본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독일에 안 가도
1: 네.
2: 독일 음식을 가면서 맛보고
1: 네.
2: 그 체코에 안 가도 체코 음식을 맛보고 하는 이런 그 음식 투어를
1: 네.
2: 그러니까 맛투어를 할 수 있다
1: 네.
2: 이런 겁니다.
1: 네. 그래서 맞따라 미 대륙횡단 이렇게 제목도
2: 그렇습니다.
1: 있나 봐요.
2: 네.
1: 네. 네. 아, 오늘 너무 여행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다 공부하고 가시나요?
2: 그렇죠.
1: 아니 근데
0: 예전에
1: 그냥
0: 네.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열 개를 알아야지 하나를 가르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1: 네.
0: 저는 공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 어떻게 외우시고 그냥 술술술술.
0: 그런 이런 역사적인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쫙 달리면서
1: 네.
0: 하면은
1: 네.
0: 이 역사가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예, 그래서 바로 이 역사 공부하면서
1: 네.
0: 먹고 드시면서 편안한 이 투어는 하루에 250마일 이상 안 달려요.
1: 네.
0: 그러니까 편안히 가는 그 투어입니다.
1: 무리하지 않고. 네. 교수님 근데 제가 신문 보니까 노동절 특선 크레이터 레이크 레드우드 일주 4일 이게 봤거든요.
2: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1: 설명 좀 해주세요.
2: 우리가
1: 네.
2: 그 백두산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1: 그렇죠.
2: 그 백두산 가면 뭐 보냐? 백두산 천지를 꼭
1: 그렇죠.
2: 가서 사진을 찍고 싶다.
1: 네.
2: 인증사진. 그런데
1: 네.
2: 그 길을 못 가는 경우에
1: 네.
2: 그보다 더 큰 곳이 있다. 그 똑같이 생긴 것은 똑같다.
1: 네.
2: 거의 똑같다. 그 볼 수 있어요.
1: 백두산 천지랑.
2: 예. 그런데
1: 네.
2: 백두산 천지보다는 훨씬 커요. 몇 배로. 근데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오레곤주에 가면은
1: 네.
2: 그 크레이트 레이크라고 있는데
1: 네.
2: 이것도 거의 너무 오래전에 유사하게 그 백두산 생긴 부스도 묘사하게
1: 네.
2: 그 아이슬란드만 화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1: 네네.
2: 여기도 화산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졌어요.
1: 네네네.
2: 한 3,500m가 넘는 산이 지금 한 1,800m 아래로 가는 정도로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산이. 그게 뭐가 생겼냐?
1: 네.
2: 호수가 생겼다.
1: 그런데
2: 그 호수는 네. 그냥 빗물과 눈물과 눈물이 아니고
1: 눈물
2: 눈과 네. 비로 채워진
1: 네.
2: 호수다.
1: 네.
2: 그래서 아주 막다.
1: 네.
2: 흘러가는 것도 없고 강이 어디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2: 그래서 그곳을 한번 가보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1: 네.
2: LA에서 세크라멘토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1: 네.
2: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주 관광에서 멋있는 버스 아주 편안한
1: VVIP 버스.
2: 예,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버스로
1: 네.
2: VVIP 프리미엄 버스로
1: 네.
2: 타고 그리고 이제 샤스타 레이크도 가보고 우리가 샤스타 레이크도 갈 일이 없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거기 가면서 샤스타 레이크 샤스타 마운틴도 둘러보고
1: 네,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레이트 레이크 국립공원을 들어가서 그 보고 보면은요 거기 가면은 꼭 그 가운데 있는 섬이 하나 있는.

0: 네요. 그 샘이 네. 꼭 그 마녀 같아요. 마녀 같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
1: 처음이요.
0: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특별히 그 사진을 찍어야 돼요. 거기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 우리가 그냥 그레이트 레이크를 둘러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1: 네.
0: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향해서 가는데
1: 네네.
0: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가면 중간에도
1: 네.
0: 복을 꽤 많습니다. 또 하여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네. 색다른 천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 네네.
0: 숲이 울창한 곳들이 많아요. 특히 오레곤은 나무를 팔아서 먹고 산다 할 정도로 그 많은 목재를 수출하는 곳이에요.
1: 나무 그러니까 엄청 키도 크고
0: 비도 많이 오고 예, 나무도. 근데 그거보다도 더 캘리포니아 최북단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1: 네.
0: 이 기가 막히게 나무도 키가 크고
1: 네.
0: 많고
1: 네네네.
0: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서 캘리포니아 거의 북부에는
1: 네.
0: 거의 그냥 네. 그 레드우드로 뒤덮여 있다시피 했는데 남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이 베어서 목재로 써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네. 스탑시키고 네. 1965년인가에 국립공원으로 만드는데
1: 네.
0: 그게 바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보게 되는데 그 나무로 만든 그인상이며 나무를 그 중간에 잘라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기념으로 해놨어요.
1: 네네.
0: 나무가 얼마나 크면은 그 속으로
1: 나무 통로네요.
0: 예,
1: 네.
0: 그 속으로 그냥 원래 길은 아닌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1: 네,
0: 야,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차를 타고 들어가는 어떤 경우는요.
1: 네.
0: 그 아주 통과할 때 그 나무를 또 그 나무 속으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1: 그 나무 향이 막 날 것 같아요.
0: 근데 그 향이 피톤치드로 가는 건데 이 피톤치드가 네. 아주 굉장한 거예요. 이게
1: 네.
0: 피톤치드가
1: 네, 네, 네.
0: 그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1: 네.
0: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1: 너무 좋대잖아요.
0: 소나무 향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도 좋은데
1: 네.
0: 이거는 레드우드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레드우드 나무는 그럼 어떻게 해서 레드우드 나무들은 이렇게 키가 잘 크고 오래
1: 네.
0: 살까
1: 네.
0: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을까
1: 네.
0: 그렇게 원인이 있는데요
1: 네.
0: 아주 옛날에는 태평양으로
1: 네.
0: 한 띠가 있었대요
1: 네.
0: 그게
1: 네.
0: 있었는데 이,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 옛날 이야기고 그건 네. 알 수가 없는데
1: 네.
0: 어쨌든 그 잘 보면은 밑에 뭐가 그 표시가 난대요 그런 표시가
1: 어느 밑에
0: 태평양 가운데
1: 네.
0: 안에
1: 네. 네.
0: 근데 레드우드 나무하고
1: 네.
0: 우리가 말하는 세코이아 나무하고 사실은 똑같은 나무예요.
1: 네.
0: 원래는
1: 네.
0: 그런데 이 중간에 산이 생기고
1: 네.
0: 서로 이산가족이 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그래서 레드우드나 세코이아는 원래는 같은 나무다. 우리가
1: 네.
0: 남북한 사람들이 똑같은데 모양은 조금 변했다는
1: 네, 네, 네.
0: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약간.
1: 네.
0: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나무들은 어떻게 잘 살까?
1: 네.
0: 산 꼭대기도 가면 팔팔하게 푸릇푸릇하게 잘 살고
1: 네.
0: 강가에 있는 나무도 잘 살고 신기하다. 그
1: 맞아요.
0: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땅 속에서 이 뿌리들이
1: 네.
0: 서로 붙으면은 서로 양분을 나눠요. 물을 나눠요.
1: 네.
0: 얼마나 이거 인간이 배워야 할 겁니까? 이거.
1: 정말요.
0: 기가 막히는 거죠.
1: 기가 막히네요.
0: 그리고
1: 진짜.
0: 이 나무들은 또 그 동물들이 와서 아무리 해도 잘 죽지가 않아요. 불이 나도 안 죽고요.
1: 네.
0: 오히려 불이 한 번씩 나야지 그 싹이 돋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화학 물질이 있어서 나무 껍데기에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특이한 나무다.
1: 네.
0: 그래서 레드우드 나무를 우리가 한 집에 하나씩 있으면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1: 집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크기예요?
0: 키우면은
1: 오.
0: 아니 그리고 조그마한 묘목 사다가
1: 오.
0: 키우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1: 네.
0: 그릴 정도로
1: 네.
0: 그래서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네. 내려오면서 보는데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또 볼 게 많아요.
1: 네.
0: 국립공원보다도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그 한 2박 3일로 가는 또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1: 네.
0: 있는데
1: 네.
0: 그것은 산호의 그 산호세 네. 근처에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레드우드 나무는 캘리포니아 그 해안가에 많다.
1: 네.
0: 이렇게 그래서 볼거리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오늘 그냥 두 분하고 같이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오고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진짜 교수님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 너무 유쾌한 시간 너무 가졌고요. 지금 제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너무 여기서 그냥 아둥바둥 막 이러고만 조금만 크게 나가보면은 정말 배울 것도 많고 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행을 해야 되나 봐요. 그릇도
0: 그렇죠.
1: 좀 커지고 이 생각도 좀 넓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0: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것이요.
1: 네.
0: 그 레드우드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1: 네.
0: 현재로서는 한 500살 정도로 된
1: 500살
0: 남짓 됐는데
1: 네.
0: 그게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2000살에서 2200살. 비공식으로는요 한 5천 살짜리도 있어요.
1: 5천 살이요?
0: 공식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게 쓰나 한걸 내가 봤어요. 그 실제로. 근데 그 어떤 우리가 정확하게 공인된 건 아닌데 그렇게 돼 있어요.
1: 5천 살이면은 자기가 혼자 땅에 뿌리 내리고 혼자 컸나?
0: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오래 전에 나이가 아주 많은 거죠. 그 검사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보통 2천 살이 넘는다. 그럼 2천 살이 넘으면 언제입니까? 그 우리나라 고구려 역 신라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
1: 2000년
0: 크고 있었다. 그 5천 살이면은 당군 할아버지보다
1: 그러니까
0: 나이가 많다.
1: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0: 그러니까 그런 그 길을 받을 수 있다.
1: 네, 그런
0: 거기 가서는
1: 같아요.
0: 우리도 그런 굉장한 나무들을 한번 끌어안아서 길을 좀 받고 오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 해보는
1: 너무
0: 겁니까?
1: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깝게 노동절 특선 9월 4일 날 크레이터 레이크 레드우드 일주 4일 우리 아주관광에 전화하셔서 예약 아직 받으시는 거죠?
0: 예, 그것도 이 정원이 30명이니까
1: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0: 예,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1: 오늘 전화 많이 갈 텐데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우리 US 아주 투어입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라디오 서울 애청자분들 연락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항상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 건국 이후에 가장 치열했던 권력투쟁, 제1차와 제2차 왕좌의 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조선을 설계했던 정도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세자, 방석도, 개국공신들도, 그리고 형제들까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는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벌써 두 번째의 피바람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역사 속 승자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이방원이 이겼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방원은 승리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아버지와는 평생 화해하지 못했고, 형제들과도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왕좌는 과연 행복한 자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방원은 아직 태종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르려는 사람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가 꿈꾸는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왕이 되자마자 또다시 칼을 들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만든 군주,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에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많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는 순간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종 하면 강한 왕, 무서운 왕, 결단력 있는 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1400년,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8년이 된 나라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도 자리를 잡아야 했고, 신하들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새로운 왕조에 적응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한 나라의 중심에는 정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사실 정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전쟁터를 누볐고, 무장으로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존재감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원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왕좌의 난 이후 태조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했던 신하 정도전을 잃고, 총애하던 아들 방석을 잃고,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아들 이방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코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장남도 아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던 둘째 아들 이병과가 왕이 됩니다. 바로 그가 정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자신은 나라를 이끌기 위해 선택된 왕이 아니라 혼란을 잠시 멈추기 위한 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 정치의 중심에는 이미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청에서도, 군대에서도, 궁궐 안에서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정종이지만 조선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종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종은 성격이 온화하고 신중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보며 피로감을 느꼈던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왕위를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조시대의 왕이 스스로 왕위를 내놓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권력은 한 번 손에 쥐면 쉽게 놓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400년 음력 11월, 이방원이 왕위에 오릅니다. 훗날 우리가 태종이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태종은 왕이 되는 순간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위에 오르는 것보다 왕위를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에서는 두 번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정도전 같은 최고 권력자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자들끼리도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태종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질문이 그의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궁궐을 짓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군대였습니다. 누가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왕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언제든 또 다른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은 사람일수록 혁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태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는 조선에서 왕자의 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왕보다 강한 무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 결심은 곧 조선 역사상 가장 과감한 군사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사병혁파. 오늘날까지도 태종 최고의 개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칼끝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했던 공신들,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내든 칼, 사병혁파가 왜 조선 500년의 운명을 바꾸는 개혁이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7: 여러분,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궐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잔치를 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군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낯선 단어입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사병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거느리는 군대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특정 가문이나 권력자의 군대인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개인이 수천 명의 군인을 거느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군대는 국가가 통제합니다. 대통령도 개인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지사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국가의 무력은 국가만이 행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힘 있는 귀족이나 장군, 왕자들이 모두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고려 말에는 왜구가 끊임없이 침입했고 홍건적이 쳐들어왔으며 지방에서는 반란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군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병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권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힘이 셌습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정치적 발언권도 커졌습니다. 병사가 많을수록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칼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는 시대였으니까요. 태종 이방원도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역시 왕자가 되기 전에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도, 2차 왕자의 난도 모두 자신의 사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왕이 된 태종은 가장 먼저 그 사병을 없애기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힘이 무엇입니까? 사병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없애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그는 누구보다 사병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자신의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왕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병으로 왕이 되었으니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도 사병으로 왕을 끌어내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태종의 정치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게 해준 도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뒤 그 도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 대신 국가가 군대를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국가의 폭력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국가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600년 전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반발도 엄청났습니다. 개국 공신들은 불안했습니다. 왕자들도 불안했습니다. 힘 있는 무장들도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웠는데 왜 우리의 군대를 빼앗느냐? 이런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나라에는 왕의 군대만 있어야 한다. 충성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향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들으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질서를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군대를 없앤다는 것은 단순히 병사를 해산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력을 빼앗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병혁파는 군사개혁인 동시에 정치개혁이었습니다. 태종은 단순히 군대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태종 자신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사병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만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태종을 선군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의 통치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 앞에서는 자신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조선에서는 고려 말처럼 권문세족이 사병을 거느리고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왕의 군대와 국가의 군대가 중심이 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태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권을 강화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답게 작동하는 기본 원칙을 세운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라를 위해서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 그 원칙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놀랍게도 자신의 처가, 원경왕후의 친정인 민씨 가문을 향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왜 자신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였던 처가를 제거해야 했는지 그 비극적인 선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운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적이라면 당연히 멀리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역사 속 권력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왕을 가장 위협하는 사람은 국경 밖의 적이 아니라 왕궁 안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바로 그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아버지 태조의 곁에서 권력을 얻었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원경 왕후입니다. 태종의 왕비, 그리고 이방원의 평생 동반자였습니다. 사극에서는 강인한 성격의 왕비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도 매우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젊은 시절 이방원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원경 왕후와 그녀의 집안인 민씨 가문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당시 민씨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학문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의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있어야 하고 군사가 있어야 하고 자금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믿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씨 가문은 이방원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특히 원경 왕후의 형제들인 민무구, 민무질, 그리고 민무율과 민무회는 이방원의 핵심 측근들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즉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씨 집안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조정에서도, 신하들 사이에서도 민씨 형제들의 존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태종은 또 하나의 위험을 발견합니다.

잠시 태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정도전은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그것이 나라를 흔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의 힘이 커지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처가입니다. 태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력은 누구에게도 몰려서는 안 된다. 설령 그 사람이 내 처남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태종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는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남에게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을까요? 원경왕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은 왕입니다. 친정은 왕을 도와준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의 형제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경고였습니다.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 왕실의 일에 지나치게 나서지 말라. 하지만 민씨 형제들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없었으면 왕도 되지 못했을 텐데, 어쩌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태종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은혜와 국정은 구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것과 나라를 계속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세자 문제까지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후계 문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태종은 그것을 보며 크게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말이 바로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외적, 권문세족,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된 가문들이 정치를 좌우하던 시대. 태종은 그런 역사를 누구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민씨 형제들을 제거하기로.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씁쓸합니다. 칼을 든 사람은 태종입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어쩌면 원경왕후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잃을 수 없고 친정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원경왕후는 이후에도 태종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지만 친정을 잃은 상처는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태종 역시 괴롭지 않았을까요? 물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원칙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보다 큰 가문은 없다. 왕보다 강한 외척은 없어야 한다. 조선은 혈연이 아니라 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원칙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가족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국가 권력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태종이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왕조국가 안에서 국가를 사적인 관계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태종을 평가할 때 늘 두 가지 얼굴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피해 군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의 기틀을 세운 가장 뛰어난 국가 경영자라고 말합니다. 두 평가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이 태종이라는 인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종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이 흔들리면 자신이 겪었던 왕자의 난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생애 마지막 정치적 과업으로 후계자를 키우는 일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형제, 양녕대군과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왜 장남 양녕이 아닌 충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세종이라는 위대한 군주는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1: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울 경계에 이어 강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2: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3: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1: 네, 지금 강원 지역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3: 네, 새벽부터 내린 이 장대비, 거짓말처럼 지금은 뚝 그쳤습니다. 춘천이나 철원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경보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제 뒤로 이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곡이 보이는데요. 좀 보실까요? 정말 이 좁은 계곡 사이로 무서울 정도로 급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 대부분 산간 계곡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계곡이 잘 보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이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낙 급류다 보니까 이 물에 쓸려서 내려갈 수도,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야영 계획을 세우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강원 중북부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지금 강원 남부와 산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인데요. 자정부터 오전까지 철원 동성읍 등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터널 화재 사고 발생한 강릉에서였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시 사천면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빗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탑승객 12명 가운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영월에 있는 국도 31호선에서는 낙석에 따른 도로 통제가 발생했고요. 강원도 곳곳에서는 나무 쓰러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확인됐는데 인제군 남면 지역에서 60대 2명이 고립됐는데 119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강원도에서 인명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가 계속될 경우 가장 걱정은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에 산재한 산사태 취약지구는 무려 3,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강원도는 오늘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2: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댐도 방류를 시작했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곡에서 내려가는 호수로 내려가는 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물이 그대로 의암호로 빠지고 그 상류 지역에 제 바로 옆으로 있는 춘천댐이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율하고 있는 춘천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들어 첫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12개 수문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1,2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서 담수량이 늘다 보니까 이 북한강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상류에 있는 춘천댐이나 의암댐이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 있는 청평댐이나 팔당댐도 점차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한강 횡성댐도 수문 개방을 예고했는데요. 이 상류 지역 댐이 수문을 차례대로 열면 당연하게도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강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1: 한때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수도권에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아침 7시 반부터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2: 하지만 한때 서울 시내에서 동부간선 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주택에 침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1: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4: 네, 서울 동부간선 도로 하천교입니다.
1: 네, 이제는 통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하천 근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취재진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아침 시간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중랑천 수위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0: 있습니다. 한때 물에 잠겼던 산책길이 이제 드러났고 물이 휩쓸고 간 자리로 수풀이 누워있고 흙탕물은 여전합니다. 앞서 중랑천 수위가 불면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었던 도로로 이제 차량들이 달리고 있고 통제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서 범람 우려가 줄어 오전 9시 50분쯤부터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통제된 지 5시간 만입니다.
1: 네,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0: 네, 서울 전역을 덮쳤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통제됐던 도로 교통이 재개됐습니다. 각각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중랑천 근처 시내 도로인 가람길과 서울 불광천 근처 불광천길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앞서 통제됐던 서울 강서구 행주 1교 아래 금포로도 통행이 재개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등산로나 공사장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계십니까?
2: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지금 이곳 화전동도 비는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 도로가 1시간 전쯤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다만 오전 내내 이뤄진 배수 작업으로 인해 지금은 도로가 제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밭에는 일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침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또다시 예고된 비 소식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3: 예, 배민혁 기자,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가 좀 나왔습니까?
2: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이번 침수로 인해서 6, 7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찼던 물 때문에 주민들은 한때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침수 피해를 본 주택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집안에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내려갔고 냉장기와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침수로 인해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또다시 못 쓰게 됐다며 걱정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다 침대 위로 온갖 짐을 모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일단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주민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이 저지대인 마을 구조 탓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1: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대응 상황 알아봅니다. 자, 사상 기자, 둔대본 2단계 가동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4: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 가동했습니다. 통제단은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상황대책반과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호우피해와 소방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인천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도심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와 은평, 막포구에 침수경보가 발령됐고 은평과 도봉구에는 각각 산사태주의보와 예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1: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온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5: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 보면 경기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강원 철원 24시간 강수량이 171.1mm, 서울의 공식 집계도 121.1mm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1시간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많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곳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삼척 등지에 여전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3: 네, 현재 특보가 내려진 곳 어딘지도 전해주시죠.
5: 네,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화천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폭염주의보도 되살아났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일대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은 폭염경보입니다.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겠지만 이번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경기 남부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이 최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고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도 60mm가 앞으로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도 오늘 아침 6시쯤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돼 아직 유지 중입니다. 재난문자를 받는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3: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1: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고 교량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번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광현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불어난 곳이 있었죠?
6: 네, 그렇습니다. 제보화면 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다시피 어두운 새벽이고요.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께서는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다.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상황, 당시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네, 늘어선 다른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주차장을 조심조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단기 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네,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된 우이천 상황 보고 계십니다.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겨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하게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7: AM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세상의 흐름을 경제라는 창을 통해 함께 읽어보는 시간,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이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금리와 물가, 주식 이야기만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경제를 움직이고 이민 정책이 산업을 바꾸며 국가 안보와 기업의 투자 방향까지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와 정치, 외교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변화가 다른 모든 분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민 정책을 바꾸면 대학과 기업이 영향을 받고 중동의 긴장이 높아지면 기름값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까지 달라집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반도체 회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전기회사, 건설업, 심지어 농지 가격까지 바뀝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거대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바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영주권과 학생 비자 제도를 바꾸고 있는지, 왜 미국은 한국 조선업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혁명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뉴스는 하루가 지나면 잊혀지지만 그 뉴스 속에 담긴 시대의 흐름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번 주도 복잡한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한 걸음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0: 미국은 흔히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이고 미국의 성장 역사 자체가 이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이끈 수많은 기업들도 이민자들이 창업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출신 이민자였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대만 출신 이민자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부 해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보증금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예치하는 형태로 검토되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돌려받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하지 못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데도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이민도 이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건가? 사실 이 정책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 이민 정책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왔습니다. 그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미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겠다. 과거 미국의 이민 정책은 가족 초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미국 시민이면 자녀를 초청하고 형제가 시민권자이면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미국의 복지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바로 이번 보증금 논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렌트할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렌터카 회사는 차량을 빌려주면서 신용카드의 일정 금액을 홀드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영주권 보증금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미국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이미 관광비자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 B1, B2의 상용비자 신청 시 5,000달러에서 1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 대상 국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영주권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정 부담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복지 지출 증가를 고민해왔습니다. 의료보험, 저소득층 지원, 주거지원, 식품지원.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이러한 복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문제는 늘 가장 큰 정치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경관리, 불법 이민, 난민 정책, 취업비자, 영주권,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슈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강한 국경과 선별적 이민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이번 정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시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모든 이민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AI, 반도체, 의료,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민 반대가 아니라 이민의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질 중심의 이민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원래 기회의 나라였다.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었다. 보증금을 요구하면 결국 부유한 사람만 미국에 올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중산층 이하의 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이민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세 가지 흐름을 예상합니다. 첫째, 경제력 심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첨단 기술 인재에 대한 우대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중심 이민보다 경제 기여 중심 이민의 비중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기업이 직원을 뽑듯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더 엄격하게 따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오랫동안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의 입구에서 당신은 미국에서 스스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주권 보증금 논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가 이민을 바라보는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 어느 국가와 어떤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지금 더 많이 받는 나라에서 더 엄격하게 선택하는 나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부분 미국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항공모함도 가장 많고 최첨단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 최근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함을 제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이, 세계 최대 국방비를 쓰는 미국이 왜 군함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까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산업과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이 필요한 함정을 미국 내에서 더 많이 건조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동맹국의 조선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화입니다.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가 미국 해군 재건 계획의 중요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조선업이 왜 쇠퇴했는지, 한국 조선업은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화 필리 조선소가 한미 경제와 안보 협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리 조선소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전통적인 해군 조선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과거 미국 조선업과 해군력의 상징 같은 도시였습니다. 미국이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던 시기, 이 지역에서는 수많은 군함과 상선이 건조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군함과 상선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운 것은 군인이었지만 그 군인들에게 전투기와 탱크, 군함을 공급한 것은 미국의 거대한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산업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산이 해외로 이전했고 조선업도 한국과 일본, 이후에는 중국으로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미국은 금융과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 됐지만 배를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능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조선업이 처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미국은 설계 능력이 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도 있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 조선소와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배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한 번 개발해 복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거대한 철판을 자르고 수많은 블록을 만들고 배관과 전선을 연결하고 엔진과 무기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숙련된 용접공과 배관공, 전기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달 교육한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인력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조선업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인력이 조선소에 들어오지 않았고 숙련공들은 고령화됐습니다. 조선소 설비도 낡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군함 건조는 갈수록 늦어지고 비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 해군이 계획했던 것보다 배가 늦게 나오고 예산은 예상보다 더 들어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상선 건조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뿐 아니라 해군 함정도 빠른 속도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상선과 군함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튼튼한 조선산업 기반이 있어야 군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철강 공급망, 기자재 업체, 숙련 노동자, 설계와 생산 경험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 해군을 걱정하는 이유도 단순히 현재 보유한 군함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배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손상된 배를 수리하고 새로운 배를 보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산업 동원 능력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첨단 군함 한 척의 성능에서는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중국은 훨씬 많은 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한 숫자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등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입니다. 대형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한화 오션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업은 종합산업입니다.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방산 기술이 모두 들어갑니다. 배 한 척에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수백 개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이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미국이 부족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실제 생산 경험과 속도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화는 단순히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 미국에 판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군함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조선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률과 보안 규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군함과 주요 선박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화가 미국 조선소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 땅에 옮겨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화는 필리 조선소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도크와 암벽을 만들고 블록 조립 시설을 확대하고 디지털 생산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한두 척 수준에 불과한 생산량을 장기적으로는 최대 20척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 목표가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소 확장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숙련 노동자도 확보해야 하며 부품 공급망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필리 조선소를 단순한 상선 조선소가 아니라 미국의 해양산업과 국방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기지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필리 조선소가 미 해군 관련 첫 하도급 사업을 확보한 것도 상징적입니다. 아직 거대한 구축함이나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 해군 물류함의 개념 설계와 산업 지원에 참여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이런 첫 계약이 중요합니다. 미 해군의 까다로운 보안과 품질 기준을 경험하고 미국 방산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험이 쌓이면 더 큰 산업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서 많은 군함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런 기대를 반영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군 함대를 빠르게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미국 조선소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미국 내의 조선소를 활용한다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배는 미국 땅에서 만들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생산 방식과 기술, 관리 경험은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사에서 언급된 2조 원이 넘는 사업과 1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투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미 한화 한 회사에 현금 2조 원을 바로 지급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함정 구매와 건조, 조선소 현대화, 부품 공급망, 잠수함 관련 생산 능력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한화 필리 조선소가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군안 사업은 한 번 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계, 건조, 정비, 수리, 성능 개량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배 한 척을 만든 뒤에도 계속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업에서는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MRO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군함을 오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고치는 사업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특히 기대하는 분야가 바로 이 MRO 시장입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함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정기적으로 수리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조선소의 수용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의 정비를 맡는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법과 정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와 수리는 상대적으로 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 미국 해군의 기준과 시스템을 경험하고 신뢰를 쌓은 뒤 장기적으로 건조 사업까지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필라델피아 조선산업을 높이 평가한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보통 월가라고 하면 금융과 투자은행을 떠올립니다. 조선소나 용접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금융권이 제조업과 방산 공급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안보가 곧 경제안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은 중요한 물건을 해외에 너무 의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자 자동차 공정이 멈췄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포탄과 미사일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금융과 소프트웨어만 강해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강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공장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먼 회장이 조선업의 부활을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표현한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JP 모건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단지의 잠수함 부품업체와 인력 양성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용접공과 전기기술자를 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조선업 생태계를 다시 만들려는 것입니다. 조선소 하나만 세운다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엔진, 펌프, 배관, 전기장비, 철강,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숙련 노동자를 교육하는 학교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한화 필리 조선소가 성공하려면 바로 이런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첫째는 막대한 미국 방산 시장 진출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국입니다. 한번 공급망에 진입하면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다시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상선 분야에서는 강했지만 미국 군함 시장 진입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필리 조선소가 성공하면 한국 기업이 미국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조선업을 넘어 방산과 에너지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화는 선박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레이더, 미사일, 엔진, 항공 우주, 방산 전자 분야의 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선박 건조와 무기 체계가 결합된 종합 방산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한국보다 인건비가 높습니다. 규제도 많고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를 새로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미국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와 노동제도, 계약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도움을 원하면서도 국방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노동조합,
기존 미국 방산 업체들의 반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처럼 민감한 분야는 기술 보안과 법률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바로 건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자력 기술 공유, 보안 승인, 설계 인증, 전문 인력 확보, 시설 개조가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리 조선소에서 곧바로 핵 잠수함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선과 정부 선박, 군수 지원함, 함정 블록, MRO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한국 내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사업이 커지면서 한국 협력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어떤 부품을 한국에서 공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내의 조선 생태계와 기술 경쟁력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화 필리조선소 뉴스는 단순한 기업 투자 소식이 아닙니다. 미국의 산업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저렴한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효율성은 높았지만 중요한 산업을 해외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국 안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해외에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혼자 모든 것을 다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에서는 한국과 대만, 배터리에서는 한국과 일본, 조선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동맹은 단순히 군사훈련을 함께하는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함께 만들고 배터리를 함께 만들고 군함을 함께 건조하는 산업 동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화 필리 조선소는 바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미국의 자본과 시장, 한국의 기술과 생산 경험,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미국은 해군력과 제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요. 한국은 미국 안보에서 더욱 중요한 산업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말이나 대규모 투자 발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배를 제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을 통제해야 합니다. 숙련 노동자를 키워야 합니다. 미국의 복잡한 규제와 보안 기준도 통과해야 합니다. 조선업은 화려한 발표보다 실행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배 한 척을 완성하려면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단순히 투자 금액이 아닙니다. 필리 조선소의 생산량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미 해군 산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지, 현지 노동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한국의 협력 업체들도 함께 성장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소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군함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 배를 빠르게 만들 산업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가장 유력한 파트너 가운데 하나로 한국 조선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 것은 미국의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공장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화 필리 조선소가 단순한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 사례로 끝날지 아니면 한미 산업 동맹의 새로운 상징이 될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실제로 건조되는 배들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0: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울 경계에 이어 강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1: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2: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0: 네, 지금 강원 지역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2: 네, 새벽부터 내린 이 장대비, 거짓말처럼 지금은 뚝 그쳤습니다. 춘천이나 철원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경보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제주로 이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곡이 보이는데요. 좀 보실까요? 정말 이 좁은 계곡 사이로 무서울 정도로 급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 대부분 산간 계곡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계곡이 잘 보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이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낙 급류다 보니까 이 물에 쓸려서 내려갈 수도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야영 계획을 세우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강원 중북부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지금 강원 남부와 산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인데요. 자정부터 오전까지 철원 동성읍 등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터널 화재 사고 발생한 강릉에서였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시 사천면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빗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탑승객 12명 가운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영월에 있는 국도 31호선에서는 낙석에 따른 도로 통제가 발생했고요. 강원도 곳곳에서는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확인됐는데 인제군 남면 지역에서 60대 2명이 고립됐는데 119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강원도에서 인명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가 계속될 경우 가장 걱정은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에 산재한 산사태 취약지구는 무려 3,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강원도는 오늘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1: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댐도 방류를 시작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곡에서 내려가는 호수로 내려가는 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물이 그대로 의암호로 빠지고 그 상류 지역에 제 바로 옆으로 있는 춘천댐이 보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조율하고 있는 춘천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들어 첫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12개 수문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1,2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서 담수량이 늘다 보니까 이 북한강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상류에 있는 춘천댐이나 의암댐이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 있는 청평댐이나 팔당댐도 점차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한강 횡성댐도 수문 개방을 예고했는데요. 이 상류 지역 댐이 수문을 차례대로 열면 당연하게도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강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0: 한때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수도권에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아침 7시 반부터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1: 하지만 한때 서울 시내에서 동부간선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주택에 침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0: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3: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하천교입니다.
0: 네, 이제는 통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하천 근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취재진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아침 시간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중랑천 수위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한때 물에 잠겼던 산책길이 이제 드러났고 물이 휩쓸고 간 자리로 수풀이 누워있고 흙탕물은 여전합니다. 앞서 중랑천 수위가 불면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었던 도로로 이제 차량들이 달리고 있고 통제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서 범람 우려가 줄어 오전 9시 50분쯤부터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통제된 지 5시간 만입니다.
1: 네,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0: 내 서울 전역을 덮쳤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통제됐던 도로 교통이 재개됐습니다. 각각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중랑천 근처 시내 도로인 가람길과 서울 불광천 근처 불광천길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앞서 통제됐던 서울 강서구 행주 1교 아래 금포로도 통행이 재개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등산로나 공사장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계십니까?
2: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지금 이곳 화전동도 비는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 도로가 1시간 전쯤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다만 오전 내내 이뤄진 배수 작업으로 인해 지금은 도로가 제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밭에는 일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침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또다시 예고된 비 소식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3: 예, 배민혁 기자,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가 좀 나왔습니까?
2: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이번 침수로 인해서 6, 7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찼던 물 때문에 주민들은 한때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침수 피해를 본 주택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집안에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내려갔고 냉장기와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침수로 인해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또다시 못 쓰게 됐다며 걱정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다 침대 위로 온갖 짐을 모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일단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주민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이 저지대인 마을 구조 탓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1: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대응 상황 알아봅니다. 자, 사상 기자, 둔대본 2단계 가동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4: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 가동했습니다. 통제단은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상황대책반과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호우피해와 소방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인천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도심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와 은평, 막포구에 침수경보가 발령됐고 은평과 도봉구에는 각각 산사태주의보와 예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1: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온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5: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 보면 경기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강원 철원 24시간 강수량이 171.1mm, 서울의 공식 집계도 121.1mm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1시간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많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곳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삼척 등지에 여전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3: 네, 현재 특보가 내려진 곳 어딘지도 전해주시죠.
5: 네,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화천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폭염주의보도 되살아났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일대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은 폭염경보입니다.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겠지만 이번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경기 남부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이 최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고,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도 60mm가 앞으로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도 오늘 아침 6시쯤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돼 아직 유지 중입니다. 재난문자를 받는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3: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1: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고 교량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번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광현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불어난 곳이 있었죠?
6: 네, 그렇습니다. 제보화면 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다시피 어두운 새벽이고요.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께서는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다.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상황, 당시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네, 늘어선 다른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주차장을 조심조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단기 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네,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된 우이천 상황 보고 계십니다.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겨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하게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어서 심각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3: 네, 처음으로 재난...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평론가 또 지금 이곳 라디오 서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문선영의 모니톡. 자,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오랜만에.
0: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1: 아니, 바쁜 게 아닌데 어떻게 네. 날짜를 제가 이상하게 우리 진행자님 만나 뵙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래도 저는 이게 바쁜 네.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1: 아니,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1: 네.
0: 자, 뭐 항상 열심히 일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7월에 굉장히 또 스케줄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1: 그러게요.
0: 타이틀이 머니토크와 함께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1일, 16일, 20일,
1: 23일,
0: 25일.
1: 네.
0: 와, 그러면 벌써 7월 안에 5번이나 세미나를 잡으셨단 얘기인데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월 5번씩은 해요. 하는데.
0: 아, 원래가.
1: 네. 6월 달에도 했고, 5월에도 했고 하는데, 또 이제 7월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재정 전문가 그룹으로서 재정 그 손님들에 대한 네네. 어떤 세미나 교육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또 세미나를 하면 할수록 손님들로부터 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HOA도 문제이고, 또, 상속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집 프로퍼티 텍스도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과 은퇴라는 주제로 LA에서 20일 월요일에
0: 네네.
1: 세리토스에서 23일 목요일에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25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0: 부동산과 은퇴 네. 주제로는 세 번을 네. 하게 되네요.
1: 근데 그게 20일 주예요. 월, 목, 토를 저희가 LA, OC, 샌디에고 지역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분야에서 25년 이상 부동산 네네. 탑 브로커 하고 예, 계시는 예, 예, 그분과 예. 함께 또 진행을 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자,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에이전트 모집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뭐 그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1: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안 되고요.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1: 네네. 예. 근데 그 말을 잘한다라는 게 말씀을 제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말씀을 잘한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0: 네네.
1: 그렇게 하시고 좀 눈이 이제 좀 시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아니면 안경을
0: 그렇죠.
1: 쓰신다든지 네네네. 앞이 안 보이시면 이해를 못 하시게 될 거고요.
0: 곤란하죠.
1: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신체가 네. 건강하고
1: 그렇죠.
0: 의욕이 있고
1: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영주권자 시민권자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자가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취직을 할 수가 있고
0: 네네.
1: 저희가 라이센스 공부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는데
0: 예.
1: 어찌 됐건 라이센스 때문에라도 그 저희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셔야 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뭐 내가 영어 못하는데 영어가 잘 부족한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이 만약에 미국 손님을 만나시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0: 그렇죠.
1: 내가 한국 손님을 만난다 그러면 영어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 기본적인 네. 영어는 또 저희들이 그냥 이 업계에서 재정 파이낸스 쪽에서 쓰는 영어만 배우시면 되기 때문에
0: 네네.
1: 그것도 괜찮고요.
0: 네.
1: 또 다른 거는 뭐 내 나이가 지금 괜찮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0: 그러시겠네요.
1: 네. 내가 지금 60세가 넘었는데 괜찮습니까? 저희 최고령 에이전트 분이 72세입니다.
0: 네. 그렇구나.
1: 그리고 네. 또 요즘은 다 은퇴가 많이 늦춰지고 있고
0: 네네.
1: 은퇴를 하시더라도 64세 은퇴하시더라도 너무나 젊으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또 제2의 커리어로 재정 전문가로 나 전문직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0: 네네.
1: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60세 넘으시면은 아마 적정 나이다. 지금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에이전트의 결격 사유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비자 체류
0: 네,
1: 신분이라든지
0: 네, 네,
1: 아니면은 뭐 경제 사범이나
0: 네.
1: 사기 횡령 이런 거 기록이 있으시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런 아무래도. 분들만 아니면 됩니다.
0: 아, 그렇죠.
1: 네, 네.
0: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의외로 평범한 그냥 문제 없는 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의욕이 있어야 되고
1: 네.
0: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1: 네.
0: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내가 에이전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1: 그렇죠.
0: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0: 그 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로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7월 한 달에 내일이죠. 11일 상속 워크숍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에이전트 모집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에 7시에서 8시까지 있고, 그 다음에 20일 월요일, 23일 목요일, 25일 토요일은 부동산과 은퇴라는 그런 주제로 저녁에 같은 시간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자, 주제는 이렇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왜 내 인컴은 그대로인지. 평생 부동산을 위해 일해오셨다면 이제는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해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
1: 네.
0: 부동산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1: 네.
0: 참 저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요?
1: 뭐 이런 거죠.
0: 대해서.
1: 실제로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이 묶여 있어요. 특히나 페이오프 된 부동산 하면 아시다시피 100만 불짜리 집인데 페이오프가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0: 그렇죠.
1: 그 돈이
0: 예.
1: 그 에퀴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0: 그렇죠.
1: 집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집 자체의 밸류가 오르는 것이지 그 안에 내가 얼마나 페이했는지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페이오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퀴티가 많이 쌓여 있는데 불구하고 내 현금 흐름이 없어서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돈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도 한 달에 요즘 한 못 있어도 3천에서 5천 불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데.
0: 아, 그렇죠.
1: 실제로
0: 예.
1: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혹은 렌탈 인컴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 다 경비 따져 보니까 그 정도 돈이 안 되더라 하시는
0: 그렇죠.
1: 분들이 있다는
0: 예,
1: 거죠.
0: 예, 예, 예.
1: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혹은 유지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략을 좀 짜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0: 그렇구나.
1: 게 뭐냐면 저희가 요즘 캠페인 이제 새로 시작을 할 건데 그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전략,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할 겁니다.
0: 네네.
1: 지금 사실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 들으시는 분이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0: 그러시네요.
1: 네,
0: 예,
1: 아직
0: 예.
1: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0: 네네네.
1: 바로 그게 이제 부동산과 은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60일 동안은 부동산을 분석을 하고 과연 부동산에서 정말 얻고 있는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팔게 된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세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60일 안에 저희가 해결해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30일 그리고 플러스 10일 동안에 은퇴 자금을 만드는 플랜으로 그걸 전환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100일의 약속. 부동산을 해결하고
0: 네네.
1: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번 부동산과 은퇴 세미나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손님들을 첫 번째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1: 만약에 세미나
0: 네.
1: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0: 네네네.
1: 그 전화번호 616-827-9599
0: 네.
1: 616-827-9599이고요.
0: 네.
1: 만약에 운전 중이셔서 전화번호를 적으실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에 문선영 머니토크
0: 네,
1: 혹은
0: 네.
1: 문선영 재정 이렇게만 치셔도
0: 네.
1: 제 전화번호가 이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그 사실 유튜브 저도 뭐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보긴 쉬워도 굉장히 좀 내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바쁜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수많은 유튜브도 올리시고 방송도 하시고
1: 네.
0: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사실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다른 세일에 비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은퇴 후에 거의
1: 네.
0: 재산이면
1: 네.
0: 거의 생명줄 같은 건데
1: 아, 그럼요. 맞습니다.
0: 그거를 다루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어떤 그 느낌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1: 너무 그냥.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가 뭐가 다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0: 네네네.
1: 저희는 이제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0: 예.
1: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상황의 은퇴가 예. 준비가 되는지 점검받으러 가봐야겠다.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미팅을 하지만 결과가 바로 그날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집은 집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가게 되니까 그 많은 미팅들이 사실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집을 쇼잉하는 과정에서 집을 몇 개도 보여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10개, 20개도 보여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엇이냐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내 재정 플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잖아요.
0: 네네.
1: 물론 그게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0: 네.
1: 근데 일반적으로 집은 나의 재정과 나의 자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항목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모든 그 재정은 은퇴로 귀결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은퇴와 상속이에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평생을 책임지고 나중에
0: 예.
1: 다 벌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쓰다가 물려주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종결점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좋은 상품 하나 판다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태도로 손님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0: 네,
1: 저는
0: 네, 네.
1: 아주 강조합니다. 저희
0: 그렇구나.
1: 에이전트 교육시킬 때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뉴이티 하나 플랜 좋은 이자가 있습니다라든지 생명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고 손님들에게 얼마 넣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가지고 손님한테 그걸 물어서 손님을 위해서 플랜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게 보통의 이쪽 업계의 통상적인 의뢰라고 한다면 저희는 손님이 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전의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진단과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된다라고
0: 그렇죠.
1: 믿고 있어요.
0: 네네네.
1: 왜냐하면 손님들은 과연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금융업계 상품들에 대해서 전체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0: 네.
1: 숨어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0: 네네.
1: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저희가 에이전트를 교육을 시키거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손님을 만날 때 손님의 재정 상황을 먼저 보게 돼요. 재정 상황들을 보고 돈은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있고
0: 네네.
1: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들이 지금 미래에 필요할 것인지
0: 네.
1: 은퇴로 필요할 것인 것과 이머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줘도
0: 네네.
1: 될 만한 것 내가 써야 될 돈들이 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구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돈이 잘 키우기 위해서 어딘가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다면 과연 그 어카운트에 나한테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 지금 가장 시니어분들 중에서 고민이 무엇이냐면 사실 인컴이 너무 낮기 때문에
0: 예, 예.
1: 인컴을 찾았을 수 있는 인컴은 낮아서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0: 네.
1: 반면에 실제로 내가 찾아 쓰지도 않을 돈인데 주식이라든지 은행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산의 규모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0: 그렇죠.
1: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먼저 본인이 쓰지도 않을 거라고 한다면 사실 자녀들한테 물려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카운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본인은 메디카를 받을 그런 필요도 없으신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은퇴하고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어카운트에서 지금 돈을 계속 키워나가고 계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돈을 찾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9,000불을 찾아서 한 7,000불만 쓰시는데 이분은 9,000불을 찾아서 5,000불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0: 그렇구나.
1: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어떤 좋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재정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는 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네.
1: 그 저희도 손님한테 계약 하나를 그냥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님의 30년, 50년의 로드맵을 짜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교육을 너무 잘 시켜야 되고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손님에게 정보를 받아서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디자인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0: 네네.
1: 그런데 저는 어제 만난 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기 만나보고 저기 만나보고 그다음에 저희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비교를 좀 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0: 네.
1: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이시거든요.
0: 그렇죠.
1: 손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결정하시면 특히나 시니어 50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바꾸시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네. 그리고 이 에이전트, 이 재정 전문가가 과연 상품을 나한테 판매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나의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지금 케어하고 있는지
0: 예, 예.
1: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조금 분별력 있게 좀 보시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 요사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제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어떤 집은 좀 일찍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의논도 하고 야 어차피 내가 나중에 뭐 세상을 떠난 브라브라브라 어떻게 돼서 어떻게 네. 그런 의논들을 많이 하시는데
1: 네.
0: 가족 상담도 많이 하십니까?
1: 하죠. 특히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제 재밌는 일례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미국에서 한 40년 살고 30년 살고 보니까 그래도 돈에 대한 지혜도 좀 있고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0: 알죠, 예.
1: 그리고 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0: 그렇죠.
1: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만나고 가신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나 문선영 씨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어떤 점이 불안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미국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민자이시고
0: 그렇지.
1: 나는 여기서 자라서 혹은 여기서
0: 그렇지.
1: 교육받아서 미국을 잘 알고 있지만
0: 네.
1: 우리 부모님들 사기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부모님이 가져다준 정보 받아가지고 가져다준 정보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피해당하지 않기를 위한 마음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녀분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플랜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부모님 다 쓰지 못해요. 결국에 만약에 일찍 사망하시거나 불의의 사고로 혹은 오래 사신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으시고 남는 거는 결국은 자녀한테 갈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알고 이해하고
0: 네.
1: 또 상담을 통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저희를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이제 맡기셔도 됩니다라고 자녀가 허락 아닌 허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족 상담을 하기도 하죠. 혹은
0: 그렇구나.
1: 이제 부모님들이 듣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녀분들을 이제 결혼하신 자녀분들을 보내기도 해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신 부모 자녀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아무리 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0: 그렇죠.
1: 근데 저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이제 이치에 맞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또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40대 50대 젊은 부부들이 40대 부부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부모님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거꾸로 오히려.
1: 네. 왜냐하면 상담을 받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가 가능할까요? 해서 이제 부모님을 또 보내시거나 같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좋습니다. 한 가족에 그리고 또 정말은 사실은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다 어떤 재정의 그런 것들을 뿌리를 만들어 놓는 것 작업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0: 자, 개인적인 질문 간단하게.
1: 네. 네.
0: 제가 은행에 집이 있어서 에퀴리가 50만 불 있고
1: 네.
0: 지금 401K가 50만 불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아직 70이 안 돼서
1: 네.
0: 뭔가 제가 투자를 해서 뭐 프로퍼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1: 네, 네.
0: 에퀴리를 뽑아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401K를 해약하고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전문가한테 그냥 단순하게.
1: 장단점이 있는데요. 에퀴티에서 뽑았을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0: 오케이.
1: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자율도 사실은
0: 그렇죠.
1: 있기 때문에. 에. 그리고 말로 앉아서 어떠한 게 지금 더 좋은 상황이고 유리한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로 그럴 때
1: 네.
0: 우리 대표님을 찾아가서
1: 네.
0: 상담을 하는 거군요.
1: 네. 전화번호는 네.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0: 네. 자, 7월에 5번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11일, 16일, 20일, 23일, 28일 각각 내용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626-827-9599, 626-827-95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7월 여름인데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네. 늦더위가 또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시간이냐면 나중에 미뤄야지 했을 때는 벌써 이미 늦는다라고 그렇죠. 그러죠. 네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서 내가 오늘 어느 나무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면 그 나무는 누군가가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0: 멋진 말입니다.
1: 네. 네. 우리 만약에 자녀들에게 예.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10년 후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다 그러면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시간을 그렇군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저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0: 네, 건강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요. 내 노후는 과연 안전할까?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죠. 특히 요즘처럼 금리 변동이 심하고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지키는 재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일군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또 스스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자, 머니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모시고요. 은퇴 플랜의 핵심 전략과 똑똑한 자산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0: 너무 더워요.
1: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시원해 보이시고 깔끔하고
0: 감사합니다.
1: 너무 부럽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더워가지고요. 네, 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1: 너무 부럽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스몰 비즈니스 경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
1: 뭐 자바에 계신 분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네. 또 좀 되시는 분들은 되시는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비즈니스가 괜찮고 스몰 비즈니스 중에서 뭐 미장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네. 뭐 네일 예전에 네일 손님들 뭐 지금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들 하시고
0: 진짜?
1: 레스토랑도 여러 가지로 뭐 인건비는 올라가고 재료비는 엄청 올랐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음식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또 이제 민생을 생각하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외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텍스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이제 딱 응축됐었는데 여기에 3월 정도 되면은 풀릴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지금 전쟁이 있죠. 거기다 지금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스 가격이 또
0: 아이고야,
1: 엄청나죠.
0: 엄청납니다.
1: 네. 거의 뭐 5불 50이 다 넘는 그런 가격이다 보니까 오늘도
0: 네.
1: 조금 내리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가정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긴축이 됐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0: 요즘에는 진짜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1: 맞아요.
0: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죠. 뭐.
1: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스몰 비즈니스 하면 그거 잘하다가 나중에 그거 잘하면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생계 유지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나중에 그 비즈니스를 팔고 나오면 은퇴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시절이 벌써 지나간 거죠. 지금은 정말 내 비즈니스를 누가 사갈 것인가? 사가지 않는 비즈니스가 너무 많고 그냥 몸만 가지고 나와야 되고 인벤토리조차도 거기다 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지니까
0: 네.
1: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어려워요.
1: 네.
0: 진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용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1: 그러게요. 근데 뭐 그러면 또 직장인들은 괜찮냐? 또 직장인들
0: 다 어렵잖아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이렇게 사시는
1: 근데
0: 분들
1: 제가 요즘 이
0: 많은데요.
1: 약간 그 긴장감을 좀 가지는 이유가
0: 네.
1: 비즈니스를 다들 이제 좀 줄이고 있고요.
0: 네.
1: 거기에다가 저희 손님들이 은행 어카운트 바꿔주세요. 뭐
0: 네.
1: 자동이체로 나갔던 것들 이제 은퇴 플랜들 은행 어카운트 바꿔주세요라든지 잠깐 스탑 시켜주세요라든지 그러니까 페이먼을 스탑 시켜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저는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0: 네.
1: 2020년도에 팬데믹 다 터졌을 때
0: 네.
1: 저희들이 그 3월에 다 셧다운을 됐었잖아요.
0: 네.
1: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 스탑 시켜주세요. 은행 어카운트 바꿔주세요. 이제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0: 네.
1: 아니면 내가 매달마다 은퇴 플랜으로 혹은 생명보험으로 지출되는 게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낮춰주세요. 조정 가능합니까? 이런 문의들이 많았는데 요즘이 딱 그런 때예요.
0: 아하.
1: 그리고 돈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네. 돈을 어렵다 보니까요.
1: 맞아요. 그래서 아, 이때가 지금 다들 힘드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서
0: 네.
1: 우리 손님들이 저희에게 이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0: 맞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예전에는 은퇴 걱정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1: 그쵸?
0: 정말 어려워졌어요. 진짜 그걸 느낍니다.
1: 네,
0: 주변에서.
1: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네. 잘 셋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한 20만 불 정도 된다라고 하면
0: 네.
1: 그것도 사실 작은 거죠. 뭐 레스토랑 하나 사실 차리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80만 불, 뭐 100만 불까지도 사실은 가격이 나가는 게 있는데 어쨌든 한 20만 불 정도 스몰 비즈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실제로 20만 불 가지고 먹고 살고 나중에 나올 때는 20만 불보다 더 가지고 팔고 처분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은 이것저것 다 재원하니까 뭐 8만 불 가지고 나온더라. 그리고 진짜 이 비즈니스가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더라. 심지어 안 팔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0: 네.
1: 그러니까 놓고 손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이제는 좀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비즈니스를 그만 손을 털고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를 준비하시는 게 은퇴 플랜이라는 거예요.
0: 아하.
1: 근데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0: 아, 있습니까?
1: 네네.
0: 다행입니다. 자, 비즈니스 오너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하면서 은퇴 플랜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그 저희들이 그 세금을 이제 비즈니스 택스 관련해가지고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시는데 지금 세금 보고 안 하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반드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IRA라고 해서 개인 은퇴구자를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셋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득 인컴에서
0: 네.
1: 그러니까 인컴 택스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택스가 좀 줄어들게 되죠.
0: 아하.
1: 그러면 차라리 택스를 낼 돈으로 내 은퇴구자 하나를 준비한다 합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0: 네,
1: 택스를
0: 네, 네.
1: 내시겠어요? 은퇴구자를 만드시겠어요? 당연히 은퇴구자를 만드시는 방법이
0: 네,
1: 낫죠.
0: 그렇겠죠.
1: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뭐 SEP IRA라든지 뭐 401k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셋업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0: 네.
1: 비즈니스를 하셔서 평균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내가 세금을 줄이면서 그 비즈니스 택스를 줄이면서 SEP IRA라든지 아니면은 뭐 401k를 셋업을 하시게 되면
0: 네네.
1: 그리고 1인 기업도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0: 네.
1: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적어도 비즈니스를 그만두셨을 때는 30만 불에서 80만 불까지는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스몰 비즈니스들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1: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 네네.
1: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낼 수 있는 이제 비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택스로 내는 돈을 가지고 이것은 택스를 내는 게 아니라 IRA 택스를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은퇴구자를 셋업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0: 네.
1: 나의 은퇴구자를 셋업을 하면 합법적으로 택스 내는 것 부분이 절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세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구자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0: 네, 네, 네.
1: 이제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들 중에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좀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이 생명보험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예전에 누군가가 뭔가를 우리 가게에 들려서 이거를 제안을 해서 사인을 하게 해서 돈이 이제까지 나갔는데 한 30년 부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하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네네.
1: 근데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캐시 밸류가 자라있는 거예요.
0: 오.
1: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150불, 200불씩을 내셨던 분들이 한 달에.
0: 아.
1: 그러면
0: 네네네.
1: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한 달에 150불 정도라고 한다면
0: 네.
1: 그게 사실은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한 달에 150불이면
0: 그렇죠.
1: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0: 네,
1: 아무것도
0: 네.
1: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셋업을 했는데 그게 30년, 25년 되고 나니까
0: 네.
1: 거기에 캐시밸류가 많이 자라있다라는
0: 네.
1: 거죠.
0: 복리 이자로 굴러가서.
1: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 예.
1: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세금 내실 돈으로 첫 번째 나의 은퇴구자를 셋업하십시오.
0: 네.
1: 두 번째는 한 달에 150불, 200불, 350불 이 정도, 500불 정도라도
0: 네.
1: 정말 이거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흔들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고 답변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신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우 옛날에 그거 200불, 300불, 500불 돈도 아니었는데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0: 그렇죠.
1: 다만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이 내가 그냥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한 300불, 500불을 생각을 해보자. 눈 딱 감고 한번 내가 매월 그 지급을 해서
0: 네.
1: 내가 뭔가 은퇴구자 하나 만들어보자. 생명보험도 은퇴구자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네네. 이게 25년, 3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잘 되면 비즈니스 처분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오시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300불, 500불 한 달에 넣어놨던 그 은퇴 구좌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0: 오,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를 있군요.
1: 그럼요. 비즈니스 잘 팔게 되면 네. 비즈니스 판 돈도 나의 은퇴 자금이 되는 거고 자산이 네. 되는 거고 으흠. 그럼 동시에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매달 조금씩 저축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비즈니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나는 네, 네. 적어도 50만 불, 80만 불 정도는 저축을 해서 복리로 자란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
0: 와, 든든합니다.
1: 그 몰라서 못하는 거지.
0: 그렇죠.
1: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한 달에 비즈니스 하고 있는 300불이 빠지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네.
1: 500불을 빠지면 어떻게 될까?
0: 내가 그러니까 매달 500불씩 불입을 네. 하는 거죠.
1: 불입을 하면 내가 정말 힘들까? 비즈니스가 정말 힘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99% 분들이 뭐 할 수도 있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답변하신다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면 그렇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0: 결심,
1: 지금이라도.
0: 결심이 중요합니다.
1: 네네.
0: 행동이 중요해요. 액션이 그럼요. 중요합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네.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이거 한 3, 4년 되고 나서 끝날 수도 있는데 3, 4년이라도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죠.
0: 알겠습니다. 와, 지금 은퇴구좌 셋업하는 거, 이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이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세금 낼 돈으로 은퇴구좌를 셋업하십시오라고 지금 권해주고 계시는데요.
1: 네네.
0: 자, 오늘 이 시간은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께서 이 재정 상담 또 여기에 대한 정보 주고 계십니다. 문선영 대표께서는 라디오 서울 1250에서 주말 방송입니다. 오후 4시에 이 문선영의 머니토크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검색하시면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도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은퇴연금, 뭐 재정 상담, 연금 플랜 등의 재정적인 고민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모은 자산인 만큼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1: 네. 예. 일단은 안정성 면에서 이제 많은 네. 분들이 금융기관으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0: 네.
1: 금융기관은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곳은 잠깐 돈을 보관하는 곳이 내가 돈을 키우는 곳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눈에 보이고 네. 내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안심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이자를 생각하면 은행에다가 사실 돈을 넣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보셔야죠. 하지만 은행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정말 갑작스럽게 내가 필요한 돈, 여윳돈, 이머전시 상황에서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맞고요.
0: 네.
1: 그러면 은행보다 안전한 곳이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잘하면은 당연히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0: 네.
1: 당연히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0: 네.
1: 반면에 이제 보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험에는 주식만큼 잘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지수성 이자라는 인덱스 이자라는 게 있거든요.
0: 인덱스 이자요.
1: 네네. 네. 인덱스드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인덱스드 이자를 활용하시게 되면 선택을 하시게 되면
0: 네.
1: 주식만큼 정말 잘합니다. 10년 평균 봤을 때
0: 그렇습니다.
1: 보통 연평균 7에서 8%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 네네네네.
1: 그만큼 잘하면서 그러니까 은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연평균
0: 그러네요,
1: 7에서 8%면요. 그리고 한 번 잘한 돈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주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0: 네네네네.
1: 그런 거를 이제
0: 진짜 안전빵이네요.
1: 이자 면에서 예, 거기를 예, 예. 선택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이자는 지수성 인덱스 이자는 또 보험 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이 보험의 금융권이라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봤을 때 믿을만 하냐?
0: 네네.
1: 여러분 은행도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투자회사들도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몰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험을 들거든요.
0: 네.
1: 보험이라는 곳이야말로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모여 있으면서
0: 네.
1: 금융기관의 가장 하부, 가장 그 인스트럭처의 그냥 인프라 가장 마지막에 밑에 있는 곳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고 또 금융기관 중에 가장 천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또 거기에다가 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뭐 뱅크런 사태 이런 거 우리가 우려를 좀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보험회사가 과연 이런 보험의 상황에 있어서 지불 능력이 부족해서
0: 네.
1: 손님들에게 가입한 그 보험 가입자들에게 무슨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고요. 그런 역사가 없고 그리고 또 보험도 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세미나를 네. 많이 해야지 많은 분들이 정보를 그렇죠. 제대로 듣고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네.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미나를 들을수록 그 정보가 그러네요. 쌓이게 되고
0: 네.
1: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0: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저희 손님들도 본인들이 이제 플랜을 확정을 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0: 네.
1: 아 내가 한 게 뭐였지라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다른 정보를 들으시면 내 거보다 나도 그런 거였나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0: 네네네.
1: 저희 손님들도 사실은 이런 세미나를 많이 들어오셔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세미나도 있지만 개인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0: 네네네.
1: 전화번호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연락 주시면 개인 상담 잡아서 그 푸에나팍 지역에서도 그리고 LA 지역에서도
0: 네.
1: 샌디에고에서도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미스터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허리 수술 한번 했지만 골프도 치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이 제 와이프가 치매에 아주 일찍 걸려 또 신장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 하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걔도 아주 바빠서 저를 매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고 저도 아들에게 배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양로시설에 혼자 들어가며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은 자꾸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네요. 저는 그냥 자동차 같은 것도 모두 폐업됐고 쓰는 돈은 그냥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것 정도인데 현재 소셜 연금으로 생활비하고 보험료하고 세금 내면 생활은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3: 문선영의 머니톡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여섯 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 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 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0: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쿼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0: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집을 고집할 것이냐,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잠자게 해두고 의료보료 다쓸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도 일으켜 세워서 이자를 받고 자라게 해서 더 불려서 준비를 해놓을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현재 롱텀 케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하시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리빙 베네핏 중에 롱텀 케어 상황일 때 받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세 번째 평생 고정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어뉴티에서 롱텀 케어 상황 시두 배가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 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 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에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불리고 남겨주느냐의 문제까지도 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뉘티가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뉘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뉘티를 10년 묶어 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뉘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뉴이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뉴이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2: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 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 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 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뉴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6월 나머지 은퇴와 어뉴이티에 대한 세미나를 안내하겠습니다. 이미 6월 동안 세 번의 세미나를 잘 마쳤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죠. 자, 이제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그리고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월러 축복교회에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오세요. 많이 들으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 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를 뒤덮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캐나다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캐나다가 자국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오염된 공기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캐나다의 산림관리 거부는 고의적 과실이며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오염으로 인한 비용이 캐나다가 현재 내는 관세에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당시 자주 활용했던 국제비상경제권 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